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모두 편하게 앉았나요? 그럼 시작할게요. 제1장 처음. 옛날 옛날에 작은 블록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나는 1. 너무나 신나. 나는 1. 블록 하나. 이게 내 숫자야. 1이라는 뜻이야. 나. 그리고 여긴 하나뿐인 세상. 어? 하지만 일은 늘 혼자였어요. 그래서 친구를 만들기로 했죠. 우와! 맛을 거울이다. 안녕, 난 일이야. 안녕, 난 또 다른 일이야. 테니스 칠래? 어! 일 더하기 일은 바로
2: 이! 나는 바로 이! 모두 안녕? 제2장 나랑 너. 나랑 가장 친한 친구. 안녕, 나는 이야. 나는 1, 2, 블록 두 개야. 그리고 이건 이라는 뜻이야. 난 두 개면 다 좋아해. 1, 2, 춤추는 신발 두 개. 1, 2, 1, 2,
1: 더하기 1은 바로 3. 나는 3이야. 날 좀 봐. 제3장 나. 나는 3이야. 나는 1, 2, 3. 블록 3개. 저글링도 해. 1, 2, 3. 공 3개로. 그리고 이게
3: 나는 사야. 혹시 본 적 없니? 제 사장 사의 집. 안녕. 나는 1, 2, 3, 4. 블록 4개야. 그리고 이 작은 친구는 사라는 뜻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모양은 뭐게? 맞아. 정사각형이야. 난 1, 2, 3, 4. 선이 네 개. 난 1, 2, 3, 4. 모서리도 네 개. 이런. 누가 구멍을 네 개나 뚫어놨어. 내 식탁보에다가. 네모야. 이 장난꾸러기 녀석. 이걸 어떻게 고치지? 1, 2, 3, 4. 접시 네 개. 안녕 얘들아, 정사각형 쿠키 먹을 사람. 팔이 안 닿아.
4: 뭐?
3: 4?
1: 더하기 1은 바로?
5: 5. 나는 5야. 살아 숨쉬지. 제5장 스타 탄생. 나는 1, 2, 3, 4, 5. 블록 5개. 하이파이브. 난 별을 정말 좋아해. 점이 5개 있거든. 날 락스타로 만들어주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 자요. 잘 자렴.

good.

0: goodness! Where have you been?
1: Please tell us!
0: Oh, go on!
2: You don't say! Terrific tale!
0: Greetings! Can you guess what's going to grow next in my garden?
1: I want to see!
0: D-I-G-D!
2: Terrible!
1: I helped! I saved your garden!
2: Dog it up! Disaster!
0: Poor Gee!
1: Such a pity!
0: Gosh! Great ground for growing!
1: Pretty plants!
3: It's incredible!
0: My gorgeous green garden! Isn't it great?
4: 난 블록질라. 난 큰 게 좋아. 뭐가 더 크지? 나무가 꽃보다 크네. 난 큰 게 좋아. 아! 만나서 반갑다, 나무. 우리 같이 놀래?
5: 이 사과가 이거보다 크고 넌 나보다 크니까 이 사과는 네가 먹어 삼.
1: 고마워이. 나는 사과가 너무 좋아. 이렇게 먹고 또 이렇게 먹고 이렇게 다 먹어버리지.
4: 난 블록질라. 3이 2보다 블록이 많네. 3이 2보다 크네. 크다는 건 더 많다는 거야. 그래서 난 3이 적

0: 날 잡아먹어!
1: 안 잡아먹는데 바보, 널 좋아한다고.
2: 너무 좋아, 정사각형 치즈. 좋아하니까 빨리 먹어야겠다.
3: 우리 나갔어.
0: 우리 아자가자 호덕호덕 씹어 먹으려고 해.
4: 어서 도망쳐.
5: 여기 동굴이야. 우리 여기 숨자.
6: 네가 먼저 가. 넌 나보다 작으니까.
5: 여기는 안전할 거야.
1: 이리 한보자. 작네. 난 큰 게 좋아. 그래서 잠이 좋아. 안 잡아먹어. 같이 놀자니까.
2: 어디에 숨지?
3: 여기 동굴이야.
2: 네가 먼저 가. 내가 너보다 크니까. 여기는 안전할 거야.
1: 사과 이보다 크네. 그래서 난 사과 좋아.
2: 나도 정사각형 치즈 좋아해. 그래서 다 먹어버렸어.
1: 가지마 바보.
5: 괴물이 나타났어.
3: 잡아먹힐 뻔했어.
2: 숫자 블록을 먹으려고 해.
7: 어우, 세상에. 아무래도 작전을 세워야겠는데. 이렇게 하면 어때?
3: 좋겠다.
2: 좋아.
1: 3이 5보다 작네. 그래서 난 5가 좋아. 아니, 5가 3보다 크네. 그럼 5가 좋아. 3이 5보다 5가 3보다 3이 5가
2: 둘 다 똑같지롱.
1: 4는 4랑 같아.
2: 이젠 못 잡아먹겠지?
1: 안 잡아먹거든, 바보.
7: 뭐?
1: 난 같이 놀고 싶다고.
7: 같이 놀자고?
1: 5가 3보다 크니까 블록질라는 5랑 같이 놀래.
7: 뭐?
3: 나도!
1: 넘버블록 친구들 다 모여. 3은 4보다 작고 3은 2보다 크고 1은 2보다 작아.
8: Where am I? And who am I? Looks like I'm blue. Cool. Oh, hello.
9: Huh?
8: I'm blue. Now you're blue too. I guess I can color things. Double cool. Up there looks a little blank. I wonder if... A blue sky. I did it. Let's explore.
9: Oh.
8: This can be a blue river. And a little blue boat. Cool.

Here we go!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3: 콩순이는 딸기농장. 마라는 포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네 딸기농장.
4: 다 대고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꾸릉꾸릉다.

0: 그 뭐였지? 안녕.
1: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어? 그게 뭐야?
0: 하나야. 하나의 털뭉치.
1: 너무 귀엽다. 나도 하나 갖고 싶다. 우와. 우와. 하나 둘. 털뭉치 두 개. 계속 반지렁을 피울 건가 봐.
0: 이제 어떻게 하지?
1: 친구들한테 말하자. 가자.
2: 얘들아, 나 좀 봐. 하나, 둘, 셋. 털뭉치 세 개.
3: 우와, 정사각형 털뭉치야.
2: 제발.
1: 세지.
3: 세워보라고. 알겠어. 하나, 둘, 셋, 넷. 털뭉치 네 개.
4: 어머, 이게 뭐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손가락에 털뭉치 다섯 개. 굴려요. 됐다.
3: 안 돼, 그만.
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털뭉치 여섯 개.
5: 여기서 다 만나다니 정말 행운이야. 털뭉치도 같이 만나고 우리 정말 행운이지. 가자 털뭉치들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털뭉치 일곱 개. 나 치는 간지럼 안타지렁. 엄청난 행운이지. 오, 간지럼 그만 타고 싶은 거지? 그럼 칠로 변신해보는 건 어때?
6: 어떡해?
5: 내가 보여줄게. 1이랑 6.
4: 1 더하기 6은 바로
5: 7. 이제 좀 살겠다.
1: 나도!
6: 나도! 나도! 나도!
5: 2랑 5.
4: 2 더하기 5는
1: 바로
5: 7. 이제 살겠네. 3이랑 4.
3: 더하기 4는 바로
5: 다들 웃음 멈춤. 우린 정말 행운이야. 이제 어떡하지? 8.
7: 걱정하지 마. 옥토블럭이 있잖아. 옥토블럭 간지럼. 1, 2, 3, 4, 5, 6, 7, 8. 간질간질. 하하하하하하. 더 간지러워.
8: 치마세, 팔마세, 고무마세.
9: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렛

0: terrific. Top tip. Be happy, not sad.
1: Ah, amazing. Super.

어,

0: 숫자 2단지기 게임할래? 난 빨강팀, 난 파랑팀.
1: 재밌겠다. 선은 내가 그릴게.
0: 내가 더 크니까 먼저 할게. 10
2: 빼기 2는?
3: 바로 8.
2: 자, 한다. 준비, 출발.
3: 워터블럭 경기. 1, 2, 3, 4, 5, 6, 7, 8. 시작. 왼쪽이 지롱. 지금은 오른쪽. 이제 머리 위에. 이젠 안 보이지롱.
2: 유후.
3: 위로, 밑으로. 너무 느려. 옥토블록 점프.
2: 점수는 파랑팀 2점.
1: 이제 내가 더 크지? 내 차례다.
2: 9 빼기 2는
4: 바로 10.

0: 운이 좋았네. 니가 더 크니까 니가 해.
1: 8
2: 따기 2는
3: 바로 6. 재밌는 게임, 주사위 게임. 주사위 던지면 몇이 나올까?
0: 아마 6? 오! 오! 역시 맞았어.
3: 행운이지?
2: 반칙! 진로 방해! 그래서
1: 4대
2: 2!
0: 행운은 다음 기회에 내 차례! 7!
2: 빼기 2는
3: 바로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홍순이는 딸기 놉니다. 말하는 포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홍순이네 딸기 농장.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이소비 가자.

0: 화성에서 생일 파티.
1: 오늘 밤 달이 더 크게 보이는 이유는 달궤도가 지구에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런 달을 슈퍼문이라고 합니다. 달로 목적지 설정이 완료됐습니다.

0: 보혜 생일을 축하해. 아. 아. 안 돼. 내 케이크. 슈퍼팬. 슈퍼윙스.
1: 보잖아. 안녕, 보. 화성에서 잘 지내고 있어?
0: 안녕, 슈퍼윙스. 보가 생일을 축하하고 있었는데 케이크가 망가졌어.
1: 그거 정말 안 됐다. 우리가 새 케이크를 만들어줄게. 어떤 물건이든 어디든 우리가 하늘을 날아서 배달해줄게. 우주라도 말이야.
2: 그리고 너만을 위한 특별한 장식도 추가해줄게.
0: 고마워. 이따 봐.
3: 좋았어. 화성은 태양계 행성으로 네 번째에 위치해 있고 지구 바로 옆에 있어. 그리고 화성의 석양은 파란색이야. 정말 멋지지?
1: 엄청 신기하다.
2: 그럼 택배 프린터를 작동시켜줘. 특별한 생일 케이크 만들기. 택배 준비 완료. 자,
1: 고마워 우주야. 화성으로 가는 특별한 생일 케이크 배달이라니 정말 기대되는걸.
3: 먼 곳으로 가는 특별한 배달이니까 동행할 친구가 있으면 좋겠지? 누가 가는 게 좋을까? 어느 곳에서든 밝게 빛나는 슈퍼윙스라면 슈퍼윙스 샛별! 오늘 임무에 딱 맞는 미션 파트너야. 슈퍼윙스!

0: 출동 준비 완료! 화성으로 출발! 택배였습니다!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난 슈퍼윙스 별 색깔이야!
2: 화성에 온 걸 환영해!
0: 여기 네 택배!
2: 케이크가 아주 예쁜데 고마워, 슈퍼윙스! 보는 친구 카탈리나와 생일 파티를 함께하면 좋겠어.
1: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웜홀로 지구에 있는 카탈리나를 여기로 데려오자. 우리가 빛날 시간이야.

0: 있습니다. 그럼 가볼까?
1: 생일 카드가 정말 멋지고 이쁜.

0: 고마워 아빠. 화성에 카드를 보낼 방법이 있다면 좋을 텐데.
1: 어? 무슨 소리지?
0: 안녕 카타리나. 슈퍼윙스잖아. 만나서 정말 반가워. 여긴 무슨 일이야?
2: 보의 특별한 생일 파티에 데려가려고 왔어.
0: 정말? 아빠, 가도 돼요?
3: 물론이지, 카탈리나. 슈퍼윙스랑 함께 있으면 괜찮단다.
0: 보를 위해 카드를 만들었어. 그리고 레갈로도.
3: 레갈로는 우리가 쓰는 스페인어로 선물이란 뜻이란다.
0: 후! 와!
2: 엄청 큰 레갈로인걸! 카타리나, 어서 타!
0: 잠깐! 어? 특별한 슈트를 준비했어. 멋지다!
2: 좋아! 어? 화성으로 출발! 워물에 들어가질 않아.
0: 걱정 마, 호기. 화성까지 빠르게 날아가면 돼.
2: 이거 진짜 특별한 배달인데? 가자, 화성으로!
4: 응? 호기와 샛별이잖아? 큰 선물 상자를 들고 어딜 가는 거지? 안에 뭐가 들었을까 궁금한데? 골든 주먹 발사!
2: 어? 무슨 일이야?
0: 호기! 잡았다!
2: 고마워, 샛별아.
4: 어? 이거라군. 빨리 열어보자고, 골든팩.
2: 골든보이잖아? 안 돼!
4: 둘도 묶어볼까나? 슈퍼윙스들이 선물처럼 묶여 꼼짝 못하게 됐잖아. 그럼 또 봐.
0: 내가 도와줄게. 내가 막아볼게.
2: 꽁꽁 묶기 리본 발사!
0: 응? 어딜 가려고?
4: 우와! 저 선물이 큰애였어? 나 큰애 엄청 좋아하는데 저건 절대 포기 못해. 우리도 빛날 시간이야. 골든보이와 골든팬 합체!
2: 걱정 마.

0: 기다리고 있을 거야.
1: 그래, 서두르자. 생일 축하해, 보.
2: 보. 카탈리나. 보. 정말 정말 보고 싶었어.
3: 보도 정말 정말 그리웠어.
2: 아, 맞다. 너한테 줄 생일 선물이야.

0: 고마워 카탈리나.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을 영원히 기억하자.
1: 우리도 기억할게. 이제 지구로 돌아갈 시간이야.
2: 너와 함께 생일 파티를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부.
0: 보드 정말 행복했어.
1: 아, 미니버스잖아. 또바 슈퍼팬들아. 그럼 우리도 이제 지구로 돌아가 볼까?
0: 고마워 슈퍼윙 카탈리나.
3: 슈퍼윙스와 슈퍼팬 임무 완료!
1: 장난감 도둑을 잡아라.
4: 슈퍼팬 미니버스가 태국 로프리에 도착합니다.
5: 여기요.
6: 어서 들어와라. 이걸 좀 써볼래? 정말 잘 어울리는구나. 오, 이런 내 물건을 찾아줄 수 있겠니?
1: 멋진 셔츠다.
7: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지? 어? 빨래 뭐가 엉켰나?
1: 오, 잡았다! 내 장난감을 가져간 녀석들이구나.
7: 어?
1: 우와! 슈퍼팻들이잖아!
7: 너희가 내 장난감을 가져간 건 아니지, 그치?
1: 우와!
7: 너희가 장난감 도둑은 아닐 것 같았어. 내 장난감들이 최근에 사라지고 있는데 누가 가져갔는지 알고 싶어. 갖고 놀 장난감이 없어서 정말 심심하거든. 슈퍼윙스?
8: 안녕 슈퍼윙스. 난 타나와신데
7: 누가 내 장난감을 가져갔는지 알고 싶어. 누군지 알아내서 내 장난감을 찾아올 방법이 있을까?
9: 그거야! 장난감 도둑의 관심을 끌 수 있게 위치 추적 시스템이 달린 특별한 LED 축구공을 만들어줄게!
8: 멋진데! 빨리 배달해줄 수 있어?
9: 물론이지! 어떤 물건이든 어느 곳이든 우리가 하늘을 날아서 배달해줄게!
8: 고마워 슈퍼윙스! 이따 보자!
10: 태국의 롯브리에는 장난꾸러기 원숭이들이 많기로 유명한데 집이나 상점에 들어가 먹을 걸 가져가거나 물건을 집어가기도 하지. 그리고 여기엔 원숭이 사원인 프라프랑 삼뉴트 같은 멋진 관광지도 있어.
9: 택배 프린터를 작동시켜줘! 위치 추적기와 LED 축구공 만들기! 택배 준비 완료! 자,
1: 고마워 우주야! 멋지게 출발해볼까?
10: 잠깐만! 위치 추적을 문제없이 아주 잘할 수 있는 슈퍼윙스 친구를 함께 보내줄게. 누굴 보내면 좋을까? 누가 범인을 찾는 데 전문가지? 슈퍼윙스 공반장! 오늘 임무에 딱 맞는 미션 파트너야! 슈퍼윙스 출동 준비!
3: 출동 준비 완료!
11: 태국 로프리가 출발!

0: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택배만 오면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알아낼 수 있을 거야.
1: 택배 왔습니다. 귀엽고 왔다.
0: 난 보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2: 난 봉반장. 사건은 내게 맡겨.
0: 태국에 온 걸 환영해, 슈퍼윙스.
1: 여기 네 택배.
0: 정말 멋져. 이제 범인이 누군지 알아내서 장난감을 돌려받고 산욱도 되찾고 싶어.
2: 산욱?
0: 산욱은 우리가 쓰는 태국어로 재미란 뜻이야.
1: 좋아. 이제 이 산욱한 공을 마당에 두고 불빛이 도둑을 유인하게 놔두면 돼.
2: 이제 우린 숨어서 기다리자고. 날 따라해봐. 이건 아무도 못 알아보는 덤블인 척하기 위장법.
0: 우와. 진짜 흥분되는데. 나타났어. 내 장난감을 가져간 게 저 원숭이라고?
2: 도둑을 잡아라!
0: 걱정 마! 위치 추적 시스템으로 원숭이의 위치를 찾으면 되니까! 아하! 저쪽이야! 엄마, 갔다 와도 될까요?
3: 물론이지! 대신 슈퍼윙스랑 같이 있어야 한다!
0: 네, 엄마!
1: 우리가 빛날 시간이야! 슈퍼윙스!

0: 어서 타. 원숭이를 찾아줘.
1: 왼쪽. 이제 오른쪽. 나무들을 조심해.
0: 저기 있다. 거기 꼼짝

0: 한테 남겨. 경찰 판매 원숭이 맞기 액션. 멈춰.
1: 서둘러, 도망가고 있어. 원숭이 사원이야.
2: 하늘이 누나한테 얘기 들었어. 정말 놀라운데. 어? 어? 이게 다 뭐야?
1: 저기 내 장난감들이야. 여기에다 모아뒀구나. 원숭이들이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다시 산욱을 찾을 수 있을까?
2: 걱정 마, 우리가 있으니까. 로켓 부스터 액션!
0: 경찰 판패 늘리기 액션! 어서 장난감을 여기다!
2: 됐다! 휴, 쉽진 않았지만 이제나 끝났어!
1: 아, 이건 불길한 소린데. 원숭이들의 왕이야!

엄청 빨라.

0: 전구를 이용해 덫을 만들어보자.
1: 바로 그거야. 안 돼. 네, 다 왔어.

0: 대왕 원숭이가 즐거워하고 있나?
1: 모두 즐기는 것 같은데 다들 서눅하게 놀고 있어. 그대를 탄 것처럼.

0: 안녕 원숭이야. 우리 약속하는 거 어때? 이제 놀이터가 생겼으니 너랑 친구들이 더 이상 내 장난감을 가져가지 않기로 말이야.
1: 슈퍼인스와 슈퍼패 모두의 놀거리 구하기 성공!
0: 빵빵! 장난감을 되찾아서 너무 좋아.
2: 와? 슈퍼팬 미니버스잖아. 또 봐, 슈퍼팬들아. 그럼 오늘 임무도 잘 끝났으니 이만 갈까?
3: 잘 가.
2: 고마워.
1: 슈퍼윈스와 슈퍼팬 임무 완료!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 합체 시리즈.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베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 핑과 함께.

0: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 또 졌네.
2: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피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3: 넘버블럭스 친구들.
4: 뭐야?
3: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4: 20까지 합해.
3: 우리 같이 놀자. 5와 3이 만나면
4: 8이야.
3: 당신. 우리 모두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4: 함께 놀아요.
3: 넘버블럭스. 갑의 가족.
5: 아빠, 저게 뭐야?
6: 글쎄.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EBS IN 포키젤?
9: 네.
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줘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0: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3: 우리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소리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콩순이는 딸기농장. 말하는 포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가자 공룡 시대로.
2: 슈퍼펫 미니버스가 덴마크 코펜하겐의 국립 자연사 박물관에 도착합니다.

0: 여러분, 지금껏 발견된 티라노사우루스 화석 중에 가장 큰 화석인 티라노를 소개합니다.
1: 어? 슈퍼패트리잖아. 저기 얘들아, 화석은 만지면 안 돼.

세서 시간이 너무 과거로 갔어.

0: 로보렉스만 부를 수 있다면 문제 없을 텐데.
1: 슈퍼윙스?
2: 안녕 슈퍼윙스.
3: 노아, 진짜 오랜만이다.
0: 내 공룡 로봇을 조종할 수 있는 태블릿을 배달해 줄 수 있을까?
3: 물론이지.
2: 고마워, 이따 보자.
3: 우지야, 택배 준비 부탁해.
4: 알았어.

0: 슈퍼윈스 출동 준비! 슈퍼윈스 아리! 큰 공룡과 맞설 수 있는 오늘 임무에 딱 맞는 미션 파트너야! 내 로보렉스만 출동할 수 있으면 금방 진정시킬 수 있어요.
1: 택배했습니다.
2: 안녕 노아,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3: 난 아리야, 도우러 왔어.
2: 여기 네 택배.
3: 우와. 새 태블릿이잖아. 완벽해.
2: 노아, 조심해!
3: 아, 호기!

0: 노브렉스가 왔어요! 좋았어! 너인 그저 롤리그 하면 돼.
1: 롤리그는 덴마크어로 진정하다란 뜻이야.
0: 우리가 빛날 시간이야. 슈퍼 윙스와 슈퍼 팬 합체.

조종 장치가 켜졌어.

안녕 얘들아. 이번에도 특급 배달이야. 스페인 SM카 대령이요.

0: 우리가 이기려면 회전이 필요하겠는데, 하리?
1: 응?

시간이야.

0: 티라노, 너 혹시 이 가방을 새끼로 착각해서 쫓아온 거였어? 무서운 공룡이 아니었잖아.
1: 슈퍼인수와 슈퍼펫, 티라노 구하기 성공!
0: 공룡 시대로 티라노를 보내줄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2: 다음 목적지는 어? 공룡 시대입니다.
0: 시간 여행을 떠나는 기차잖아. 멋지다. 엄마, 저 가도 돼요?
3: 그래, 슈퍼윙스랑 꼭 같이 다녀.
0: 예.
3: 조심히 다녀오렴.

시대는 참 평화로운 것 같아. 티라노의 집을 얼른 찾아주고 싶어.

고속도로는 티라노를 따라

노보렉스! 어? 저기 티라노야! 그런데 저기서 뭐라는 거지?

0: 저 아기 공룡들의 엄마인 게 분명해. 어, 저런. 아기 공룡들을 구하려고 온 거였구나. 아기 공룡들을 구하려면 이 용암을 건너가야 하는데. 너무 뜨거워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슈퍼윙스, 너희 도움이 필요해.
1: 징검다리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2: 좋은 생각이야, 후기.
3: 스피닝 액션카! 액션 슈트로 변신!

0: 그렇게는 안 되지. 어? 디노가 구해줄게.
1: 전설의 슈퍼엑스 디노.
0: 디노가 빛날 시간이야. 슈퍼윙스와 슈퍼맨 합체.
1: 말도 안 돼. 디노 패션던 거야?
0: 얼음 대포 장착. 얼음 대포 발사.
1: 우와, 대단한데. 멋져.
0: 얼음 다리 만들기 액션.
1: 잘했어 디노.
0: 디노를 따라와라.
2: 여기 우리만 있는 게 아닌데? 봐!
3: 우리 전부가 있기엔 안전하지 않아.
2: 저 아래로 내려가자. 저기엔 용암이 없어.
3: 하지만 커다란 틈이 많아서 걸어 내려가긴 힘들어. 틈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2: 어? 방법이 있어. 미끄럼틀 발사기 정차! 슈퍼 미끄럼틀 설치!
3: 우와! 공룡들이 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데? 다들 왜 겁을 내는 거지?
0: 디노가 알아본다. 공룡들은 미끄럼틀이 뭔지 모른다. 공룡들은 저런 걸 본 적이 없다.
4: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보여주는 수밖에. 날 따라해봐, 공룡 친구.

0: 이런!
1: 이런! 저 공룡은 엄청 무거워서 너무 빠르게 내려오잖아.
2: 저러다 부딪히겠어.
1: 브라키오사우루스를 멈추게 할 큰 힘이 필요해.
3: 디노, 공룡 모드!

0: 브라키오사우루스. 야호! 잘했어! 슈퍼리스와 소아, 티라노가족과 공룡들 구하기 성공! 우후!
1: 티라노가 가족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하는데?
2: 나도 기뻐.
0: 이제 돌아갈 시간이야.
2: 도와줘서 고마워, 티노와 티노팻. 모두 잘 있어. 아기 공룡들아, 행복해야 해.
1: 잘 가, 노아. 고마워, 슈퍼윙스.
3: 모두 무사히 돌아와서 정말 기쁘구나. 근데 티라노사우루스 전신은 더 이상 힘들 것 같아.
2: 그럼 이런 건 어떠세요? 공룡 로봇 전시 말이에요.
3: 아주 성공적인 전시회가 되겠는걸?
0: 맞아요. 유니버스가 왔잖아. 슈퍼팬들아, 그럼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이만 갈까? 잘 가.
4: 고맙다.
0: 슈퍼윙과 슈퍼.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플렉소
4: 플렉소 얼마세가?
1: 도와주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3: 클릭소!
1: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3: 재밌다! 자석으로 만드는 이체 세상.
4: 클릭소!
3: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가족.
1: 뽀로로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5: 어서오세요, 공주님!
1: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안아라 키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빠 저게 뭐야?
2: 글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EBS IN 포키젤?
5: 네.
4: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블루섬에서의 하루.
2: 지금 해야 한다.
1: 우리 눈꽃 열쇠만 찾아서 얼른 나오는 거야, 알았지?

0: 나가는 문도 바로 앞에 있고. 저 시계는 뭐지?
1: 시계가 시계지 뭐야. 배고프니까 우선 먹자.
0: 진주 마카롱도 있어.

0: 내려오고 있어.
1: 이게 무슨 일이야?
2: 아프 먹치기!
0: 저기에 눈꽃 열쇠를 넣는 건가 봐.

0: 블루진주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집인가 봐.
1: 얘들아, 전등도 끄고 냉장고 문도 닫아야지.

0: 너무 어질러 놓아서 잘 자리도 없네. 정리 좀 하고 자야겠어.
1: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0: 어? 하프?
1: 뭐 어때?
2: 졸린데 이제 자 자, 얘들아.
3: 맞아.
4: 잠깐, 이 바람, 이 날씨는 캠핑의 날씨다! 나랑 캠핑할 친구!
0: 어? 블루진주 빛이 약해졌어!
3: 밤이라서 블루진주도 잠을 자나 봐.
0: 그런가? 잘 자, 블루진주야.

좋다. 맑은 공기, 하늘 가득한 별들. 좋지, 꼬물아. 이건 화푸별, 저건 꼬머리별. 저 못생긴 별은 뭉크별.

0: 살려!
1: 쓰레기 괴물들이 섬 안까지 들어왔어!
2: 뭐? 여기 안전한 거 아니었어?
0: 어떻게 된 거지? 얘들아, 저기 둥꽃나무가...
1: 빨리 섬을 빠져나가자!

0: 어떻게 하지?
1: 에라 모르겠다. 합격한다. 하프 뿌리치기. 가자. 민크몽통치기.
0: 그래, 마법을 써야겠어. 제발 괴물들을 멈출 수 있는 마법이 나와야 해.
2: 응, 그래 맞아. 마법 젤리.
0: 아, 코가.
2: 하프가.
0: 하프 미안.
2: 뭉크, 빨리.
0: 뭉크, 뭉크, 뭉크, 뭉크.
2: 와, 잘했어, 몽크.
0: 내가 좀 잘하지.
2: 빨리 가자.
0: 눈꽃섬을 향해 출발!
2: 출발!

0: 어?
1: 그래.
0: 어, 안녕, 민트. 뭐야? 괴물 천지잖아.
2: 가고 있는 것 같네.
1: 바다 색이 변했어. 와, 아직 마법이 안 풀렸네.
2: 이제 아침이니 곧 풀릴 거야.
1: 아, 추워. 아빠, 잠깐만. 내가 침낭을 줄게.

0: 야, 이제 괴물은 지긋지긋해. 이제 못 쫓아오겠지.
1: 얘들아, 잘 돌아오고 있니?
2: 와, 랄라님이다!
3: 랄라님, 우리가 블루 진주를 찾았어요. 지금 눈꽃섬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4: 블루 진주를 찾았다니 정말 다행이다. 너희 모두 아무 일 없는 거지?
5: 네, 랄라님, 우리는 괜찮아요.
6: 야츄! 아, 전 추워요.
4: 무슨 일이니, 하프?
5: 마법 젤리 때문이에요. 별일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7: 랄라님, 그런데 블루 진주가 좀 이상해요.
4: 블루 진주가?
7: 블루 진주가 빛나지 않아요.
4: 처음부터 빛이 없었니?
5: 아니요, 처음엔 밝고 신비한 빛을 냈는데 점점 빛을 잃어갔어요.
4: 어? 그럴 리가. 블루 진주는 자연의 힘을 가지고 있어.
1: 그 강한 힘이 약해졌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4: 바다가 변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3: 블루섬의 바다도 처음에는 파란색이었는데 전부 변해버렸어요.
7: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눈꽃하우스에 있을 때 빛이 점차 사라졌어요.
4: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5: 그냥 별일 없었어요.
8: 맞아요. 맛있는 것도 실컷 먹고 재미있게 놀다가 잤어요.
7: 아, 맞다. 그런데 막 전등 다 켜놓고 냉장고 문도 닫지도 않고 그랬잖아.
3: 난 아니거든. 난 밖에서 캠핑했거든. 난 냉장고 건들지도 않았다고.
8: 네가 불 켜놓는 거 봤는데.
3: 그래.
4: 얘들아! 분명 블루 진주의 푸른 빛을 되찾을 수 있을 거야.
7: 랄라님, 무슨 일이에요?
4: 전설에 따르면 블루 진주를 찾는 과정 속에 그 비밀의 열쇠가 있다고 했어.
3: 비밀의 열쇠요?
8: 어떻게 된 일이지?
5: 랄라님, 랄라님!
2: 랄라님!
4: 얘들아, 조심히 오렴. 나중에 얘기하자.
7: 네? 랄라님, 무슨 일이 있어?
4: 내가 나서야 할 것 같아. 혹시 다른 친구들이 올지도 모르니까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줘.
9: 랄라님, 저도 도울게요. 같이 가요.
5: 저도요.
4: 고마워, 폴라. 나나는 여기서 다른 친구들을 기다려줄래? 자, 덤벼!

0: 어? 뭐야? 여기 어디야?
1: 토드! 어? 이쪽으로 빨리!
0: 너! 너!
2: 어떻게 된 거지? 어? 어?
3: 무슨 일이지? 랄라님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봐.
4: 쓰레기 괴물들이 왔을지도 몰라.
5: 어?
3: 쭈쭈바가!
6: 아, 쭈쭈바 먹고 싶다.
3: 하프! 이 상황에 쭈쭈바 먹고 싶은 생각이 나니?
4: 하프, 네가 버린 저런 쓰레기 때문에 바다가 더러워지는 거야.
6: 내가 안 버렸거든?
4: 나 저번에도 네가 쓰레기 버리는 거 봤는데?
6: 호프, 너도 저번에 꽃에 물 준다고 물 틀어놓고 안 잠근 거 봤거든? 물 펑펑 쓰면 안 된다고 했는데.
3: 참나, 너희들 또 싸우니?
1: 생각해보면 눈꽃하우스에서 쓰레기도 버리고 물도 막 쓰고 우리 모두 그랬어.
6: 그래 그래 맞아. 뭉크도 윙크도 호프도 다 그랬으면서 나만 뭐라 그래. 또 쟤네야?
1: 앞이 안 보여. 일단 물 위로 올라가자. 하프, 너의 꼬리 돌려치기를 보여줘야겠다.
6: 싫은데?
1: 꽃?
3: 아, 됐어. 내가 갈게. 올려줘.
5: 그래, 그래.
4: 하프, 아까는 미안해. 우리 모두 그랬던 건데.
6: 나 혼자 쓰레기를 버린 것도 아니고 다 같이 그랬으면서 저 쓰레기 괴물들 치우는 것도 우리 모두의 문제잖아. 왜 나만 해야 하냐고.
1: 맞아. 미로 동굴에 있던 그 문구. 모든 건 우리 모두의 문제야.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4: 우리의 문제?
6: 어? 저것 봐. 블루진주의 빛이 돌아왔어.

0: 된 거지?
1: 너 돌아왔구나.
2: 미로 동굴에 있던 문자, 그게 비밀의 열쇠인 거야.
0: 진짜?
3: 그니까 그 열쇠가 어디 있는데? 어디에 꽂아? 언제 꽂았어?
0: 하프!
3: 왜? 조용히 좀 해.
4: 그래. 불러 진저 내꺼. 그래.

0: 달라님 위험해요. 달라님.
1: 얘들아, 얘들아.
2: 달라님.
0: 달라님, 어떻게 된 거예요?
1: 얘들아, 눈꽃섬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앞으로 통신이 어려울 것 같아.
2: 네? 무슨 일이에요?
1: 블루진주와 너희가 꼭 필요해. 얼른 서둘러줘.
2: 이대로라면
0: 랄라님, 랄라님 얼른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이대로

0: 그러면 하프와 친구들이 돌아올 곳이... 얼른 가세요!
1: 어, 몰라! 몰라! 안 돼! 위험해!
0: 어서 서두르세요!
1: 안 돼! 몰라! 꼭 다시 원래대로 돌려줄게!
2: 눈꽃섬 내꺼! 크라! 블루진주 내꺼! 크라!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스쿨버스 왔네.
3: 학교 가자.
4: 안녕 친구들.
3: 같이 가자.
4: 안녕.
1: 재밌게 공부해요.
3: 와 놀이터다.
1: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결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밤.
3: 스쿨버스
1: 내일 또 놀자.
0: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5: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6: 또 졌네.
7: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8: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9: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8: 출발. 대머리가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9: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8: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놀이 시리즈 가베가족.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애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애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휴미르.
2: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아니? 싫어. 고마워. 이것도 지겨워. 그럼 TV로 애니메이션 보는 건 어때?

정말 심심하다고. 어쩜 이렇게 심심할 수가 있담? 혹시 영화를 만들어보는 건 어때?

곰아, 영화 안 찍고 대체 뭐 하는 거야? 이 말은 우리가 대본을 써야 한다고? 그냥 찍자, 없어도 돼. 그래, 좋아, 알았어. 뭘 쓸 건데?

요즘 누가 이렇게 지루한 걸 봐. 아니, 이제 이런 영화는 보질 않는다고. 한번 써볼까? 바로 이게 진정으로 위대한 영화지.

넌 안 나와? 뭐라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내가 도와준다니까.

우리에겐 뭔가 해결해야 할 사건이 필요해. 그래, 좋아. 어디 한번 신나게 풀어볼까? 좋아, 뭐부터 해볼까? 자, 조수. 이제부터 모든 게 다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도록. 자, 보다시피 뭔가 보이지 않아? 그리고 여기!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 어쨌든 모든 게 다 단서라는 걸 명심해!

그렇지 왓슨. 하나하나 정리해보자고. 손자! 같이 좀 가야겠어. 가장 의심스러운 친구란 말이야.

그래, 잘 봤지, 왓슨? 드디어 사건을 해결했어.

이건 뭐지? 어? 내가 사라졌잖아? 우와, 최고인데?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이젠 안 보이지? 준담. 아, 그래 당첨. 바로 장했어. 토끼 친구, 당근은 저기 놓고 나랑 춤 한번 추는 게 어때?

0: 맛있는 산딸기 좀 먹어봐. 어서 먹어보라니까. 뭐야 뭐야, 대체 아무도 나란 걸 알아채지 못하는 거냐고. 누군가 왔다 간 게 분명해. 난 이 정도까진 아니잖아.
1: 어때?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티.
2: 얼리면 더 맛있어 베이비핑.
3: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4: 뽀롱뽀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5: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4: 야호
5: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4: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5: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6: 아빠 저게 뭐야?
7: 글쎄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8: EBS IN 포키제?
9: 네.
10: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0: 비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스쿨버스 왔네.
4: 학교 가자.
5: 안녕 친구들.
6: 같이 가자.
4: 안녕.
6: 재밌게 공부해요.

0: 그 뭐였지? 안녕.
1: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어? 그게 뭐야?
0: 하나야. 하나의 팔뭉치.
1: 너무 귀엽다. 나도 하나 갖고 싶다. 우와. 우와. 하나 둘. 털뭉치 두 개. 계속 반지렁을 피울 건가 봐.
0: 이제 어떻게 하지?
1: 친구들한테 말하자. 가자.

0: 굴려요.
1: 안 돼, 그만!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칠, 여섯 개!
2: 여기서 다 만나다니 정말 행운이야. 털뭉치도 같이 만나고 우리 정말 행운이지. 가자, 털뭉치들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털뭉치 일곱 개. 나 칠은 간지러 많다지롱. 엄청난 행운이지. 오, 간지럼 그만 타고 싶은 거지? 그럼 칠로 변신해보는 건 어때?
3: 어떡해?
2: 내가 보여줄게. 1이랑 6.
0: 1 더하기 6은 바로
2: 7. 이제 좀 살겠다.
4: 나도!
5: 나도! 나도! 나도!
2: 2랑 5.
4: 2
0: 더하기 5는
4: 바로
2: 7. 이제 살겠네. 3이랑 4.
6: 더하기 4는 바로
2: 아, 다들 웃음 멈춤. 우린 정말 행운이야. 이제 어떡하지? 8.
7: 걱정하지 마. 옥토블럭이 있잖아. 옥토블럭 간지럼. 1, 2, 3, 4, 5, 6, 7, 8. 간질간질.
8: 더 간지러워져.
9: White have been helping me colour my collection of cool things. Now I have light blue things, bright blue things, and dark blue things. But they're all muddled up.
10: The Sorting Express can sort them!
9: Light blue, bright blue, dark blue!
11: Let's get sorting!
9: This skateboard is light blue.
12: This scooter is dark blue.

0: terrific. Top tip. Be happy, not sad.
1: Ah, amazing. Super.

쳐.

0: 숫자 2단지기 게임할래? 넌 빨강팀, 난 파랑팀.
1: 재밌겠다. 선은 내가 그릴게.
0: 내가 더 크니까 먼저 할게. 7
2: 빼기 2는?
3: 바로 8.
2: 자, 한다. 준비, 출발.
3: 오토블록 경기. 1, 2, 3, 4, 5, 6, 7, 8. 시작. 왼쪽이지롱. 지금은 오른쪽. 이제 머리 위에. 이젠 안 보이지롱.
2: 유후!
3: 위로, 밑으로. 너무 느려. 옥토블록 점프.
2: 파랑팀 2점!
1: 이제 내가 더 크지? 내 차례다.
2: 9 빼기 2는?
4: 바로 7!
2: 준비, 출발!
4: 운이 좋았네. 네가 더 크니까 네가 해.
3: 8
2: 빼기 2는?
0: 바로 6. 재미있는 게임, 주사위 게임. 주사위 던지면 몇이 나올까?
4: 아마 6. 오. 오, 역시 맞았어.
0: 행운이지?
2: 반칙! 진로 방해! 그래서
3: 4대
2: 2!
4: 행운은 다음 기회에. 내 차례! 7!
2: 빼기 2는?
0: 바로 5!

0: 6 빼기 1은
1: 바로 4.
0: 6 대
1: 4.
0: 5 빼기 1은
2: 바로 3.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베이비킹.
2: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콩순이는 딸기농장. 말하는 포니도 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는 딸기농장.
4: 아빠 저게 뭐야?
5: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래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제?
8: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안녕! 수학!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이글 샤클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드럭스 애니멀 킹 동물업체 시리즈.
2: 모두 편하게 앉았나요? 그럼 시작할게요. 제1장 처음. 옛날 옛날에 작은 블록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나는 1. 너무나 신나. 나는 1. 블록 하나. 이게 내 숫자야. 1이라는 뜻이야. 나. 그리고 여긴 하나뿐인 세상. 어? 하지만 일은 늘 혼자였어요. 그래서 친구를 만들기로 했죠. 우와! 마술거울이다! 안녕, 난 일이야. 안녕, 난 또 다른 일이야. 테니스 칠래? 오! 일 더하기 일은 바로
3: 이! 나는 바로 이! 모두 안녕! 제2장 나랑 너. 나랑 가장 친한 친구. 안녕, 나는 이야. 나는 1, 2, 블록 두 개야. 그리고 이건 이라는 뜻이야. 난 두 개면 다 좋아해. 1, 2, 춤추는 신발 두 개. 1, 2, 1, 2.
2: 더하기 1은 바로 3! 나는 3이야! 날 좀 봐!
4: 제3장 나, 나, 나! 나는 3이야! 나는 2, 2, 3! 블록 3개! 저글링도 해! 2, 2, 3! 공 3개로! 그리고 이게 바로 나야! 난 정말 굉장해. 이런 건 아무도 못 따라할걸.
5: 우와.
4: 네. 3
2: 더하기 1은 바로
6: 4. 나는 4야. 혹시 본 적 없니? 제 4장 4의 집. 안녕. 나는 1, 2, 3, 4. 블록 4개야. 그리고 이 작은 친구는 4라는 뜻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모양은 뭐게? 맞아. 정사각형이야. 난 1, 2, 3, 4. 선이 4개. 난 1, 2, 3, 4. 모서리도 4개. 어우, 이런. 누가 구멍을 4개나 뚫어놨어. 내 식탁보에다가. 네모야. 이 장난꾸러기 녀석. 이걸 어떻게 고치지? 1, 2, 3, 4. 접시 4개. 안녕, 얘들아. 정사각형 쿠키 먹을 사람. 발이 안 닿아.
5: 뭐?
2: 아하!
6: 4?
2: 더하기 1은 바로
4: 5. 나는 5야. 살아 숨쉬지. 제5장 스탑 탄생. 나는 1, 2, 3, 4, 5. 블록 5개. 하이파이브. 난 별을 정말 좋아해. 점이 5개 있거든. 날 락스타로 만들어주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 자요. 잘 자렴.
5: am I? Red! That's who I am! I am red! Red! Red! Red! Red! Now, where am I? Not much to see around here. Hello, little crab. Oh! Now you're red. Red like me. I'm so excited.
7: I wonder what else I can color.

0: Oh.
1: Goodness, where have you been? Please tell us. Oh, go on.
2: You don't say. Terrific tale.
1: Greetings. Can you guess what's going to grow next in my garden?
3: I want to see.
2: D.
3: I.
1: G.
2: D. Terrible.
3: I helped. I saved your garden.
2: Dog dug it up. Disaster.
1: Poor G. Such a pity. Gosh. Great ground for growing. Pretty plants.
3: It's incredible.
1: My gorgeous green garden. Isn't it great?
4: 난 블록질라. 난 큰 게 좋아. 뭐가 더 크지? 나무가 꽃보다 크네. 난 큰 게 좋아. 야! 만나서 반갑다, 나무. 우리 같이 놀래?
5: 이 사과가 이거보다 크고 넌 나보다 크니까 이 사과는 네가 먹어 삼.
6: 고마워이. 나는 사과가 너무 좋아. 이렇게 먹고 또 이렇게 먹고 이렇게 다 먹어버리지.
4: 난 블록질라. 삼이 이보다 블록이 많네. 삼이 이보다 크네. 크다는 건 더 많다는 거야. 그래서 난 삼이 좋아.
6: 날 잡아먹어.
4: 안 잡아먹는데 바보. 널 좋아한다고.
7: 너무 좋아. 정사각 큰 치즈. 좋아하니까 빨리 먹어야겠다.
8: 우리 나왔어.
9: 우리 아자가자. 호독호독 씹어먹으려고 해.
6: 어서 도망쳐.
10: 여기 동굴이야. 우리 여기 숨자.
11: 네가 먼저 가. 넌 나보다 작으니까.
10: 여기는 안전할 거야.
4: 이리 한보자. 당내. 난 큰 게 좋아. 그래서 삼이 좋아. 안 잡아먹어. 같이 놀자니까.
7: 어디에 숨지?
5: 여기 동굴이야.
7: 네가 먼저 가. 내가 너보다 크니까. 여기는 안전할 거야.
4: 사과 이보다 크네. 그래서 난 사과 좋아.
7: 나도 정사각형 치즈 좋아해. 그래서 다 먹어버렸어.
4: 가지마 바보.
10: 괴물이 나타났어.
5: 잡아먹힐 뻔했어.
7: 숫자 블록을 먹으려고 해.
12: 어우, 세상에. 아무래도 작전을 세워야겠는데. 이렇게 하면 어때?
5: 좋겠다.
7: 좋아.
4: 감히 오보다 작네. 그래서 난 오가 좋아. 나. 아니, 오가 3보다 크네. 그럼 오가 좋아. 나. 3이 5보다 5가 3보다 4이 5가
7: 둘 다 똑같지롱.
4: 4는 4랑 같아.
7: 이젠 못 잡아먹겠지?
4: 안 잡아먹거든, 바보.
1: 뭐?
4: 난 같이 놀고 싶다고.
1: 같이 놀자고?
4: 오가 3보다 크니까 블록질라는 오랑 같이 놀래.
1: 뭐?
8: 나도!
4: 넘버블록 친구들 다 모여. 3은 4보다 작고 3은 2보다 크고 1은 2보다 작아.
0: Where am I? And who am I? Looks like I'm blue. Cool. Oh, hello. Huh? I'm blue. Now you're blue too. I guess I can color things. Double cool. Up there looks a little blank. I wonder if... A blue sky. I did it. Let's explore. Oh, this can be a blue river and a little blue boat. Cool.

Gorgeous!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합체 시리즈.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뽀롱뽀롱 따라요. 미치고.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합체 시리즈.
2: 오늘 밤 달이 더 크게 보이는 이유는 달궤도가 지구에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런 달을 슈퍼문이라고 합니다. 달로 목적지 설정이 완료됐습니다. 달을 향해 출발!

호의 생일을 축하해. 아. 어, 안 돼. 내 케이크.

0: 그리고 너만을 위한 특별한 장식도 추가해줄게.
1: 고마워, 이따 봐.
2: 좋았어. 화성은 태양계 행성으로 네 번째에 위치해 있고 지구 바로 옆에 있어. 그리고 화성의 석양은 파란색이야. 정말 멋지지?
0: 엄청 신기하다. 그럼 택배 프린터를 작동시켜줘. 특별한 생일 케이크 만들기. 택배 준비 완료. 자,
3: 고마워 우주야. 화성으로 가는 특별한 생일 케이크 배달이라니 정말 기대되는걸.
2: 먼 곳으로 가는 특별한 배달이니까 동행할 친구가 있으면 좋겠지? 누가 가는 게 좋을까? 어느 곳에서든 밝게 빛나는 슈퍼윙스라면 슈퍼윙스 샛별! 오늘 임무에 딱 맞는 미션 파트너야. 슈퍼윙스 출동 준비!

0: 준비 완료! 화성으로 출발! 택배였습니다!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난 슈퍼윙스 별 색깔이야!
2: 화성에 온 걸 환영해!
1: 여기 네 택배!
2: 케이크가 아주 예쁜데 고마워, 슈퍼윙스! 보는 친구 카탈리나와 생일 파티를 함께하면 좋겠어.
3: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워물로 지구에 있는 카탈리나를 여기로 데려오자. 우리가 빛날 시간이야.

0: 가볼까?
1: 생일 카드가 정말 멋지고 이쁜데?
0: 고마워요, 아빠. 화성에 카드를 보낼 방법이 있다면 좋을 텐데.
2: 무슨 소리지?
3: 안녕, 카탈리나. 슈퍼윙스잖아. 만나서 정말 반가워.
0: 여긴 무슨 일이야?
3: 보의 특별한 생일 파티에 데려가려고 왔어.
0: 정말? 아빠, 가도 돼요?
1: 물론이지, 카탈리나. 슈퍼윙스랑 함께 있으면 괜찮단다.
0: 보를 위해 카드를 만들었어. 그리고 레갈로도.
1: 레갈로는 우리가 쓰는 스페인어로 선물이란 뜻이란다.
3: 와! 엄청 큰 레갈로인걸! 카탈리나, 어서 타!
0: 잠깐! 어? 특별한 슈트를 준비했어. 멋지다!
3: 좋아! 어? 화성으로 출발! 너무 커서 워물에 들어가질 않아.
0: 걱정 마, 호기. 화성까지 빠르게 날아가면 돼.
3: 이거 진짜 특별한 배달인데? 가자, 화성으로!
4: 응?

0: 고기와 샛별이잖아. 큰 선물 상자를 들고 어딜 가는 거지? 안에 뭐가 들었을까 궁금한데. 골든 주먹 발사!
1: 어? 무슨 일이야?
2: 먹기!
1: 잡았다! 고마워, 샛별아.
0: 어? 이가라군, 빨리 열어보자고, 골든팩.
1: 골든보이잖아? 안 돼!
0: 둘도 묶어볼까나? 슈퍼 윙스들이 선물처럼 묶여 꼼짝 못하게 됐잖아. 그럼 또 봐.
3: 내가 도와줄게.
4: 내가 막아볼게.
1: 꽁꽁 묶기 리본 발사!
4: 응? 어딜 가려고?
0: 우와! 저 선물이 큰애였어? 나 큰애 엄청 좋아하는데 저건 절대 포기 못해. 우리도 빛날 시간이야. 골든보이와 골든팬 합체!
1: 걱정 마, 선물을 되찾아 줄게. 로켓 부스터 액션! 카타이나!

0: 기다리고 있을 거야.
1: 그래, 서두르자. 생일 축하해, 보.
2: 보. 카탈리나. 보. 정말 정말 보고 싶었어.
3: 보도 정말 정말 그리웠어.
2: 아, 맞다. 너한테 줄 생일 선물이야.
3: 고마워, 카탈리나.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을 영원히 기억하자.
1: 우리도 기억할게. 이제 지구로 돌아갈 시간이야.
2: 너와 함께 생일 파티를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보.
3: 보드 정말 행복했어.
1: 아, 미니버스잖아. 또바 슈퍼팩트라. 그럼 우리도 이제 지구로 돌아가 볼까?
3: 고마워, 슈퍼윙 카탈리나.
1: 슈퍼윙스와 슈퍼팩 임무 완료. 장난감 도둑을 잡아라.
4: 슈퍼펫 미니버스가 태국 록프리에 도착합니다.
5: 여기요.
6: 모자 사세요. 세일하고 있습니다.
7: 어서 들어와라. 이걸 좀 써볼래? 정말 잘 어울리는구나.

0: 줄 수 있겠니?
1: 멋진 차차야.
2: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지? 어? 말레 뭐가 엉켰나?
3: 오, 잡았다! 내 장난감을 가져간 녀석들이구나.
2: 어?
3: 우와! 슈퍼펫들이잖아!
2: 너희가 내 장난감을 가져간 건 아니지, 그치?
3: 우와, 너희가 장난감 도둑은 아닐 것 같았어.
2: 내 장난감들이 최근에 사라지고 있는데 누가 가져갔는지 알고 싶어. 갖고 놀 장난감이 없어서 정말 심심하거든. 슈퍼윙스?
4: 안녕 슈퍼윙스, 난 타나와신데
2: 누가 내 장난감을 가져갔는지 알고 싶어. 누군지 알아내서 내 장난감을 찾아올 방법이 있을까?
5: 그거야! 장난감 도둑의 관심을 끌 수 있게 위치 추적 시스템이 달린 특별한 LED 축구공을 만들어줄게!
4: 멋진데! 빨리 배달해줄 수 있어?
6: 물론이지! 어떤 물건이든 어느 곳이든 우리가 하늘을 날아서 배달해줄게!
4: 고마워 슈퍼윙스! 이따 보자!
7: 태국의 로프리에는 장난꾸러기 원숭이들이 많기로 유명한데 집이나 상점에 들어가 먹을 걸 가져가거나 물건을 집어가기도 하지. 그리고 여기엔 원숭이 사원인 프라프랑 삼뇨트 같은 멋진 관광지도 있어.
5: 택배 프린터를 작동시켜줘! 위치 추적기와 LED 축구공 만들기! 택배 준비 완료! 자,
6: 고마워 우주야! 멋지게 출발해볼까?
7: 잠깐만, 위치 추적을 문제없이 아주 잘할 수 있는 슈퍼윙스 친구를 함께 보내줄게. 누굴 보내면 좋을까? 누가 범인을 찾는데 전문가지? 슈퍼윙스 공반장! 오늘 임무에 딱 맞는 미션 파트너야. 슈퍼윙스 출동 준비!
5: 출동 준비 완료!
4: 로프리가 출발!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택배만 오면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알아낼 수 있을 거야.
6: 택배 왔습니다! 귀엽고 왔다!
3: 난 고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8: 난 봉반장! 사건은 내게 맡겨!
4: 태국에 온 걸 환영해, 슈퍼윙스!
3: 여기 네 택배!
4: 정말 멋져! 이제 범인이 누군지 알아내서 장난감을 돌려받고 산욱도 되찾고 싶어!
8: 산욱?
3: 산욱은 우리가 쓰는 태국어로 재미란 뜻이야!
6: 좋아! 이제 이 산욱한 공을 마당에 두고 불빛이 도둑을 유인하게 놔두면 돼.
8: 이제 우린 숨어서 기다리자고. 날 따라해봐. 이건 아무도 못 알아보는 덤블인 척하기 위장법.
4: 우와! 진짜 흥분되는데.
3: 나타났어.
2: 내 장난감을 가져간 게 저 원숭이라고?
6: 꼼짝마!
3: 이런...
8: 도둑을 잡아라!
4: 걱정 마! 위치 추적 시스템으로 원숭이의 위치를 찾으면 되니까!
3: 아하! 저쪽이야! 엄마, 갔다 와도 될까요?
9: 물론이지. 대신 슈퍼윙스랑 같이 있어야 한다.
3: 네, 엄마!
6: 우리가 빛날 시간이야. 슈퍼 인

0: 원숭이를 찾아줘.
1: 왼쪽. 이제 오른쪽. 나무들을 조심해.
0: 저기 있다. 거기 꼼짝

0: 너한테 맡겨. 경찰 반대 원숭이 맞기 액션. 멈춰.
1: 서둘러, 도망가고 있어. 원숭이 사원이야.
2: 하늘이 누나한테 얘기 들었어. 정말 놀라운데. 어? 어? 이게 다 뭐야? 어.
1: 저기 내 장난감들이야. 여기에다 모아뒀구나. 원숭이들이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다시 산옥을 찾을 수 있을까?
2: 걱정 마, 우리가 있으니까. 로켓 부스터 액션!
0: 경찰 방패 늘리기 액션! 어서 장난감을 여기 넣어!
2: 됐다! 휴, 쉽진 않았지만 이제나 끝났어! 어?
1: 아, 이건 불길한 소린데. 원숭이들의 왕이야!

0: 저 동굴을 이용해 덫을 만들어보자!
1: 바로 그거야!
2: 어? 안 돼!

0: 대왕 원숭이가 즐거워하고 있나?
1: 모두 즐기는 것 같은데? 다들 사악하게 놀고 있어. 그네를 탄 것처럼.

0: 안녕 원숭이야. 우리 약속하는 거 어때? 이제 놀이터가 생겼으니 너랑 친구들이 더 이상 내 장난감을 가져가지 않기로 말이야.
1: 슈퍼윙스와 슈퍼패 모두의 놀거리 구하기 성공!
0: 빵빵! 장난감을 되찾아서 너무 좋아.
2: 와? 슈퍼펫 미니버스잖아. 또 봐, 슈퍼펫들아. 그럼 오늘 임무도 잘 끝났으니 이만 갈까?
3: 잘 가.
2: 고마워.
1: 슈퍼윙스와 슈퍼펫 임무 완료!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 진짜.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리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다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2: 뚝.
3: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4: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0: 자! 쳤어!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드릴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 뒤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태풍이 불던 밤에 바람이 쌩쌩 하고 불어요.
2: 그러니까 아무래도 태풍이 오려나 봐.
1: 어? 태풍이요? 야! 방금 뭔가 슝 하고 지나갔어요.
2: 아니야 댕구야.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린 거야.
1: 아
2: 에이쿠. 자 이제 들어가서 자야지.
1: 아유, 정말 깜짝 놀랐네.

0: 어제 바람 엄청 불더라.
1: 맞아, 맞아.
0: 너무 놀랐어.
1: 나도, 나도. 누가 이런 데서 자고 있지?
2: 몸이 큰 거 보니까 댕구 같은데?
1: 댕구 맞네. 여기 꼬리 봐.
2: 그러네.
3: 아휴, 아니 댕구 얘는 손톱이 왜 이렇게 길어?
1: 댕구야, 일어나. 유치원 가자.
2: 일어나.
4: 저기 뭐가 있어?

0: 너는 누구니?
1: 나? 강태풍! 4살!
0: 4살? 4살이면 아직 애기네. 근데 엄청 크다.
1: 배고프당.
0: 응?
1: 맛있다.
2: 쟤 진짜 좀 이상하지 않아?
3: 애기 강아지가 무슨 손톱이 저렇게 길고 뾰족해?
2: 그리고 이빨도 너무 크고 뾰족해.
4: 맞아. 그리고 몸에서 좀 이상한 냄새나.
0: 아이고, 정말 좀 천천히 먹어, 천천히. 정말, 이럴 줄 알았어. 괜찮아? 자, 여기 물 마셔.
1: 고마워, 형아.
0: 지금 나한테 형아라고 한 거야?
1: 응, 형아. 형아.
5: 자, 얘들아, 이제 책 읽을 시간이야.
6: 어머, 넌 누구니?
0: 팀동생, 이 친구는 바로 강태풍이에요. 태풍아, 얼른 우리 팀동생한테 인사해야지.
1: 안녕하세요.
5: 어허.
1: 강태풍, 4살이에요.
5: 4살, 어머나, 이름이 강태풍이구나.
6: 아니, 그런데 여긴 어떻게 왔어?
1: 네, 주인님이랑 같이 놀러 나왔는데 갑자기 주인님이 없어졌어요.
6: 아우, 저러.
4: 저거 봐, 울음소리도 이상해. 그러게, 댕구는 저렇게 안 우는데.
5: 자자자, 얘들아, 우리 다 같이 책 읽을까?
0: 태풍아, 너도 같이 듣자.
5: 그래, 그래. 빨간 모자는 할머니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할머니의 모습이 평소랑은 좀 달라 보였어요.
4: 할머니, 귀가 왜 이렇게 크고 뾰족해요?
7: 네 목소리를 잘 들으려고 그러지.
4: 손은 또 왜 이렇게 커요?
7: 널 잘 안아주려고 그렇단다.
4: 입은 왜 이렇게 커요?
7: 그건 널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5: 아니, 얘들아, 갑자기 왜 그래?
8: 딩동쌤, 혹시 태풍이가
4: 늑대가 아닐까요? 네, 뾰족한 귀, 큰 입.
8: 보기만 좋아하는 것도 그렇고.
4: 늑대.
0: 얘가 늑대라고? 아니야, 태풍이는 그냥 애기 강아지야.
1: 맞아, 맞아. 난 그냥 강아지야.
8: 야, 저렇게 큰 강아지가 어딨어?
4: 그래, 아무리 봐도 수상해.

0: 효광아, 괜찮아, 괜찮아. 효광아 있잖아.
1: 제가 배야? 그 마을에 갑자기 나타났다는?
2: 네, 쟤 진짜 이상해요.
3: 오, 진짜 크긴 크네.
1: 그렇다니까요. 늑대가 틀림없어요.
4: 책에서 보니까 늑대가 빨간 모자를 잡아먹었대요.
5: 얘들아, 엄마한테 와.
6: 무서워.

0: 대구야, 너도 조심해.
1: 그래, 늑대는 정말 위험해.
2: 참, 태풍이는 그냥 애기 강아지라고요. 왜 아무도 안 믿어주세요?
0: 아, 무슨 강아지가 저렇게 커?
3: 늑대가 틀림없다니까.
4: 댕구랑은 완전 달라.
0: 절대 같이 살 수 없어.
3: 맞아.
2: 답답해. 댕구도 애기 강아지였을 땐 태풍이랑 똑같았다고요.
3: 설마.
5: 아, 참 귀엽지도 않은 게 몸집만 커가지고 밥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먹는 거야, 귀찮게.
2: 갑자기 몸이 커져서 이젠 안 귀엽다 그러고 고기 반찬만 좋아하고 혼자서는 식지도 못하고 발톱도 못 깎고 무서우면 막 시끄럽게 울고 길거리를 떠돌아다녀서 몸에서 냄새도 나고. 저도 어릴 땐 꼭 태풍이 같았는데 딩동쌤이랑 친구들이 따뜻하게 맞아줘서 이렇게 같이 살 수 있게 된 거라고요.
1: 그치만 댕구 너는 착한 강아지고 강태풍 걔는 나쁜 늑대잖아.
6: 그래 맞아. 늑대를 어떻게 믿어?
3: 맞아.
2: 정말 태풍이는 늑대가 아니라 그냥 애기 강아지라고. 왜 내 말을 아무도 안 믿어줘?
3: 늑대인데.
0: 참. 비 온다. 빨리 가자. 비가 오네 이거.
2: 정말 다들 왜 저래? 그나저나 태풍이는 어디로 간 거야? 태풍아! 태풍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나저나 태풍이 찾으려다가 내가 길을 잃어버렸네. 태풍인 아직 애긴데 내가 형아니까 형아인 내가 동생을 지켜줘야 하는데. 아우 진짜.
1: 아우.
2: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1: 아우.
2: 아니 이 소리는 태풍이가 우는 소리 같은데.
1: 아우.
2: 태풍아.
1: 댕구 형아.
2: 태풍아. 근데 태풍아, 너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6: 아, 형아 냄새가 났어.
2: 뭐? 냄새만 맡고

0: 여기까지 왔다고?
1: 너 냄새 잘 맡지? 우리 주인님도 맨날 칭찬했어.
0: 우와, 강태푸. 너 정말 개꾸르구나?
1: 개꾸영아.
0: 네. 아, 참. 근데 사실 나 길을 잃어버렸어. 마을로 어떻게 돌아갔지?
1: 냄새! 사람들 냄새가 나! 형아, 나만 따라와!
0: 어?
1: 이쪽!
0: 어? 아이, 태풍아, 천천히!

0: 허허, 그래서 강아지가 없어졌다고요?
1: 네, 이름이 김댕구예요.
0: 네.
2: 저 딩동 쌤, 혹시 태풍이가 댕구를 잡아먹었으면 어떡하죠?
1: 뭐?
2: 역시 늑대는 위험해.
1: 아우,
2: 우리 댕.
1: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얼마나 걱정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3: 그게요. 사실은 제가 길을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태풍이가 찾아냈어요.
2: 태풍이가? 얘가 어떻게?
3: 태풍이 얘가 아주 개코야. 냄새로 날 찾아냈대.
2: 냄새로?
0: 우와, 너 아주 멋진 강아지구나. 이 정도면 아주 멋진 경찰견이 될 수 있겠는걸?
2: 경찰관 아저씨, 얜 강아지가 아니고 늑대예요.
0: 늑대?
2: 네.
0: 아니야. 얘는 허스키라는 강아지야.
4: 허스키?
2: 허스키? 허스키? 이름이 웃겨.
1: 그래. 허스키. 그 썰매 끄는 강아지. 맞죠?
0: 맞아요. 허스키는 원래 아주 추운 나라에서 사는데 그래서 썰매도 잘 끌고 냄새도 잘 맡아서 눈 속에서 길 잃은 사람을 구해주기도 하죠. 알고 보면 아주 멋진 강아지예요.
3: 맞아, 맞아. 나도 찾아줬잖아.
1: 맞아.
5: 난 그냥 형아 냄새가 나서.
1: 태풍아, 우리 댕구를 찾아줘서 정말 고마워.
2: 태풍아, 고마워.
5: 태풍아, 우리가 오해해서 미안해.
2: 우린 네가 늑대인 줄 알고.
6: 알고 보니까 태풍이야말로 진짜 멋진 강아지였어.
1: 그래.
2: 맞아.
5: 댕구영아.
7: 댕구영아, 안녕? 난 멋진 경찰견이 되었어. 형아가 칭찬해준 개코로 길도 찾아주고 잃어버린 물건도 찾아주고 있어.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아이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냉기에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불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어? 어? 어?
1: 내미 기차 출발합니다.

0: 아주 멋지게 그려줄 테니까 기대하라고.
1: 공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2: 아, 온달이 미술 숙제 도와주고 있어요. 꼭 저를 모델로 초상화를 그리고 싶다나 뭐라나.
3: 정강아, 모델이 움직이면 어떡해.
2: 아, 미안. 오른팔을 올려야 하지.
0: 어? 아, 물 한 잔 마시고 할까? 예. 그래야지.
2: 자꾸 어딜 가는 거야? 바라 봐. 온달아, 아직 멀었어.
3: 아, 잠깐만.
1: 온달아, 숙제를 할 땐 숙제에 집중해야지.
3: 네, 네.
1: 그런데 왜 돼지를 그려놨지?
0: 과일이 있었네. 과일이나 먹어야겠다.

0: 지금요? 전 그림 그리는 중인데요.
1: 어? 아. 언제 그림 그렸어? 계속 딴짓만 했잖아.
2: 자자, 진정하고 우선 출발하자.

0: 정말 곱죠?
1: 그렇네요.
0: 어떠세요?
1: 괜찮긴 한데 생각해 볼게요.
2: 이번엔 주인장 좀 더 좋은 건 없어?
3: 선생님, 여기가 어디예요?
4: 자, 여기가 바로 조선시대 장터입니다. 이 근처에 계실 텐데.
5: 자, 이거 봐라.
3: 어? 저게 뭐지?
5: 자, 자,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가래엿이 왔어요.
3: 자, 돌게.
5: 자, 맛도 먹어라.
3: 선생님, 저게 뭐 하는 거예요?
4: 엿치기라는 전통 놀이야. 저렇게 엿을 부러뜨려서 더 큰 구멍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놀이지.
3: 우와, 재밌겠다. 우리도 해봐요.
6: 이게 뭐야? 하트처럼 생겼네.
7: 온다라. 언제 이렇게 깜짝 이벤트를 준비한 거야? 아이, 몰라.
6: 이벤트?
7: 어쩜 하트 구멍을 만들 생각을 다 했어. 밸런타인데이 초콜릿보다 100배는 더 로맨틱하다.
6: 아니야, 이건 우연이야. 우연.
7: 부끄러워하기는. 괜찮아, 네 마음 전달할게.
6: 참, 우연이라니까. 그렇죠? 내가 먹은 거야.
4: 왜 그래, 로빈? 엑스맨?
6: 엑스맨이요? 아직 우리를 못 본 것 같아요.
4: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엑스맨을 잡자.
7: 네? 어떻게요?
4: 모여보세요. 제가 살짝으로
5: 보니까 엑스맨!
8: 어?
6: 엑스맨이 올까요?
4: 쉿, 올 거야. 이리로 오면 그때 한 번에 덮쳐 잡는 거야. 지금이야! 예!
6: 엑스맨이 아니잖아.
7: 그럼 엑스맨도 아니면서 왜 우리를 따라왔어요?
9: 엑스맨이라니 그게 누구요? 난 도와서 화원인데.
4: 혹시 김홍도 선생님?
9: 그렇소만. 이게 대체 무슨 일이요?
4: 아이고, 죄송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이신 줄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9: 괜찮소. 다른 이와 착각하셨나보. 그럼 난 그림을 그리러 가야 해서 이만.
6: 그림이요?
9: 어?
6: 그럼 제가 모델이 되어

0: 도와드릴까요?
1: 저도요. 저 모델 많이 해봤어요. 자, 그리세요.

0: 훈령이 목소리가 들렸는데 이 녀석들 갑자기 어디로 사라진 거야?
1: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자겠네. 모기 녀석 가만 안 두겠어. 어딨냐?
0: 야, 잠깐. 어?
1: 드디어 모기를 잡았다.
2: 왜요? 왜 저희를 못 그리시겠다는 건데요?
3: 자세가 마음에 안 드셔서 그래요? 그럼 이건 어떠세요?
4: 난 일부러 만든 모습이 아닌 사람들의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모습을 그리려 한단다.
5: 그럼 혹시 선생님 그림 그리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봐도 될까요? 사실 저희도 그림에 관심이 많아서 그것만으로도 큰 배움이 될 것 같습니다.
4: 그러시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그려볼까?

0: 이름하는 걸 그리시는 것 같은데 계속 종이만 보며 그리시네요. 어떻게 안 보고 그리실 수 있어요? 네? 선생님, 안 들리세요?
1: 쉿. 온 정신을 어? 그림에 집중하고 계셔서 그래.
2: 아, 거기! 조심하시오!
3: 일단 구경꾼들은 됐고.
2: 엄마야! 웬 갈기?
0: 우와! 무림고수 같았어요! 어허.
3: 그랬나?
0: 우와! 어떻게 사람들을 안 보고 그리세요?
3: 안 보긴 아까 다 봤지. 자세히 보면 그들의 표정과 몸짓이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있단다.
4: 우와, 집중력이 대단하시네요.
3: 모든 정신을 집중해야 좋은 그림이 나오거든. 비단 그림뿐만 아니라 뭐든지 집중을 해야 길이 보인단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보이지.
0: 집중이라.
3: 자, 그럼 이제 씨름하는 선수들을 그려야 하는데 왜 아직 경기를 시작하지 않는 거지?
5: 이거도 아유! 나 씨름하러 가야 한다고!
6: 어,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
0: 저희가 보고 올게요!
5: 아, 비켜요! 나 씨름하러 가야 된다니까!
7: 됐고! 네가 무슨 내 엑스론 어떻게 할 건데? 그냥 도망가려고?
5: 쟤 어디서 고물 새 덩어리를 들고 와서 나한테 시비야? 빨리 저리 비켜요!
7: 뭐? 고물? 보자 보자 하니

0: 그러니까 이 녀석이 거기서
1: 넌 그만둬 엑스맨.
0: 뭐야 지겨운 녀석들 또 너희야?
1: 엑스맨 이제는 길에서 싸움까지 하는 거냐?
0: 그게 아니라 저 녀석이 내 엑스론을 부쉈단 말이야.
2: 아까 씨름하러 가야 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씨름 시합에 선수세요?
3: 그래? 근데 저 사람 때문에 못 가고 있어.
2: 어서 가세요. 여기는 저희가 해결할게요.
3: 그래 고맙다. 참 이상한 녀석이세.
0: 야 어디 도망가. 내 엑스론 어떻게 할 거야?
2: 안 돼. 어딜 가려고?
0: 아쭈 이거다.
2: 경동아
0: 자리 비켜.
1: 안돼 너 때문에 김홍도 선생님이 그림을 못 그리고 계신다고.
0: 김홍도? 어허 김홍도가 저기 있었구나. 알았으니까 빨리 비켜.
1: 싫어 또 못된 짓을 하게 될 순 없어.
0: 못된 짓이라니. 난 그냥 널 없애려고. 어? 어 맞네. 이럴 때가 아니지. 너부터 손보는 게 우선이었어.
1: 절대 못 가.
0: 이건 와. 이 녀석이. 다시 한 번.
1: 내가 말이지 우리 학교 전화장사라고 뒤집 뛰지. 어차피 힘으론 나한테 안 되잖아.
0: 아, 내가 깜빡했네. 네가 힘이 좀 셌지. 하지만 이럴 줄 알고 준비해뒀지. 신체 능력 강화!

0: 너도 당해봐라. 좋았어. 힘이 넘친다.
1: 뭐야? 왜 안 움직이지?
0: 제법이지만 소용없어.

0: 씨름놀이가 하고 싶으면 내가 씨름이 있게 해주지.
1: 안 되겠어. 이길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하지? 힘만으로는 안 돼.
2: 몬다나! 힘내! 집중해!
0: 왜 이렇게 힘을 못 써? 이렇게! 이렇게! 힘 좀 써보라고!
2: 몬다나! 몬다나! 집중하라고!
1: 집중?
3: 뭐든지 집중을 해야 길이 보인단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보이지.
1: 집중! 집중하자!
0: 이제 슬슬 끝내볼까? 어? 잘 가라.
1: 집중하니까 엑스맨의 움직임이 느껴져. 지금 날 저 바위 쪽으로 던지려고 하는구나. 그럼 난 힘을 역으로 이용해서 다시 한번 뒤집기.
0: 아이고 머리야. 어떻게 된 거야? 분명 힘은 내가 더 센데.

0: 이제 어쩌지? 어, 김홍도라고 그렇지?
1: 이겼다!
2: 자, 다 그렸어.
3: 선생님께서 그림 그리시는 걸 직접 보다니 영광입니다.
0: 저게 좋겠군.
3: 안 돼!
0: 빈손으로 돌아갈 순 없지.
1: 거기 서라!
4: 설마 씨름도? 엑스맨! 그거 당장 내놔!
0: 이거라도 챙겨야겠다.
4: 안 돼!
0: 자리 서라!
4: 멈춰! 선생님, 어떡해요?
3: 큰일이에요. 엑스맨이 씨름도를 가지고 갔어요.
2: 괜찮소. 그자가 가지고 간 건 별거 아니요.
5: 네?
2: 자, 보시오.
4: 씨름도다!
6: 어? 그럼 엑스맨이 가져간 건 뭐지?
0: 온달 녀석에겐 당했지만 김홍도의 그림을 얻었으니 괜찮아. 이게 그 유명한 씨름도란 말이지.
7: 뭐야 이게?
0: 나 이 녀석들! 다음에 만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야!
8: 오늘의 위인 김홍도!
4: 우와! 김홍도다!
9: 너 김홍도가 누군지 알아?
4: 당연하지! 내가 멋지게 엑스맨을 이기는 장면을 그려주신 분이잖아!
9: 아, 나도 초상화 한 장 그려달라고 할걸.
4: 걱정 마! 넌 내가 그려줄게.
9: 정중하게 사양할게.
3: 더 자세히 알려줄게요. 단원 김홍도는 정조대왕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조선 후기의 풍속화가입니다. 김홍도는 정조대왕이 수원화성으로 가는 행차를 그리기도 했고 정조의 초상화 등 다양한 그림을 그린 당대 최고의 화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김홍도의 그림 중 최고는 일반 백성들의 모습을 그린 풍속화라 할 수 있습니다. 김홍도는 풍속화뿐만 아니라 산수화, 인물화, 화훼 등 다양한 그림 분야에 다재다능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김홍도의 씨름도는 단원 풍속도첩이라는 화첩에 속해 있습니다. 김홍도는 씨름도뿐만 아니라 춤추는 아이 무동, 학생들의 공부하는 모습을 그린 서당 등 조선 후기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구수한 그림체로 잘 담아냈습니다. 영조와 정조의 초상화를 그렸던 김홍도는 화원으로서 제일 높은 품계인 종육품까지 하사받게 되었답니다.
4: 아, 그렇구나.
3: 이제 김홍도에 대해 잘 알겠죠?
4: 네!
3: 그럼 위인 카드를 위인첩에 넣어볼까요?
4: 야호! 김홍도 카드!

안녕하십니까. EBS 뉴스 행인코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찾아가는 행기자. 행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무서운 기세로 해일이 발생하고 있는 해안가에 나와 있는데요. 해일이요? 그곳에 해일이 왜 일어난 거죠? 해일은 해수면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바닷물이 육지로 넘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요. 해저의 지각변동으로 인해 지진 해일이 일어나고 또 해상의 기상변화로 인해 폭풍 해일이 일어난 겁니다. 행자, 침착하세요. 그럼 해일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죠? 해일이 일어나면 긴급 대피소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10m 이상 되는 높은 언덕이나 야산으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지붕이 안전하니 높은 곳으로 이동합시다. TV나 라디오를 통해 기상상황이나 해외정보가 나오면 주의깊게 들어주시고 해안 저지대 주민이라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해일에 대비해 대피장소 및 대피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해일이 일어나면 특히 항만에서 더 거세지기 때문에 얕은 해안가에서 조업 중인 선박이라면 수심이 깊은 지역으로 이동시켜주세요. 갑작스런 해일이 와도 안전하게 대처하는 그날까지 펭수가 함께하겠습니다. 펭수!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1: 어?
2: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빨리 부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1: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1: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0: 같이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더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유희보네.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0: 아티스트는 폭발 실험을 이용해서 영화 포스터를 만들어라.
1: 아니지. 아, 찌그러졌어. 아파. 어, 이거 뭐야.
0: 오늘은 또 어떤 퀘스트를 한번 해볼까?
1: 아, 그러게요.
0: 나는 그게 좋았어. 그 드라이 아이스를 좀 이용해가지고 거품 이렇게 해서 우리 매직쇼 있었잖아.
1: 임팩트가 있어야 돼.
2: 그래, 한번.
0: 그렇지. 임팩트가 중요하단 말이지. 임팩트 있는 게 뭐가 있을까?
1: 뭐가 있을까?
0: 깜짝 놀랄 수 있는 거 있지.
1: 깜짝 놀라는 거. 뭔가 폭발 이런 거.
2: 아, 그런 거 재밌을 것 같은데? 약간 아? 콜라에 넣고 다져 먹고.
0: 그러면은 폭발쇼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은데?
1: 폭발쇼 좋은 것 같아. 아 근데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폭발은 재밌긴 하지만 또 그만큼 많이들 했단 말이죠.
0: 그치.
1: 뭔가 저희만의 차별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2: 폭발하면 생각나는 게 약간 좀 영화에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런 게 약간 좀 영화, 전쟁 영화라든지.
0: 전쟁 영화.
2: 약간 영화 같은 거를 패러디를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0: 패러디? 네.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뭐, 무슨 뭐 그런 거를 재현하고 우리 거기서 뭔가 이렇게 되게 비장한 표정으로 딱 하는 그거를 딱 찍어서 포스터를 만드는 거.
1: 좋다.
0: 괜찮지? 그럼 오늘의 퀘스트는 폭발 실험을 이용해서 영화 포스터를 만들어라. 오, 괜찮다. 좋아.
3: 사이버스타 큐!
0: 네, 오늘의 게스트, 폭발 실험으로 영화 포스터를 만들어라! 와.
1: 자, 여러분, 폭발 실험인 만큼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0: 그렇죠.
1: 네, 저희 지금 보이시나요? 우비도 갖춰있고, 지금 장갑도 꼈어요. 이렇게 안전 장비와, 그 다음에 보호자와 함께 실험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실험은 어떤 영화, 어떤 과학 실험이 들어있는지 SNS 영상의 중점입니다.
0: 실제 영화보다 더 재밌고 신기한 저희의 영상 기대해주세요.
1: 첫 번째 실험은 바로 칼라랑 이 민트 사탕을 이용한
0: 그렇죠.
1: 폭발 실험입니다.
0: 자, 한번 더 넣어보세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1: 우와
0: 뭐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확 올라오는 거야?
4: 그건 콜라 속에 들어있는 탄산염이 사탕에 들어있는 아라비아 고무 성분과 반응해서 순식간에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또 사탕은 현미경으로 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구멍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요. 이 구멍들이 이산화탄소가 빨리 빠져나가도록

0: 도와주죠. 이렇게 순식간에 생긴 이산화탄소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콜라병의 좁은 주둥이로 뿜어져 나오면서 분수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1: 뭔가 이거 이용해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영화의 장면을 좀 이렇게 연출을 해야 되잖아.
2: 뭐가 있어요?
1: 로켓 어때, 로켓?
2: 이렇게 거꾸로 했나요?
1: 거꾸로 하는 게 이렇게 팍 되지 않을까? 그냥 다섯 개를 한꺼번에 확 넣는 거야. 그럼 이렇게 빡 뿜지 않을까?
2: 저는 한꺼번에 저거 싸다만 한꺼번에 다섯 개를 팍
1: 한꺼번에
2: 깊숙지 깊숙게 넣고 뒤집어야 될 것 같은데?
1: 넣을 수 있지, 거나.
2: 네, 이걸 먼저 펴.
1: 조심해.
2: 지금 뜯었어. 이렇게.
1: 자, 아니 거꾸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
2: 먼저 하고
1: 거꾸로 이렇게 잡고 있다가?
2: 거꾸로 잡아요? 그러면 이제 소스를 어떻게
1: 콜라 어떻게 넣어야 되지? 잠깐만.
2: 소스를 집어넣고 뒤집어야죠.
1: 근데 집어넣는 순간 얘가 이렇게 확 나오죠?
2: 이렇게 막고 있다가는 안 돼, 손으로. 아, 그러자.
1: 그러면은 넣으면서 막는 게 낫지 않아? 거나?
2: 그치.
1: 잠깐만. 넣으면서 막는 게 낫지 않아? 거나?
2: 그치.
1: 잠깐만. 잠깐만!
2: 자, 여기.
1: 자.
2: 뒤집으면 돼요, 지금.
1: 잠깐만, 나 손이 지금 뚫릴 것 같아.
2: 뒤집어.
1: 가만 있어! 잠깐만, 저기.
2: 와.
1: 어, 끝났는데?
2: 오, 된다. 장난 아니다. 오, 된다. 장난 아니다.
1: 싫어. 콜라가 잠깐만. 아, 이게 바로 되네.
2: 머리를 써봅시다.
1: 순간적으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2: 방금 그 막았던 상태에서 뒤집어서 손을 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뚜껑에다가 소스를 넣고 넣다가 넣고.
1: 아, 뚜껑을 닫자고?
2: 좋은 아이디어긴 하다. 그러면은 테이프 같은 걸로 하면 되지 않을까?
1: 자, 준비.
2: 좀 낮게 해서 그 확실히 여기에만 튀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어? 뭐야?
3: 안 되네.
1: 아니면 다른 거 한번 해보자. 차라리 드라이 아이스로 하는 게 어때? 드라이 아이스가 더 잘 되지 않을까?
2: 이게 콜라의 드라이 아이스.
1: 추진력이 좋을 것 같아. 이제 드라이 아이스를 여러분 만질 때는 꼭 손을 만지시면 안 돼요.
2: 감사합니다.
1: 오, 타다.
2: 아까 그
1: 넣고 여기다가 제가 특별히 잘 빠지는 뚜껑을 했습니다. 아니지.
2: 우리 뚜껑이 날라가 버렸어.
1: 오, 시커멓게.
2: 보다 지금 뚜껑 날라간 거 본 사람 있어요?
1: 안 보였어.
2: 그죠, 안 보였죠.
1: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되게 흥미진진하면서도 무섭다.
2: 그러니까요. 우리 우리가 아니라 방탄복을 입고 왔어야 되나?
1: 빨리.

0: 성공!
1: 드라이 아이스는 이산화탄소를 압축하고 냉각해서 만든 거예요. 공기 중에서는 승화하여 다시 기체가 되는데요. 병 속에 드라이 아이스를 넣으면 드라이 아이스가 이산화탄소로 변하면서 병 속의 압력이 커지거든요. 그 압력으로 마개를 밀어내면서 반작용으로 로켓이 발사되는 것이죠.
0: 근데 다행히도 이게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좀 세팅을 재빨리 해놓고 도망가면 되니까.
2: 물이랑 드라이 아이스 많이 안 넣어도 되네.
0: 그러면 이따가

0: 이거 좀 더 큰 페트병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가 야외에서 한번 해보죠.
1: 그래. 로켓 성공!
0: 성공!
1: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코끼리 치약을 한번 해봅시다. 네. 와.

0: 이제 이걸 넣습니까?
1: 다섯 스푼까지. 과연?
0: 과연? 틀라! 우와! 틀라! 우와!
1: 오. 진짜 화장 같아.
0: 이게 되는 게 맞아요?
2: 다 된 거예요?
0: 맞아, 맞아. 우와.
3: 순식간에 이렇게 많은 거품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과산화수소는 물과 산소로 분해되어 그런데 여기에 아이오딘 화칼륨을 넣으면 촉매 역할을 해서 반응을 급속하게 일어나게 하죠. 그럼 많은 양의 산소가 발생되는데 이 산소가 세제와 만나 거품을 만드는 것이죠.
1: 왜 제가 알던 코끼리 치약과 다르죠?
0: 왜?
1: 원래 이렇게 코끼리 코처럼 나와가지고 찌르찌르찌르찌르 하는 건데.
0: 근데 그렇긴 하다. 나도 약간 알고 있던 게 좀 뭔가 고체스럽게 그거 말하는 거지.
1: 저희는 화산 폭발을 하는 거니까 이게 더 힘든데요?
0: 우리는
1: 이걸로 하는 화산 같아.
0: 와, 성공. 성공. 네. 우리가 이걸 좀 비주얼적으로 이렇게 뭔가 물에도 이렇게 숨겨가지고 하면은 예. 될 것 같아. 와, 자, 저희가 이제 사전 실험은 다 성공했고요. 네. 우리가 진짜 이제 영화의 장면을 진짜 재현을 해봐야 되니까 네. 이걸 치우고 한번 의논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뭔가 영화를 좀 보면서 우리가 어떤 장면들을 좀 이렇게 재현할지를 한번 찾아보자. 한번 보자. 자.
1: 네. 일단.
0: 첫 번째 영화는 마션. 네.
1: 둘 다 그 맷 데이먼이 나와가지고.
0: 그치.
4: 맷 땡이요?
1: 맷 데이먼이라고.
0: 누구야, 맷 땡이? 맷 데이먼.
1: 웃겼다.
0: 됐다.
1: 오! 오! 아, 이거. 아. 어? 드디어 로켓 발사 장면이다.
0: 좋았죠. 그러면은 다른 거. 좋았죠.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1: 인터스텔라.
0: 어? 대박.
1: 뭐죠? 아.
0: 우와.
1: 아, 이건 완전.
0: 로켓이 완전.
1: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네.
0: 그니까.
1: 어떻게 찍었어? 그치? 궁금하다. 우와.
0: 그럼 우주복 이런 것도 괜찮겠다. 우주복을 우와. 좀 빌려가지고. 우주복을 입고. 네. 우리 로켓 아까 했잖아. 그거를 옆에서 이렇게 쏘는 거야. 그러면서 우주 뭔가.
1: 저 우주복 진짜 입어보고 싶었어요.
0: 우주복? 진짜 그럼 형이 하는 걸로.
1: 그냥 갑자기 떠올랐는데. 저희 프로의 어떤 정체성을 좀 반영하면 좋으니까
0: 사이언스타 큐를
1: 사이언스타로 해서 이제 여기 얘가 딱 새로운 별을 발견한 거죠. 근데 그 별 이름이 이제 사이언스타인 거지.
0: 아니면은 사이언스타로 갔는데 네. 그러니까 사이언스타로 이 우주인이 로켓을 타고 갔어. 그 우리가 딱 있는 거야. 조금만 이렇게 어때? 괜찮지 않아? 그럼 사이언스타로로
5: 확정?
0: 전박이?
1: 아, 화산 폭발도 해야 되니까 그 공룡 나오는 전박이. 우와.
0: 공룡이 사는 거야. 그냥 공룡이 살던 그 완전 옛날 이럴 때로 가서 화산이 터져가지고 도망가는 거야.
1: 그래서 그때 이제 인간이 공룡 등에 탔는데 공룡이 그것도 그냥 신경 안 쓰고 막 달리는 거야. 그래서 제목은 공룡 타고 3만 리.
0: 한 명이 공룡 분장을 아예 하자.
1: 그럼 이거
0: 가위바.
1: 다들 하기 싫은 눈치인데 게임 같은
0: 게임,
1: 걸로
0: 게임으로 정한 거. 그거 하자. 드라이 아이스 페트병에다 넣고 풍선을 위에다가 씌운 다음에 그게 100% 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끝말잇기를 해서 그거를 터지는 사람이
1: 끝말잇기. 아, 좋아요.
0: 괜찮다.
1: 이렇게
0: 자. 남자 아이돌 그룹 이름 대기.
1: 아, 네네.
0: 오케이. 준비. 시작! EXO. EXO 방탄소년단.
1: 동방신기.
0: 빅톤. 자바. 와, 빅톤. 임팩트.
1: 빅뱅.
0: 바이칼.
1: 바이칼이 뭐.

0: 구
1: 세상에서 제일 컸어.
2: 와,
1: 심장 멈춘 줄 알았어.
2: 와, 진짜
1: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놀란 적이 없죠. 그러면은 형이 공룡을 할게. 한 명 더.
3: 건이.
1: 권이?
3: 제가 하겠습니다.
1: 그래, 그러면은 영주이가 우주선. 아, 우주선이. 지금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고.
3: 우주인.
1: 그럼 영주이가 우주. 아, 우주. 우주.
2: 자, 제가 우주인, 그 다음에 둘이 공룡. 그래서 그 우주인 할 때는 이제 형이 로켓을 날리고, 권이가 연출을 하고, 그 다음에 공룡 할 때는 제가 연출할게요.
1: 여기 가자. 와, 근데 여기서 하면은
3: 초초핀데요?
1: 진짜 뭔가 그런 느낌 나긴 하겠다. 그 막 공룡들 막 나올 것 같고. 이제 촬영 준비는 끝났고요. 자, 옷을 이제 좀 입힐까, 우리가?
3: 네, 네.
1: 자, 옷 입어주세요. 와우. 이 장화도.
3: 근데 이거 됐다고. 오, 너무 완벽한 거 아니야?
1: 어, 이거 잠깐만. 이거 내가 어제 많이 봤는데 그 김치 있잖아. 김치 공장 가면은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입고 있단 말이야. 그런 느낌인데?
3: 이게
1: 어, 진짜, 오. 우와, 진짜. 우주복 같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3: 휴스턴
1: 이걸 찍어봐야 되는데 어떤 포즈를 할지 한번 봐봐. 해봐. 사이언스타로 가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해가 저쪽에 있으니까 저쪽을 바라보면서
3: 한번 바라봅시다.
1: 내가 가야겠다 막 이런.
2: 그러면 제가 이제
3: 걸로 깨 바로.
1: 어, 오케이. 이 상태로 고정을 해줘야 돼. 표정 완전 진짜 가고 싶다라는 그런 표정 알지? 오케이.
2: 네.
1: 자, 그러면은
3: 드라이 아이스하고
1: 바로 물을 넣고 이 정도만 넣으면
3: 돼. 네, 그럼 일단 바로 바로 할까요?
1: 어디다가 하지?
3: 여기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1: 그러면은 영둥이가 그 포즈를 계속 하고 있어. 잘 잡고 있어야 돼.
2: 그러면은
1: 뒤에서 쏘는 게 낫지 않을까? 영둥이가 앞에 있고.
2: 네, 그러네. 네.
1: 그럼 살짝 이쪽에서 이쪽.
2: 그리고 뭔가 제가 좀 더 왼쪽에 있는 게 안 나나?
1: 그럴래? 그러면은
2: 그쯤에서.
1: 자, 준비됐지?
3: 물 넣어주세요. 마개를 바로 닫을게요. 넣자마자.
1: 그러면은 닫고서는 딱 꽂아야 돼. 할게!
2: 옙. 이러고 있다가
1: 으아!

0: 아, 너무 낮다.
1: 잠깐만, 근데.
0: 너무 낮았지 않아요?
2: 네.
1: 여기. 여기 앞에가 충분화됐었구나.
3: 괜찮아요.
0: 여기 좀 살려야 될 것 같아.
3: 이렇게, 이렇게.
1: 자, 한 번 다시 해보자.
3: 형, 물을 넣어주세요.
1: 자.
3: 자, 형, 아무튼 우리 제일 잽싸게.
1: 잽싸게?
3: 진짜 잽싸게 할게. 하나, 둘, 셋, 오.
1: 안 돼! 안 찌그러졌어! 앞에! 어. 안 돼! 안 찌그러졌어! 앞에! 어. 어, 이거 뭐야! 다시. 자, 준비!

0: 데뷔! 데뷔! 됐나? 확인해보자! 이형!
1: 확인해보자.
0: 준비!
2: 봐봐.
0: 하나, 둘, 셋.
2: 오!
0: 와! 성공!
3: 성공! 성공! 오, 예스!

0: 이번에 해볼 포스터는요?
1: 바로 공룡 타고 산만리입니다.
0: 그렇죠. 이제 건희와 제가 공룡을 타고 산만리를 가는 그런 장면을 촬영해 볼 건데요. 이제 감독님 준비되셨죠? 네.
1: 그럼요.
0: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2: 해볼까요?
0: 네. 자, 갑시다. 자. 갑시다. 자, 우리가 처음은 일단은 산을 만들어야 돼.
1: 화산 폭발이니까.
0: 그치. 네. 이거를 일단 이거
1: 뒤집어 보고.
0: 뒤집어. 그 벽을 위에 올리면 우리가 이만큼의 높이를 다 쌓아야 돼, 흙으로.
1: 대충 허리 높이 정도?
0: 그렇지.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삽으로
1: 삽질을 해야겠네.
0: 삽질을 해야 돼요. 일단 삽질을 합시다.
1: 위에서부터.

0: 아, 그래도 거의 다 쌌네.
1: 자, 다 된 것 같아. 와, 드디어 다 쌌어.
0: 이 정도면 됐다.
2: 이 정도 된 거 같아요.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1: 진짜 산 같아. 와, 화산이야, 화산. 이거 완전 딱.
0: 여기다가
1: 여기다 넣고. 하고.
0: 그럼 제가 그거 하고 있을 테니까 두 분은 그 공룡 옷을 입고 오세요.
2: 네.
1: 자.
3: 우리 해볼까요? 어, 부끄러워라. 아우, 부끄러워라.
1: 그러면 이제 바람 낼까요?
2: 네, 하나, 자. 둘, 셋.
1: 나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제 우리 이제 짤로 이거 돌아다니면. 제가 여기 사이언스타 와가지고 새로운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갑니다.
2: 저도요.
1: 점점 이해가 돼.
0: 와, 오, 모양이 완전 이제 다중하네.
1: 와.
0: 화산화수소수 1kg랑 세제 1kg 정도를 섞어놨어요. 화산화수소수 35%짜리를 이용해서 했는데 아까보다 농도가 높은 걸 쓴 이유가
1: 뛰어다녀.
0: 아, 요란스럽고. 아까는 너무 쉽게 흘러내려가지고 점성을 위해서 35%짜리를 썼어요. 오, 그게 그렇게 해야겠다.
2: 어, 이게 다리야.
1: 쇼다리야, 쇼다리. 뽀뽀. 뭐 먹어. 먹어.
0: 그래. 우주인이 나왔어.
1: 고기 없나, 고기? 고기 없어요, 고기?
0: 이제 폭발합니다.
1: 자, 준비하시고!
2: 야! 오, 된다.
1: 우와! 좀 더 넓으면.
0: 우와, 오! 근데 왜 쫄로 나오니? 잠시만, 잠시만, 이거 안 되는, 안 돼, 안 돼. 아, 이게.
1: 이게 앞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치?
0: 이게 딱 이렇게 됐으면 대박인데. 이게 이 정도면 그래도 앞으로도 좀. 이게 이번에 꼭 성공을 해야 됩니다. 아이고. 오! 오! 아이고. 오! 오!
2: 우와. 잠깐 이쪽으로 온다는 것 같기도.
1: 괜찮아, 많이만 그냥 쏟아지면 돼요.
0: 아니, 계속 일로만 쏟아지는데? 일로 좀 쏟아지렴. 오, 이제 놔두면 되겠다, 놔두면 되겠다.
2: 나오면
0: 오케이.
1: 저희... 이쪽으로 많이 흘렀으니까 우리가 살짝만 틀어가지고 이렇게 찍자.
0: 저거 아예 180도 돌아서.
1: 우리 드라이어에서 더 여기 심어놓을까?
0: 오.
1: 진짜 대장아. 우와, 이거 봐.

0: 더 잘 돼. 우와. 대박. 오, 진짜 같아, 완전. 가자. 건아, 네? 살짝 앞에서.
1: 자, 화상 가리게 말고, 달리면서.
0: 쇳다리.
1: 정면 보면서 겁에 질린 표정 해주세요.
0: 스탑.

0: 팟캐스트 폭발 실험으로 영화 포스터 만들어라 대성공!
1: 네, 저희의 포스터와 메이킹 필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주소로 들어오셔서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0: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2: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0: 네, 지금까지 사연사 큐! 다음에 시간에 만나요.
3: 안녕.
0: 이거 내가 어디 많이 봤는데 그 김치 있잖아. 김치 공장 가면은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입고 있단 말이야. 데뷔!
2: 어? 어, 이거 뭐야?
0: 자,
1: 뭐 해볼까요?
2: 어우, 부끄러워라.
0: 아우, 부끄러워라. 뭐 먹어. 먹어.
1: 우주인이 나왔어.
0: 고기 없나, 고기?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4: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Now, close them again. Close the lids.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뿌르고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2: 어서 오세요 공주님.
1: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고 동안아라 키스.
2: 클릭소
3: 클릭소 얼마세가?
1: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2: 클릭소
1: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4: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2: 클릭소
4: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팥빙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띠용띠용 포지캔트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먼저 정하자. 그럼
1: 가위 가위 보.
2: 우와, 내가 술래 빨리 숨자.
3: 꾹꾹 숨어라, 꾹꾹 숨어라. 모두 모두 숨었으면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찾는다.

0: 좋아! 바위, 바위, 고! 내가 술래, 이제부터 숨어!
1: 꼭꼭 숨어라.
0: 다시 술래가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숨어야지.
1: 모두 모두 숨었으면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0: 하나, 둘, 셋. 찾았다! 다시 어딨니?
1: 아침이야. 어?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2: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우리 모두 올바르게 키우자. 얼리면 더 맛있어.

0: Brain.
1: Brain.
0: Brain. Brain.

파이트!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 합체 시리즈!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조력 지진. 나 벨록 홈즈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이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후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Just look who was left over.

0: quiet.
1: Beep, beep, bop. Play with me, robot.
0: Shh. Be quiet.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홍수민의 딸기 농장. 마라는 포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홍수민의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데이리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리핑과 함께!

0: 나도 이 연을 타고 하늘을 날고 싶다. 하, 이 연이 크면 나도 하늘을 날 수 있지 않을까? 어? 패러글라이더다! 맞아! 패러글라이더를 타면 나도 하늘을 날 수 있어! 나 패러글라이더 탈래!
1: 처음 타요? 패러글라이더!
2: 여기 앉으시고.
0: 네.
2: 자, 패러글라이딩 인승 체험 동의서예요. 자, 여기다 성함 쓰시고 작성해 주시면 돼요.
0: 네,
2: 아셨죠?
0: 네.
2: 예.
3: 탄다맨.
2: 탄다맨 이게 어떡하죠? 바람이 갑자기 좀 안 좋아졌어요, 지금. 그래서 어쩌면 못 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떡하죠?
0: 못 탄다고요?
2: 바람이 좀 좋아지면 좋을 텐데 바람이 갑자기 방향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좀 기다려봐서 바람이 좋아지면은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너무 실망하지 말고 좀 기다려볼게요.

0: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바람이 좋아졌어요. 아, 탈 수 있어.
1: 탈 정말요?
0: 수 있어. 빨리 갑시다.
1: 아, 정말요? 네,
0: 빨리 가. 자, 이쪽으로 오세요. 네. 자, 이거를 배낭 매듯이 한번 매볼까요?
1: 아, 네, 배낭 매듯이. 예.
0: 자, 오른쪽, 왼쪽. 자, 절 보고요. 자, 이거는 하네스라고 해서 하늘에 뜨면 의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왼쪽. 자, 일로 오세요. 자, 이 줄 끝에서 기다리면 돼요.
1: 아, 줄 끝에서?
0: 예.
1: 기다리겠습니다.
0: 자, 오른쪽. 텐던바 연결.
1: 네.
0: 자, 안전벨트 잘 연결된 거 확인.
1: 네.
0: 네, 아주 잘 됐어요. 자, 이제 연결. 자, 걸으세요. 걸어.

0: 내려왔다.
1: 자, 일어나세요. 자, 패러글라이드 도전 성공.
0: 도전 성공.
1: 화이팅. 예!
0: 탄담회 성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1: 감사합니다.
0: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날 수가 있었던 거지? 뭐가 있나? 없어. 엔진도 없고 프로펠러도 없어. 정말 이 천 하나만 있는 거야? 어떻게 이 천 하나로 이렇게 잘 날 수가 있는 거지?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식싱.
2: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싱싱. 오늘의 탈 것은 패러글라이더. 별도의 동력장치 없이 하늘을 날 수 있어. 평균 속도는 시속 20에서 40km. 패러글라이더가 특별한 동력장치 없이 하늘을 날 수 있는 비밀은 바로 패러글라이더의 날개 모양에 있어. 패러글라이더의 날개를 잘 봐. 날개 앞쪽에 공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이 뚫려있는 거 보여? 이 구멍으로 바람이 들어가면 날개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어때? 비행기 날개와 비슷하지? 패러글라이더의 날개 모양은 하늘을 잘 날 수 있도록 비행기 날개 모양이랑 비슷하게 만들었거든. 패러글라이더가 하늘을 날 때 이 날개의 단면을 살펴볼까? 날개의 모양이 유선형으로 만들어진 거 보이지? 이 모양은 비행기 날개와 마찬가지로 패러글라이더가 위쪽으로 뜨는 힘을 받게 해줘. 이 날개 모양 덕분에 패러글라이더가 공기를 미끄러지듯이 잘 날 수 있게 되는 거지.
0: 아, 그렇구나. 아, 씽씽, 패러글라이더도 오래 날 수 있어?
2: 그럼, 위로 올라가는 공기의 흐름, 상승기류를 만나면 가능해. 뜨거운 태양이 땅 온도를 높여주면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오는데 이게 바로 상승기류야. 산이나 언덕에 바람이 부딪혀도 상승기류가 생겨. 패러글라이더가 바로 이런 상승기류를 만나면 더 오랫동안 떠있을 수 있어. 만약 상승기류가 없다면 패러글라이더는 천천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상승기류를 만나면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야.
0: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평판으로 확인. 여기 비행기와 평판이 있어. 비행기를 날리고 평판을 기울인 상태로 비행기 밑을 따라가 볼게.

0: 평판을 기울였더니 공기가 이 평판에 붙어서 위로 올라간 거야. 그래서 상승기류가 생긴 거고 비행기는 이 바람을 타고 계속 날 수 있었던 거지. 산이나 언덕에 바람이 부딪혀 상승기류가 생기는 것도 그래서 그 바람을 타고 패러글라이더를 더 오래 탈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거지.
1: 딩동댕. 정답이야, 탄다맨.
0: 패러글라이더의 비밀을 찾았어. 비밀은 바로 날개의 모양과 상승기류의 힘이야. 패러글라이더의 비밀을 알았으니 또 가볼까?

0: 자, 준비 아까 같이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1: 네. 네. 떠오르는 상승 기류를 타고 패러글라이더 날아라!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행안전사고.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0: 생일이야. 정말? 어? 그럼 우리 살을 위해 생일 파티를 준비하자. 와! 아, 멋진 피냐타를 만들자. 나도 같이 할래.
1: 우린 선물을 준비할게.
2: 생일 축하합니다.
3: 만들기 어려울 것 같아.
0: 걱정 마. 나만 믿으라고.
2: 친구의 생일 축하합니다.

0: 너에게 생일 축하합니다.
1: 재밌다.

0: 잦았다.
1: 고마워, 라시.
2: 짜잔.
3: 생일 축하해, 팝.

0: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오랜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서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2: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나 악당 극비의 최종 목표다. 수천 년을 내려 요정들의 모든 마법이 담긴 책, 요정 백서. 짠! 요정 백서를 훔쳐 모든 마법을 다 내 거로 만들어야겠어. 짠! 뭐야? 이거 왜 이래?
3: 침입자 발생! 침입자 발생!
2: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불타 불타 뿅크크!
4: 이게 무슨 일?
5: 크크!
6: 댕댕!
2: 하지만 이미 요정 백서는 불타버렸지. 둘, 셋, 뿅!
7: 예스가!
6: 요정 백서!
7: 용서 못해!
8: 요정 백서의 훼손이 생각보다 심각하네.
7: 크크! 하다하다 이런 짓까지!
8: 다행히 요정 백서를 새 것으로 만들어줄 아주 특별한 재료를 찾았지.
9: 특별한 재료요?
8: 그건 바로 천년을 견디는 종이, 한지.
9: 한지?
8: 우리나라엔 예로부터 당나무로 만든 특별한 종이 한지가 전해오지. 한지로 만든 신라시대 무구정광 대다라니경, 신라 백지묵서 대방광불 화엄경은 1300년이 더 지난 지금도 보존되고 있다네.
7: 흑! 1300년이나요? 우와!
8: 이렇게 오래가는 한지의 특성 때문에 세계적인 예술품의 복원에도 한지가 쓰이고 있지.
7: 이야, 그렇게 훌륭한 종이가 있다니!
8: 이런 한지를 주목하는 곳이 또 있다. 그것은 바로 인류의 문화유산을 지키는 국제기구. 1번 유네스코, 2번 유네스잇.
7: 갑자기 문제?
10: 좋은 문화재가 있으면 어디든 냄새를 잘 맡는다. 그래서 입이 아니라 코, 유네스코.
8: 그 코가 아닐세. 어? 하지만 정답! 예! 피라미드, 종묘, 석굴암 같은 건축물은 물론 훈민정음 같은 기록유산, 판소리와 같은 전통까지 인류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유네스코. 그런 유네스코가 우리의 전통 종이 한지도 주목하고 있지. 8000년의 세월도 견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우수한 종이 한지. 우리만의 전통을 넘어 이제 온 인류가 지켜 후세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가치를 지닌 한지. 크크가 훼손한 요정 백서를 복구하기 위해 바로 이 한지가 필요하다. 딩동댕 삼총사!
9: 네!
8: 천년을 견디는 종이 한지를 찾아오게.
4: 네, 대우정님.
5: 각자 흩어져
7: 한지를
6: 찾아보자.
4: 출동.
5: 응? 여기가 한지가 있는 곳? 이곳에서 한지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이게 한지인가? 이건가? 이건가? 이건 그냥 실 같은데?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건 한지가 아니라 갑옷 같은데? 한지는 어딨지? 아, 여기 맞아. 한지는 없는데?
11: 한지를 찾고 있나요?
5: 어, 깜짝아. 네, 한지 어디 있는지 아세요?
11: 당연히 알죠. 그 전에 문제!
5: 문제?
11: 방금 본 갑옷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1번 철, 2번 한지.
5: 아, 그 갑옷. 갑옷이니까 당연히 철로 만들었겠죠. 1번 철.
11: 땡. 2번 한지.
5: 따라. 말도 안 돼. 한지는 종이인데 어떻게 갑옷을 만들어요?
11: 한지는 아주 특별한 종이니까요.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한지. 한지는 빛을 은은하게 비추고 바람도 통과시키는 숨쉬는 종이라 창문에 바르기도 하고 벽지나 장판으로도 이용하죠. 게다가 한지는 아주아주 질겨서 겹쳐 바르면 철만큼이나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옷을 만들기도 했죠.
5: 우와! 이게 한지로 만들었다니!
11: 강하고 질긴 한지의 특성 덕분에 옷은 물론 그릇, 가구 같은 다양한 생활용품도 만들 수 있지요.
5: 우와! 한지로 별거 별거 다 만드는구나! 신기해요!
11: 그렇습니다. 우리 종이 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5: 대유정님이 복구 재료로 한지를 선택한 이유가 다 있었어. 그 훌륭한 한지 어서 주세요.
11: 그 귀한 걸 그냥 줄 순 없지.
5: 네?
11: 한지 장인을 만나 직접 만들어서 가져가세요.
5: 직접요?
11: 한지를 직접 만들다 보면 한지가 질긴 이유도 알 수 있을 거예요.
5: 네. 그럼 그 한지 장인은 어디 계시죠?
11: 아, 그게 바로... 나이스!
7: 딩딩! 만드는 건?
6: 우리에게 맡겨! 여기서 만드는 건가?
11: 한 장의 한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100번의 손길이 필요하지.
7: 100번의 손길?
11: 한지를 뭐로 만드는지 알고 왔는가?
6: 네? 그게... 그게 그... 저...

0: 바로 저 당나무로 만들지.
1: 당나무?
0: 섬유가 길고 질긴 당나무는 한지 만들기에 최고의 재료. 제일 먼저 당나무를 푹푹 쪄서 부드럽게 만들고 껍질을 벗기지요.
2: 우와, 이게 바로 당나무에서 벗기는 닭껍질이구나.
0: 이제 이 껍질을 칼로 긁어 하얀 부분, 백피만 골라내야 합니다.
3: 백피만?
0: 이름하여 닭껍질 긁기! 어서 긁으세요.
2: 네.
0: 하얀 부분만 남기고 긁으세요. 백피만, 그렇지.
2: 백피만. 쑥쑥.
0: 더 팍팍 긁으세요.
2: 팍팍팍.

0: 그렇게 긁어낸 백피는 잿물에 팍팍 삶아 섬유질을 더 부드럽고 깨끗하게 만들지요. 이렇게 삶아낸 뒤엔 두드려야 합니다.
1: 두드려요?
0: 바로 이 닭방망이로.
1: 닭방망이?
0: 닭방망이로 두드려야 섬유질이 살아있는 천년을 견디는 한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탁탁탁탁! 더 열정적으로! 아직 멀었습니다! 탁탁탁탁!
1: 열정적으로!
0: 천년을 견디는 한지가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탁탁탁탁! 다음은 이렇게 두드려서 죽처럼 고아진 재료를 물에 섞기. 이때 황촉규라는 풀의 뿌리로 만든 풀, 닭풀을 넣으면 섬유질이 골고루 잘 풀어지죠. 자, 이제 천년을 견디는 한지에 가장 중요한 비법이 남았습니다.
1: 가장 중요한 비법? 빠밤!
0: 그건 바로 흘림뜨기!
1: 흘림뜨기?
0: 여러분이 만든 이 재료를 이 팔틀로 아주 얇게 떠내는 것이지요. 이렇게 팔틀로 재료를 흘리며 종이를 떠서 흘림뜨기라고 하는 거죠. 위아래로 흘리면서 뜨고 또 오른쪽 왼쪽 옆으로 흘리면서 뜨고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흘리면서 뜨기 때문에 섬유질도 여러 방향으로 얽히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질긴 종이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성껏 만든 한지를 마지막으로 잘 말리면
1: 천년을 견디는
2: 한지 완성!
1: 자, 그럼 이 한지가 얼마나 질긴지 당겨보자.
2: 좋아!
1: 자, 예!
2: 와, 진짜 안 찢어져!
1: 진짜 질기다!
3: 우와, 선생님! 한지 진짜 질겨요.
2: 이제 한지가 질긴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0: 여러분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1: 알고 있다고요?
0: 한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죠.
2: 자세히? 하! 하! 용기리 송송! 한지 확대! 우와! 부드러운 종이 같은데 확대해서 보니 닭나무의 섬유질이 엄청 많아요.

0: 아하! 닭방망이로 두드려 섬유질이 끊기지 않고 잘 살아있고
1: 흘림뜨기 덕분에 섬유질이 여러 방향으로 잘 엮여있어. 자, 자, 닭방망이!
2: 영치기 영차 흘림뜨기!
3: 이게 바로 한지가 즐긴 이유였어!
4: 훌륭합니다. 비밀을 알아낸 여러분에게 한지를 선물하지요.
3: 우와!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걸로 이제 요정백서를 고칠 수 있겠어!
5: 한지로 요정백서를 복구했네.
3: 우와!
2: 다행이야!
3: 한지로 복구해서 더 즐기고
1: 변하지 않고
2: 저 오래 갈 거야.
5: 한지로 복구한 덕에 요정백서는 아주 오래오래 후세에 전해질 걸세.
3: 우와! 오히려 잘 됐네요.
6: 오히려 잘 됐다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두고 보자! 둘, 셋, 뿅! 예!
1: 한지는 정말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이어주는 종이네요.
3: 소중한 우리 한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2: 더 널리 인정받기를 기원하며!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후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 수수비 가자!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1: 북, 죽.
2: 다 됐다! 이걸로 쳐보자.
3: 오, 소리 좋다!
2: 나도 쳐볼게.
4: 와, 재밌다!
2: 우리가 만든 북!
4: 북! 북을 매자!
2: 그래! 이렇게 북을 메고,
4: 이렇게 채를 들고, 북을 치면서 행진하자!
2: 좋아!
5: 바꿔라 한글.
3: 어? 이게 뭐야? 북이 죽으로 바뀌었어.
4: 북 치는 거 재미있었는데. 우리는 북이 필요해.
2: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4: 한글 용사 아이야.
6: 나는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7: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8: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6: 이
8: 야
6: 훈민정음 안녕.
4: 안녕.
7: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4: 북이 죽으로 바뀌었어.
3: 북, 북이 필요해.
8: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6: 북을 찾으러 떠나자.
7: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0: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1: 어? 이게 뭐야?
0: 아이야, 기다리겠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한글이 어디에도 없어.
1: 보이지 않아.
2: 이제 곧 아침이야.
0: 어?
2: 해가 나왔어.
1: 해 한글 북이 있어.
2: 드디어 찾았어. 내가 한글을 가져올게. 하!
3: 돌아라.
4: 선지?
5: 한글 북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쉽진 않을걸. 저 해는 이제 사라질 테니까. 으잇! 지나!
0: 어? 해가 지고 있어.
2: 한글도 사라지고 있어.
0: 시간이 없어.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2: 지다에 맞서는 난 말은 뭐지?
0: 뜯어!
5: 아니, 나의 지다 공격을 뜨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3: 안 돼!
2: 하용사, 부탁해.
0: 내가 뿅망치로 우를 쓸게.

0: 도서관 완료! 국! 국민정음의 손으로!
1: 북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짠!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야! 훅! 훅! 축! 축! 하하하하, 오늘 아침은 축! 할아버지가 정성스럽게 끓인 축! 국! 국! 이하하하하하. 자, 함께 북을 쳐볼까요? 이젠 할아버지 차례!
1: 핏! 한글 북 먹어야지. 냠! 냠냠! 슝!
0: 오잉! 한글 북이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얍! 북! 북! 순서대로 써볼까요?
2: 비읍이 우를 만나 부, 부가 받침 기역을 만나 북, 북.
0: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북. 친구들 따라해봐요. 북. 끝.
1: 북에서

0: 즈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죽, 국.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북에서 첫 소리 브를 즈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죽, 국.
1: 북, 죽. 훈민이와 정음이가 북을 치며 놀아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북을 죽으로 바꿔라 한글. 북이 죽이 되었어요. 천지가 지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뜨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북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북이 남았어요. 훈민정음이 북을 쳐요. 훈민정음이 북을 쳐요. 훈민정음이 북을 쳐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빵, 상. 훈민아, 정우마, 빵 먹어라.
2: 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빵이야, 빵! 쫄깃쫄깃한 빵! 고소한 빵! 맛있는 빵! 먹자!
3: 바꿔라! 한글!
4: 빵이 상으로 바뀌었어! 빵! 먹고 싶은데!
2: 우리는 빵이 필요해!
4: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응.
2: 한글 용사! 아이야!
5: 어? 이?
6: 야!
5: 훈민정음, 안녕?
2: 안녕.
7: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2: 빵이 상으로 바뀌었어.
4: 빵, 빵이 필요해.
6: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8: 빵을 찾으러 떠나자.
7: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9: 간다!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저건 사다리 차잖아. 어? 한글 빵이야.
1: 주소라 한.
0: 천지 한글 빵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쉽게 줄 순 없어. 사다리 차가 한글을 옮길 것이다. 으! 올리다! 어? 한글이 높이 올라가? 헛! 하지만 포기할 수 없지!

0: 천재 공격에 아이옹사가 당했어. 우리도 어서 한글로 맞서야 해.
1: 올리다에 맞서는 한 말은 뭐지?
2: 내리다.
3: 아니, 나의 올리다 공격을 내리다로 막아내다니. 헛! 두고 보자.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4: 안 돼!
1: 한글 빵이 파괴됐어.
5: 내가 뿅망치로 알을 쓸게.

0: 빵!
1: 저장 완료! 빵! 훈민정음의 손으로!
2: 빵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앉아서 먹자.
1: 이젠 할아버지 차례. 야, 빵, 빵. 상, 상, 상. 여기에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빵이 들어있어요. 뭘까? 식빵. 오! 호빵! 또 무슨 빵이 들어있을까? 오! 팥빵! 혼민아! 정엄아! 빵 먹자!
2: 한글 빵 먹어야지. 냥, 냠냠, 슝.
1: 아하, 배불러. 오잉. 한글 빵이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얍. 빵, 빵. 순서대로 써볼게요. 쌍비읍이 아를 만나 빠, 빠가 받침 이응을 만나 빵, 빵.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빵! 친구들 따라해봐요.

0: 빵에서 첫 소리 뿌를 쓰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상 강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빵에서 첫 소리 뿌를 쓰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상 강 히힛
1: 빵 상 훈민이와 정음이가 빵을 먹으려고 해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빵을 상으로 바꿔라 한글. 빵이 상이 되었어요. 천지가 올리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내리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빵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빵이 나왔어요. 훈민 정음이 빵을 먹어요. 훈민 정음이 빵을 먹어요. 훈민 정음이 빵을 먹어요.
2: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합체 시리즈.
3: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큰 따뜻한 싱싱. 여기서도 싱싱. 빙글빙글 날라라. 시속을 알려라. 재밌다. 잠깐 쉬자. 2층에서 구름 보고 탈 때는 차례로. 의자도 돌려볼까? 내일 또 놀자. 안녕.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원더키드. 데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0: 엘리의 비밀.
1: 아, 미니 특공대는 언제 오는 거예요?
2: 어? 우리 왔다.
3: 엘리.
2: 누가? 또 왜 그래?
3: 엘리는 쥐를 무서워한다.
2: 쥐? 어? 으아? 나는 다람쥐인데? 쥐를 무서워한대.
1: 오지마, 오지마.
4: 볼트, 그만해. 엘리가 무서워하잖아.
2: 알았어, 이제 그만할게.
0: 이렇게 하면 안 무섭지?
1: 이제 괜찮아.
0: 자, 근데 오렌지는 왜 가져오라고 한 거야?
5: 내 계산이 맞아야 할 텐데. 대장! 이거면 우리의 음식이 될 수 있겠어요!
6: 수고했다, 비콤. 이제 지구에서도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겠군.
0: 아, 그러니까 이 오렌지가 너희한테 힘을 준다, 이거지?
6: 그렇다.
0: 그럼 니들, 오렌지 얻어먹으려면 앞으로 나한테 잘해야겠네.
7: 엘리, 괜찮아? 이거 먹고 기운 내.
1: 고마워, 맥스. 우와, 지구의 자연은 참 아름답구나. 다들 거꾸로 다니잖아. 이건 설마?
0: 거기서, 에그킹!
8: 너 같으면 잘한다고 서겠냐, 거꾸이?
0: 녀석이! 야! 쥐악! 야! 내려와!
8: 싫다, 거꾸이? 조금 전에 날 기절시키려고 했잖아, 거꾸이.
9: 누가? 내가? 절대 아니야! 오해하지 마!
8: 정말 아니야, 거꿀?
9: 아니라니까! 내려오면 내가 맛있는 거 잔뜩 사줄게!
0: 뭐 하는 거야! 저리 가!
8: 네 말을 믿을 줄 알았냐, 거꿀? 거꿀?
0: 제발 얌전히 좀 가자. 싫다고, 거꿀. 거꿀 킹.
2: 얘들아. 에그킹이 나타났어. 나 좀 똑바로 세워줘.
0: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2: 아파.
0: 볼트 선배, 괜찮으십니까?
10: 이번엔 내가 해볼게.
0: 우리 같이 해본 겁니다.
10: 좋아.
0: 다시.
10: 다시.
2: 다시.
0: 이대로는 안 되겠군.
10: 볼트, 우리가 에그킹을 잡아올게. 루시, 같이 가자. 카꿀킹!
8: 응? 너희는 뭐야?
10: 루시!
2: 백스!
7: 루시, 여기 있어. 내가 처리하고 올게.
1: 분명히 어딘가에 에그킹이 있을 텐데.
10: 거꿀킹! 어? 거기 서!
1: 어? 어? 에그킹?
10: 어? 엘리! 거꿀킹을 잡아!
1: 어, 알았어!
8: 싫어! 어? 내가 잡힐 줄 알고, 거꿀?
10: 거꿀킹! 자!
8: 느려 타졌어, 거꿀!
1: 맥스! 괜찮아?
10: 나 말고 거꿀킹을 따라가야지!
1: 미안해, 맥스.
7: 엘리, 아깐 화내서 미안해.
1: 아니야, 내가 미안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바보처럼.
7: 누구나 당황하면 그럴 수 있어. 엘리, 같이 힘을 합쳐서 거꿀킹을 잡아보자.
1: 응, 맥스, 넌 참 좋은 친구야.
8: 거꿀, 거꿀.
1: 거꿀킹이 벌써 2차 진화를 했어.
10: 이러다 숲이 다 뒤집어지겠어. 거꿀킹, 이건 옳지 않아.
8: 거꿀? 어쩌라고.
1: 내가 거꿀킹을 잡을게. 그만둬! 너 때문에 예쁜 숲이 엉망이 됐잖아!
8: 방해하지 마!
10: 거꿀킹! 멈춰!
8: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 거꿀? 방해하지 말란 말이야!
1: 맥스! 그만해, 거꿀킹! 제발 그만해! 그만해, 제발 그만! 그만해. 그만해.
7: 엘리가 화나면 변한다고 하더니 바로 저 모습이었어.

0: 고민해야겠어.
1: 자, 이 말처럼

0: 더골킹 공인 완료.
1: 어? 더골킹은 어디 갔어?
0: 봉인했어. 다 네 덕분이야.
1: 나?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0: 거꿀킹을 순식간에 쓰러뜨렸는데 한 게 없다니. 엘리, 오늘 정말 수고했어.
1: 어? 내가? 맥스, 넌 참 좋은 친구야. 응?
2: 새로운 애니멀 트론, 크로커의 등장!

0: 대장님, 여기입니다.
1: 좋아.
2: 즉시 수고한다.
3: 부화하기 전에 발견해서 다행입니다.
0: 대장님! 대장님, 괜찮으십니까?
1: 저 녀석은 바위킹. 벌써 2단계로 진화하다니. 반드시 잡아야 한다. 아이언 브레이드! 퇴!

일단 후퇴한다.

0: 호크가 점점 빠르게 돌이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속도라면 하루 안에 몸 전체가 돌이 되고 말 거예요.
1: 이런...
2: 말도 안 돼. 호크가 돌이 되다니. 대장, 어떡해요?
3: 루시, 해독제는?
4: 못 찾았어.
0: 역시 지구엔 해독제가 있을 리 없었어.
4: 대신 세미가 바위킹을 찾고 있어. 바위킹을 잡으면 분명 호크도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3: 혼자서 바위킹을? 위험해!
5: 온 세상을 돌로 만들 셈인가? 저기다! 찾았다! 바위킹!

0: 지구에 이렇게 강한 존재가 있었다니.
1: 라이언?
0: 대장!
2: 크로커, 네가 여긴 어떻게?
0: 보크의 힘이 약해진 걸 느꼈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거죠?
2: 그래, 잘 왔다. 네 힘이 필요해. 크로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힘내.
0: 네, 대장.
3: 내 몸이 원래대로 돌아왔어. 크로커, 괜찮아?
0: 좀 어지럽네.
3: 아, 치유 능력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
4: 그래도 다행이야. 난 호크가 돌이 돼서 영영 못 일어날 줄 알았다고.
5: 바위킹 녀석, 내가 반드시 잡겠어.
2: 바위킹은 우리한테 맡겨라. 너는 아직 휴식이 필요하다. 너희들은 호크와 크로커 곁을 지켜줘. 바위킹은 나와 엘리, 비콩이 상대하겠다.
6: 조심해야 해.
2: 엘리, 비콩, 출동이다.
3: 네.
5: 이렇게 쉬고 있을 때가 아닌데.
7: 아깐 미안했다. 애니멀 토론인지도 몰라보고.
0: 아니야, 나도 오해한 건 마찬가지니까. 잠깐. 뭔가 다가오는 것 같아. 그만둬!
3: 크로커!
5: 나 때문에 힘을 너무 많이 썼어. 이 녀석, 내가 상대해주마!
0: 호크, 네 몸도 아직 정상이 아니야.
7: 우리가 막아보겠어.
3: 세비, 루시!
5: 바비킹 녀석, 가만두지 않겠어!
0: 호크, 지금 상태는 무리야. 내가 힘을 줄게.

0: 오, 힘이 솟는다. 평소보다 더 강력한 힘이야.
1: 오래 유지하기는 힘들어.
0: 금방 끝낼 테니 맡겨둬. 으아! 으아!

0: 조금만 더.
1: 이제 끝내주마. 호크 에로 소환.

0: 바위킹 봉인 완료.
1: 해냈어.
2: 고생했다, 크로커.
3: 덕분에 바위킹을 봉인했어. 너희가 있어서 할 수 있었어. 고마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2: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합체 시리즈.
3: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색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태상의 듀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3: 또 졌네.
1: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스쿨버스 왔네.
4: 학교 가자.
5: 안녕 친구들.
6: 같이 가자.
7: 안녕.
8: 재밌게 공부해요.
9: 와, 놀이터다.
10: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펼치는 놀이터.
11: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2: 내일 떠놀자.
13: 데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비 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와일드카드 무슨 또 뭐래? 우리 마을을 떠나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2: 내가 말했잖아. 녀석들하고 공존 따위 무리라고.
3: 자동차의 주민 여러분 위험합니다. 모두 집으로 돌아가세요. 어? 레이온?
4: 경남님, 제가 가볼게요.
3: 솔레이온, 뭘 하려고?
2: 너인 어느 쪽이야? 메탈카드봇이야? 와일드카드봇이야?
5: 와일드카드봇이다.
1: 그럼 너희도 저 위에 있는 녀석들이랑 같은 편이야?
6: 우리 마을을 떠나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1: 우리... 제가 가겠다고 했잖아.
4: 펜타몬의 날 옥상으로.
7: 좋았어!
4: 블레이온, 셋업.
2: 붉은 메탈 카드봇, 아니 와일드 카드봇일까요? 옥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3: 블레이온!
8: 이 녀석이군.
9: 뭐하러 온 거지? 이 행성의 인간들과 와일드 카드봇을 잇는 다리가 되기 위해 왔다!
8: 웃기고 있네! 우린 소인들의 족장을 인질러! 어디 갔어?
4: 어서 도망가세요.
3: 저는
4: 얘기는 나중에요. 얼른.
8: 넌 와일드 카드봇의 수치다.
4: 시장님을 피난시켰어.
8: 응. 저기 봤자 넌 용암에 한다 새끼 사자에 불과하다.
2: 여러분, 시청 옥상에서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4: 블레이온.

0: 슈퍼시더 리프트 가동!
1: 우린 절대로 메탈버스에 꼭 크시게 되지 않을 거다! 솔레이온, 꽉 잡아!
0: 빌레이온, 너를 친구라고 부를 자격이 내게는 없었어. 메탈브리스로 구속할 권리도 말이야. 만들어준 기계 주제.
2: 그딴 거 나는 상관 안 해. 그런 식으로 생각한 적 없어.
1: 그라운드.
0: 미안해.
1: 퓨리!
3: 아주 차례차례
1: 왔군.
0: 어째서 이런 무모한 짓을 하는 거야?
4: 사람을 구하는데 굳이 이유가 필요해?
0: 난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만든 인형이라고.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 구할 가치는 없어.
4: 솔레이유, 사람이든 안드로이드든 마키나 행성에서 왔든 다 상관없어. 우린 친구야, 안 그래?
0: 응.
1: 이 느낌은 뭐지?
5: 저 빛은 오랜만이군.
0: 솔레이온!
1: 솔레이온!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6: 오린사, 지금은 이 힘에 모든 걸 맡기는 수밖에.
4: 해보자, 솔레이온.
0: 뭘?
4: 외치는 거야. 마음속에 떠오른 그 말을.
0: 알겠어. 블루컷 블레이온!
7: 슈페리얼 유나이트!

0: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1: 저건 데우스 마키나의 보물의 힘이다.
2: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 수.

0: 시장님, 괜찮으십니까?
1: 시민들부터 대피시키게 교통통제 즉시 시행하고 저들이 마음껏 싸울 수 있도록.

0: 융화관!
1: 조금 그때!
2: 이번엔 괜찮을 거야.
1: 당연하지! 얘들아!
0: 그래! 헤비 드래곤!
1: 알파 오메가!

0: 덕분이다, 코뿔아!
1: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건 어떠신지?
2: 이 녀석들, 부끄러워라! 아이야, 브레이크! 나의 프라크루션!
3: 네가 화나는 건 이해해, 솔리드 온! 고향을 잃고 동료를 잃은 그 기분, 상상조차 할 수 없겠지!
4: 함께 힘을 합치자! 우리가 도와줄게!
2: 그딴 여미는 필요 없다! 모두 사라졌어! 여기도 똑같이 모두를 구성하겠다! 속이 풀릴 때까지!
5: 분노로 이성을 잃었고
6: 우리가 잠재울 수밖에!
2: 응?

0: 당신이 나도 따라가겠다.
1: 지훈이야, 괜찮아. 그보다 저 녀석을 빨리!

0: 다 해냈다.
1: 대단하신 구경 좀 했군.
2: 건물은 무너지면 다시 지으면 돼요. 시민들은 안전합니까? 안나!
3: 정말 다행이에요.
4: 뭐야, 벌써 끝난 거야? 아쉬워라. 더 빨리 달릴 순 없었니?
5: 어머니...
6: 너희 덕에 나의 한계를 더 알고 싶어졌다.
7: 솔레이유 덕분에 무법자들을 막아냈어. 넌 이 마을을 구한 영웅이야.
8: 저는 딱히 영웅이 되고 싶었던 건...
7: 게다가 그 솔리도 오늘 봉인했잖니? 역시 우리 딸.
8: 어머니, 저...
7: 나중에 꼭 메탈 브레스 보여줘. 솔리도 오니 어째서 3등분 되었는지 알아보고 싶거든.
3: 안 돼요. 오! 죄송해요.
7: 예! 솔레이유...
9: 시청을 공격한 자들은 또 다른 기계 생명체, 와일드 카드 보십니다. 그들은 이 모우타운을 폭력으로 지배하려 했죠. 인간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맞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든든한 동료가 있습니다. 바로 메탈 카드봇입니다. 그들은 모우타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있죠. 그들이 있는 한 이 도시의 평화 유지될 것입니다.
10: 시장님도 참... 메탈 카드봇은 지구의 평화를 지키는 히어로 같은 게 아니라고. 고향을 잃고 살 곳을 찾는 것뿐인데.
11: 와일드 카드봇을 죄다 악당 취급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1: 그 점은 나도 동의해.
11: 웬일로 마음이 맞았대?
1: 우리처럼 메탈 브레스의 주인과 맹세를 하는가 하면 새로운 힘 앞에 눈이 먼 자도 있으시지. 같은 취급이라니 정말 유감이셔.
8: 미안해.
10: 왜 사과를 하고 그래?
8: 우리 아빠 요즘 좀 이상해. 다른 사람 기분 같은 건 안중에도 없나 봐. 머릿속에 지지울 생각뿐이신 것 같아. 원래는 훨씬 다정하시다고.
2: 안나, 어? 어제 기자회견 때 이런 일이 있었어.
7: 곧 촬영 재개하겠습니다.
2: 시장님, 괜찮으세요?
12: 블루카, 와일드 카드봇이 덮쳐온 순간 이제 다신 사랑하는 딸을 볼 수

0: 없겠구나. 눈앞이 캄캄해져서.
1: 이제 나오셔야 합니다.
0: 가지, 블록아.
2: 네. 하지만 시장님은 이를 악물고 일어나 회견을 이어가셨어. 너희 아버진 이 마을에서 제일 훌륭한 분이야, 안나.
3: 나 다음으로 훌륭하신 거지. 마을을 지킨 1등 공신은 나니까.
2: 이상하네. 내 음성 입력 장치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이
4: 녀석이 귀에 오일 찌꺼기가 꼈나?
3: 이리 와, 블루카. 귀 파줄게.
2: 사랑할게, 준.
5: 고마워, 얘들아. 솔레유, 밥 먹어야지.
6: 필요 없어요.
5: 이곳이 사춘기.
7: 미움 받으신 것 같네요. 어머니는 엄마니까 좀 더 상냥하게 대해주세요.
5: 다들 나한테 왜 그래?
8: 무슨 일 있어?
6: 어머니 때문에 조금.
8: 난 네가 마음을 열어준 덕분에 그때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6: 난 어머니가 만든 인형이야. 마음 같은 게 있을 리 없잖아.
8: 넌 나한테 사과했어. 안드로이드인 자신이 친구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고 했지. 지금 느끼고 있는 가슴의 아픔이야말로 너에게 마음이 있다는 증거 아닐까?
6: 고마워, 블레이오.
8: 뭐라고? 안 들려?
6: 고마워.
8: 별 말씀을.
9: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6: 응? 왜 그래?
10: 아무것도 아니야.
11: 그 안드로이드는 음식을 어떻게 소화하나 싶어서.
6: 바이오 퓨전 시스템 덕에 먹은 건 100% 에탄올로 변환돼서 배출도 안 해.
3: 그렇다는 건 화장실에 안 가.
9: 처음 들었을 땐 진짜 놀랐어.
12: 내 딸 솔레이유는 실은 안드로이드랍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
6: 미안해.
9: 아이, 사과할 일은 아니지.
3: 솔레이유도 자기가 인간이 아닌 걸 몰랐잖아.
9: 애초에 메탈 카드 무신이 와일드 카드 무신이 하는 애들이 돌아다니는 이 동네에서 안드로이드 정도야 뉴스거리도 아니지. 왜?
6: 고마워. 너를 친구라고 불러도 돼?
9: 아니, 뭐 부르고 싶으면 맘대로 부르던가.
10: 나도 친구지.
13: 반스 뻔뻔하긴.
10: 뭐라냐?
14: 이 땅의 인간은 관용을 베풀 줄 아신달까? 포용력이 있으시달까?
15: 무슨 말이 하고 싶으려?
16: 알기 쉽게 좀 말해.
14: 우리나 솔레이유 같은 자신들과는 다른 종족도 받아들일 줄 아는 너그러움이 있으시다는 거지.
15: 너 같은 날라리를 받아준 게 끝인 거지.
16: 맞지, 맞지.
14: 이건 피차 일반이셔.
2: 네 말이 맞아, 나이트 그리폰. 처음에 친구라고 불러준 건 종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모두와 잘 지내게 됐으니까.
17: 하지만 아직 마음을 열지 않는 녀석도 있지.
6: 솔리드온, 나와. 안 나와?
18: 사춘기냐?
3: 모노온족의 족장이라며 정신 차려야지.
2: 솔리드온, 넌 잘 싸웠지만 우리의 고향 마키나 행성은 이미 사라졌어.
17: 더 이상의 싸움은 의미 없어. 이곳 사람들과 함께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18: 웃기지만 나는 대우스 마키나의 고문을 지닌 자의 명령 따위 절대 따르지 않아. 절대.
6: 메타브레스에는 봉인한 상대를 복종시키는 기능이 있어.
3: 야, 너!
6: 네가 이곳 사람들과 잘 지내준다면 나는 그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거고 메타브레스로부터 해방시켜도 좋다고 생각해.
18: 그 말에 거짓은 없겠지.
6: 난 거짓말 못해. 안드로이드니까.
18: 그럼 날 내보내.
6: 좋아.
18: 물론 야생이 힘들 말이야.
3: 하지만 그건...
18: 어서?
6: 준.
3: 어.
6: 솔리드온 셋업.

0: 내 피나크러쉬의 처참한 모습을. 이 녀석을 고쳐봐. 그럼 너희와 동료가 되어주지.
1: 그게 조건이야?
2: 왜 폰카드는 봉이 나면 저절로 복원되는 줄 알았는데.
3: 에드 아저씨, 예전에 몇 번 고쳐줬잖아요.
4: 그건 네 메타이브레스 덕에 어느 정도 복원된 걸 보기 좋게 만져준 수준이라.
1: 우리 어머니에게도 보여주자.
5: 마키나시움과 크롬 올리브된 합금강이네.
6: 고칠 수 있어요?
5: 못해. 지구의 기술로는 복원이 불가능하거든.
0: 가능한 이가 없지. 이 녀석은 모아의 돼지의 가오를 받은 웨폰 카드니까.
3: 모아의 돼지?
0: 돼지!
7: 모아의 돼지. 마키나 행성을 말하시는 거야?
8: 우리는 고향을 그렇게 불렀지.
0: 안타깝게도 너희 똥자루들과 동료가 되긴 어렵겠군.
9: 잠깐 기다려봐.
10: 왜 그래, 플레이어?
9: 예전에 들은 전설이 생각났거든. 녹슨 날은 태양에 던져넣어라. 불길 속에서 날붙이는 그 가치를 되찾는다.
2: 태양? 말도 안 되지. 태양의 중력은 지구의 28배라고.
1: 던져넣었다간 두 번 다시 꺼낼 수 없어.
9: 전설이니까 아마도 비유일 거야.
7: 태양과 같이 장렬하는 부스터 엔진이시라던가.
8: 태양과 같은 나이트 크롤러의 눈동자.
2: 뭐래?
3: 아니, 난 알겠어.

0: 너 엉뚱한 생각하지?
1: 그래도 내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어. 솔레이유, 나랑 같이 가자.
0: 어디든?
1: 짐은 다 쌌어? 어? 어? 온다!
0: 야. 왜 그래?
2: 아, 야야, 잘못 봐.
3: 아하, 보르타카임 특급열차, 보르타카임 특급열차. 승객분들께선 탑승하시길 바랍니다.
1: 고마워, 블레스트레인. 보르카카 다녀온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3: 이 정도쯤은 산책이죠. 오, 이쪽은 새로운 고객이신 솔레유님. 목적지까지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0: 잘 부탁해.
2: 슛, 나 직접 바다를 건너보고 싶어.
1: 그럴래?
4: 페르르한테 안부 전해줘.
5: 우린 아무래도 학교는 가야 하니까.
6: 어휴, 학생이 학교를 자꾸 빠지면.
1: 모두의 공존을 위한 중요한 일인걸요.
3: 자, 시간도 있습니다. 출발하실까요?
0: 포르카카, 4000년 전 메탈카드보시 지구에 처음으로 도착한 곳. 나도 궁금했었어.
1: 다시 깨어난 곳은 우리 동네였지만 지금은 고향에 사는 셈이지.
2: 일찌감치 무화의 대지를 버린 녀석들을 만나서 뭘 어쩔 셈이지?
1: 두고 보자고. 그리고 포르카카는 석유가 풍부하다던데.
2: 그리없다. 그럼 놔두어.
7: 준과 새로운 손님들.
1: 시에로.
7: 포르카카의 온걸 환영해.
8: 저기 보이는구만.
9: 옆에 저 따랑이 같은 녀석은 뭐지?
10: 까마귀? 무섭게 생겼어?
8: 아우, 이 덜렁이들아, 얘기했잖아.
11: 준의 새로운 친구래.
3: 포르카카, 포르카카.
9: 오, 아주 탑승인 것이군.
1: 얘들아!
12: 안녕?
9: 예, 준, 블루베!
12: 오늘 무슨 많았어?
1: 준, 베루루!
10: 니가 그 애구나.
1: 이쪽은 솔레이유. 크레스트의 여동생이야.
0: 안녕하세요.
10: 아, 나는 페루루. 잘 부탁해.
1: 근데 너희 여기가 더 좋나 봐.
8: 모험의 냄새에 이끌려서 그만.
5: 나도 여기가 조용해서 좋더라고.
1: 벡토와 비투는?
10: 수련인가 뭔가 한다고 멀리 갔어. 백신 접종하러 온 메가인블러도 쫓아갔는데 아직 못 찾았나 봐.
12: 오랜만이군, 친구들.
1: 기간트렉스! 잘 있었어?
12: 덕분에 평화롭게 지내고 있지. 너는 아닌 것 같지만.
1: 뭐, 곧 해결될 건데 그러려면 네 도움이 필요해.
12: 네 부탁이라면 뭐든지 들어주지.
13: 우와.
14: 여기가 바로 그...
10: 응? 무카라가 만든 신전이야.
1: 저거 너희야?
14: 멋진데?
15: 무카라가 후세 우리를 강력하게 기억시키고 싶어해서.
9: 아무리 봐도 내 머리가 너무 커.
8: 설계가 고창해서 말렸는데 무카라가 말을 안 듣더라고.
14: 고대 인간들이 이렇게까지 메탈 카드부터 기억하려고.
0: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우정. 내 고민이 하찮게 느껴져.
16: 우리도 더 노력해야겠네.
12: 태양의 불꽃이라.
0: 솔리드온의 웹폰 카드를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필요해.
9: 그건 와일드 카드봇의 전설이잖아. 아버지가 알턱이 있냐?
15: 하지만 대장은 그 녀석들과 싸운 적이 있을 텐데.
9: 그래? 근데 왜 난 와일드 카드봇을 별로 본 적이 없지?
15: 우리는 우리 쪽 구역에서만 지냈으니까. 머스라이드는 전선 한복판에 있었던 적 있지?
9: 그것도 처음 듣는데?
8: 말 안 했을라. 내가 아직 신천 종군 기자로 일했던 때였어. 와일드 카드봇과 왜 싸우게 됐는지 관심이 많았거든. 어떤 녀석은 비스트 바이러스에 감염돼 목숨을 잃었고 나도 그렇게 될 뻔했지. 다행히 나는 바이러스를 억누를 수 있었는데 이 뿔은 그때 생긴 거야.
14: 너도 감염됐었구나, 머슬하이드.
15: 그것 때문인가 가끔 오락가락하게 된 거지.
9: 그럼 시로가 저 모양인 것도 감염이 나야.
0: 그래서 뭔가 알아냈어? 싸우는 이유를?
8: 아니, 빈손이었어. 그러고 보니 스타가디언이었던 블루캅은 뭔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14: 적의 습격으로부터 방어한다는 의무밖에는 몰라. 메탈 카드봇도 와일드 카드봇도 상관없었어.
12: 어쨌든 둘 사이의 싸움은 수천 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
9: 그렇게 옛날부터?
12: 싸우는 이유 같은 건 잊었을지도 모르지. 너는 알고 있나?
14: 수많은 전설들이 있지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아무도 몰라.
2: 우린 그저 생존 본능을 따를 뿐이야. 뭐 이 녀석들 만나고 나서는 옛날과 달라졌지만.
12: 우리처럼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고.
14: 기간트렉스, 당신은 우리 부족들 사이에서 가장 용맹한 메탈 카드봇으로 유명했어. 불을 내뿜는 그 용의 왼팔. 당신 혹시...
12: 베르룩?
10: 응? 기간트렉스? 내가?
12: 이건 너희 동족들과의 전투로 얻게 된 거다. 본래 모습을 잃은 건 웹폰 카드로 그쳤지만 또 모르지. 내 안에 야생의 피가 흐르고 있을지.
14: 와일드 카드봇을 원망하나?
12: 그럴 리가. 다 옛날 얘기일 뿐. 오히려 이 녀석 덕을 많이 봤지.
2: 힘이 합쳐졌네. 싸우는 이유니까.
15: 어, 나왔다.
13: 마리만큼! 그래서 내 테라크러쉬는 어떡할 건데?
1: 아, 급하기는. 실은 우린 기간 트렉스의 힘을 빌리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렉스 인페르노로 테라크러셔를 다시 단련해 주었으면 해. 와일드카드봇과 메탈카드봇의 힘이 합쳐져 있잖아.
13: 보자 그거야, 마. 만약 실패하면 널 땅에 비류가 될 만큼 팔받을 테니 각오해라.
1: 괜찮다니까 그러네. 함 해보자고.
13: 어떻게 되나 보자. 베테랑을 너무 얕보는군, 젊은 친구.
1: 좋아. 그럼 부탁할게.
10: 응. 기간 트렉스, 렉스 인페르노!
13: 렉스 인페르노!
0: 표면 온도 750도 돌파.
10: 그걸 어떻게 알아?
0: 난 안드로이드거든.
10: 그렇구나. 그쵸?
1: 아, 말하는 걸 깜빡했네.
10: 어떻게 그런 중요한 얘기를 깜빡할 수가 있지?
0: 내부의 마키나시움이 녹기 시작했어.
1: 아직 멀었어. 활약을 더 높여! 바람을 날릴 차례야. 부탁해.
9: 오케이!
17: 맡겨줘.
9: 준, 아무튼 슬슬 한계야.
13: 아니, 아직 괜찮다. 힘내, 기간 트렉스.
14: 솔레이, 나도.
0: 블레이온, 세라.
14: 기간 트렉스, 우리 손으로 태양을 만들어내는 거다.
13: 좋은 태동은.
14: 보이지?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이 힘을 합치는 필사적인 모습이. 한때는 서로 총과 발톱을 겨눴지만 이렇게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거야.
0: 표면 온도 최고 지점에 도달.
1: 마무리하자. 응. 기간 트렉스.
10: 거세 하이드.
1: 달건 세로.
13: 원투 스트라이크. 그라울 에스토스.
14: 산산조각난 파편들이
13: 하나가 됐어. 불가능한 게 아니지.
14: 하나가 된다 해도 말이야.
13: 그런 것 같고.
1: 예! 자, 약속 지켜줄 거지?
13: 적장은 한 입으로 도만 안 한다.
0: 우리 친구잖아.
13: 아직 그 정도는.
1: 준! 어? 저기 봐봐, 솔리드온.
13: 출근! 밥!
10: 너 공인되고 나서 굶었다면서?
15: 아무리 그래도 밥은 챙겨 먹어야지, 그치?
13: 자, 어젯밤의 성공을 축하해야지.
15: 새로운 동료를 위하여!
13: 잘 먹겠습니다! 작은 적장들, 한 가지 말해줄 게 있다. 내가 트리온 감옥에서 탈출하기 직전 마키아 행성에서 거대한 용이 날아오른 걸 봤어.
15: 용이라고?
13: 너는 지금 대우주의 행성들을 다루질 이 지구에 접근해오고 있다.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업체 시리즈!
18: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19: 우리 모두!
2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엄마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콩순이는 딸기 정당. 말하는 포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는 딸기 농장.
2: 클릭서.
3: 클릭서. 몰라내가.
1: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2: 클릭서.
1: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4: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2: 클릭서.
4: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게 가족.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켓.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휴미르.
2: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3: 3, 2, 1 사랑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합체 시리즈
4: 내가 말했을 텐데 준 우리 카센터는 비행기 취급 안 한다고
5: 딱히 수리를 부탁한 건 아니잖아요 제 동료를 소개하

0: 그런 것뿐인데.
1: 난 마하 7의 속도를 내면 초음속 엔진이 탑재돼 있어. 구석진 동네 수리공에게 맡긴 몸이 아니란 말이야.
2: 당장 데리고 나가!
3: 에드 아저씨도 참 박해졌다니까.
4: 타이건 사건 이후로 와일드카드 보시라면 진절머리 난 게 아닐까?
1: 뭐? 왜? 내가 어때서? 하지만 듣자 하니 이미 당신네 메탈 카드봇들이 꽤나 저 수리공을 괴롭히신 듯한데. 남편 시간이 너무들 하시는군.
4: 아니라고는 못하겠어.
3: 그래도 꼭 그렇게까지 말해야 했어, 나이트 그리폰.
1: 난 거짓말을 못하는 타입이라 그쪽이 감당하셔야지.
4: 짜증나!
5: 준!
3: 어? 베라랑 짐 아저씨?
5: 역시 여기 있었구나. 참새도 안녕.
1: 어, 뭐?
3: 무슨 일이야?
6: 준, 이거 좀 봐봐. 마을 곳곳에 이상한 낙서가 나타났어.
5: 모양부터 수상하지 않아?
3: 그냥 누가 장난친 것 같은데.
6: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고. 이건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인데. 봤지?
3: 응?
6: 자, 여기 이렇게 보면 이거!
5: 모양이나 크기가 딱 메탈 카드봇 같지 않아?
4: 이건 와일드 카드봇이다.
6: 오, 역시 그쪽인가?
4: 돼지 사냥꾼을 상징하는 라피드족의 문양이야. 이런 곳에서 또 보게 될 줄이야.
5: 역시 너일 찾아오길 잘했네.
4: 이 낙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전하려는 것지도 몰라.
3: 짐 아저씨, 사진들이 찍혔던 장소로 우리를 데려가 주세요.
6: 어, 물론이지.
1: 낙서란 시시하다.
6: 좋아, 여기서 우회전하고 그대로 직진하면 곧 나와.
4: 알겠어요.
6: 오라! 언제부터 통행금지가 된 거지? 할 수 없지, 다른 길로 가자.
4: 응? 여기도 막혔어요.
6: 이게 어떻게 된 거지?
7: 이게 어떻게 된 거지?
8: 길이다 막혔구나. 나 참여하지. 하늘로 수상해야 되나 우지야 되나.
4: 누구냐? 모습을 드러내.
3: 블루카 뭐야?
8: 궁금하라. 보여줄까? 보여줄까 말까? 보여줄까 말까? 해본이다. 이 누나가 한번 봐준다. 잘 봐봐래.
3: 뭐야 넌?
8: 반갑습니다. 탐지락합니다. 인생 모토가 끝까지 놀자. 모토원 시민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 되셨습니까?
5: 저 상태가 왜 저래?
4: 탁키! 응? 마을의 낙서도 니 짓이군.
8: 아이고, 사가디언은 눈이 궁디에 달렸나. 그게 우리 낙서고 내 이름이다 아이가. 탁키 아이가 탁키.
3: 사인이었냐?
6: 지금이야말로 샤터 찬스.
8: 아저씨 좋은 거 갖고 있네.
4: 내 카메라 주인에게 돌려줘.
8: 치대 치주. 아이고 루카바, 루키가 되겠나. 상품이 나올라 간다.
4: 나라라.
8: 요선이 모르면 간첩이제. 유인 아이가 유인.
5: 어떻게 저래?
4: 저석은 사냥꾼이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먹잇감을 사냥하지. 저 녀석은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잡겠다.
3: 알았어, 부탁해.
8: 어? 뭐니 아이가? 루카비랑 같이 있노?
4: 어, 타키가. 그런데 부자, 이번에야말로 나의 송곳니로부터 도망치지.
8: 아, 그래 그래, 꼭 좀 잡아둬.
4: 짜증나.
8: 진짜 없겠다.
4: 주먹을 마구 휘두르기만 하는 게 다가 아니야, 타이건. 너 그게 뭐냐? 진짜 잘 어울린다.
9: 너도 잘 어울려.
8: 둘이 메스터 프렌드 아이가. 내 잘했지?
5: 그냥 가지고 놀고 있네.
3: 하나도 도움 안 되잖아, 타이거.
8: 이래. 짜증나지? 실패 열받게. 어? 잘 써대. 짜증나면 내 한참 없는지 해봐라.
3: 놓칠 순 없지?

0: 어디 갔지?
1: 야, 이지 얼마나? 저게? 지나갑니다. 그것이 떠났네요. 오랜만입니다. 요새 늘지네요. 제 찾았어요. 개구전에. 이거 재미없다. 이거 잘 치는 아이가. 먼저 들어가 그래.
0: 사라졌어.
1: 어떻게 가능하냐고.
2: 아무래도 녀석은 스텔스 모드를 쓰는 것 같아.
3: 스텔스 모드?
2: 섀도우 X랑 플래시벡터도 썼던 모습을 감추는 능력이요. 그 둘을 상대했을 땐 모습이 사라져도 그림자는 그대로니까 간파할 수 있었는데.
4: 그 판단은 틀렸어, 짐.
2: 솔레이요?
4: 탁키는 모습을 감춘 게 아니야. 초고속으로 이동한 것 뿐이지.
2: 뭐라고? 응?
1: 어떻게 한 거야?
5: 다 보이신 거지? 탁키 움직임이 말이야.
2: 보인다고?
4: 동작 하나하나 전부.
3: 초인적인 동체 시력이잖아.
1: 근데 붙잡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4: 이제 방법을 찾아야지.
6: 그래도 너희 덕에 쫓아다닌다고 될 게 아닌 건 확실해졌지.
2: 근데 구경이나 하고 있었냐?
7: 네, 편집장님.
8: 지금 뭐 있는 거야, 지? 자동차 연쇄 전복 사고야.
7: 네?
3: 네? 도로에 차들이 뒤집히고 있다니.
2: 바퀴 때문인가? 네? 이게 뭐야? 설마 이것도 타키 짓이라고?
8: 녀석의 속도는 순간적으로 내는 폭발적 힘덕분이지 짐승님까지 나오면 충분히 가능해.
2: 웨폰 카드 말이지?
7: 일단 사람들을 도와주자.
2: 어?
9: 주군! 블루카!
2: 메가트론!
9: 고마워. 사실 이 정도쯤은 혼자서 치워버릴 수 있는데 사람들이 다칠까봐. 어? 네가 그 블라블라지 않은 녀석이군?
10: 블레이온이다.
7: 소개는 나중에 하고 어서 사람들을 도와주자.
1: 뭐하노? 집안 가나?
2: 탁키!
7: 그만 멈춰! 사람들이 곤란해 하잖아!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1: 너무 진지해, 동성대! 내게는 재밌음이 가야지! 재미없이 사는 데도 가! 억수로 불쌍하다! 반면, 재미를 아는 애는 행운아!
2: 솔레이유, 너 저 녀석 움직임이 보인댔지? 뭐라도 좀 해봐!
4: 알았어. 블레이온 세다. 화염을 쓰면 안 돼.
10: 알고 있어.
1: 뭔데? 첫번째 친구네. 안녕하세요.
10: 난 이 녀석들이랑 달라.
1: 누가 물어봤나? 알았대. 대신 너도 못해 보이고 한성깡 하는 것 같네. 내가 스페셜하게 진성 파워로 떨어질게.
6: 괜찮지?
10: 상관없어.
1: 고맙대. 내가 도와줄게.
4: 블레이언, 뭐 하는 거야?
10: 난 신화 동체 되었어.
1: 맞지 맞지. 그럼 다시 해봐.
4: 위야. 반응이 느려.
10: 네 지시가 늦은 거야.
1: 거봐, 움직임이 보여 봤자라니까.
7: 공격이 닿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어.
2: 대체 어떻게 상대하라고요?
9: 재미없어.
1: 마켓노!
9: 재미가 없다고! 승부할 거면 좀 같은 급끼리 붙던져야지. 일방적으로 한쪽이 유리한 게 재밌을 리 없지.
1: 내가 재미를 모른다는 얘기가!
9: 힘끼리 주먹 대결, 날개끼리 공중 대결, 속도라면 경주 대결! 재밌는 대결이란 이런 게 아니겠어?
4: 동요하고 있어.
8: 재미라는 자존심을 건드렸어. 와일드 카드 옷이라면 승부욕이란 본능은 숨길 수 없지.
4: 그래?
9: 서로 다른 너희한테 가장 공평한 대결 종목을 제안하지. 바로 댄스 배틀이다.
1: 댄스 배틀 재밌겠다.
9: 심사는 나 그리고 모타운 댄스 클럽 회원들이 맡을게. 승자는 패자에게 원하는 걸 요구한다. 어때?
1: 난 좋다.
2: 완전히 와, 넘어갔는데.
3: 평화롭고 좋네.
1: 나도 한때 춤 좀 췄지.
4: 알겠어. 좋아, 블레이온 춤을 추는 거야.
10: 싫다.
4: 타키를 막을 방법은 춤뿐이야. 내 말 들어.
10: 난 절대 춤추지 않을 거야.
1: 맥 빠지네.
9: 그러고도 와일드 카드 못 전사냐? 고리타분의 대명사 스타가디언도 춤출 줄 알고.
7: 이거 쑥스럽군.
1: 댄스 배틀 안 하는 기가.
2: 그럼 이 녀석과의 대결은 어때?
10: 나보고 춤추라는 건지.
2: 아니, 경주 대결로.
1: 경주?
2: 메가트럭커 말이 맞아. 스피드는 스피드끼리 대결해야 재밌는 거 아니겠어? 그렇지?
10: 틀린 말은 아니지. 뭘 좀 아시네.
1: 속도로 내를 이길 수 있다 생각하는 니가. 재밌네. 좋아, 대결이다.
9: 치, 댄스 배틀이 좋은데.
7: 이 덕분에 타키의 폭주를 막은 걸지도 몰라.
4: 블레이온, 우리 관계는 뭐지?
10: 용서해 줘, 솔레이오. 여긴 서로 속도를 뽐내기엔 너무 좁아. 장소를 옮기는 건 어떠실지.
1: 좋다.
0: 이 난리는 어떻게 할 거야?
9: 에휴, 내가 수습하고 있을 테니까 다녀와.
2: 고마워. 그런데 어디로 가지?
9: 레이싱을 할 거면 내가 좋은 데를 알지.
1: 속이 뻥 뚫리네.
11: 대륙을 가로지르는 77번 도로야.
2: 내가 트럭헌 녀석 이런 데 다 아네.
7: 트럭이라면 무조건 알아야 한다고 했었지.
6: 속도 대결을 하는데 딱 맞는 장소군.
4: 승리의 조건이 뭐지?
12: 저 멀리 산을 찍고 다시 여기로 먼저 돌아오는 자가 승리하시는 거지.
7: 다케, 네가 지면 우리와 함께 가는 거야.
1: 알았다마, 알았다, 알았어. 시작하자.
9: 준.
2: 나이트 그리폰, 제동.

0: 자신 있어? 저 참새가 그렇게 빨라?
1: 나이트 그리폰의 최대 속도는 마하 7이랬어. 초음속이라 해볼만해.
2: 하지만 훨씬 가볍고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움직이는 크기도 만만치 않아.
3: 준비해.
2: 역시 타키가 압도적이야.
1: 금방 따라잡을 거야.
0: 핸더몬에 보여?
4: 아, 타키가 훨씬 앞서고 있어. 따라잡기 흘러가는데.
3: 게임은 막 시작했다고.
4: 야, 셋! 하키가 갑자기 느려졌어!
3: 슛!

0: 좋았어.
1: 어허, 역시 빠르셔. 하지만 버틸 수 있을까?
2: 다시 닿기가 앞질렀어.
0: 아깝다.
3: 역시 물인가?
4: 아니, 승산 있어.
0: 그래?
4: 말했잖아. 닿기의 속도는 순간적이라고. 저렇게 길고 오래 달리는 건 녀석도 버거울 거다.
1: 어? 너무 무리하지 않으시는 게.
3: 야하하! 이만 안 쉬어라.
1: 자, 너의 몸은 이제 버틸 수 없으셔. 헬벳은 인정하고 메탈브레스의 주인과 함께하는 거다.
3: 어? 그러면 마음대로 달리지도 못하고 전화도 멈춘다 아이가.
1: 그게 우리의 운명이지.
3: 그런 인생 재미없다. 나는 진짜 근데 그만해. 잡았구나.
2: 나이트 그리폰이 추락했어.
5: 뭐?
6: 어서 가보자.
2: 괜찮아, 나이트 그리폰?
1: 승부가 안 나고 말았군.
7: 닿기는?
1: 글쎄, 그대로 울고불며 달려가 버렸지 뭐야. 아직 너랑 친구하기 싫으신 것 같군쯤.
2: 닿기...
6: 소원이라도 빌었어?
8: 무슨 얘기지?
6: 이곳 사람들은 별똥별의 소원을 빌면 이뤄진다고 믿거든. 너라면 무슨 소원을 빌 거야?
8: 와일드 카드 봇이 이 행성에서 평화롭게 지내게 해달라고 하려나. 넌 무슨 소원을 빌 건데?
6: 나? 내 소원은 뭘까?
8: 마침.
6: 아니, 저건 별똥별이 아니야.

0: 정도 충격이시라면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야.
1: 준! 무언가가 떨어진 모양이야.
2: 가보자!
1: 조심해. 고생 많으십니다.
2: 솔레이유!
3: 준!
2: 저거 내가 생각하는 그거야?
3: 마키나 행성의 탈출포트가 틀림없어.
1: 저 탈출포트는?
2: 대체 누가 탄 거야?
4: 저게 탑승객인 듯하고.
5: 그러니까 이기고 탈출포트에 타고 있던 메탈카드봇이라고? 단순한 굴착기가 아니란 말이지?
2: 네, 근데 몇 번을 불러도 반응을 안 하네요.
6: 추락할 때 충격으로 망가져버린 거 아니야?
7: 싸움을 걸면 깨어날 거야.
8: 나도 끼워주시? 어?
4: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니다.
2: 에드 아저씨, 제대로 봐주고 있는 거 맞아요?
9: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있거든.
3: 신경 쓰지 말고 봉인해버리면 되지 않아?
2: 솔레이유, 자고 있는 사이에 누가 멋대로 비좁은 방에 가주면 넌 어떨 것 같아?
3: 마음을 닫아버리겠지.
2: 그치?
1: 준, 메탈 브레스로 스캔을 해보는 건 어때?
2: 아, 그게 있었지? 이 상황 언젠가...
10: 데이터 조회 완료. 와일드 카드본, 코드네임 솔리드혼.
1: 뭐?
4: 솔리드혼이라고?
7: 이 녀석이?
3: 누군지 알아?
1: 마키나의 성 대삼림지대를 지배하는 모노혼족의 족장이야.
2: 족장?
11: 이상하시군. 내가 아는 그의 모습은 물로 바위를 꿰뚫고 망치로 대지를 뒤흔드는 자인데 그렇게 크기가 아담하셔.
9: 겉모습이 다르단 거야?
2: 하지만 얘가 그렇다는걸요.
3: 메탈브레스의 정보에 오류가 있을 리 없어.
1: 솔리드호는 혼자서 스타가디언 한기 부대를 괴멸 직전까지 몰아낸 무시무시한 와일드카드봇 전세. 그 부대에는 나도 있었어. 하지만 당시 나의 상관인 플레임 노바 덕에 녀석이 폭주는 간신히 저지되었고.
2: 플레임 노바가?
1: 결국엔 체포되어 드리온 감옥에 봉인됐지.
9: 아니, 걔가 예의긴 한 거야.
2: 왠지 이 상황이 낯설지 않단 말이지.
12: 경감님, 차량 들어옵니다.
5: 통과시켜.
2: 크레스트!
13: 역시 여기 모여있었네. 안녕하세요, 경감님.
3: 오빠.
13: 솔레이유.
2: 뭘 씻고 온 거야?
13: 아, 저건...
14: 그건 나중에 지난밤에 떨어진 유성 때문에 왔어.
13: 추락한 유성은 전부 세 개였어.
2: 세 개?
3: 나도 중간에 세 갈래로 갈라지는 걸 똑똑히 봤어.
13: 그 유성 중 하나가 모우타운에서 서쪽으로 25km 떨어진 지점에 낙한 모양이야.
5: 운석이라고 보고를 받긴 했는데 그것도 탈출포트인 모양이군.
13: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1: 처음 발견한 탈출포트는 헤비아이언이 타고 온 것과 같다.
2: 어? 어쩐지 낯이 익더라니.
3: 헤비아이언? 그 트릴러?
10: 걔가 타고 지구에 찾아왔을 때도 탈출포트가 분리됐었어.
2: 맞아. 그 녀석 왠지 몸도 나뉘어져서 내 몸뚱아리 내놔 이러고 막 쫓아오고 결국 대쳤고. 잠깐, 이거!
1: 우선 탈출포트부터 확인해야 돼. 서두르자!
2: 어? 골든 경감님.
5: 이게 그건가?
15: 네. 어젯밤 캠핑족들이 호수에 유성이 떨어지는 걸 목격했다길래 인양해봤는데요.
2: 역시 그 탈출포트랑 같아.
3: 어서 안에 확인해보자.
5: 처음에 떨어진 것과는 다른 녀석 같은데.
10: 데이터 조회 완료. 와일드 카드봇, 코드네임 솔리드홈.
2: 역시.
3: 어떻게 된 거지? 같은 이름이야.
8: 이봐, 넌 누구지? 정말 솔리드홈인가?
5: 이 녀석도 묵비권 행사 중이군.
13: 준. 응. 헤비 아이언은 물론 플레임 노바도 데우스 마키나의 심기를 건드린 바람에 네 개로 분리돼 봉인되어 있었어. 만약 솔리드혼도 같은 경우라면
2: 세 개의 별똥별은 솔리드혼의 분리된 몸통?
3: 그렇다면 본체는 어디에 있는 거지?
5: 뭐지?
2: 이건 북 치는 소린가?
11: 이 소리는
7: 이 소리를 들으면 피가 끓는다고.
2: 다들 갑자기 왜 그래?
9: 누구야? 이런 대낮에 북 치는 녀석이.
3: 이게 무슨 북소리인데?
6: 모노원족에 전해 내려오는 전투의 드럼이야.
2: 뭐? 네, 에드 아저씨.
9: 존, 무슨 이상한 북소리가 들리더니 굴착기가 멋대로 뛰쳐나가 버렸어.
8: 몸이 깨운한 거다.
5: 이 녀석 움직이고 있어.
2: 잠깐만.
8: 이게 어디를 가려는 거야?
13: 저기 봐.
2: 저 녀석.
8: 녀석의 몸통들이 여기로 집결할 모양이다.
1: 골든 경감님, 어서 사람들을 여기서 피난시켜주세요.
5: 알겠어. 여러분, 어서 여기 피하시죠. 너희는?
2: 저희는 든든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어서 가세요.
5: 그래, 무사히 한다.
2: 타이건, 굴착기를 막혀줘.
7: 불러주길 기다렸다고.
3: 펜더몬의 타이건을 도와줘.
6: 막혀놔.
8: 시간,
5: 어서 쫓아.
3: 저게?
0: 나도 좀 끼워주실까?
3: 응. 페인트를 맡아줘.
16: 이제야 모였구만. 지가 들던 이 모습도 끝이야.
3: 저 녀석이 솔리드 온의 본체?
17: 녀석들을 모이게 둬선 안 돼!
16: 스타크 가디언, 이거 먼저 온 수민들 이렇게 말할 줄이야.

0: 내가 우주를 너무 오래 떠둔 것 같아. 어때? 난 자율선에 나왔어. 이 새로운 땅에서 마음껏 날뛸 수 있는 건 변함없다.
1: 저게 완성된 모습. 큰일이다.
2: 우리 족장님께서 귀한 몸을 되찾아 버리셨네.
1: 솔레이오 달건 생성원의 생성.
3: 여긴 네가 날뛰던 마키나 해성의 대성형이 아니야. 이제 메카카르곡과 싸울 필요도 없다고.
0: 이런 나의 간소리 동족들에게 듣다니 피해미가 다 됐군.
2: 우린 여전히 맹수지만 이곳에서의 새로운 싸움도 나쁘지 않다고.
3: 여기 있는 녀석들과 있다 보니 알게 됐어.
0: 이 녀석들이야. 저 소인들과 괘씸한 스타가 몇 명이야.
1: 나이트 드리콘 대박.
4: 날뛰고 싶은 마음은 10분 이해하지만
1: 그리 모두 탈론
4: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0: 잠이 덜 깼는지 힘이 묻히는 것. 그리고 또

0: 아니야. 이것도 지난 행실의 업보인가.
1: 부적이 이 정도였나? 다 덤벼! 솔레이, 내가 가겠어.
2: 너 혼자서는 안 돼. 지금, 응? 블루탑! 블루탑! 플레이! 세덕! 블루탑! 허구! 플레이언 다리를 노려!
1: 와일드카드봇이 저 소인들과 스타가디언에게 고분고분하다니! 내 수가 없구!
3: 이 지구는 마키나 행성이 아니야! 그런 구분은 이제 의미 없어!
1: 새로운 땅에서 와일드카드봇이 평화로울 수 있다면 그 방법이 거칠지라도 뭐든 해볼 거다! 평화같은 소리야!
4: 와일드가디, 가디언 쉴드!
1: 제법이고,
3: 와일드가디, 그건...
5: 아스타겔란이 나의 웨폰 카드를 본떠서 만들어주었다. 원본만큼은 아니지만 방어는 나한테 맡겨.
6: 저게 뭔가 했더니...
2: 오빤 메탈 브레스도 없는데 어떻게...
7: 우리에겐 그건 필요하지 않아. 마음으로 이어져 있으니까.
2: 마음으로?
5: 스타 가디언을 필요로 하는 고향은 사라졌어. 난 이곳에서의 새로운 인연을 지켜나갈 거다.
1: 나는 트리온 감옥에 갇히고 우리 모아의 돼지가 사라지는 날까지 끝내 동료들을 볼 수 없었어. 이 분함을, 이 분노를 양절히 처벌한 말이야! 아웃레이지 화!
2: 오메가 히트! 플레임!
3: 솔리드 여전히 강하군.
6: 강해진 건 너도 마찬가지야, 블루카. 플레이온의 공격에 정신 팔려있으니 지금이 기회야!
3: 알겠어!
1: 정은!
3: 조금만 더 버텨, 플레이온! 제가!
6: 알파볼트 캐논! 썬더하울 스매시!
3: 썬더하울
6: 블루카!
1: 내가 미련하게 돌 줄만 하는 줄 알았고. 가만, 너 짐승의 힘을 한번 경험했나? 살아남았다니 대단한데. 어쩐지 우리와 같은 냄새가 난다 했어. 기분 나쁘게. 하지만 본능을 따르지 않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건 옛부터 변함이 없군, 스타가디언. 낯선 땅에 소인 꼬마한테 아주 잘 길들여졌어.
6: 길들인 게 아니야! 우린 친구라고!
1: 에어스 마키나의 보물을 들고 있는 이상 오로지 명령하는 자, 복종하는 자만 있을 뿐이 친구 따위 없대! 불쌍하군, 우주를 떠돌다 이런 척박한 땅까지 와서 주인을 잘못 만난다게 이 모양, 이 꼴이라니! 나란 내 동지들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 거다. 난 모론드의 최후의 족장 솔리드봇! 이 새로운 땅을 와일드카드봇이 더 자유롭다고 만들겠다!
6: 블루카!
1: 그라운드!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뽀로로 동안아라 캐슬 환영합니다.
3: 어서오세요 공주님.
2: 동안아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안아라 캐슬
4: 베이비핑. 오늘은 꽃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즈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4: 아빠, 저게 뭐야?
5: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젤?
8: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드럭스, 애니멀 킹, 동물업체 시리즈.
4: 꾸렁꾸렁 떠나요. 지치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5: 같이 놀자.
4: 즐거운 캠핑여행.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5: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무슨 일이냐 케첩.
1: 보스, 저 다름이 아니라 식량이 떨어져서요.
0: 또 예산이 필요하며? 언제 철들래며? 학교 급식이나 먹으라며?
1: 에이, 급식비도 알려주셨잖아요.
0: 그렇다면 스스로 돈을 벌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1: 저, 뭐, 무슨 말씀이시지?
2: 참 잘 먹는다.
3: 뭐? 응? 뭐, 뭐야? 그거 다 먹은 거야?
2: 아, 입맛이 없네. 어, 먹으려고든 너 먹어라.
3: 진짜? 아싸, 내꺼!
2: 세나가 음식을 남기다니, 처음 봤어.
3: 뭐야? 어떤 녀석이? 어?
1: 오, 맛있어.
3: 맛있어? 내 옥수수 훔쳐 먹으니까 맛있냐고.
1: 저, 나중에 거품아.
3: 야, 당장 안 물어내. 이 녀석 어디에 숨은 거야? 잡히기만 해봐라.
1: 정말 끈질긴 녀석이었다. 저? 이건 파파캣님이 보내주신 건가? 어, 뭐지 이건? 이 요리 도구?
3: 피자 먹을 사람!
4: 와, 피자다!
3: 빨리 안 먹으면 내가 다 먹는다.
2: 그래, 너 다 먹어라.
3: 진짜?
2: 나 먼저 간다. 세나가 엄청 이상해졌어.
3: 뭐가?
2: 계속 밥도 안 먹고 피자도 마다하잖아.
3: 왜? 그러고 보니 어? 골라시키는 걸 깜빡했다.
1: 중불에서 천천히 5분 뒤에 뒤집는다. 첩!

0: 꿀맛, 꿀맛이다, 쳐! 잔뜩 만들어야지, 잔뜩! 차차차차차차차차차! 촙촙촙, 잘 먹었다. 너무 많이 만들었나? 엄청 남아버렸구만. 촙촙촙촙촙, 좋은 생각이 났다, 촙.
1: 그래, 밥 먹으러 가자.
2: 그래, 오늘 메뉴 카레라이스래.
3: 난 별로. 얘들 많이 먹어라.
1: 아이 참, 그러지 말고 일단 급식실 한번 가보자.
2: 그래, 혹시 입맛이 돌아올 수도 있잖아.
3: 응? 야야, 왜 이래? 나 안 먹는다니까.
4: 점심 먹으러 왔어? 잘했어, 잘했어. 자, 방금 만들어서 따끈따끈하니까 50인분씩만 먹어줘.
2: 다른 애들은 아직 안 왔어?
4: 아직까지 아무도 안 왔지만 곧 오겠지. 자, 잔반 처리에 최선을 다해줘.
3: 더 입맛 없어졌어.
1: 이봐, 거기 잠깐. 우주 가는 거야?
0: 점심 먹으러 가는데.
1: 왜? 급식 쏘는 여부잖아.
4: 밥 먹고 갚아.
0: 급식은 괜찮아. 앞에 대박 맛집이 생겼거든.
4: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어디가? 급식이 어디가 어때서?
1: 대박 맛집?
0: 자, 여기 있습니다. 네, 다음 손님. 뭐야, 이 녀석들이냐?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와라.
1: 왜? 이 녀석이야말로

0: 아차, 난 아주 건전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중이다만 못 믿겠다면 한번 보여주지.
1: 에? 또 무슨 핑계를 대려고?
0: 먹어봐라. 그리고 이 몸의 재능을 찬양하도록.
2: 입맛은
3: 입안에서 살살 녹아.
4: 여기 옥수수 빛처럼.
0: 찹찹찹 어떠냐 이 몸의 요리 실력이.
5: 별론데. 완전 별로.
2: 뭐라고? 그거 다 먹어도 돼?
5: 옅다.
2: 아싸.
0: 잘도 거짓말을 하는군. 그렇담 이건 어떠냐.
5: 아, 맛없어. 야야 그만해라.
2: 아싸.
5: 이런 것도 음식이라고 만드냐? 이상한 요리 만들어서 소란 피우지 말고 좋은 말할 때 장사 접어라.
0: 내일 다시 와라 이 미각이 마비된 녀석. 건방진 네 녀석을 무릎 꿇릴 맛을 보여주도록 하지. 천상의 맛을 말이다.
5: 뭐 해보시던가.
0: 날 무시한 걸 후회하게 해주겠다.
6: 나 소매 안 먹어.
1: 딱히 몸에 이상은 없어.
2: 에? 그럴 리가. 아무것도 안 먹고 있다고 세라가.
3: 그래, 평소랑 너무 달라졌어.
1: 체온과 맥박 모두 이상 없어. 그게 사실이야.
5: 들었지? 나간다.
3: 검사, 한 번만 더 해보자. 너 계속 밥을 안 먹었잖아.
5: 아, 됐어. 럭키가 주는 열매 먹고 있다고.
2: 응? 럭키가 주는 열매?
4: 짜잔!
2: 이게 뭐야?
4: 럭키 집 마당에 키우는 열매야.
5: 이리 줘봐.
7: 내가 이 맛에 중독됐다니까.
2: 럭키, 나도 하나만.
3: 나도.
5: 어때? 굉장하지, 그치? 럭키, 나 하나 더 줘.
4: 이제 없어. 이제 열매에 다 떼서 없어.
5: 뭐?
0: 찹! 찹! 찹! 찹! 찹! 찹! 찹! 찹! 찹! 찹! 찹! 찹! 찹! 찹! 찹! 찹! 찹! 찹! 찹! 찹! 찹! 왔나 해송이들. 찹찹찹찹 각오는 되어 있겠지.
5: 빨리 끝내라. 뭐야, 준비 안 해놨어?
0: 최고로 음식은 갓 만든 것이 가장 맛있는 법.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나? 값비싼 재료? 아니야. 화려한 장식? 아니야. 그것은 바로 정성이다.
2: 뭐야, 얘들아, 빨리 먹어봐봐.
3: 엄청 맛있어 보여.

0: 진짜 맛있다. 이런 건 처음 먹어봐. 하나 더.
1: 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내 말 안 들리냐? 저
2: 너 내 옥수수 다 먹어놓고 갚을 생각 없어 보이더라.
1: 저
2: 그래서 내가 직접 가지러 왔지.
1: 그렇다고

0: 나도 하나만.
1: 나도.

0: 야야, 거기서 왼쪽으로 피해야지. 아, 그걸 못 피하냐? 방금 아이템 놓쳤잖아. 으이구, 이것도 못 깨냐?
1: 이 구간이 얼마나 어려운데?
0: 글쎄,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1: 웃기지 마! 넌 절대 못할걸!
0: 줘봐.
1: 야, 별로 안 어려워 보인다며?
0: 시끄러! 한 판 더 하면 깨.
1: 그래, 그래. 어디 하는 데까지 해봐.
2: 오른쪽 아래 특수 아이템이 있어. 어? 그걸 먹으면 돼. 오!
0: 됐다!
1: 말도 안 돼! 반칙이야! 누가 알려줬잖아! 누구야?
2: 게임에 반칙은 없어. 특히 이런 게임은 인터넷을 참고해야 돼.
1: 뭐? 인터넷? 너 누구야?
2: 난 게임부 부장이야. 너희에게 의뢰할 일이 있어서 찾아왔어.
1: 아, 그러니까 너네 부원이 게임을 하다가 사라졌다고?
0: 그냥 말없이 놀러 간 거 아니야?
2: 그렇지 않아. 사실 그 부원이 플레이했던 게임은 평범한 게임이 아니야.
3: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흥미롭군. 정말 실존할 줄이야. 전설의 게임 히어로 판타지. 내가 알기로 이 게임은 사용자를 가상세계로 워프시켜버려.
2: 잘 아는구나. 전설적인 개발자가 만든 미완성 게임 히어로 판타지. 정말 어렵게 입수했지.
0: 그런 정보는 도대체 어디서 알아내는 거야?
2: 인터넷. 아무튼 금지된 게임의 존재를 선생님들에게 날릴 수 없어. 이건 너희들밖에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이야.
1: 좋아! 이 몸이 맡아주지!
0: 네 게임 실력으로?
3: 게임 난 잘 못하는데. 꽤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 같군.
1: 그렇지! 간만에 말이 통하는구나, 디너. 그럼 모험을 떠나볼까?
2: 이렇게 생긴 친구야.
1: 좋아, 좋아, 좋아! 시작하자고!
2: 행운을 빌게.
4: 물러나거라. 자네는 혹시 용사인가?
1: 아, 용사?
4: 오, 전설의 용사여. 부디 마왕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게나. 아니, 이것은 용사의 검이 틀림없네. 부디 이것으로 마왕을 무찔러주게.
1: 내가 용사라고?
5: 오, 용사시여!
1: 이 몸이 용사라니 엄청나잖아! 좋아! 마왕 따윈 한 번에 못 질러주제! 근데 아까부터 무슨 이상한 소리가... 뭐야? 용사의 검이 움직이잖아! 혹시 마법의 검이라서 그런 건가?
6: 숨 막힌다고 이 바보야.
1: 뭐야? 쇠 아니야?
0: 뭐야 이게?

0: 이런 건 미리 말 안 해줬잖아. 게임 부장 이 녀석 가만 안 둬.
1: 아, 저, 그러고 보니 다른 애들은 어디 있는 거지?
0: 아싸, 레벨아. 야, 어지러우니까 적당해.
2: 에이, 레벨업을 팍팍 해야 마왕을 무찌를 거 아니냐.
0: 너 되게 신나 보인다. 실종된 부원 찾으러 온 거잖아. 마왕이 아니라.
2: 에이, 걱정 마, 걱정 마. 다 찾을 수 있어.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빈센트?

0: 여기 회복 포션 좀. 디노.
1: 뭐? 뭐야, 디노야?
2: 힘내. 조금만 더 가면 마왕성이야.
0: 우와, 그렇구나. 그나저나 디노, 나 포션 하나만.
2: 난 무기상이냐. 포션은 저쪽.
0: 에?
3: 포션 사세요. 나 좋은 포션 사세요.
1: 럭키?
3: 딸기맛, 포도맛, 사과맛 포션이 있어요.
0: 우와, 럭키, 나 포션 하나만.
3: 포션한테 5만 골드입니다.
0: 빌려주는 건 안 될까?
3: 그런 거 몰라요.
0: 디노, 골드 좀 빌려줘.
2: 하, 그 칼을 팔면 생각해보지.
1: 야, 안 돼. 절대 안 돼.
3: 포션 사세요.
0: 여기 5만 골드, 이제 포션 하나 줘.
3: 10만 골드입니다.
0: 아까 5만 골드라며. 럭키, 포션 하나만 주면 내가 나중에 소꿉놀이 해줄게.
3: 소꿉놀이?
0: 너 하고 싶은 만큼 해줄게.
3: 하고 싶은 만큼?
0: 소꿉놀이든 인형놀이든 다 해줄게, 다.
3: 좋아.
0: 여기가 확실한 거지, 디노?
2: 그래, 마왕은 이 던전 끝에 있어.
0: 디노, 세라 좀 빌려줘.
2: 한 번 빌릴 때마다.
0: 그래, 과실 청소 한 번.

0: 힘. 와라, 정의의 검이야.
1: 야, 이상하게 부를 줄 알았지?
0: 가자.
2: 마왕방은 이쪽이야.
3: 와, 마왕 응? 보고 싶어.
0: 아니, 아니, 잠깐만, 같이 가. 드디어 마왕을 만나는 건가?
2: 마왕이 그 실종된 부원인 거 확실한 거지?
0: 어, 오면서 나머지 NPC는 다 확인해봤어.
2: 마왕을 만나기 전에 칼부터 수리하는 게 낫지 않겠어?
1: 꿈도 꾸지 마!
0: 응? 어? 저기! 어? 저 녀석이 바로 마왕!
4: 왜 이제 왔어?
0: 빈센트!
4: 나 좀 도와줘. 갑옷이 무거워서 움직일 수가 없어.
0: 잠깐! 빈센트는 여기 있는데?
4: 저건 그냥 박쥐잖아.

0: 진짜 박쥐.
1: 그럼 실종된 부원은 어디 있는 거지?
2: 글쎄, 아직까지 이렇게 생긴 애는 못 본 것 같은데.
3: 야야야, 잠깐만, 나도 좀 보자.
2: 응.
3: 으악! 이 바보야, 야, 아까 거기 있었잖아.
2: 왜 거짓말을 한 거야?
4: 아, 그게...
5: 너도 역달놀이 좋아하는구나?
4: 아,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우연히 이 세계로 들어왔더니 내가 왕인 거야. 눈치 안 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눌러앉아 버릴까 했지.
3: 좋겠네. 누구는 왕이라서.
2: 어쨌든 임무 완수인가?
1: 돌아가자. 고마워 얘들아. 앞으로 필요한 게임 있으면 언제든지 빌려줄게.
2: 진짜? 아싸! 좋아! 당장 가서 해봐야지.
5: 근데 우리 소금놀이는 언제 해?
2: 소금놀이?
5: 응! 럭키는 지금 당장 하고 싶어!
2: 아, 내일 하면 안 될까?
5: 지금 당장 하고 싶어!
2: 아, 그럼 게임 한 판만 하고!
5: 지금 당장 하고 싶어! 럭키는 지금 당장 하고 싶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오색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2: 클릭소!
3: 클릭소! 얼마 될까?
4: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2: 클릭소!
4: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5: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2: 클릭소!
5: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랑! 더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업체 시리즈!
2: 칼라미티 시스터즈!
3: 그렇게 아기 오리는 하늘의 별이 되었답니다.
4: 니들 뭐하냐?
5: 소환술에 필요한 재료를 모은다는데?
3: 고마워! 덕분에 마지막 재료까지 다 모았어.
5: 저기 혹시 그 소환술 나도 보러 가면 안 될까?
6: 미안하지만 위험해서 안 돼!
3: 기회가 되면 나중에 구경시켜줄게.
5: 치사하게.
7: 맞게 궁금해.
5: 좋아, 따라가서 구경하자.
4: 너 금방 이야기 못 들었냐?
5: 그치만 위험한 소환술이라.

0: 얘들 대체 뭘 소환한 거지? 대박.
1: 만세! 소환을 성공했다! 이제 밥 먹으러 가자.
2: 좋아.
1: 햄버거 어때?
3: 난 카레라이스.
4: 아니, 저러고 그냥 간다고?
0: 그냥 돌아가자, 얘들아. 내 눈물로 소환한 녀석들이잖아. 예감이 너무 안 좋아.
5: 칼라, 칼라! 무슨 소리 안 들려?
0: 얼른 들어가 보자. 아무도 없잖아. 갑자기 사라졌어.
6: 잘 됐다. 사라졌으니까 이제 돌아가자.
3: 이렇게 시시하게 끝날 리가 없는데.
7: 시시하다고? 니들이야? 우리 소환한 게?
0: 그게?
7: 뭐 아무래도 좋아. 얼른 소원이나 말해보라고.
5: 맞아 맞아. 아무거나 들어봐. 뭐든지 다 들어줄게.
0: 소원? 정체가 대체 뭐지?
7: 나는 칼라.
5: 나는 빅키.
7: 우린 소원을 들어주는 요정이야.
5: 굉장하지? 여기 고민형 밖에다. 어때 어때? 또 원하는 거 없어?
8: 네, 파우슈타인입니다.
6: 교장 선생님, 큰일 났어요.
8: 응?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7: 어라, 넌 또 누구야?
8: 응?
5: 너도 소원 빌려왔구나. 말해봐, 소원 말해봐.
8: 당신들은 누구지요?
7: 나는 칼라.
5: 나는 빅키. 네 소원도 들어줄게. 빨리 말해봐, 빨리.
8: 소원?
7: 너도 소원 하나 정도는 있을 거 아니야? 아무거나 말해봐.
5: 야하하, 빨리, 빨리.
8: 당신들, 대체 무슨 꿍꿍이인진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큰 개껌이 갖고 싶어요.
5: 왜 그래, 왜 그래?
7: 이 녀석도 없어.
8: 빈센트군?
9: 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
8: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요?
9: 쟤네, 오컬트부에서 소환한 애들인데 어떤 소원이든 다 들어줘요. 저만 빼고.
8: 갑자기 나타나 소원을 들어준다니 굉장히 의심스럽군요. 분명 어떤 대가가 있을 거예요. 저들의 목적이 뭘까요?
9: 교장 선생님과 저는 왜 소원을 안 들어줬을까요?
8: 빈센트 군과 저의 공통점이라. 수염이 있다는 거?
9: 전 수염 없는데요.
8: 심장이 없다?
9: 뱀파이어도 심장은 있어요.
8: 개인기를 갖고 있다?
9: 그건 공통점이지만 이게 원인일 것 같진 않아요.
8: 이상하군요. 보통 저런 녀석들이 노리는 건 영혼인데. 빈센트 군의 경우는 모르겠지만 저는 영혼이 있으니 이건 아니겠네요.
9: 무슨 말씀이세요? 로봇에게는 영혼이 없잖아요. 전 영혼이 있으니 이건 공통사항이 아니군요.
8: 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뱀파이어는 영혼이 없어요.

0: 있어요. 이거 맞지요?
1: 이제 다 준비된 거지?
2: 거의 다 끝났어. 이제 마지막 재료만 있으면 돼.
1: 마지막 재료?
2: 바로 우리 주변에 있어.
3: 그건 바로 펠파이의 머리카락. 어,
1: 알겠어. 머리카락 정도야. 자, 여기.
3: 더 필요한데?
1: 뭐? 얼마나?
3: 글쎄, 한 5,000개?
1: 그런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선생님?
0: 오컬 칼툭은 지금이에요.

0: 다들 즐거워 보이네. 어때? 더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어?
1: 그래, 그래. 말해봐.
2: 우와, 좋지. 그럼 최신형 게임기랑 스포츠카를 갖고 싶어.
3: 아, 내 팔로워 계정 100만 명 더 늘려줄 수 있어?
0: 좋아, 좋아.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정산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2: 정산?
1: 그래, 그래.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
0: 어디, 어디. 영수증부터 한번 확인해볼까? 어? 물론 우리가 만들어준 돈으론 지불할 수 없단 거 알지?
2: 공짜가 아니었던 거야? 그럼 우린 돈 없는데.
0: 어, 물론 우리도 너희가 돈이 없다는 건 알고 있어.
1: 그러니까 다른 걸로 내도 돼.
2: 다른 거?
1: 짜잔!
2: 뭐?
0: 영혼 청소기!
2: 영혼? 뭐? 이게 뭐야!
1: 영혼 내놔! 영혼 내놔!
3: 빨리 도망쳐!
2: 도망쳐!
0: 뭐야?
1: 재밌어!
0: 저 녀석들이.
3: 뭐해? 빨리빨리 뛰어!
0: 너네 정말로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해? 좋은 말로 할 때 순순히 영혼을 내놔!
2: 웃기지 마! 영혼은 안 된다!
1: 우리 화나게 하면 안 돼, 안 돼!
2: 이미 달린다!
3: 안 돼! 이거 멈추지 마!
0: 반항해봤자 너넨 우리 손바닥 아니라니까? 얌전히 포기해!
2: 살려줘! 잘못했어!
0: 미티, 얼른 청소기 다시 사와.
1: 야, 알았어!
4: 거기까지입니다! 이 이상의 소라는 교장으로서 두고 볼 수 없어요! 칼라 씨와 미티 씨, 당장 마계로 돌아가세요!
0: 응? 뭐래? 니들 힘으론 우릴 못 막는다니까?
1: 응! 영혼도 얻는 게 까분다! 까분다!
4: 여러분, 지금이에요!
5: 다들 내 희생을 기억해줘.
0: 말도 안 돼. 소환 해지술을 이렇게나 쉽게 쓴다고?
6: 휘야, 재료 구하기가 쉬웠거든. 뱀파이어 머리털 5,000개는 언제든지 구할 수

0: 반발의 자유로 승리인가?
1: 내 멋진 근육에!
2: 안 돼! 럭키 예쁜 딸 생겼어!
3: 칼트, 다음에는 뭘 소환할까?
4: 글쎄, 서리는 어때? 모두들 이번 기회로 대가 없이 함부로 소원을 빌면 큰 봉변을 당한다는 교훈.

0: 얻었길 바라요.
1: 내가 희생되긴 했지만 너희들이 무사해서 다행이야.
2: 그래, 고맙다.
3: 그래, 뭐 고마운 것 같네.
4: 럭키니 예쁜 돌 많이 생겼어.
0: 빈센트군, 전 영혼이 없을 텐데 말이죠. 왜 이렇게 마음이 시릴까요?
1: 전 뒤통수가 시려요.

0: 컬트, 다음번 소환술엔 예티를 부르자.
1: 맞죠. 그럼 캐러베르스도 같이 소환하자.
0: 글쎄, 그건 재료 구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
1: 왜 그래?
0: 방금 뭔가 지나간 것 같다.
1: 응? 아무것도 없는데. 착각이겠지.
0: 그렇겠지.
1: 방금 그건 뭐지?

0: 야, 세나, 그거 아냐? 우리 학교에 귀신이 있대.
1: 귀신?
2: 채,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0: 응? 얼마 전에 만화부 애들이 진짜로 봤다던데?
2: 잘못 봤겠지.
0: 진짜로 봤다던데.
1: 그런 얘긴 그만하자.
0: 빈센트, 너도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 밤늦게 혼자 돌아다니면 귀신의 저주에 걸릴지도 모르니까 바로 이렇게.
3: 의뢰 할 일이 있어.
0: 그러니까 어젯밤 12시에 여기서 소환수를 하고 돌아가는 너희를 누군가 미행했다는 거지?
3: 그래, 평범한 녀석이 아니었어. 인기척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거든.
4: 맞아, 그리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 분명 우리의 소환 실력을 질투하는 누군가 아주 못된 장난을 치는 걸 거야.
3: 그래, 우리한테 겁을 주려는 속셈이 틀림 없어.
0: 그러니까 그 못된 장난을 친 범인을 잡아달라는 거지?
3: 응!
1: 그 범인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생겼는데?
3: 그게 너무 어두워서 제대로 못 봤는데
4: 얼굴이 엄청 창백했어.
3: 그리고 이런 말을 했지.
0: 이틀? 그게 무슨 뜻이지?
1: 마치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하는 것 같아.
3: 맞아, 그런 느낌이었어.
0: 뭐, 그 녀석을 찾아낸다면 그 말의 의미도 알 수 있겠지. 좋아, 사건은 이 몸이 해결할 테니 걱정 불들어 매라고.
2: 아니, 아무런 정보도 없이 어떻게 찾으려는 거야?
3: 얼굴이 창백하다는 정보는 아까 줬잖아.
4: 그래, 그 정도면 충분하잖아.
3: 그래, 그래.
2: 참나, 됐다 됐어. 내가 알아서 수상한 녀석 데려오면 되는 거지?
5: 럭키도 열심히 찾을게.
6: 얘들아, 같이 가.
7: 그래서 말이야.
0: 창백하고 수상한 사람 혹시 못 봤어?
7: 아니.
0: 저기, 저기, 창백하고 수상한 사람 혹시? 목격자가 이렇게나 없다니 찾기가 쉽지 않구만.
8: 그 소문 들었어?

0: 하루 종일 찾아봐도 단서가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이렇게. 안녕, 보니.
1: 남의 얼굴을 보고 그렇게 놀라다니, 실례야.
0: 그게 아니라.
2: 어제 웃걸까봐 놀래킨 사람 찾고 있어.
1: 뭐? 그게 언제쯤인데?

0: 12시쯤.
1: 불길한 예상은 늘 들어맞는군. 우리 부원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지. 너희들이 찾는 건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학교에 떠도는 저주받은 귀신이야.
0: 저주받은 귀신?
1: 얼굴이 창백하고 머리가 긴 녀석을 찾는 거지?
0: 그런 걸 어떻게...
1: 아무튼 12시가 되기 전에 돌아가는 게 좋을 거야. 귀신에게 붙잡히기 싫다면 말이지.
2: 이거 놔! 이거 놔! 놓으라고!
3: 이 녀석 맞지? 수상한 행색에 얼굴 하얀 녀석.
4: 우와! 잡았냐, 세나? 오, 하얀 얼굴에 수상한 행색. 얘가 범인 맞네.
2: 맞긴 뭐가 맞아? 너네 사람 잘못 봤다고?
4: 분명히 소용없다.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 게 좋을 거야.
2: 이 녀석은 아닌 것 같아.
3: 자세히 봐봐. 하얀 얼굴 맞잖아.
2: 이건 분장이라고.
4: 그렇다고 혐의가 풀린 건 아니야. 너 어젯밤 12시에 뭐 했어?
2: 나 어제 너랑 새벽까지 게임했잖아.
4: 아하, 맞다 맞다.
2: 니들 선생님한테 이를 거야.
4: 헛다리 짚었네.
5: 아, 그리고 미처 말 안 한 게 있는데 남자가 아니고 여자 목소리였어.
6: 응, 맞아. 머리도 길었고.
3: 참, 빨리도 말한다. 어?
1: 12시가 되기 전에 돌아가는 게 좋을 거야.
3: 아, 됐고. 난 여기까지 할 거니까 나머진 니들이 알아서 해.
0: 얘들아, 나 할 말이 있는데. 바람 때문에 열린 거겠지.
7: 녀석들에게 하루 남았다고 전해줘.
4: 귀신이!
0: 무슨 일이야, 빈센트?
4: 저기 머리가 길고 얼굴이 창백한 여자 귀신이 있었어.
3: 귀신?
2: 우리가 찾던 녀석이 틀림없어.
4: 정말이야? 빈센트, 그 녀석이 뭐라고 말했어?
0: 너희들 이제 하루 남았대.
5: 얘들아, 도와줘!
8: 무슨 일이지?
5: 너희들이 저주받은 귀신을 목격했다고 들었는데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어?
8: 귀신? 너희도 봤구나.
6: 응? 너희들도 혹시 귀신에게 며칠 남았다 하는 말 들었었어?
8: 그런 말을 했었지. 우리도 3일 남았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3일이 지난 뒤에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
3: 이상하네. 왜 너네한텐 더 안 나타난 거지?
4: 뭔가 저주를 푸는 특별한 의식이라도 치렀나?
5: 우리한텐 시간이 없어. 너는 좋으니까 그 귀신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알려줘.
6: 저주를 풀어야 해.
8: 좋아. 어떤 생김새였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어. 안심해. 이 녀석은 거의 사진 수준으로 그리니까. 이렇게 생겼어.
3: 너네 만화부 맞아?
5: 어디선가 본 적 있는 앤 것 같아.
6: 맞아 맞아. 나도 어디서 본 것 같아.
4: 우와, 좋아.

0: 정말 여기에 단서가 있는 거야?
1: 여기서 본 기억이 있는 건 확실해. 하지만 정말 희미한 기억이라.
2: 기억을 지우는 저주에 걸린 것 같아. 이곳에 있는 책에서 그 녀석에 대한 정보를 발견할 수도 있잖아.
3: 그보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1: 안 되겠어.

0: 죽는 이 방법밖에 없겠어.
1: 그래? 이대로 당할 순 없어.
2: 니들 뭐 하는 거야?
1: 우리를 지켜줄 강력한 수호신을 소환할 거야.
3: 위험한 짓은 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4: 얘들아, 이제 곧 12시인 거 알고 있지?
1: 라이언!

0: 연장할 거야, 연장할 거야.
1: 맞다, 맞다. 반나비리였지?
2: 그게 무슨 소리야?
3: 맞다, 맞다. 생각났어. 얘 도서부 부장이야.
1: 워낙 존재감이 없어서 까먹고 있었네.
3: 우리 연장 갈게.
0: 일주일 남았어. 도서실 열람은 12시까지니까 다들 퇴실해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콩순이는 딸기 농장. 말하는 포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4: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5: 또 졌네.
1: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6: 아빠 저게 뭐야?
7: 글쎄.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EBS IN 포키젤?
10: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 넘버블럭스 친구들.
11: 뭐야?
1: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11: 20까지 파티해. 우리 같이 놀자.
1: 5와 3이 만나면
11: 8이야.
1: 당신
11: 우리 모두 8.
1: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11: 함께 놀아요.
1: 넘버블럭스 가베가족.

0: 스크린 트럭.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3: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이것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나도 이 연을 타고 하늘을 날고 싶다. 하, 이 연이 크면 나도 하늘을 날 수 있지 않을까? 어? 패러글라이더다! 맞아! 패러글라이더를 타면 나도 하늘을 날 수 있어! 나 패러글라이더 탈래!
1: 처음 타요? 패러글라이더!
2: 여기 앉으시고.
0: 네.
2: 자, 패러글라이딩 인승 체험 동의서예요. 자, 여기다가 성함 쓰시고 작성해 주시면 돼요.
0: 네,
2: 아셨죠?
0: 네.
2: 예.
0: 판다맨.

0: 근데 탄다면 이게 어떡하죠? 바람이 갑자기 좀 안 좋아졌어요 지금. 그래서 어쩌면 못 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떡하죠?
1: 못 탄다고요?
0: 아, 바람이 좀 좋아지면 좋을 텐데 바람이 갑자기 방향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좀 기다려봐서 바람이 좋아지면은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너무 실망하지 말고 좀 기다려볼게요.

0: 당신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바람이 좋아졌어요. 가, 탈 수 있어.
1: 정말요?
0: 빨리 갑시다.
1: 아, 정말요? 네,
0: 빨리 가. 자, 이쪽으로 오세요. 네. 자, 이거를 배낭 매듯이 한번 내볼까요?
1: 아, 네, 배낭 매듯이. 예.
0: 자, 오른쪽, 왼쪽. 자, 절 보고요. 자, 이거는 하네스라고 해서 하늘에 뜨면 의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왼쪽. 자, 일로 오세요. 자, 이 줄 끝에서 기다리면 돼요.
1: 아, 줄 끝에서? 예. 기다리겠습니다.
0: 자, 오른쪽. 챈덤바 연결. 네. 자, 안전벨트 잘 연결된지 확인.
1: 네. 네,
0: 아주 잘 됐어요. 자, 이제 연결. 자, 걸으세요. 걸어.

0: 일어나세요. 자, 패러글라이드 도전 성공!
1: 도전 성공!
0: 화이팅! 네!
1: 탄담회 성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0: 감사합니다.
1: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날 수가 있었던 거지? 뭐가 있나? 없어! 엔진도 없고 프로펠러도 없어!

0: 정말 이 천 하나만 있는 거야? 어떻게 이 천 하나로 이렇게 잘 날 수가 있는 거지?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씽.
1: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패러글라이더. 별도의 동력장치 없이 하늘을 날 수 있어. 평균 속도는 시속 20에서 40km. 패러글라이더가 특별한 동력장치 없이 하늘을 날 수 있는 비밀은 바로 패러글라이더의 날개 모양에 있어. 패러글라이더의 날개를 잘 봐. 날개 앞쪽에 공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이 뚫려 있는 거 보여? 이 구멍으로 바람이 들어가면 날개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어때? 비행기 날개와 비슷하지? 패러글라이더의 날개 모양은 하늘을 잘 날 수 있도록 비행기 날개 모양이랑 비슷하게 만들었거든. 패러글라이더가 하늘을 날 때 이 날개의 단면을 살펴볼까? 날개의 모양이 유선형으로 만들어진 거 보이지? 이 모양은 비행기 날개와 마찬가지로 패러글라이더가 위쪽으로 뜨는 힘을 받게 해줘. 이 날개 모양 덕분에 패러글라이더가 공기를 미끄러지듯이 잘 날 수 있게 되는 거지.
0: 아, 그렇구나. 아, 씽씽, 패러글라이더도 오래 날 수 있어?
1: 그럼, 위로 올라가는 공기의 흐름, 상승기류를 만나면 가능해. 뜨거운 태양이 땅 온도를 높여주면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오는데 이게 바로 상승기류야. 산이나 언덕에 바람이 부딪혀도 상승기류가 생겨. 패러글라이더가 바로 이런 상승기류를 만나면 더 오랫동안 떠있을 수 있어. 만약 상승기류가 없다면 패러글라이더는 천천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상승기류를 만나면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야.
0: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평판으로 확인. 여기 비행기와 평판이 있어. 비행기를 날리고 평판을 기울인 상태로 비행기 밑을 따라가 볼게.

0: 기울였더니 공기가 이평판에 붙어서 위로 올라간 거야. 그래서 상승 기류가 생긴 거고 비행기는 이 바람을 타고 계속 날 수 있었던 거지. 산이나 언덕에 바람이 부딪혀 상승 기류가 생기는 것도 그래서 그 바람을 타고 패러글라이더를 더 오래 탈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거지.
1: 딩동댕, 정답이야. 탄다맨
0: 패러글라이더의 비밀을 찾았어. 비밀은 바로 날개의 모양과 상승 기류의 힘이야. 패러글라이더의 비밀을 알았으니 또 가볼까? 패러글라이더.
2: 자, 준비 아까 같이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0: 네. 떠오르는 상승 기류를 타고 패러글라이더 날아라.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드럭스 애니멀 킹 동물 합체 시리즈.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화재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뽀르르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동안아라 키스.
5: 오랜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서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6: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다 악당 극구의 최종 목표다. 수천 년을 내려 요정들의 모든 마법이 담긴 책 요정 백수 짠. 요정 백서를 훔쳐 모든 마법을 다 내 거로 만들어야겠어. 뭐야? 이거 왜 이래?
7: 침입자 발생! 침입자 발생!
6: 내가 가질 수 없다면.

0: 불타 불타 뿅크크.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캐피! 댕댕 파! 하지만 이미 요정 백설은 불타버렸지. 둘, 셋, 뿅!
1: 예수가!
2: 요정 백설!
1: 용서 못해!
3: 요정 백서의 훼손이 생각보다 심각하네.
1: 크크! 하다하다 이런 짓까지!
3: 다행히 요정 백서를 새 것으로 만들어줄 아주 특별한 재료를 찾았지.
4: 특별한 재료요?
3: 그건 바로 천년을 견디는 종이 한지.
4: 한지?
3: 우리나라엔 예로부터 당나무로 만든 특별한 종이 한지가 전해오지. 한지로 만든 신라시대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신라 백지 묵서 대방광굴 화엄경은 1300년이 더 지난 지금도 보존되고 있다네.
1: 흑! 1300년이나요? 우와!
3: 이렇게 오래가는 한지의 특성 때문에 세계적인 예술품의 복원에도 한지가 쓰이고 있지.
1: 이야, 그렇게 훌륭한 종이가 있다니!
3: 이런 한지를 주목하는 곳이 또 있다. 그것은 바로 인류의 문화유산을 지키는 국제기구 1번 유네스코, 2번 유네스잇.
1: 갑자기 문제?
0: 좋은 문화재가 있으면 어디든 냄새를 잘 맡는다. 그래서 입이 아니라 코, 유네스 코?
3: 그 코가 아닐세. 응? 하지만 정답!
4: 예!
3: 피라미드, 종묘, 석굴암 같은 건축물은 물론 훈민정음 같은 기록유산, 판소리와 같은 전통까지 인류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곳이 바로 유네스코. 그런 유네스코가 우리의 전통종이 한지도 주목하고 있지. 8000년의 세월도 견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우수한 종이 한지. 우리만의 전통을 넘어 이제 온 인류가 지켜 후세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가치를 지닌 한지.
5: 크크가 훼손한 요정백서를 복구하기 위해 바로 이 한지가 필요하다. 딩동댕 삼총사!
4: 네!
5: 천년을 견디는 종이 한지를 찾아오게!
4: 네! 대우정님!
1: 각자 흩어져 한지를
2: 찾아보자!
4: 출동!
1: 응? 여기가 한지가 있는 곳? 이곳에서 한지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이게 한지인가? 이건가? 이건가? 이건 그냥 실 같은데?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건 한지가 아니라 갑옷 같은데? 한지는 어딨지? 여기 맞아? 한지는 없는데?
6: 한지를 찾고 있나요?
1: 깜짝아! 네! 한지 어디 있는지 아세요?
6: 당연히 알죠. 그 전에 문제!
1: 문제?
6: 방금 본 갑옷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0: 1번 철, 2번 한지.
1: 아, 그 갑옷. 갑옷이니까 당연히 철로 만들었겠죠. 1번 철.
0: 땡. 2번 한지.
1: 그런 말도 안 돼. 한지는 종이인데 어떻게 갑옷을 만들어요?
0: 한지는 아주 특별한 종이니까요.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한지. 한지는 빛을 은은하게 비추고 바람도 통과시키는 숨쉬는 종이라 창문에 바르기도 하고 벽지나 장판으로도 이용하죠. 게다가 한지는 아주아주 질겨서 겹쳐 바르면 철만큼이나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옷을 만들기도 했죠.
1: 우와! 이게 한지로 만들었다니!
0: 강하고 질긴 한지의 특성 덕분에 옷은 물론 그릇, 가구 같은 다양한 생활용품도 만들 수 있지요.
1: 우와! 한지로 별거 별거 다 만드는구나. 신기해요.
0: 그렇습니다. 우리 종이 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1: 배유정님이 복구 재료로 한지를 선택한 이유가 다 있었어. 그 훌륭한 한지 어서 주세요.
0: 그 귀한 걸 그냥 줄 순 없지.
1: 네?
0: 한지 장인을 만나 직접 만들어서 가져가세요.
1: 직접요?
0: 한지를 직접 만들다 보면 한지가 질긴 이유도 알 수 있을 거예요.
1: 네. 그럼 그 한지 장인은 어디 계시죠?
0: 아, 그게 바로 나이스.
2: 딩딩, 만드는 건
3: 우리에게 맡겨. 여기서 만드는 건가?
0: 한 장의 한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100번의 손길이 필요하지.
2: 100번의 손길?
0: 한지를 뭐로 만드는지 알고 왔는가? 바로 저 당나무로 만들지.
3: 당나무?
0: 섬유가 길고 질긴 당나무는 한지 만들기에 최고의 재료. 제일 먼저 당나무를 푹푹 쪄서 부드럽게 만들고 껍질을 벗기지요.
3: 우와, 이게 바로 당나무에서 벗기는 닭껍질이구나.
0: 이제 이 껍질을 칼로 긁어 하얀 부분, 백피만 골라내야 합니다.
2: 백피만?
0: 이름하여 닭껍질 긁기! 어서 긁으세요.
3: 네.
0: 하얀 부분만 남기고. 긁으세요. 백피만 긁으세요.
3: 백피만. 쑥쑥.
0: 더 빡빡 긁으세요. 빡빡.

0: 그렇게 긁어낸 배피는 잿물에 팍팍 삶아 섬유질을 더 부드럽고 깨끗하게 만들지요. 이렇게 삶아낸 뒤엔 두드려야 합니다.
1: 두드려요?
0: 바로 이 닭방망이로.
1: 닭방망이?
0: 닭방망이로 두드려야 섬유질이 살아있는 천년을 견디는 한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탁탁탁탁! 더 열정적으로! 아직 멀었습니다! 탁탁탁탁!
1: 열정적으로!
0: 천년을 견디는 한지가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탁탁!

0: 지금은 이렇게 두드려서 죽처럼 고아진 재료를 물에 섞기. 이때 황촉규라는 풀의 뿌리로 만든 풀, 닭풀을 넣으면 섬유질이 골고루 잘 풀어지죠. 자, 이제 천년을 견디는 한지에 가장 중요한 비법이 남았습니다.
1: 가장 중요한 비법? 빠밤!
0: 그건 바로 흘림뜨기!
1: 흘림뜨기?
0: 여러분이 만든 이 재료를 이 팔틀로 아주 얇게 떠내는 것이지요. 이렇게 팔틀로 재료를 흘리며 종이를 떠서 흘림뜨기라고 하는 거죠. 위아래로 흘리면서 뜨고 또 오른쪽 왼쪽 옆으로 흘리면서 뜨고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흘리면서 뜨기 때문에 섬유질도 여러 방향으로 얽히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질긴 종이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성껏 만든 한지를 마지막으로 잘 말리면
1: 천년을 견디는
2: 한지 완성!
1: 자, 그럼 이 한지가 얼마나 질긴지 당겨보자.
2: 좋아!
1: 자, 예!
2: 와, 진짜 안 찢어져!
1: 진짜 질기다!
3: 와, 선생님! 한지 진짜 질겨요!
2: 이제 한지가 질긴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0: 여러분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1: 알고 있다고요?
0: 한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죠.
2: 자세히? 동기리송송! 한지 확대! 우와, 부드러운 종이 같은데 확대해서 보니 닭나무의 섬유질이 엄청 많아!
4: 아하! 닭방망이로 두드려 섬유질이 끊기지 않고 잘 살아있고
2: 흘림뜨기 덕분에 섬유질이 여러 방향으로 잘 엮여있어! 착! 착! 닭방망이!
1: 영치기 영차 흘림뜨기!
3: 이게 바로 한지가 질긴 이유였어.
0: 훌륭합니다. 비밀을 알아낸 여러분에게 한지를 선물하지요.
3: 우와!
1: 감사합니다, 선생님.
3: 이걸로 이제 요정백서를 고칠 수 있겠어.
5: 한지로 요정백서를 복구했네.
1: 우와! 다행이야!
3: 한지로 복구해서 더 즐기고
2: 변하지 않고
1: 더 오래 갈 거야.
5: 한지로 복구한 덕에 요정백서는 아주 오래오래 후세에 전해질 걸세.
3: 우와! 오히려 잘 됐네요.
4: 오히려 잘 됐다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두고 보자! 둘, 셋, 뿅! 예!
2: 한지는 정말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이어주는 종이네요.
3: 소중한 우리 한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1: 더 널리 인정받기를 기원합니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콩순이는 딸기 농장. 말하는 포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학체 시리즈.
4: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오색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킹.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0: 엘리의 비밀.
1: 아, 미니 특공대는 언제 오는 거예요?
2: 응? 우리 왔다.
1: 어? 어?

0: 가!
1: 엘리!
2: 누구야? 또 왜 그래?
1: 엘리는 쥐를 무서워한다.
2: 쥐? 어? 으아? 나는 다람쥐인데? 응? 쥐를 무서워한대.
3: 오지마, 오지마.
4: 볼트, 그만해. 엘리가 무서워하잖아.
2: 알았어. 이제 그만할게.
5: 이렇게 하면 안 무섭지?
1: 이제 괜찮아.
5: 자, 근데 오렌지는 왜 가져오라고 한 거야?
6: 내 계산이 맞아야 할 텐데.
7: 대장! 이거면 우리의 음식이 될 수 있겠어요!
8: 수고했다, 비콘. 이제 지구에서도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겠군.
5: 아, 그러니까 이 오렌지가 너희한테 힘을 준다, 이거지?
8: 그렇다.
5: 그럼 니들, 오렌지 얻어먹으려면 앞으로 나한테 잘해야겠네.
4: 엘리, 괜찮아? 이거 먹고 기운 내.
1: 고마워, 맥스.
9: 우와, 지구의 자연은 참 아름답구나.
1: 다들 거꾸로 다니잖아. 이건 설마?
5: 거기서, 에그킹!
10: 너 같으면 잘한다고 서겠냐, 거꾸이
5: 녀석이! 야! 쥬악! 야! 내려와!
10: 싫다, 거꾸이 조금 전에 날 기절시키려고 했잖아, 거꾸이
11: 누가? 내가? 절대 아니야! 오해하지 마!
10: 정말 아니야, 거꿀?
11: 아니라니까! 내려오면 내가 맛있는 거 잔뜩 사줄게!
5: 야! 뭐 하는 거야? 저리 가!
10: 네 말을 믿을 줄 알았냐, 거꿀? 거꿀?
5: 제발 얌전히 좀 가자.
10: 싫다고, 거꿀.
5: 거꿀 킹.
2: 얘들아.
5: 도와드리겠습니다.
2: 아파.
5: 볼트 선배, 괜찮으십니까?
12: 이번엔 내가 해볼게.
2: 아프잖아.
5: 둘이 같이 해보는 겁니다.
12: 좋아.
5: 다시.
12: 다시! 다시!
2: 그만!
5: 이대로는 안 되겠군.
12: 볼트, 우리가 에그킹을 잡아올게. 루시, 같이 가자.

0: 거기서!
1: 어? 에그킹?
0: 엘리! 거꿀킹을 잡아!
1: 알았어!
2: 내가 잡힐 줄 알고 거꿀?
0: 거꿀킹! 자! 자!
2: 느려 타졌어, 거꿀!
1: 맥스! 괜찮아?
0: 나 말고 거꿀킹을 따라가야지!
1: 미안해, 맥스.
3: 엘리, 아깐 화내서 미안해.
1: 아니야, 내가 미안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바보처럼.
3: 누구나 당황하면 그럴 수 있어. 엘리, 같이 힘을 합쳐서 거꿀킹을 잡아보자.
1: 응, 맥스. 넌 참 좋은 친구야.
2: 거꿀, 거꿀.
1: 거꿀킹이 벌써 2차 진화를 했어.
3: 이러다 숲이 다 뒤집어지겠어.
0: 거꿀킹, 이건 옳지 않아.
2: 거꿀? 어쩌라고.
1: 내가 거꿀킹을 잡을게. 그만둬. 너 때문에 예쁜 숲이 엉망이 됐잖아.
2: 방해하지 마.
0: 거꿀킹, 멈춰!
2: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 거꿀? 방해하지 말란 말이야!
1: 맥스! 그만해, 거꿀킹! 제발 그만해! 그만해, 제발! 그만!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3: 엘리가 화나면 변한다고 하더니 바로 저 모습이었어.
2: 뭐야? 뭐지?

0: 고민해야겠어.
1: 자! 이만 전!

새로운 애니멀 트론 크로커의 등장.

0: 골킹 공인 완료.
1: 어? 거꿀킹은 어디 갔어?
0: 봉인했어. 다 네 덕분이야.
1: 나?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0: 거꿀킹을 순식간에 쓰러뜨렸는데 한 게 없다니. 엘리, 오늘 정말 수고했어.
1: 어? 내가? 맥스, 넌 참 좋은 친구야.

0: 대장님, 여기입니다.
1: 좋아.
2: 즉시 수고한다.
3: 부화하기 전에 발견해서 다행입니다.
0: 대장님. 대장님, 괜찮으십니까?
1: 저 녀석은 바위킹. 벌써 2단계로 진화하다니. 반드시 잡아야 한다. 아이언 그레이드! 퇴!

0: 대장님, 몸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1: 뭐? 일단 후퇴한다.

0: 호크가 점점 빠르게 돌이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속도라면 하루 안에 몸 전체가 돌이 되고 말 거예요.
1: 이런...
2: 말도 안 돼. 호크가 돌이 되다니. 대장, 어떡해요? 네?
0: 루시, 해독제는?
3: 못 찾았어.
0: 역시 지구엔 해독제가 있을 리 없었어.
3: 대신 세미가 바위킹을 찾고 있어. 바위킹을 잡으면 분명 호크도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0: 혼자서 바위킹을? 위험해.
4: 온 세상을 돌로 만들 셈인가? 저기다! 됐다! 바위킹!
3: 지구에 이렇게 강한 존재가 있었다니!
5: 라이언?
3: 대장!
2: 크로크, 네가 여긴 어떻게?
3: 호크의 힘이 약해진 걸 느꼈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거죠?
2: 그래, 잘 왔다. 네 힘이 필요해. 크로크,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힘내.
3: 네, 대장.
0: 내 몸이 원래대로 돌아왔어. 크로크, 괜찮아?
3: 좀 어지럽네.

0: 아, 치유 능력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
1: 그래도 다행이야. 난 호크가 돌이 돼서 영영 못 일어날 줄 알았다고.
2: 바위킹 녀석, 내가 반드시 잡겠어.
3: 바위킹은 우리한테 맡겨라. 너는 아직 휴식이 필요하다. 너희들은 호크와 크로커 곁을 지켜줘. 바위킹은 나와 엘리, 비콩이 상대하겠다.
4: 네, 조심해야 해.
3: 엘리, 비콩, 출동이다.
0: 네.
2: 이렇게 쉬고 있을 때가 아닌데.
5: 아깐 미안했다. 애니멀 토론인지도 몰라보고.
6: 아니야, 나도 오해한 건 마찬가지니까. 잠깐. 뭔가 다가오는 것 같아. 그만둬!
0: 크로커!
2: 나 때문에 힘을 너무 많이 썼어. 이 녀석, 내가 상대해주마!
6: 호크, 네 몸도 아직 정상이 아니야.
5: 우리가 막아보겠어.
0: 세미, 로시! 바비킹 녀석, 가만두지 않겠어!
6: 호크, 지금 상태로는 무리야. 내가 힘을 줄게.

0: 자리를 솟는다. 평소보다 더 강력한 힘이야.
1: 오래 유지하기는 힘들어.
0: 금방 끝낼 테니 맞춰둬.

0: 크림을 저렇게까지 끌어낼 수 있다니.
1: 어? 어?

0: 크로커, 조금만, 조금만 더!
1: 이제 끝내주마! 호크 에로 소환!

0: 바위킹 봉인 완료!
1: 해냈어.
2: 고생했다, 크로커.
0: 덕분에 바위킹을 봉인했어. 너희가 있어서 할 수 있었어. 고마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친구들
2: 모여라.
1: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2: 20까지 밤새 우리 같이 놀자.
1: 5월 3일 만나면
2: 8이야.
1: 당신 우리 모두
2: 8.
1: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2: 함께 놀아요.
1: 넘버블럭스 다들 가족.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2: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합체 시리즈!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0: 수집기.
1: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기억나나요?
2: 루블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마음의 편지요.
1: 맞아요. 마음의 편지에 친구들 중 무려 6명이 같은 이야기를 써줬답니다.
3: 정말요? 설마?
1: 각자 하나씩 가지고 쓸 수 있는 마법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여러분의 소원이었죠. 그 소원을 담아 만들었답니다. 이 세상에 향기가 아주 많지만 금방 지나쳐 사라져 버리죠. 오래도록 갖고 싶죠?

0: 그런데 어떻게 써요? 이렇게 작동 버튼을 누르면 저는 코가 없어 향기를 맡지 못하는데 어떤 향인가요?
1: 화장 꽃향기예요.
0: 오, 보세요. 창밖 화단의 꽃향기가 그대로 담긴 거군요. 자, 다들 마법 향기 수집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향기들을 모아주세요. 여러분들이 모은 향기가 가득한 마법 유치원이 저는 너무너무 기대된답니다. 자, 그럼 모두모두 출동! 네!
2: 토니, 어떤 향을 담고 싶어?
3: 어?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2: 뭔가 언제나 맡으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향기를 찾고 싶은데.
4: 어?
2: 봉이야, 왜 갑자기 화단에 물을 줘?
3: 마법 향기 수집기로 향기 구슬을 만들어야 하는 시간이잖아.
2: 어?
4: 따이.
2: 토니, 나 나만의 행복을 주는 향기를 찾아낼 거야.
3: 좋아.

0: 여기서 뭐 했냐?
1: 휴, 그야 나만의 향기를 찾고 있지.
0: 도서관에서?
1: 어? 혹시 너도?
0: 아니, 다들 너만 기다리고 있거든. 우리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향기가 전부 모였어.
2: 과연 무슨 향기가 퍼져나올까?
3: 기대돼.
0: 그럼 다 같이.
4: 야, 너희 대체 여기에 뭘 넣은 거야?
3: 치즈 넣었다, 피.
1: 대체 어떤 치즈를 넣은 거야? 치즈 중에 발냄새가 나는 치즈도 있다도.
4: 나처럼 맛있는 피자 냄새를 넣었어야지. 전부 빼버릴 거야.
0: 친구들의 구슬을 함부로 빼는 건 나쁜 짓이라고.
4: 여기서 나는 이 꼬린내가 더 나쁘거든.
0: 하지마, 군다.
4: 싫은데. 거봐, 이게 어떻게 향기야? 생선 기린내.
2: 내 구슬. 왜 하필 생선 냄새야?
4: 이게 다 없어져. 맛있는 피자 냄새만 나게 할 거야.
0: 장미향 비누 냄새가 최고거든.
4: 우리 것도 넣을 거야. 됐거든요.
0: 어? 어? 이건 비 온 뒤에 흙 냄새, 봉이의 구슬이잖아.
2: 작동 버튼을 다시 누르면 이전에 만들었던 향기 구슬을 다시 만들어주나 봐.
0: 어? 진짜?
3: 치즈 냄새 좋다, 핀.
4: 그럼 난 피자 냄새로 가득 채울게다.
0: 나도. 얘들아, 잠깐. 나중에 큰일 날지 몰라.
4: 피자향 머리냐?
0: 이 바다가 내 별맛나향 구슬.
4: 그럼 과자 냄새 피자 냄새로 덮어주마.
5: 내 풀냄새 구슬이 어때서?
0: 비누향이 훨씬 좋거든.
3: 치즈가 최고다, 핀.
6: 물고기 향도 좋은데.
1: 얘들아. 냄새가 너무 강해.
7: 아니, 향기 구슬들이 대체 왜?
5: 헬로 블리! 친구들이 이상해졌어요.
7: 응? 뭐라고요? 비상! 비상! 모두 보건실로 이동!
5: 하지만 어떡해요?
7: 이렇게요.
1: 아, 어지러워.
0: 응? 모두 자고 있잖아.
2: 그렇다면 다른 친구들의 향기 수집기를 다 없애버리면 향기 수집기를 다 없애버리면 내 향기만 넘쳐나겠지.
1: 이럴 줄 알았지.
0: 아니, 나는
2: 내 수집기 어디 갔어?
0: 알바?
2: 내 향기 수집기 내놔.
4: 우리가 자는 틈을 타서 향기 수집기를 훔쳐가시겠다 이거지? 미안하지만 향기 수집기는 내가 다 가져갈게.
2: 거기서 하지 못해. 내 거야.
4: 이게 뭐야? 거기서.
3: 왜 이렇게 시끄러워?
0: 너희들.
4: 뭐야?
0: 공이까지 거기서.
5: 수집기가 망가졌어.
2: 향기를 모을 방법이 다 사라진 거잖아.
6: 슈리야, 넌 왜 하필 비린내 나는 생선이야?
8: 아, 그게... 기억나?

0: 이제 다 틀렸어. 그 좋은 향기들을 모을 수가 없게 됐잖아.
1: 응? 다들 왜 보건실에서 나왔나요?
2: 향기 수집기가 다 망가졌다고요. 완전히 망했어요.
1: 향기 수집기라면 얼마든지 있는데 말입니다. 망가진 건 고치거나 또 만들면 되는데 왜들 슬퍼하나요?
2: 아, 겨우 끝냈다.
3: 아, 맞다. 덤피, 부탁한 것 좀 가져다줘.
4: 빵빵, 주문하신 유리병입니다.

0: 지켜요.
1: 그런데 말입니다. 마법 향기 수집기로 무슨 일을 했던 건가요? 어쩌다 그렇게 난리가 나고 어쩌다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지 그 참.

내야 해. 왜냐면 그 이유는 너무너무 힘들어. 1초도 쉬지 않고 말썽 피우는 이 사랑스런 아이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드디어 완성. 아이들을 다른 선생님에게 맡기기는 너무 미안한데 내일 생각을...

0: 기상!
1: 아, 로블리.
2: 아, 로블리. 아,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요?
0: 문제요? 아직까지 자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마법 유치원생이라면 해가 뜨면 눈도 떠야 하는 법. 지금 바로 굿모닝 타임 준비합니다.
2: 굿모닝 타임?
0: 모두 준비됐습니까? 굿모닝 체조 시작!
3: 굿모닝 굿모닝 해가 떴어요. 발이 쭉쭉 쭉쭉 하늘로 발이 쿵쿵 쿵쿵 뛰어요. 친구랑 인사해요. 웃으며 반갑게 신나는 하루 만들어봐요.
0: 네? 체조 하나 못 따라하는 햇병아리들이라니.
4: 우리가 병아리처럼 귀엽긴 하지.
0: 지금 장난처럼 보입니까?
4: 아, 아니요.
0: 지금부터 다들 교실로 집합. 이제부터 잘못을 하는 친구들에게는 벌칙 스티커를 주겠습니다.
4: 벌칙 스티커라니? 그런 거 싫어요.
0: 스티커를 거부해도 벌칙, 수업시간에 떠들어도 벌칙, 복도에서 뛰어다녀도 벌칙, 밥을 지저분하게 먹어도 벌칙.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다른 어린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1: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4: 설마 진짜 그렇게 하겠어? 그냥 평소처럼 놀자.
5: 평소처럼 놀자, 핑!
0: 복도에서 뛰었으므로 벌칙! 태도 불량! 미술 시간엔 미술을 하도록!
6: 러블리, 베리는 자기 얼굴을 만들려고 거울을 보던 거고, 퓨리는 작은 요정의 집을 만드는 중이었어요.
0: 벌칙을 주지 않는 선생님도 벌칙!
5: 더 이상 못 참겠어! 얘들아, 도망쳐! 로블리 미워!
0: 여러분의 잘못이 점점 커집니다! 모두에게 더 큰 벌을 주겠습니다!
7: 뭔 소리야? 왜 이렇게 밝아? 죄송합니다! 왜 아무도 안 깨운 거냐고? 다행히.
2: 뭐야? 로블리가 둘이 됐어?
7: 이게 무슨... 어떻게 이런 일이...
0: 복도에서 뛰어다녔어.

0: 이제 무슨 일인지 알겠어요. 로블리토, 당장 멈춰. 잘못한 아이들은 혼나야 합니다. 난 아이들을 지키는 로블리라고. 잘못한 아이들은 혼나야 합니다. 난 절대로 물러서지 않아. 비키지 않으면 같이 혼나야 합니다.
1: 네, 조심해.
0: 하다 하다 이제 손까지 날려. 여러분, 일단 도망쳐요.
2: 로블리, 로블리2는 대체 뭐예요?
0: 로블리2는?
2: 로블리, 뒤쪽에!
0: 이래서 다리를 달면 안 됐던 건데.
2: 지금은 마법을 써야 해. 주니 도니 마법의 힘으로 주피 주피 주피 주 주니 도니 변신.
3: 작아져라 마법을 써.
2: 좋았어. 주피 주피 주피 주
4: 선생님에게 마법을 쓴 겁니까?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마법 유치원 전체가 벌을 받도록 합니다.
2: 모두 도망쳐!
0: 내가 저 녀석을 유인하겠어요. 어서 다시 마법을 쓰세요.
2: 아이, 로블리! 어서 마법을 써야 해.
4: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2: 준이, 어서 이걸 받아. 도니. 준이, 작아져라 마법, 빨리.
5: 하지만 또 잘못해서 더 커지면 어떡해?
2: 준이, 친구들을 봐. 용기를 내야 해.
5: 친구들. 그래, 난 할 수 있어. 해내야 해.

0: 서지 않겠습니다. 성공했군요.
1: 다행이에요.
0: 미안해요, 모두들. 제가 좀 편해지려고 로블리 2를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불량품 때문에 큰일 날 뻔했네요. 오늘은 힘들었으니 모두들 쉬도록 해요. 너무 큰 실수를 저질렀어. 이제 어떻게 아이들을 보나.
1: 안녕하세요, 로블리.
0: 네.
2: 안녕하세요, 굿모닝, 로블리.
0: 네, 굿모닝. 네? 아니.

0: 그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1: 우리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0: 네.
2: 감사해요.
0: 아이 천만에요.
2: 죄송해요.
0: 아니 뭐가 죄송해요.
2: 사랑해요.
0: 나도 사랑한답니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도망갔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베 가족.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 있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 또 졌네.
2: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3: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 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업체 시리즈.
4: 새콤, 달콤, 너도, 나도, 비타 젤리.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아주 멋지게 그려줄 테니까 기대하라고.
1: 공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2: 아, 온달이 미술 숙제 도와주고 있어요. 꼭 저를 모델로 초상화를 그리고 싶다나 뭐라나.
3: 정강아, 모델이 움직이면 어떡해.
2: 아, 미안. 오른팔이 올려야 하지.
0: 어? 물 한 잔 마시고 할까? 어? 어? 아, 맞다. 문자 보낼 거 있었는데. 그럼 다시. 어, 간식 먹으면서 그래야지.
2: 자꾸 어딜 가는 거야. 아, 발 아파. 온달아, 아직 멀었어.
3: 아, 잠깐만.
1: 온달아, 숙제를 할 땐 숙제에 집중해야지.
3: 네네.
1: 그런데 왜 돼지를 그려놨지?
0: 과일이 있었네? 과일이나 먹어야겠다.

0: 너 지금 내가 돼지로 보이는 거야! 그리고 내가 팔이 얼마나 아픈 줄 알아!
1: 아니, 그게 아니라...
2: 저렇게 집중력이 약해서... 그만! 안 되겠습니다. 온다리의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 지금 당장 만나야 할 분이 있습니다.
0: 지금요? 전 그림 그리는 중인데요. 어? 아. 언제 그림 그렸어? 계속 딴짓만 했잖아!
2: 자자, 진정하고 우선 출발하자. 머리에 지식을!

0: 정말 곱죠?
1: 그렇네요.
0: 어떠세요?
1: 괜찮긴 한데 생각해 볼게요.
2: 이복이 주인장, 좀 더 좋은 건 없어?
3: 선생님, 여기가 어디예요?
4: 자, 여기가 바로 조선시대 장터입니다. 이 근처에 계실 텐데.
5: 자, 이거 봐라.
3: 어? 저게 뭐지?
5: 어? 자, 자,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카레엿이 왔어요.
6: 자, 하나, 둘, 셋.
5: 자, 마음껏 먹어라.
3: 선생님, 저게 뭐 하는 거예요?
4: 엿치기라는 전통 놀이야. 저렇게 엿을 부러뜨려서 더 큰 구멍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놀이지.
3: 우와, 재밌겠다. 우리도 해봐요.
7: 이게 뭐야? 하트처럼 생겼네.
8: 온달아, 언제 이렇게 깜짝 이벤트를 준비한 거야? 아이, 몰라.
7: 이벤트?
8: 어쩜 하트 구멍을 만들 생각을 다 했어. 밸런타인데이 초콜릿보다 100배는 더 로맨틱하다.
7: 아니야, 이건 우연이야. 우연이군.
8: 부끄러워하기는. 괜찮아, 네 마음 잘 받을게.
7: 참, 우연이라니까.
8: 그리 줘.
7: 안돼, 내가 먹을 거야.
4: 왜 그래, 로빈? 엑스맨?
7: 엑스맨이요? 아직 우리를 못 본 것 같아요.
4: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엑스맨을 잡자.
8: 네? 어떡해요?
4: 모여보세요.
5: 엑스맨!
9: 어?
7: 엑스맨이 올까요?
4: 쉿, 올 거야. 이리로 오면 그때 한 번에 덮쳐 잡는 거야.

0: 제가 모델이 되어드릴까요?
1: 저도요. 저 모델 많이 해봤어요. 자, 그리세요.

0: 분명히 목소리가 들렸는데 이 녀석들 갑자기 어디로 사라진 거야?
1: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자겠네. 모기 녀석 가만 안 두겠어. 어딨냐?
0: 야, 잠깐.
1: 드디어 모기를 잡았다.
2: 왜요? 왜 저희를 못 그리시겠다는 건데요?
3: 자세가 마음에 안 드셔서 그래요? 그럼 이건 어떠세요?
4: 난 일부러 만든 모습이 아닌 사람들의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모습을 그리려 한단다.
5: 그럼 혹시 선생님 그림 그리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봐도 될까요? 사실 저희도 그림에 관심이 많아서 그것만으로도 큰 배움이 될 것 같습니다.
4: 그러시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그려볼까?

0: 걸 그리시는 것 같은데 계속 종이만 보며 그리시네요. 어떻게 안 보고 그리실 수 있어요? 네? 선생님, 안 들리세요?
1: 쉿. 온 정신을 그림에 집중하고 계셔서 그래.
2: 아, 거기 조심하시오.
0: 어?
3: 일단 구경꾼들은 됐고.
2: 엄마야, 왜 갈기?
0: 우와, 무림고수 같았어요.
3: 그랬나?
0: 우와, 어떻게 사람들을 안 보고 그리세요?
3: 안 보긴 아까 다 봤지. 자세히 보면 그들의 표정과 몸짓이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있단다.
4: 우와, 집중력이 대단하시네요.
3: 모든 정신을 집중해야 좋은 그림이 나오거든. 비단 그림뿐만 아니라 뭐든지 집중을 해야 길이 보인단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보이지.
0: 집중이라.
3: 자, 그럼 이제 씨름하는 선수들을 그려야 하는데 왜 아직 경기를 시작하지 않는 거지?
5: 이거도 아유! 나도 씨름하러 가야 한다고!
1: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
0: 저희가 보고 올게요!
5: 아, 비켜요! 나 씨름하러 가야 된다니까!
6: 됐고! 네가 무슨 내 엑스론 어떻게 할 건데? 그냥 도망가려고?
5: 쟤 어디서 고물 새 덩어리를 들고 와서 나한테 시비야? 빨리 저리 비켜요!
6: 뭐? 고물?

0: 보자 보자 하니까 이 녀석이 거기서
1: 넌 그만둬 엑스맨.
0: 뭐야 지겨운 녀석들 또 너희야?
1: 엑스맨 이제는 길에서 싸움까지 하는 거냐?
0: 그게 아니라 저 녀석이 내 엑스론을 부쉈단 말이야.
2: 아까 씨름하러 가야 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씨름 시합에 선수세요?
3: 그래 근데 저 사람 때문에 못 가고 있어.
2: 어서 가세요. 여기는 저희가 해결할게요.
3: 그래 고맙다. 참 이상한 녀석이세.
0: 야 어디로 도망가. 근데 엑스론 어떻게 할 거야?
2: 안 돼. 어딜 가려고?
0: 아쭈 이거다.
1: 성경아
0: 자리 비켜.
1: 안 돼. 너 때문에 김홍도 선생님이 그림을 못 그리고 계신다고.
0: 김홍도? 어허 김홍도가 저기 있었구나. 알았으니까 빨리 비켜.
1: 싫어. 또 못된 짓을 하게 될 순 없어.
0: 못된 짓이라니. 난 그냥 널 없애려고. 어? 어 맞네. 이럴 때가 아니지. 너부터 손보는 게 우선이었어.
1: 절대 못 가.
0: 이건 봐. 이 녀석이. 다시 한 번.
1: 내가 말이지 우리 학교 천하 장사라고 뒤질 뛰지. 어차피 힘으론 나한테 안 되잖아.
0: 아, 내가 깜빡했네. 네가 힘이 좀 셌지. 하지만 이럴 줄 알고 준비해뒀지. 신체 능력 강화!

0: 너도 당해봐라. 좋았어. 힘이 넘친다.
1: 뭐야? 왜 안 움직이지?
0: 제법이지만 소용없어.

0: 씨름놀이가 하고 싶으면 내가 재미있게 해주지.
1: 안 되겠어. 이길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하지? 힘만으로는 안 돼.
2: 몬달아! 힘내! 집중해!
0: 왜 이렇게 힘을 못 써? 이렇게 힘 좀 써보라고.
2: 몬달아! 집중하라고!
1: 집중?
3: 뭐든지 집중을 해야 길이 보인단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보이지.
1: 그래, 집중! 집중하자!
0: 이제 슬슬 끝내볼까? 어? 잘 가라.
1: 집중하니까 엑스맨의 움직임이 느껴져. 지금 날 저 바위 쪽으로 던지려고 하는구나. 그럼 난 힘을 역으로 이용했어. 다시 한번 뒤집기.
0: 아이고 머리야. 어떻게 된 거야? 분명 힘은 내가 더 센데!

0: 이제 어쩌지? 어, 김홍도라고 그렇지?
1: 이겼다!
2: 자, 다 그렸어.
3: 선생님께서 그림 그리시는 걸 직접 보다니 영광입니다.
0: 저게 좋겠군.
3: 안 돼!
0: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
3: 거기 서라!
4: 설마 씨름도? 엑스맨! 그거 당장 내놔!
0: 이거라도 챙겨야겠다.
4: 안 돼!
0: 다리 서라!
4: 멈춰! 멈춰! 선생님, 어떡해요?
3: 큰일이에요. 엑스맨이 씨름도를 가지고 갔어요.
2: 괜찮소. 그 자가 가지고 간 건 별거 아니요.
5: 네?
2: 자, 보시오.
4: 씨름도다!
6: 어? 그럼 엑스맨이 가져간 건 뭐지?
0: 온달 녀석에겐 당했지만 김홍도의 그림을 얻었으니 괜찮아. 이게 그 유명한 씨름도란 말이지?
7: 어? 어? 뭐야 이게?
0: 나 이 녀석들! 다음에 만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야!
8: 오늘의 위인 김홍도!
4: 우와! 김홍도다!
9: 너 김홍도가 누군지 알아?
4: 당연하지! 내가 멋지게 엑스맨을 이기는 장면을 그려주신 분이잖아!
9: 아, 나도 초상화 한 장 그려달라고 할걸.
4: 걱정 마! 넌 내가 그려줄게.
9: 정중하게 사양할게.
3: 더 자세히 알려줄게요. 단원 김홍도는 정조대왕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조선 후기의 풍속화가입니다. 김홍도는 정조대왕이 수원화성으로 가는 행차를 그리기도 했고 정조의 초상화 등 다양한 그림을 그린 당대 최고의 화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김홍도의 그림 중 최고는 일반 백성들의 모습을 그린 풍속화라 할 수 있습니다. 김홍도는 풍속화뿐만 아니라 산수화, 인물화, 화훼 등 다양한 그림 분야에 다재다능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김홍도의 씨름도는 단원 풍속도첩이라는 화첩에 속해 있습니다. 김홍도는 씨름도뿐만 아니라 춤추는 아이 무동, 학생들의 공부하는 모습을 그린 서당 등 조선 후기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구수한 그림체로 잘 담아냈습니다. 영조와 정조의 초상화를 그렸던 김홍도는 화원으로서 제일 높은 품계인 종육품까지 하사받게 되었답니다.
4: 아, 그렇구나.
3: 이제 김홍도에 대해 잘 알겠죠?
5: 네!
3: 그럼 위인 카드를 위인첩에 넣어볼까요?
5: 야호! 김홍도 카드 수집 성공!
4: 경경아!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엑스맨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0: 재밌어요.
1: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 플러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다들 가족.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플렉소
3: 플렉소 얼마 될까?
0: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3: 클릭소
0: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1: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3: 클릭소
1: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배 가족.

0: brain.
1: Brain.
0: Brain.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뉴스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대일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Yeah.

0: 날카로운 손톱, 와, 뾰족한 이빨. 나는 숲속의 사냥꾼 늑대다.
1: 우와, 저거 좀 봐. 벌거숭이 늑대야.
2: 엉덩이에만 털이 없네. 진짜 웃긴다.
0: 그 녀석들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이람. 아이, 부끄러워. 아이, 부끄러워. 아이, 부끄러워. 아이, 부끄러워.
1: 친구들, 늑대는 왜 벌거숭이처럼 엉덩이 털만 홀라당 다 타버렸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2: 나라와 호의가 들려주는 동화방에서 함께 알아볼까요? 열려!

0: 닭이 되지?
1: 삼형제. 새 동네로 이사 오니까 너무 좋다.
0: 꽃들도 새들도 모두 우릴 환영하고 있어.
1: 근데 형들은 어떤 집을 지을 건지 생각해봤어?
2: 집? 난 그냥 비만 피할 수 있으면 돼. 가벼운 볏짚으로 초가집을 지을 거야.
0: 난 바람만 막으면 돼. 숲에서 떨어진 나뭇가지로 나무집을 지을 거야.
2: 난 단단한 벽돌로 튼튼한 집을 지을 거야. 벽돌? 엄청 무거울 텐데.
0: 그러게. 왜 고생스럽게 벽돌로 집을 짓니?
2: 비바람을 막아주고 태풍이 와도 끄떡없는 집을 지을 거야.
3: 형제들은 막내 돼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기 돼지 삼형제는 각자 집이 완성되면 서로를 초대하기로 약속하고 길을 떠났어요.
4: 와! 처실 아기 돼지 세 마리가 이사를 왔다지? 모두 다 잡아먹어버리겠다! 와!
3: 늑대는 그 길로 첫째 돼지를 찾아갔어요.
4: 보고 참 맛있게 생겼구나. 첫째부터 차례차례 잡아먹어볼까? 나는 숲속의 사냥꾼 늑대다! 문을 열어라!
5: 늑대? 안 돼요!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4: 뭐라고? 문을 열 수가 없다? 그렇다면 내 입김으로 집을 쓰러뜨려버리겠다. 하나, 둘, 셋, 호!
3: 늑대가 입김을 불자 초가집이 훅 하고 날아가 버렸어요.
2: 돼지 살려! 돼지 살려!
3: 첫째 돼지는 늑대를 피해 둘째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4: 용케도 도망을 갔겠다. 여긴 둘째가 사는 집이구만. 한 번에 두 마리나 잡아먹을 수 있겠군. 잘 됐구만. 나는 숲속의 사냥꾼 늑대다. 문을 열어라.
2: 어쩌지? 여기까지 늑대가 찾아왔나 봐.
0: 안 돼요.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4: 뭐라고? 또 문을 열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내 입김으로 나무집을 날려버리겠다. 하나, 둘, 셋.
3: 늑대가 입김을 불자 나무집이 휙 하고 날아가 버렸어요.
0: 돼지 살려! 돼지 살려!
3: 형제들은 늑대를 피해 막내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0: 집에 아기 돼지 3마리가 숨어 있다는 말씀? 그렇다면 한 번에 3마리나 잡아먹을 수 있겠구만. 야호! 이번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으아!
1: 이번에도 늑대가 집을 날려버리면 어떡해?
2: 늑대의 입김은 엄청 세단 말이야.
3: 걱정 마. 벽돌집은 튼튼해. 태풍이 불어도 끄떡 없어.
1: 정말?
2: 정말?
0: 나는 숲속의 사냥꾼. 문을 열어라. 크아!
2: 늑대가 늑대가 나왔다.
3: 안 돼. 절대로 열 수 없어.
0: 네, 그럴 줄 알았지. 내 입김을 받아라. 하나, 둘, 셋.

0: 어떻게 된 거지? 다시 한번 힘차게. 하나, 둘, 셋.
1: 응, 100번, 1000번 불어봐라. 무너질 일이 있나?
2: 늑대는 힘껏 입김을 불었어요. 하지만 벽돌집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0: 나는 숲속의 사냥꾼. 내가 여기서 포기할 줄 알고 너희들 가만두나 봐라. 아, 저기 굴뚝으로 가서 아기

0: 조금만 기다려라 이것들. 이게 무슨 냄새지? 아, 불이야! 아, 뜨거! 아, 뜨거! 아, 불이야!
1: 엉덩이에 불이 붙은 늑대는 그대로 줄행랑을 쳤어요.
2: 우리가 늑대를 물리쳤어!
3: 막내가 지은 벽돌집 덕분이야.
1: 아기 돼지 삼형제에게 혼쭐난 늑대는 두 번 다시 숲속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형제들은 막내의 튼튼한 벽돌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0: 아이고 부끄러워. 아이고 부끄러워. 아이고 부끄러워. 그때 이후로 엉덩이에서 털이 자라지 않아. 내가 앞으로 다시는 네 녀석들 앞에 나타나나 봐라. 아이고 부끄러워. 아이고 부끄러워. 아이고 부끄러워. 아이고 부끄러워.
4: 아이고. 아냐.
5: 들었어?
0: 들었어, 들었어!
4: 뱀이 왔다! 왔다. 야!
0: 랄랄랄랄라. 우와, 편지가 두 개나 있네? 뭐부터 읽어볼까?
4: 이거부터 읽어보자.
0: 그래, 좋아. 자. 천재 과학자, 나라님께. 손가락 마을에 살고 있는 손미?
4: 손미?
0: 손미 친구가 이렇게 사연을 또 보내줬구나. 읽어볼게. 천재 과학자, 나라님. 얼마 전에 집에 친구가 놀러와서 같이 그림을 그리며 놀다가 친구가 제 한복치마에 실수로 검은색 사인펜을 쓱 그어버렸어요. 하나밖에 없는 한복인데 정말 속상해요. 이 한복을 어떻게 하면 다시 예쁘게 입을 수 있을까요? 천재 과학자 나라님, 도와주세요. 아, 한복은 편지 봉투에 넣어놨습니다. 한복이 편지 봉투에? 아, 내가 가지고 있던 게 한복이었나 봐.
4: 꺼내봐, 꺼내봐.
0: 알았어. 짜잔. 정말 한복치마에 사인펜이 그어져 있잖아.
4: 손미 정말 속상했겠다.
0: 하지만 손미야, 걱정하지 마. 이 위대한 각자 나라님께서 손미의 사연을 해결해 줄 거니까. 치마에 낙서가 묻었어요. 친구들, 이번 시간엔 낙서가 묻은 손미의 한복을 특별하게 변신시켜 볼 거예요. 자, 일단 한복 중간까지 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바로 끝까지 선을 더 그어볼게요. 펜으로 쭉, 한 번 더 쭉 진하게 그어볼게요.
4: 나라야, 나라야, 뭐 하는 거야? 낙서를 지우는 것도 아니고 더 진하게 칠해버리면 어떡해.
0: 색이 진하면 진할수록 더 예쁜 색이 잘 나오거든.
4: 예쁜 색?
0: 그래, 이 위대한 과학자 나라만 믿어보라니까.
4: 내 눈엔 앞만 봐도 검은색인데.
0: 자, 지금부터 펼쳐질 검은색의 마법 내가 보여주도록 할게.
4: 마법?
0: 그래, 검은색이 아름다워지는 마법.
4: 그게 자, 뭘까?
0: 일단 손미의 한복을 이렇게 세워준 뒤 쟁반 위에 올려줄게요. 그런 뒤 짜잔, 준비해놓은 물을 쟁반 위에 손 아랫부분까지 둘둘둘둘 졸졸졸졸 부어줄 거야. 졸졸졸졸졸 골고루 골고루 골고루 골고루 이렇게 채워줄 거야.
4: 어떤 마법이 펼쳐질까?
0: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어떤 마법이 펼쳐질지 한번 지켜보라구. 뾰로롱.

0: 앞에서는 감쪽같이 사라지고 아름다운 색들로 꾸며져 있는 솜미의 한복 완성! 짜잔!
1: 우와, 예쁘다!
0: 예쁘지?
1: 어떻게 한 거야? 분명 검은색이었는데?
0: 궁금해, 나도야?
1: 궁금해.
0: 이 위대한 과학자 나라에게 불가능은 없지. 검은색이 아름다운 색으로 변하는 신기한 마법. 지금부터 내가 바로 그 비밀을 알려주도록 할게. 자, 그 전에 내가 재료회관 가서 재료들을 구해올게. 짠!
1: 나도!
0: 얘들아!
2: 나랑 안녕!
0: 이거 좀 가지고 갈게.
3: 그래 가져가.
0: 랄랄랄랄라, 랄랄랄라라. 짜잔!
1: 우와! 사탕!
0: 사탕이지. 이 요리방에서 가져온 알록달록한 사탕들을 이 접시 위에 핑 두를 거야.
1: 오.
0: 자, 예쁜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노랑, 빨강.
1: 우와.
0: 자, 색색별이 잘 섞일 수 있도록.
1: 오.
0: 정말 예쁜 색이 많지. 초록, 노랑.
1: 우와, 색깔들 정말 예쁘다. 저렇게 놓으니까.
0: 자, 이렇게 동그랗게 놨더니 너무너무 예쁜 색들이지.
1: 오, 이뻐.
0: 간단하게 여기에 물을 졸졸졸졸 부어주면 끝이야.
1: 자, 물을?
0: 예쁘게 졸졸졸. 졸졸졸졸졸졸. 자, 이렇게 부어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다려보자.
1: 기다려.

0: 안에 있던 예쁜 색들이 이렇게 무지개를 만들었어.
1: 우와, 예쁘다. 근데 이게 아까 그 마법이랑 무슨 상관이야?
0: 한번 잘 봐봐.
1: 어?
0: 막대기를 이용해서.
1: 어?
0: 자. 우와.
1: 아니, 이런. 예쁜 무지개 색이었는데 어두운 색이 됐어.
0: 그치. 색이 많이 섞이면 섞일수록 색은 어두워져. 친구들, 이렇게 검은색은 다양한 색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검은색이 물에 다 번지게 되면 검은색 속에 들어있던 여러 가지 색들이 다시 원래 모습을 드러내는 거랍니다.

이게 바로 이치마의 비밀. 정말 신기하죠? 손미의 치마를 이렇게 예쁘게 고쳐주다니 난 역시 위대한 과학자야. 친구들, 위대한 과학자 나라와 함께하는 시간 즐거우셨나요? 다음엔 또 어떤 사연이 찾아올지 두근두근 기대해보면서 오늘은 이만 실험방 문을 닫을게요. 친구들 안녕!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5: 전교 3등.
4: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5: 카세트 플레이어.
4: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5: 사실은 오늘러와의 H.O.T의 캔디.
4: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5: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4: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5: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4: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5: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4: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5: 그 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4: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5: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4: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5: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4: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5: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4: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5: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4: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5: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초리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비결되는 것 같아요.
4: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1: 내가 다닌 중학교는?
2: 군남중학교.
1: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2: 강숙현 과학선생님.
1: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2: 음악 70점.
1: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1: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2: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선수도 되고 싶다는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1: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1: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2: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2: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달 탐사선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2: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그렇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을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 이만큼 더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2: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2: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를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2: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2: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루나 게이트라서 이런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 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4차 산업의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자율주행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격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우선 제가 우주

마사지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용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며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뭐 제가 그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뭐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이 빨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여름 하면 바다죠. 이번에는 서해안에서 가장 큰 섬 대부도를 찾았는데요. 언뜻 둘러보아도 집사의 정성이 느껴지는 이곳에 어떤 고양이들이 살고 있을까요?
1: 안녕하세요.
2: 왜 이렇게 많아요?
0: 집안 곳곳에 자리 잡은 녀석들. 대체 몇 마리죠?
1: 아,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키우려던 건 아니었는데 지금은 임보 한 해아를 포함해서 총 19마리랑 같이 살고 있어요.
0: 네. 고양이 나이가 19이 아니라 19마리가 함께 살아가는 집. 풍부한 수직 공간과 놀이 공간은 물론 안락한 분위기의 침실과 다 트인 옥상까지. 부족한 것 없이 키우고 싶은 보호자의 마음이 물씬 느껴지네요.
2: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이 아이가 저희 집의 서열 1위 단대장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장녀 밤띠, 그리고 인상파 CL, 쪼꼬미 명이, 평화의 상징 누리, 이상한 린.
2: 치즈 향기로 맞춰볼게요. 네. 동이.
1: 네.
2: 누리.
1: 아니요, 모라니.
2: 보라니. 제가. 단이.
1: 아니, 누리.
2: 누리. 얘가 동이.
1: 아니, 단. 단.
2: 어떻게 이렇게 맞추세요?
1: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자기 자식을 헷갈리는 부모는 없죠. 완전히 다르게 생겼는데. 그 친구랑.
0: 다양한 매력을 뽐내는 18마리의 고양이와 한 달 전 횡단보도에서 구조되어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초원이까지. 정말 대식구죠. 덕분에 보호자의 일상은 숨쉴 틈 없이 바쁩니다. 하나하나 챙기다 보면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가죠.
2: 고양이 지금 뭐 준비하시는 거예요?
3: 아, 저희 고양이들 먹을 간식이요. 우리 카이의 이 간식이다 소리를 우리 집에서 카이렌이라고 불러요. 카이렌!

0: 갑자기 자던 애들 다 같이 일어나.
1: 네, 이 카이렌이 울리면 다 뛰어나와요. 네. 거의 알람보다 빠르죠, 카이렌이.
2: 카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하나둘 모여 간식을 즐깁니다. 19마리가 지내다 보니 나름의 역할도 있고 규칙도 생겼습니다.
1: 그러세요. 고양이를 왜 이렇게 많이 키울까요? 사실 저는 평생 고양이 두 마리랑 15년을 살았어요.
2: 처음부터 고양이를 많이 키우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버려지거나 위험에 처한 고양이들을 지나치지 못했던 것뿐이죠. 입양을 보내려고 했지만 순탄치 않았습니다.
1: 다미는 보호소에 버려졌던 아주 작은, 그러니까 갓 태어난 생후 2개월 정도 된 그 꼬물이들 중에 하나였어요. 다미도 입양을 갔었는데 파양됐어요. 파양돼서 다시 제게로 돌아왔고, 채우미는 제 지인이 구조한 아이거든요. 제가 임보만 하고 입양을 보내려고 했는데 칼리시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바람에 뒷다리 성장판이 완전히 망가지고 척추까지 염증이 번져서 입양이 취소됐고요. 그렇게 파양된 아이들 혹은 아파서 가지 못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하나둘 이 집에 남으면서 이렇게 대가족이 된 거죠.
2: 시작은 고양이 한 마리였습니다.
1: 결혼 전에 아무튼 그 강이라는 고양이가 있는데요. 결국은 걔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2: 셋째로 입양된 강이는 아주 특별했는데요. 고작 4개월 된 아기 고양이였지만 함께 구조된 친구들을 끌어안고 엄마처럼 돌보던 녀석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1: 강이가 만약에 밤비를 케어하고 살리지 않았다면 그냥 강이가 혼자 그냥 평범한 고양이들처럼 그렇게 살았다면 저도 그냥 그렇게 반려동물 키우면서 몇 마리 키우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강이가 금방 죽을 것 같았던 밤비를 케어하고 살렸고, 너무 힘들어했던 동이도 케어하고 살렸고, 그러던 강이가 죽었는데 그 일은 제가 해야 되겠더라고요.
2: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며 생명을 이어가는 고양이들을 보호자는 끝까지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힘겨울 때도 있지만 가슴 벅찬 일상이죠.
3: 행복하게 입양 보낸 아이들이 총 몇 마리 정도 될까요?
1: 건강 회복시켜서 입양을 보낸 아이들이 30마리에서 35마리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 보호자를 만나고 묘생 역전에 성공한 고양이들! Let's party time!

0: 이제는 남부럽지 않은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19마리가 함께 생활하다 보면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죠. 최근 들어 가장 마음이 쓰이는 녀석은 결입니다.
1: 왜 결이만 따로 주시는 거예요? 단방에서?
2: 결이가 얼마 전에 만성 신부전증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음수량도 좀 많이 높여야 되고 처방세로도 따로 먹여야 되고 해서 따로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간식이랑 물 섞어주고 처방사료 먹이고 그러고 그다음 이제 영양보조제, 신장보조제 먹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0: 보호자가 지극정성으로 결의를 돌보는 동안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 녀석들. 혹여나 차별로 느끼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0: 서운해하는 것 같기는 해요. 어쨌거나 이건 약인데 쟤네들 입장에서는 그걸 잘 모르니까 뭔가 맛있는 냄새도 나는 것 같고 형만 따로 뭐 챙겨주는 것 같고 엄마가 자꾸 안고 있고 이러니까 조금 부러워하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1: 영문도 모른 채 졸지에 질투의 대상이 되어버린 결이.
2: 잘 가서 쉬어.
1: 가장 못마땅한 녀석은 이 구역 서열 1위인 단입니다. 휴식 중인 결이 주변을 맴돌며 시비를 걸기도 하고요.
3: 야, 너 저리 가.
1: 보란 듯이 쫓아가서 공격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3: 나한테 왜 이러냐고.
0: 내가 더 너보다 예쁨 받는다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고 결이가 너무 겁이 많아서 단이랑 어떻게 딱 끝을 못 내고 유난히 더 겁을 내고 도망다니고 그런 도망다니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 단이의 사냥 본능 같은 걸 자극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4: 단비가 또 독특한 행동을 한다면서요?
5: 담비가 달리면서 똥을 그 밭에다가 씨를 심듯이 씨앗을 심듯이 똥똥똥똥똥똥 해가지고 그렇게 최대한 멀리하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담비의 이상 행동은 주로 밤에 일어나는데요. 살금살금 눈치를 보더니 잽싸게 흔적을 남기고 사라지는 궤도 밤비.
6: 오늘 밤도 미션 성공.
0: 동화 헨젤과 그레텔 보면 헨젤이 숲에 들어가서 이제 길을 찾아 나오기 위해서 중간중간 이렇게 조약돌 이런 것들을 떨어뜨려 놓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딱 일어나서 나오면 3층에서부터 2층까지 저희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처럼 똥똥똥똥똥 하고 밤비 똥이 떨어져 있어요.
1: 아침마다 밤비의 흔적을 찾는 게 일상이 되었죠.
0: 큰 불편은 없는데요. 걱정되는 건 얘가 화장실을 아예 안 쓰는 게 스스로한테 너무 스트레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1: 고양이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한 베테랑 집사지만 생명을 책임지고 돌본다는 건 늘 긴장되는 일입니다.
0: 고양이는 안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른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또 20년 넘게 고양이랑 같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의 원인을 정말 알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또 얘네들은 여기에서 그냥 수용되어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저와 같이 살아가는 뭐 저의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객관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1: 소식을 듣자마자 무더위를 뚫고 한달음에 달려온 미영철.
0: 들어오세요.
7: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김영철 수의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3: 어, 어서 와.
1: 19마리는
3: 처음이지?
8: 제가 그냥 들어오자마자 입이 떡 벌어지는 게 지금 캣타워가 하나, 둘, 셋. 완전 창가에 집중 배치하셨네요. 그리고 스크래처도 몇 개야,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캣힐까지. 야, 여기도 스크래처, 여기도 있네. 여기 중간도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셨네.
1: 방효 과정을 유지하기 위한 보호자의 노력. 와, 정말 대단하죠?
9: 2층은 그냥 근데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공간, 3층은 좀 쉴 수 있게 침대라든가 요람 이런 쪽으로 많이 있어요.
8: 여기도 수직 공간에 스크래처에.

0: 저는 여기 화장실 솔직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1: 아, 화장실이에요?
0: 왜 같이 생활한다고 하셔가지고 화장실은 좀 아래쪽에다가만 하셨겠지 했는데 야.
1: 3층에 애들이 밤새 자야 되니까 오히려 3층 쪽에 화장실을 더 많이
0: 놨어요. 제가 오늘 볼 필요가 있었을까요?
2: 우리 집사가 최고야.
3: 이때 김쌤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0: 얘가 임보 중의 나이 맞죠?
1: 네, 근데 지금 이제 입양 결정됐어요.
3: 임시 보호 중인 막내 초원이는 곧 새로운 가족을 만난답니다.
0: 여기 너무 예뻐서 어떻게 보내세요?
1: 아, 진짜 보내기 아까운데 보내야죠. 더 좋은 가족이 있는데.
0: 야, 이게 그냥 단순히 양육을 하신 게 아니라 구조를 하시네요. 아이를 데려와서 케어한 다음에 좋은 입양처를 보내는 것까지.
1: 네.
3: 생명은 소중하니까요.
0: 아, 근데 고양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문제 행동이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1: 그렇죠, 아무래도.
3: 밤마다 특이한 배변 행동을 보였던 밤비.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0: 이거는 미드닝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 미드닝이요?
0: 미드닝.
1: 좋은 단어네요. 똥다육이라고 했는데.
2: 응? 미드닝이 뭐냐?
0: 보통 저희가 영역 표시할 때 네. 소변으로 하면 스프레이라고 하잖아요. 변으로 영역 표시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배변으로. 아. 그래서 미드닝이라고 하는데 보통 고양이들이 다니는 길목, 집안 네. 중간 이런 데다가 변을 네, 보는 네, 거예요. 네, 네. 자기가 이제 영역 과실을 하기 위해서. 내 땅이라는 거에 대해서.
1: 장녀라서?
0: 특히나 지금 여기에는 고양이들이 지금 많이 살고 있잖아요.
1: 네.
0: 그렇다 보니까 원래부터 처음부터 이제 맨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들이 아마 늘었을 텐데 네. 어느 순간부터 아 여기 그럼 내 땅이다라고 표시하겠다라고 선택한 게 지금 미드닝이라는 배변을 이용한 영역 표시. 이제 고양이가 여러 마리 한 공간에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이제 영역 과실을 해야 되는 영역에 대한 약간 불안감이 있는 정도.
3: 보호자와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한 밤비. 자신의 영역에 들어오는 동생들이 늘어나면서 불안감도 함께 자랐던 거죠.
1: 아, 그리고 하나 더. 얘요. 우리 다니. 다니가 저희 대장인데 자꾸 결의를 귀찮게 하고 괴롭혀요. 자꾸 쫓아가고 뒤에서 그러니까 결의가 가만히 자고 있을 때 가가지고 엉덩이를 문다거나 아니면은 결의 옆에서 이렇게 팍 어깨 세우면서 막 이렇게 무서운 겁을 준다거나
0: 보통은 네. 그 그냥 질투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고양이끼리의 질투다. 근데 고양이의 질투는 사람의 질투처럼 이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결국은 영역 내 자원에 대한 독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근데 결국 보호자분들도 영역 내 자원이거든요. 핵심 자원. 근데 단위 입장에서는 서열이 지금 집에서 거의
1: 1위요.
0: 1위잖아요. 네. 그럼 보호자를 거의 독점하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일종의 캣타워 맨 위층 같은 거예요.
3: 결의와 단위의 갈등도 결국 영역 싸움이었네요.
0: 일단은 이런 상황을 의외의 것들이 또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고양이가 그 상황에서 또 오는 거.
1: 새로운 고양이가 왔을 때 그 새로운 고양이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존에 공격하던 그쵸. 아이를 계속
0: 대부분 그 패턴으로
1: 간다라는 거죠.
0: 대부분 패턴이 그렇게 가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가 왔을 때는 그럼 처음에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그냥 바로 합사를 하시나요?
1: 아니면? 아니요. 바로 합사는 안 하고 일단 그 격리방이 따로 있는데요.
0: 네네네.
1: 완전 격리 문하고 그다음에 창설 격리 문하고 이중 문으로 돼 있어요.
0: 어디에 격리하시는 거예요?
1: 여기요.
0: 여기?
1: 네. 여기가 격리방이에요.
0: 아, 이게 완전 격리하는 문.
1: 네, 그리고 어느 정도 격리 시간이 끝나서 얘가 인사를 좀 해야 될 때는 이 문으로 서로 보고 냄새 맡을 수 있게.
0: 너무 잘하시네.
1: 여기가 임보 아이들이 따로 지내는 공간이에요.
0: 이거는 그럼 또 뭔가요?
1: 아, 저게 네뷸라이저라는 기계예요.
0: 네뷸라이저? 아, 분무 치료하는 거?
1: 네네네. 아무래도 구조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0: 칼리시 허피스는 다 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입원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케어하는 게 애들이 회복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1: 야, 이 정도면 정말 구조대원이지.
2: 새로운 고양이들을 위한 공간. 격리뿐 아니라 합사까지 고려한 세심함이 돋보이는데요. 하지만 매번 변화하는 상황은 기존에 있던 녀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밖에 없었죠.
1: 일단 아이들 이렇게 치료하시고 또 여기 격리 공간으로 네. 활용하시면 처음에 2주간은 완벽하게 격리하시는 거죠.
0: 그렇죠.
1: 그리고 임보하고 어차피 입양을 보낼 아이들은 이렇게 지금 담요 과정일 때는 아예 합사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기존에 있던 아이들이 영향을 덜 받아요. 안 그러면 영역에 대해서 아이들이 다들 불안감이 생기기 때문에 또 없던 문제 행동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좀 신경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
2: 그나저나 질투의 화신 단위는 어쩌죠?
1: 그럼 결이도 여기서 특별히 또 따로 케어를 받나요?
0: 네.
1: 야, 단위가 결이를 더 싫어할 만한 이유가 있긴 있네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은 이렇게 훈련하면 될 것 같아요. 결이만 오는 게 아니고 네. 단위도 같이 와서 먹는 거예요.
0: 아야야야.
1: 이 아이가 결이예요?
0: 네, 이 아이가 결입니다. 눈치 없게 생겼죠.
2: 오늘은 단위도 입장!
1: 이렇게 네. 같은 공간에서 이제 간식 먹는 훈련을 하루에 두 번씩 할게요. 하루에 두 번씩.
2: 결이만 보면 으르렁대던 단위가 간식 앞에서는 얌전합니다. 결이도 긴장이 좀 풀린 것 같죠?
1: 이렇게 하루에 두 번씩 훈련하시면 둘 사이의 관계는 훨씬 좋아질 거예요. 특히 단위가 지금 엄마라는 이제 영역 내에 자기가 이제 독점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다 해결이 되는 거니까
0: 네. 네.
1: 굳이 쫓아다니면서 공격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이 아이에 대해서도 좋은 기억이 생기는 거예요.
3: 앞으로 잘 지내보죠.
1: 담요 과정에서 여러 마리 고양이가 한 공간에 있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영역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역에는 물리적인 공간 외에도 보호자도 핵심 자원으로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환경 풍부화가 필요한데 환경 풍부라는 것은 아이들의 핵심 자원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해주는 게 포함이 됩니다.
2: 담요 과정일수록 더욱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역시 환경 개선이겠죠. 영역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는 다양한 장난감들을 곳곳에 설치해주면 효과 만점.
1: 너무 총 좋아하네요.
0: 장난치는 거 너무 좋아요.
2: 활동량 증가는 물론 스트레스 해소까지 동시에 해결하는 일석이조 아이템 먹이 퍼즐을 빼놓을 수 없죠. 마지막으로 고부애가 준비한 선물은 19마리 고양이를 위한 대형 예능 프로그램 상영관. 과연 반응은 어떨까요?
1: 벌써 좋아하잖아요. 관심 있는 아이들이. 왜? 네. 왜냐면 밀림의 영화 한 편을 고양이들한테 선물해 주는 거예요.
2: 생생한 소리와 움직임이 녀석들의 사냥 본능을 자극합니다.
1: 이 예능 영상은 언제 활용하시면 제일 좋냐면 영상 딱 틀어놓으시고 외출하시거나 아니면 주무시기 직전에 1시간 정도 극장 상영하시고 애들이 충분히 이거 보고 에너지 소모하게 해준 다음에 네, 자동으로 꺼지게 해놓으시면 돼요.
0: 잉여되는 에너지를 소모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1: 제일 중요해요. 고양이의 야생 에너지를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소모시켜주느냐가 특히 담요 과정에서는 네, 아이들 문제행동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2: 얌전한 누리까지 일어서게 만드는 고양이 예능의 힘, 효과 제대로네요. 어우, 완전 좋아.
1: 지금 이제 초원이 하고 나면 18마리.
0: 네.
1: 적지 않은 담요 과정인데.
0: 너무 많죠. 네.
1: 저는 이렇게 책임지고 고양이들을 반려하시는 분이 계셔서 사실 그게 제일 좋았고요. 이 18마리 고양이 지금도 행복하지만 앞으로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정말 저는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조하고 책임지는 분들은 자주 못 뵙거든요. 오늘 그 부분 뵙게 돼서 제가 너무 제가 행복합니다.
0: 고맙습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예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0: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1: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1: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0: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거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미국사 강의를 맡은 김봉준입니다. 미국의 공식 이름은 미합중국이죠. 원래는 13개 식민지들이 모여서 연방을 꾸린 것인데 이 연방이 쭉쭉 늘어나더니 지금은 무려 50개 주가 포함된 엄청난 덩치의 연방이 된 것이죠. 근데 연방이 커질수록 문제도 커지는 법이죠. 각 주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연방정부와 티격태격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한 수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노예제도 문제는 북부랑 남부 간에 완전 뜨거운 감자였죠. 이 문제 하나 때문에 피 튀기는 내전, 바로 남북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미국이 누구인지, 어떤 가치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지금도 학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만큼 복잡하고 깊은 문제라는 것이죠. 미국 문명사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남북전쟁의 이야기에서 에이브라함 링컨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죠. 링컨은 말 그대로 미국 역사의 영웅 포수 제대로 풍긴 분이라서 링컨 이야기는 꼭 들어봐야 합니다. 그가 어떻게 위기 상황에서 연방을 지켰는지, 그가 남북전쟁 후 어떤 방식으로 연방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은 미국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남북전쟁은 그냥 지나가는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미국 사회 여기저기에 영향을 주는 오래도록 기억해야 할 사건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엔 이 전쟁이 뭔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전쟁으로 몰고 갔던 남과 북 지역 갈등이 무엇이고 왜 지금까지 그 지역주의는 사라지지 않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남북전쟁, 1861년부터 1865년까지 한 4년간 벌어진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은 단순히 총싸움 이상의 일이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노예제 문제였습니다.

이게 남북 사이의 틈을 벌리고 결국 나라가 쪼개지는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1860년에 링컨이 대통령이 됐는데 남쪽 사람들은 아, 이 사람 노예제 없을 거야 라며 공포에 떨기 시작했어요. 링컨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핵심 공약이 노예 해방이었으니까요. 링컨은 북쪽 자유주의 주들에선 환영받았지만 남쪽 15개 주 중 9곳에선 지지 제로. 노예제를 지키려고 했던 모든 남부주들은 링컨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사력을 다해 저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링컨의 당선이 확정되자 가장 먼저 사우스캐롤라이나가 나 연방 나갈래 선언하자 줄줄이 11개 주가 뒤따라 탈퇴를 선언해버렸습니다. 이렇게 70여 년을 지탱해온 미국 연방이 깨지고 남북전쟁이 발발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노예제가 그렇게 핫한 문제였냐부터 살펴볼게요. 북쪽은 이미 산업화가 진행되었기에 미합중국이 출범한 직후부터 노예해방론이 슬슬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노예제를 없애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죠. 반면 남쪽 사람들은 면한 농장 돌리는데 노예 노동이 필수였잖아요. 말 그대로 노예 없으면 면화도 없다는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경제적인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서쪽으로 땅을 넓히면서 새 주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복잡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 주들이 노예를 데려갈까 말까 하면서 고민하는데 북쪽 사람들은 노예는 금지 외치고 있었습니다. 남쪽 사람들은 누구 마음대로 노예를 금지해? 노예 없인 면화 못 키워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연방의회에서는 1820년에 미주리 타협이라는 걸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종의 노예제 찬반을 놓고 경계선을 긋는 거였어요. 우리 이 선 36도 30분 위도선까지는 노예제 허용, 그 위쪽은 노예 금지, 이렇게 딱 선을 그은 거죠. 이것이 완전한 해결책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 긋기가 마치 고무줄 같았습니다. 새로 생기는 주들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이 선이 또 무너지진 않을까 걱정하고 남북 간 눈치 싸움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주리 타협은 마치 오래된 밴드처럼 어느 정도 기능은 했지만 결국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존재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폭탄이 한 30년 뒤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이 나오면서 빵 터지고 말았습니다. 1854년에 통과된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은 노예제도를 유지할지 말지 해당 주민들이 결정하자는 인민주권 원칙이었는데 이게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노예제 찬성파와 반대파가 기존의 주들에서 이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세력 다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서 피를 흘리게 되었죠. 그래서 피의 캔사스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의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사실상 남북전쟁이 이미 그곳에서 발발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이 법이 그간 유지되던 남북 사이의 미묘한 힘의 균형을 산산히 부셔버렸고 정치판은 완전 양극화로 치달았습니다. 노예제 찬반으로 나뉜 남쪽과 북쪽은 대화 같은 건 이미 접어두고 서로 날카롭게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차이도 한몫했죠. 북쪽은 공장과 제조업 중심이라 보호무역과 높은 관세를 선호했지만 남쪽은 면화 수출로 먹고 사는 농업 중심이라 자유무역, 낮은 관세를 원했거든요. 노예제가 폐지되면 우리 밥줄 끊긴다.

이런 절박함도 컸습니다. 이념적으로 보면 남쪽 백인들은 노예제를 그냥 사회 질서로 받아들였습니다. 백인은 우월하고 노예는 그에 맞는 자리라는 게 기본 생각이었죠. 그래서 이걸 지키는 건 단순히 돈 문제뿐 아니라 명예와 전통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종교마저도 갈라져서 교회가 남북으로 나뉘고 지역사회와 가족들에게까지 깊은 균열을 냈습니다. 어느 순간

같은 동네 교회가 남북으로 쪼개지기도 했죠. 원래 미국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그리고 그 밖에 수많은 교파들이 있었는데 노예 문제 때문에 그 교파들도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장로교만 해도 남장로교랑 북장로교로 갈라지고 감리교도 우리 남쪽 교회는 노예 찬성, 북쪽 교회는 노예 반대하면서 갈라섰죠. 결국 종교가 사람들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 대신에 남북 갈등에 기름 붓는 역할까지 담당해 버렸으니 지역사회와 가족 단위에서 균열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860년대 링컨인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내전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여러분이 링컨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아요? 보통 미국 사람들은 링컨은 대해방자로 추앙하며 노예해방을 단행한 영웅으로 그리고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로 숭상하죠.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연방을 지키려고 했죠. 그래서 노예 문제는 헌법 안에서 조심조심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링컨은 연방을 온전하게 지키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는데 이게 쉬운 일이었겠어요? 탈퇴해버린 남쪽 주들은 완전 우리는 우리 길을 갈 거라고 작정했는데 그것을 되돌릴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가 약속했던 노예 해방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가 한번 내뱉은 약속인데 다시 주워담기도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취임과 동시에 노예제 폐지를 선언하지 않는 상태에서 링컨은 일단 연방부터 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전쟁은 터지고 연방은 쪼개져서 치열한 동족 산잔의 비극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링컨은 1863년 초에 남쪽 반란 지역에 대해 해방 선언을 했습니다. 링컨이 전쟁이 발발한 지 약 2년이 지난 후에야 노예 해방을 선언한 이유는 여러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링컨은 노골적으로 노예 폐지를 외치면 눈치를 보고 있던 중간주들이 연방 탈퇴에 가담할까봐 조심했죠. 당장 적을 더 늘리고 싶진 않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국제 외교적으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유럽, 특히 영국과 프랑스가 남쪽 편을 들 수 있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그러다 1863년 초가 되니까 전략적으로도 링컨은 노예 해방이 필수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노예 해방을 단행하면 이미 노예제를 없앤 영국이나 프랑스가 노예제를 지키려는 남부를 지원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북부 군대 사기 차원에도 이게 필요했습니다. 노예 해방 선언은 단순히 도덕적 선언이 아니라 군사 전략이었죠. 남쪽 반란 지역에 사는 노예들에게 자유를 약속함으로써 반란군의 노동력과 자원을 약화시키고 북부에선 전쟁 동기를 부여하는 일석이조 효과인 셈이죠. 그래서 1864년 1월 1일 링컨이 남쪽 반란 구역에 한해서 노예 해방을 선포해버린 것입니다. 1863년 7월 초에 펜실베니아주의 게티스버그라는 마을에서 연방군과 남군은 전쟁의 향방을 가리는 전투를 벌였습니다. 사흘간의 격렬한 전투 끝에 연방군이 승리하고 남부군은 퇴각했습니다. 이후 남부군은 한 번도 제대로 된 반격을 하지 못하고 결국 패배하고 말죠. 몇 개월 후 링컨은 전투에서 사망한 북군 장병들을 기리는 기념관을 착공하는 자리에 초대받았는데 그때 링컨이 했던 연설이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입니다. 이 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 이 부분인데 이는 민주주의 원칙을 압축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이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죠. 그런데 링컨은 이 연설에 단

한 번도 미 합중국이나 연방 혹은 북부나 병사들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좀 이상하죠. 링컨이 해야 할 내용은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연방 군인들을 추모하는 내용이어야 하는데 그와 관련된 직접적인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 좀 의아하죠. 그러나 링컨의 연설 내내 미국 독립선언서와 헌법에서 제시한 미국 건국의 가치, 즉 자유와 평등에 봉헌된 그 나라와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그 사람들이라고만 했습니다. 결국 링컨에게 미국의 남북전쟁은 단순한 미 합중국이란 연방을 수호하는 전쟁이 아니라 그 연방이 수호하려는 가치를 지키려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연설은 제 3분도 되지 않은 짧은 연설이었지만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을 되새기는 연설로서 미국 역사 최고의 연설로 꼽히게 되었죠. 그렇다면 게티스버그 전투 이후 승기를 잡은 링컨은 전쟁 후 패배한 남부주들을 연방에 받아들이려고 했을까요? 이는 쉽지 않은 과제였습니다. 북부의 강경파들은 남부주들이 철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철저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다시 연방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링컨은 전쟁이 끝나면 가능한 빨리 남부를 연방으로 복속하자는 온건한 정책을 선호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갈 때쯤에 링컨은 10% 계획이라는 온건 정책으로 남부가 빨리 복귀하게 함으로써 연방의 통합을 이루고자 했죠. 쉽게 설명하면 남부주 유권자의 10%만이라도 노예해방을 받아들인다면 다시 연방에 받아들인다는 정책이죠. 안타깝게도 링컨은 전쟁이 끝난 직후 암살당해 그가 내세운 재건 정책을 실행하지 못했지만 후대 대통령들이 그의 관용적인 리더십을 이어받은 덕에 미국은 분열의 늪에서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링컨도 완전 무결한 인물은 아니었죠. 흑인 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현실주의자였고 노예해방 선언은 결국 전쟁 전략의 일부였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또 내전 중엔 언론 통제, 인신보호영장 정지 같은 권한남용 비판도 있고 남부주의 자치권을 침해했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한 상황은 사실 누구도 쉽게 선택 못할 만큼 무거웠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의 최우선 과제는 미국 연방의 존속이었고 노예해방은 그 목표를 위한 도덕적 명분과 정치적 전략의 절묘한 결합이었죠. 링컨은 그 시대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연방을 지켰고 그 덕분에 지금의 미국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링컨은 히어로이면서 현실의 한계와 타협 속에서 묵묵히 연방을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북전쟁 끝나고 나서 미국이 겪은 재건 이야기는 진짜 험난한 드라마 같았습니다. 패배한 남부주들이 진정으로 노예해방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실상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건 문제는 골치 아픈 과제였습니다. 남북전쟁 말기부터 미국 지도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었기에 재건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았죠. 그래서 그 문제가 닥치기 전에 저 세상으로 간 링컨은 미국의 신이 그렇게 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 링컨이 생존해서 그 난해한 재건 문제를 다루었다면 미국 역사에서의 위인이나 영웅의 반열에 들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재건에 두 가지 핵심 과제가 있는데 첫째, 산산조각난 남부를 다시 연방의 한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일. 둘째, 오랫동안 노예로 억압받던 흑인들에게

진정한 자유인으로 선언하고 자유인답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죠.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남부 백인들이 진정으로 흑인들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이죠. 예상했겠지만 남부는 불같이 반발했습니다. 쿠클럭스 클란, KKK 같은 단체들이 조용히 있지 않고 나와서 폭력과 공포를 퍼뜨렸습니다. 수많은 해방 노예들이 이들의 만행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패배한 남부주들은 이를 방관했을 뿐 아니라 교묘한 지역법을 만들어서 사실상 이런 행동을 조장까지 했죠. 연방군이 1877년에 공식적으로 남부에서 철수하면서 상황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짐 크로우법이라는 흑인은 백인과 분리되어 살되 평등하다는 교묘한 법을 만들어서 해방 흑인들이 사실상 노예 상태나 다름없는 삶을 살도록 만들었죠. 그 결과 흑인들은 자유는 얻었지만 경제적 자립은 하늘의 별 따기였고, 어떤 사람들은 노예 시대보다 오늘이 더 힘들다며 탄식했습니다. 물론 옛 상황으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이 너무 빡빡했다는 거죠. 북부공화당의 노력으로 13, 14, 15차 수정헌법이 통과되어서 해방 노예들은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노예제가 폐지되었고, 해방 흑인들이 시민권과 투표권 같은 중요한 권리를 획득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법과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남부 주정부들이 우리는 주정부의 권한 지키겠다 하면서 흑인 권리 보장은 최대한 피하려고 했던 것이죠. 경제 면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흑인들은 대부분 소작농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서 가난 탈출은 먼 나라 얘기였습니다. 또한 남부는 전쟁 후 산업화를 시도하기는 했지만 전통적인 농업사회인 남부가 산업화로 가기에는 한계가 있었죠. 게다가 전쟁으로 경제가 피폐해져서 전쟁 전 경제 수준으로 돌아가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경제 불안정이 남부 정치가 다시 옛날 그대로 돌아가게 만들어서 남부는 계속해서 미국 보수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재건 정책은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많았죠. 그렇지만 완전 실패했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연방이 다시 하나로 뭉치고 법치주의가 다시 살아났으며 헌법까지 고쳐서 자유와 평등을 명확히 했으니까요. 그리고 훗날 1960년대 중반에 가서야 늦게 현실화되었지만 민권운동과 시민권법으로 이어졌습니다. 남북전쟁은 건국 후부터 끊이지 않고 지속되었던 남과 북의 지역주의가 나온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전쟁 이후 남부 지역주의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뿌리 깊은 인종차별과 보수주의는 변화가 있었을까요? 변화했다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변했고, 변화하지 않았다면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 지역주의가 지켜질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남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부는 더욱 단단하게 결집되었습니다. 이러한 남부 정치의 현상을 솔리드 사우스라고 표현하죠. 남부 백인들은 민주당을 한결같이 지지하며 대부분의 주에서 민주당이 독점적인 권력을 유지하는 체제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독점 체제는 남북전쟁과 재건 시기의 경제적 사회적 혼란을 배경으로 구축되었는데, 흑인의 정치 참여를 극단적으로 억제하는 동시에 백인 보수 세력 간 연대를 강화하는 체제가 형성된 것입니다. 솔리드 사우스는 단순한 정당 지지를 넘어 백인 사회가 민주당을 통해 인종차별과 사회 질서 유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였습니다. 선거법과 투표 제한 조치로 흑인은 투표에서 사실상 배제되었고, 백인 민주당 세력이 지방 정치권을 거의 완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부 주정부들은 인종 분리 법령을 강화하며 흑인에 대한 사회 경제적 지배 제재를 공고히 했습니다. 백인 농민들과 중산층이 똘똘 뭉쳐서 전쟁에서 패했지만 진정한 남부는 죽지 않았다. 이런 남부의 기백이 충만했죠. 그들은 남북전쟁 이전처럼 헌법에서 보장한 주권을 지키고 행사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지역의 문제에 연방정부가 왈가왈부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이들은 인종차별 정책도 끝까지 지키고 싶었는데 그게 바로 남부 지역주의의 핵심이었습니다. 흑인들 투표권 제한하고 우리가 우리의 지역의 질서는 지킨다. 이런 정신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이 덕분에 민주당은 남부를 대표하는 정당으로 굳게 자리 잡았고 선거 때마다 한치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20세기 중반까지도 이 민주당 체제는 거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남부주들은 경쟁 상대 없이 민주당이 독점했으니까요. 그래서 백인 농민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보수적 사회 질서가 굳어졌고 연방정부가 끼어드는 걸 경계하면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사회를 굴렸죠. 하지만 이러한 솔리드 사우스는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변화가 일기 시작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은 남부 농업의 보조금 지급, 공공사업 확대,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경제에 일정한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인종차별적 정치 구조와 사회 관행이 굳건했기 때문에 뉴딜의 혜택은 인종 간에 고르게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백인들이 훨씬 많은 혜택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뉴딜 정책이 흑인 포용 정책을 폈다는 데 있습니다. 뉴딜은 남부 백인과 흑인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유들의 흑인 포용 정책으로 말미암아 남부 백인들 사이에서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커지기 시작한 것이죠. 남부가 민주당의 성지로 불렸던 역사에 변화가 싹튼 순간이었습니다. 민주당의 루스벨트가 대공황의 위기 속에서 뉴딜 정책을 편 것은 좋았지만 그것이 흑인들까지 배려했기 때문에 남부 백인들이 기존의 민주당의 불편한 감정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뉴딜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1960년대 민권운동은 솔리드 사우스라는 남부 민주당의 철옹성을 정조준한 결정적 한 방이었습니다. 케네디에서 전순으로 이어진 민주당 정부가 민권법을 강력히 밀어붙이며 법적 인종차별을 깨부수고 흑인의 시민권을 폭발적으로 확장시키자 남부 백인들은 분노와 혼란 속에서 오랜 정치적 충성을 저버렸습니다. 이 순간 솔리드 사우스는 균열했고 미국 정치는 되돌릴 수 없는 변곡점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링컨의 공화당이 남부 인종주의자들의 공화당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1980년대를 거치면서 남부는 민주당 독점 체제가 종식되고 공화당 주도의 레드 사우스로 전환되었습니다. 게다가 새롭게 등장한 지역주의는 인종 문제를 넘어 경제성장, 세금정책, 사회문화적 가치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 양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레드사우스는 보수적 가치만을 내세워 지방자치와 전통사회 질서 유지를 강조하며 남부가 미국 정치에서 독자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남부 지역주의는 과거처럼 명백한 인종분리보다는 훨씬 미묘하고 다채로운 모습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전형적인 남부 주죠. 그런데 듀크 대학교,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노스캐롤라이나

캐롤라이나 대학교, 웨이크포스트 대학교 이런 대학 타운이 형성된 지역은 전통적인 보수적 지역에서 벗어나 진보적 색채가 강한 지역으로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깊은 보수 전통과 문화가 여전히 강하게 자리 잡는 한편 젊은 세대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성과 포용성도 서서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배경, 교육 수준, 인종적 다양성이 뒤엉키면서 지역 내부에서는 갈등과 협력이 공존하는 복잡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당 구조로 얘기하면 민주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이 된 것이죠. 남부지역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복음주의 기독교 문화가 이 지역 정치, 경제, 사회 구조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었는지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20세기 초부터 남부는 농업 중심 경제와 복음주의 신앙이 공고한 결합을 이루어 왔습니다. 교회는 단지 종교기관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지주로서 가족과 개인의 가치관, 정치 성향, 인종관계를 규정하는 강력한 문화적 기둥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복음주의적 세계관은 전통적 사회 질서와 인종을 지키려는 보수주의와 맞물려 남부지역주의의 정체성을 더욱 견고히 했습니다. 1910년부터 1970년까지 많은 흑인들이 남부에서 북부와 중서부로 이주했죠.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미국의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자 남부의 가난한 흑인들이 북쪽으로 이주하게 된 것이죠. 이 흑인 대이동은 남부 농업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일할 사람들을 많이 이루면서 남부는 농사 중심 경제에서 산업과 서비스업으로 방향을 바꾸려 했죠. 하지만 사람들이 떠나고 경제가 고르게 성장하지 못하면서 남부 지역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그 사이의 차이가 점점 커졌습니다. 게다가 남부에서는 지역을 우선하는 정책들이 많아서 외부에서 투자나 돈이 들어오는 걸 막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북부나 서부에 비해 남부가 산업화가 되는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주의적 가치관과 정치적 보수주의는 경제 정책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남부지역주의가 단순한 정치적 색채나 경제적 이익을 넘어 문화적 신념과 밀접히 얽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요즘 남부에 글로벌 바람이 만만치 않게 불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랑 기아 자동차 공장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남부에 공장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 유치에 첨단 기술 기업이 속속 들어오고 교통 인프라도 확장 중이라 남부 경제가 확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덕에 남부 경제가 예전이랑 다르다 이런 소리가 점점 커지는 중입니다. 미국 건국 시대부터 지금까지 남부의 산업화는 요원한 얘기였는데 최근에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남부에 터를 잡으면서 남부의 산업체계에 큰 변화가 불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남부가 산업화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뿌리 깊은 보수주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가 없죠. 그런데 말이죠.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남부가 바깥 세상 구경 좀 하다가 글로벌화라는 큰 그림이 서서히 그려지면서 전통적인 남부 지역주의도 살짝 변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긴 겁니다. 남부의 철옹성 지역주의가 세계를 알게 되고 세계화의 흐름에 합류하면서 그들의 지역주의의 한계를 간접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미국 사학자 김봉중이었습니다.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0: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안녕하세요. 미국 역사를 새롭게 읽는 미국 사학자 김봉중입니다. 세계화라는 건 쉽게 말해 경제나 정치, 문화 같은 것들이 국경을 넘어 서로 깊게 연결돼서 마치 하나의 세계처럼 움직인다는 뜻이죠. 냉전이 끝나고 국제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우리를 둘러싼 세계가 더 이상 따로따로 떨어진 공간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미국은 독보적인 자리를 잡으면서 세계화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 같은 중요한 국제기구들을 통해 세계규칙을 만들어 나가고 영향력을 넓혀갔죠. 하지만 미국의 힘은 단지 경제적인 힘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번 강의에서는 그런 역사적 흐름과 함께 미국이 세계화에서 어떤 다양한 역할을 해왔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세계화라는 단어는 1930년대 처음 등장했죠. 당시는 국제교육, 언어교류 같은 것에 초점을 맞춰 세계를 하나로 보기보다는 세계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교육적 도구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 세계화는 국경 너머로 눈을 돌리자라는 정도의 느낌 그 정도였죠. 하지만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세계 경제와 정보 흐름이 국경을 훌쩍 넘어 기업, 금융시장, 공급망, 문화교류 등 다층적인 네트워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이 한나라에 묶이지 않고 전 세계를 넘나드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세계화라는 용어가 훨씬 빈번하게 쓰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시기 컴퓨터, 인터넷 같은 정보통신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했고 큰 화물선과 비행기도 성능이 좋아졌죠. 그 덕분에 상품과 자본이 국경을 훨씬 자유롭게 넘나들게 됐고 금융시장과 무역이 완전히 글로벌하게 연결되면서 세계화는 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세계화는 단순한 국경 없는 경제가 아니라 IMF, WTO 같은 국제기구가 운영하는 공식적인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체제는 자유무역과 자본이동 확대를 핵심으로 각국의 경제정책까지 바꿔놓았죠. 하지만 이런 시스템에는 한계도 있었죠.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그걸 보여줬습니다. 당시 국제금융시장은 어디서든 큰 자본이 빠르게 들어오고 나가는 아주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동아시아 여러 나라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충격을 겪었죠. IMF

IMF는 이 위기를 국제 구조 문제보다는 각 나라 정책 실패로 보면서 긴축과 구조 조정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 주권이 침해되고 사회 혼란이 커지면서 많은 이들이 불만을 품었고 반세기화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세계화에 관한 논쟁은 경제적 통합과 불평등, 문화 정체성, 주권 문제를 중심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 냉전이 끝나면서 세상은 미국이 중심이 되는 단일 강국 체제로 재편됐죠. 미국은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가장 큰 힘을 가진 나라가 되었고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불리는 평화 질서도 세웠습니다. WTO, IMF, 세계은행 같은 주요 국제기구들은 미국 주도로 움직였고 자유무역과 금융시장의 개방,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대를 밀어붙였습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이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 생산시설을 개발도상국으로 옮기면서 시작된 글로벌 공급망 체제는 경제 세계화에서 매우 중요한 현상이 되었습니다. 한때 미국에선 공장들이 엄청 많았죠. 자동차, 전자제품, 신발 같은 것도 다 미국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니까 기업들은 사람들 월급이 싸고 규제가 덜한 나라들, 그러니까 중국이나 멕시코 같은 곳에 공장을 짓기 시작합니다. 덕분에 원자재가 이 나라에서 가공되어 다른 나라로 다시 미국으로 오는 긴 공급망이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한 미국 자동차 회사가 엔진 부품은 멕시코에서, 전자 시스템은 중국에서, 조립은 미국 근처 공장에서 하는 그런 식이죠. 그 대신 미국에서는 공장이 점점 줄어들면서 서비스업과 금융업 같은 일이 크게 늘었죠. IT 기업들이 떴고 은행과 투자 회사들도 엄청 성장했죠. 요즘 미국 경제를 보면 애플이나 구글 같은 정보기술 기업, JP 모간처럼 금융 쪽, 그리고 의료 서비스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제조업에서 손을 떼고 두뇌 산업과 서비스 산업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간 것이죠. 이렇게 미국 주도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신흥경제국들도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됩니다. 중국을 보면 인구가 엄청나다 보니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 자리를 차지했죠.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전자제품이 중국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걸 주변에서 다 봤을 것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제조 경쟁력을 키우면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한 거죠. 인도는 좀 달랐습니다. 공장보다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콜센터 같은 IT와 서비스 산업에 힘을 쏟으면서 성장을 했죠.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인구가 많아서 세계 기업들이 인도의 IT 아웃소싱을 많이 맡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기술과 서비스 중심의 성장을 보여줬죠. 브라질도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커피 같은 농산물과 철광석 같은 자원을 풍부하게 갖고 있어서 농업과 광업에 힘을 주면서 경제를 다양화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 덕분에 브라질은 남미를 대표하는 신흥 시장으로 주목받게 됩니다. 요컨대 미국 기업이 공장 문 닫고 해외로 옮기면서 전 세계가 더 촘촘하게 연결됐고 미국은 새로운 산업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인도, 브라질 같은 이런 나라들은 세계 무대에서 자기 역할을 확실히 하면서 경제 지도를 바꿨습니다. 이 과정이 현대 세계화의 큰 그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도엔 정보통신 기술, 즉 ICT와 인터넷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는 혁신의 메카가 되었고 개인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터넷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인터넷이 단순히 기업끼리 거래한 수단을 넘어서 사람들끼리 소통하고 정보를 나누는 플랫폼이 되었고 온라인 쇼핑과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무럭무럭 자랐죠. 이런 ICT 혁명은 단순히 경제성장 속도를 높인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만들고 일하는 방식, 나아가 경제의 전체 구조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제조업이 주도하던 예전과 달리 컴퓨터와 자동화 기술 덕분에 필요한 만큼 원하는 걸 더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죠. 회사들은 디지털 기술로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관리하면서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합니다. 또한 세상은 공장과 물건 중심 경제에서 지식과 디지털 서비스, 인터넷 플랫폼 중심 경제로 바뀌게 되었죠. 이 변화는 일자리 구조도 바꾸고 사람들이 버는 돈의 분포를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도 전 세계를 흐르는 데이터 흐름과 사이버 보안 문제, 디지털 무역에 관한 국제 규칙이 새롭게 부상했습니다. 그로 인해 나라들 간 협력과 갈등 모두 생겨났습니다. 어떤 나라는 이 문제에서 손을 맞잡고 또 어떤 나라는 마찰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사회와 문화도 달라졌어요. 인터넷 덕분에 전 세계 사람들이 빠르게 정보를 주고받고 서로 다른 문화를 접하며 민주적인 참여 방식도 다양해졌습니다.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 인터넷 격차, 몇몇 대형 플랫폼들의 독점 문제 같은 부작용도 나타났죠. 한편 미국 내에선 제조업 일자리 감소와 중산층 붕괴로 빈부격차가 심해집니다. 이것이 사회 갈등과 정치적 불만으로 번지면서 세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미중 무역 불균형, 보호무역주의 확산, 2000년대 후반의 금융위기 등은 미국 주도의 세계화가 직면한 명확한 한계를 보여줬습니다. 미국은 냉전 이후 UN, NATO, WTO 같은 다자주기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서 국제협력과 평화 유지에 기여했죠. 하지만 한편으론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무역전쟁, 군사개입, 국제협약 탈퇴 같은 일방적 결정을 내려 국제사회에서 긴장과 불신도 키웠습니다. 이런 미국의 이중적인 태도는 동맹국과의 신뢰관계에 균열을 낳았고 러시아와 중국 같은 신흥강국들이 그 틈새를 노려 영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분쟁과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고 몇몇 국가는 미국 중심 질서에 반발하며 독자적인 협력체를 모색하는 등 국제정세가 복잡해졌습니다.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시장 자유화에 따른 경제 세계화의 부작용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1997년 위기 때는 갑자기 들어온 외국 자본이 급히 빠져나가며 여러 나라 화폐 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금융 시스템이 붕괴됐죠. 무엇보다 각국이 이런 급격한 자본 변동에 대비할 안전망이 부족했고 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맞출 것이라는 지나친 믿음이 더 큰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에서 시작됐습니다.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 빌려준 주택 대출을 묶어 만든 위험한 금융 상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죠. 이로 인해 전 세계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규제 완화로 인해 금융 시스템이 약해지고 위험 분산이 제대로 안 된 결과였습니다. 결국 시장 자유에 대한 믿음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줬죠. 이 두 위기는 경제 안정을 위해 정부 개입이 필요하고 여러 나라가 협력하는 균형 잡힌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일깨워준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위기를 계기로 중국과 신흥국들이 급속히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중심 경제 질서에 균열이 일어난 것이죠.
미국 내에서는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 갈등

경쟁이 심해져 세계화가 대다수 국민 삶에 좋은 영향을 못 준다는 인식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보호무역과 민족주의가 강해졌죠.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와 무역 재협상 같은 정책의 배경이 된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경제를 넘어서 국제 무역, 외교, 글로벌 정치 질서까지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심 세계화 모델에 대한 재검토와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를 남겼죠. 세계화라는 건 쉽게 말해 나라들이 서로 경계를 넘어서 경제, 정치, 사회 여러 면에서 밀접하게 연결되는 거대한 흐름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경제 세계화이죠. 또 세계화에서 미국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역이 경제이죠. 다른 나라의 정치와 사회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개입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WTO, IMF,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들을 움직이는 핵심 국가이기에 경제 세계화는 미국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이 우리 삶과 세계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WTO부터 살펴볼까요? WTO는 1995년에 만들어진 세계 무역기구로 전 세계 나라들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사고 팔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가 자동차를 만들면 다른 나라들이 그 자동차를 좀더 쉽게 수입할 수 있게 하는 거죠. WTO는 이를 위해 여러 나라가 지켜야 할 무역 규칙을 만들고 관세도 낮추도록 노력합니다. 또 무역 분쟁이 생기면 중재하는 역할도 하면서 공정한 무역 환경을 만들죠. 특히 경제가 덜 발달한 개발도상국들이 국제시장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WTO가 항상 모두에게 공평한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미국 같은 부유한 나라들의 이익에 맞춰져 있다는 비판도 크죠.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산업을 보호하거나 사회정책을 펼치기 어렵다는 점이 불만으로 남습니다. 환경 문제나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게다가 최근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면서 WTO 질서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IMF와 세계은행 이야기인데 이 두 기관은 2차 세계대전 후 미국 주도로 만들어졌는데 초기에는 전쟁 후 유럽과 일본의 재건을 도왔죠. 지금은 주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정책 조언과 자금 지원을 해주는데 특히 IMF는 돈이 급하게 필요한 나라에 빌려주지만 조건이 좀 까다롭죠.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지출을 줄이고 시장을 개방하라고 요구합니다. 경제가 안정되는 데 도움은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일자리 줄고 사회복지 축소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일이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나라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 IMF에서 긴급자금을 빌렸었죠. 그때 IMF가 빌려주는 조건으로 공기업 좀 정리하고 금융시장도 활짝 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지키는 과정이 만만치 않았죠. 덕분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아야 했고 실직자가 확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정말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 상황은 단순한 경제 위기 이상의 사회적 아픔으로 남았죠. 정부가 IMF 조건을 수용하면서 경제 시스템을 고치긴 했지만 단기간에 겪은 고통도 정말 컸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이슬란드가 큰 타격을 받았는데 역시 IMF의 도움을 받았죠. 그런데 그 이후 사회 곳곳에서 불평등이 더 심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하는 불만이 컸다고 해요. 경제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따르는 고통이기도 하지만 그게 한 나라 국민 모두에게 고르게 나눠지지 않아서 더 큰 갈등을 낳았습니다. 세계은행이라고 하면 대체로 개발도상국들의 도로를 깔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만드는데 돈을 빌려주거나 도와주는 기관이죠. 그냥 돈만 주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더 잘 살게끔 오래오래 도와주라는 게 목표죠. 예를 들어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이 좀 더 나은 교육 환경이나 의료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도움을 줄 때 가끔 그 나라 실제 사정과는 좀 안 맞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나라의 농촌 지역에 큰 도로를 짓는 프로젝트를 벌렸는데 그 도로가 사실은 현지 주민이 거의 안 쓰는 방향이라는 것이죠. 마을 사람들은 작은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주로 이용하는데 너무 큰 도로나 고가의 시설을 만들었으니 돈은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는 주민들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모습이 된 것이죠. 또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나라들의 빚이 늘어가는 게 문제입니다. 돈을 꾸준히 빌려 쓰다 보니 갚아야 할 빚이 점점 부담이 커지고 결국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지기도 하죠. 예를 들어 몇 년 전 아르헨티나가 세계은행에서 큰 돈을 빌려 도로와 전기시설을 확충했죠.

그런데 막상 막대한 빚을 갚느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복지나 교육 투자에는 제약이 생겼다는 사례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서민들의 생활이 더 나빠졌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세계은행도 지금은 단순히 돈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현지 문화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고민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나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도 늘어나고 있죠. WTO, IMF, 세계은행은 이렇게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경제 모델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또 미국은 이 기구들을 통해 자신의 경제 전략과 안보 이익을 지키면서 동맹국이나 중요한 지역에 영향력을 넓힌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이나 많은 나라들은 경제 자율권과 주권이 제한되면서 불만과 저항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소프트 파워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죠. 쉽게 말해 군사력이나 돈 같은 강제로 뭔가를 하는 힘이 아니라 문화나 가치, 생각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영향을 미치는 힘을 소프트 파워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할리우드 영화와 미국 팝 문화는 미국 소프트 파워의 대표 선수로 전 세계의 미국식 문화와 삶의 방식을 널리 퍼뜨리고 있죠. 생각해보면 20세기 초부터 할리우드는 전 세계 영화 산업의 중심이었습니다.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미국식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전파한 매개체였죠. 예를 들어 로키라는 영화는 주인공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끈기와 노력으로 성공해 나가는 이야기예요. 이 영화는 개인주의를 찬양하고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줬죠. 또 E.T. 같은 가족 드라마는 가족과 우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자연스럽게 전했습니다. 노트북 같은 로맨스 영화는 젊은이의 사랑과 희망, 낙관주의를 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국식 청춘 감성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렇게 할리우드 영화들은 자유, 개인주의, 낙관주의 같은 미국 문화를 은근하고 강하게 세계에 심어줬죠. 팝음악도 미국 소프트파워의 한 축입니다. 마이클 잭슨부터 비욘세, 최근에 테일러 스위프트까지

스타들은 그 자체로 문화 아이콘이죠. 이들의 노래는 단순히 음악을 넘어서 패션, 언어, 소비 트렌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경과 언어가 장벽이었지만 지금은 인터넷과 스트리밍 덕에 이런 음악들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죠. 힙합, EDM 등 미국 음악 장르는 다양한 나라,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세계적인 문화 공통어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문화 세계화가 모두에게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미국 문화가 너무 강하게 퍼지다 보니 현재 고유 문화가 위축되거나 사라질 위험도 크죠. 어떤 나라에서는 할리우드 영화 때문에 자국 영화 산업이 힘을 잃기도 하고 미국식 팝 문화가 현지 음악을 밀어내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소프트 파워가 때로는 문화 제국주의처럼 보일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소프트 파워는 문화 교류와 융합도 촉진합니다. 할리우드 영화가 점점 다양한 인종과 문화 배경을 반영하면서 여러 나라 문화가 뒤섞이고 새로운 표현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BTS, 블랙핑크, K-POP, 디몬 헌터스 같은 K-POP이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문화 세계화가 단순히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젠 다양한 문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진화하는 다원적 세계가 된 거죠. 이 모든 건 디지털 혁명과 인터넷, 스트리밍 기술 덕분에 엄청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중문화가 전 세계로 쉽게 퍼지면서 각 나라는 자기 문화도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문화 세계화는 미국 소프트 파워가 계속 우위를 점하도록 돕는 동시에 문화 다양성과 경쟁 면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프트 파워는 경제력, 기술 인프라와 결합해 할리우드, 음악, 디지털 미디어 산업에서 독보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이런 힘은 군사력과 연결되면서 미국 외교 영향력을 넓히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식 가치와 민주주의 이념이 세계에 전파되는 건 정치 이미지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죠. 하지만 요즘은 미국 안팎의 변화와 세계 경쟁 심화로 미국 소프트 파워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 권력 구조가 조금씩 흔들리면서 다른 나라와 문화들이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 K-컬처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단순히 문화 상품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서로 문화를 존중하고 균형을 맞추면서 협력해야 진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문화 세계화란 미국 문화가 일방적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 문화들이 함께 공존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새롭게 태어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소프트 파워는 앞으로 문화적 책임과 균형을 요구받는 중요한 과제로 남을 것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서로 존중하며 다원적인 글로벌 문화 세계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최근에 불고 있는 K-컬처 열풍도 그런 점에서 참 의미가 깊죠. 1990년대 이후 한국은 문화 산업을 통해 국가 브랜드를 세우고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K-POP, K-드라마, 영화 기생충 같은 작품들은 국경과 언어 장벽을 넘어 엄청난 팬덤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K-뷰티, K-푸드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있잖아요. 물론 이런 과정에서 문화 제국주의 우려도 있지만 현지화와 국제협력을 통해 진짜 문화 교류 모델을 만드는 중입니다. 디지털 혁신과 팬덤 중심의 문화 플랫폼 덕분에 K-컬처는 다양한 사회 메시지를 전하며 전 세계 문화 흐름 속에서 중요한 소프트 파워 자극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적어도 문화적인 면에서는 미국이 주도했던 소프트 파워의 다리

특강회 때이 얘기를 했죠. 미국은 우리의 거울이다. 이 얘기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이게 미국사 강의이긴 하지만 이를 계기로 미국이라는 거울에 비친 우리를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들은 아마 이전 강의들에서 미국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민주주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해 간접적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강의에서 세계화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의 위치와 이상을 되새겨보자고 했던 것입니다. 세계화는 분명 미국 주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훨씬 다면적이고 다층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역할도 매우 중요해졌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서 100개가 넘는 내전이 발발했더군요. 그중에 우리의 6.25도 포함됩니다. 그 내전에 미국이 개입하고 이후 군사, 경제적 지원을 한 나라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내전을 겪고 미국의 지원을 받은 나라들 중에서 경제, 민주주의, 군사력, 그리고 문화, 그 모든 면에서 세계 강국으로 우뚝 서고 있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특히 우리가 문화 최강국으로 들어선 것은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진정한 세계화는 국경과 민족, 인종을 넘어서 세계인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어떤 가치를 공유할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문화적 역량이 이후 세계화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미국사 강의가 미국이라는 거울로 우리를 들여다보고 그 미국을 통해 세계 속에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사학자 김봉준이었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0: 네.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0: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1: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럼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0: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발성 연기력.
0: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발음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1: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0: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이제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 책은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어서 와요, 박생. 네. 앉으세요. 네. 오래간만이에요.
2: 그러니까요.
1: 잘 지냈어요?
2: 오랜만에. 네.
1: 근데 이번에는 이제 나의 두 번째 교육 시즌 3인데 우리 현우 학사와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의지가 되고 반갑습니다.
2: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시즌 3에서는 네. 문학이라는 큰 주제를 잡고 고전적으로 유명했던 문학이라든지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 사실은 자세히는 몰랐던 그런 작품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네. 저는 대학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학생들이 점점점 예전에 있던 그 유명한 어떤 고전 명작 시리즈라든지 필독서로 알려져 있던 그런 것들을 점점 등하시한다는 생각을 좀 들거든요. 그리고 살다 보면 그거 어디서 들어는 봤는데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어. 왜냐? 그게 그렇게 필요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문학 중에서도 고전적이고 유명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꼭 알아야 될 필독서의 일부야라고 하는 것들을 주제별로 짜르륵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현우 학생한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네. 모신 거예요.
2: 감사합니다.
1: 네. 고전 문학 작품을 검색을 하면 그 밑에 리뷰가 달려있잖아요. 네. 그 후기에 보면 꼭 이렇게 리뷰는 상반된 두 가지 리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읽어봤더니 이게 왜 이름난 명작인지 이해가 간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리뷰가 있고 또 한편에는 읽기 시작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내가 도대체 왜 200년 전 작품을 지금 읽고 있는 건가. 나는 정말 이거 읽을 자신이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현우 학생은 그 고전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2: 고전은 저도 처음 접했던 건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1: 저학년 때?
2: 네. 근데 이제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이렇게 원작 그대로를 읽지는 못하고
1: 맞아요.
2: 이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지. 조금 요약하고 쉬운 단어로 바꿔놓은 책들을 이제 어머니가 60선 정도의 시리즈 이렇게 책을 파는 게 있어요.
1: 전집이요?
2: 네, 전집. 전집을 사서 이제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사실 저는 고등학교에 가서도 이제 비문학 분야보다는 문학을 훨씬 더 좋아했어요. 그 작가가 만들어 놓은 세계나 그런 곳 안에 이렇게 풍덩 뛰어들어가는 것 같은 맞아. 느낌을 받았어서 그 세계관 안에서 내가 뭔가 주인공의 이입도 해보고
1: 상상도
2: 네,
1: 하고
2: 제가 그 상황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서 그런 고전 문학을 저는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1: 원래 그 고전이란 말이 옛고를 써요.
2: 네.
1: 그리고 저는 법전할 때 전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공부히 따져보면 이 고자란 옛고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리타분하다. 이거 옛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2: 네.
1: 저는 고전 리스트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고전에는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돼 있어야 돼요. 우선
2: 네.
1: 과거. 과거의 베스트셀러였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 자, 그리고 현재에도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저는 이걸 계보학이라고 부르는데요. 과거의 그 원형이라든지 중요한 어떤 일부가 계속 살아남아서 현재에 그게 패러디가 된다거나 아니면 변용이 된다거나 해서 현재의 문학작품, 영화, 예술, 연극에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거. 그다음에 제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한테도 이게 엄마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나온 거지만 한번 읽어봐. 이게 너의 세상에서도 의미가 있을 거야. 왜? 아주 큰 나무기 때문에 뿌리를 쫙 펼쳐서 너가 살고 있는 그 세상까지도 그 뿌리가 변주돼서 확장이 되고 있어. 라고 추천을 해줄 만한 그런 걸 고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 숨쉬지 않고 지금 의미가 없다면 이거는 고전 리스트에서 빼야 된다. 그걸 고전이라고 우리가 강요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혹시 그 아폴리네르라고 하는 프랑스 시인을 아세요?
2: 아니요.
1: 저는 저도 몰랐는데 저희

0: 저희 아버지가 이제 나태주 시인이신데 굉장히 낭만적인
1: 네.
0: 분이세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저한테 시를 읽어주신 적이 있어요. 아폴리네르가 1910년대에 센강을 보면서 썼던 시예요. 미라보 다리라고 하는 시입니다. 미라보 다리 아래 센강은 흐르고 나의 사랑도 흘러가네. 이게 본인의 연인이었던 마리 로랑 생을 생각하면서 쓴 시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시가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니? 마리 로랑 생의 그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파스텔 톤의 그림이 있어요. 그런 같이 보여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프랑스 파리의 센강은 1910년대에 아폴리네르가 살았던 때도 흐르고 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었던 때도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전을 뭐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느냐라고 누군가 물어보신다면 고전은 강 같은 거야라고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강은 그때도 거기 있었고 지금도 거기 있고 앞으로도 거기 있을 거예요. 그런 강들만 골라서 우리는 고전 명작, 고전 문학 작품 이렇게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강이 만약에 지류여서 다 말라붙어서 없어졌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 예전엔 고전이었지만 이제는 고전이 아닌 거.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을 읽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 고전 텍스트, 문학 텍스트를 앞에 놓으시면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강아, 강아.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강아. 너는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래? 라고 하면 이거는 시대에 너무 오래됐고 지금 현 세태에 맞지 않고 뭔가 어려운 것 같지만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사랑이라는 테마를 결정을 했어요. 왜첫 번째 테마로 사랑을 주제를 삼았을까? 혹시 좀 생각이 드시는 게 있을까요?
1: 감정이잖아요,
0: 네,
1: 사랑은.
0: 맞아요.
1: 네, 아까 앞에서 말씀해주신 고전의 의미랑 조금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강이 이전에도 흐르고 지금도 흐르는 것처럼 예전의 인간도 그렇고 현재의 인간도 그렇고 미래의 인간도 사랑이라는 감정을 빼놓고 살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강을 사랑으로 정해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0: 맞습니다.
1: 해봅니다.
0: 우리는 사전에 이렇게 뭔가 협의한 것도
1: 네.
0: 없는데 너무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사랑은 인간이 인간이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 때문에 절망도 하고 사랑 때문에 살아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인간 안에 감정이라고 하는 세계, 대륙이 있다면 그중에서 가장 큰 대륙의 이름은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를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다른 존재를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일이나 마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한 줄짜리 이런 사전적 정의로는 사랑을 정의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현우 학생은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이제 그런 청춘의 시기, 사랑이 가장 어울리는 시기인데,
1: 네.
0: 혹시 사랑에 대한 어떤 정의라든가, 이제 생각 같은 걸 어떻게 갖고 계실까요? 요즘 젊은 친구들 사랑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요.
1: 글쎄요. 어릴 때보다는 조금 가벼워졌다라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젊은 세대의 문화에서는. 가끔씩은 어떠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사랑을 까먹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20살이 되고 이러면 이제 한창 이성 친구와의 교제를 하고 싶어 할 때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가장 많이 사랑해야 할뭐 가족에 대한 사랑을 조금 잊어버린다든지
0: 맞아요.
1: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안타까운 부분도 있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저는 이 사랑이라는 주제가 어느 영역에서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재채기처럼 숨길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이 숨길 수 없다는 거는 이거는 인간 본능 안에 본인이 안 하고 싶어도 마음이 우러나는 거고 숨기려다 숨길 수 없는 거고 안 하고 싶어서 안할수 없는 거고 본능의 일부다. 라고 생각을 해요. 고전 문학에서도 사랑이 차지하는 지분이 엄청 커요. 예를 들어 고전 시가를 보면 전통적 시가를 보면 주제를 3분화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움이나 사랑. 이별 노래도 사실 사랑
1: 그렇죠.
0: 노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 근데 자연도 어떻게 보면 자연에 대한 사랑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왕이라든지 그 지배층에 대한 어떤 충성의 마음.
1: 네.
0: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랑의 얘기예요.
1: 맞아요.
0: 임금님을 사랑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전 시가 그 전통적인 문학은 사실은 크게 보면 큰 카테고리의 사랑 이야기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막 음악 프로그램에서 들수 있는 대중가요도 보면 대부분 사랑 얘기예요.
1: 맞아요.
0: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진짜 천년을 넘어서는

0: 망고 불변의 주제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혹시 현우 학생은 나는 사랑하면 이 작품이 떠올라 이런 게 있을까요?
1: 말씀해 주시는 걸 듣다가 이제 고전소설 중에 한 작품이 떠올랐는데, 김시습의 이생귀장전이라는 작품이 떠올랐어요. 고전소설은 사실은 이제 입시 공부를 할때 배우기로는 고전소설은 대부분 권선징악과 해피엔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생귀장전은 거기서 벗어난 소설이어서 더 기억에 많이 남고, 그다음에 그 남녀 주인공의 이제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인상 깊게 고등학생 때도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0: 그렇군요. 이런 생각을 하는 고등학생이라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자라주면 너무 좋겠네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1: 네.
0: 대답이고요. 그건 정말 낭만주의적인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1: 네.
0: 작품이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막 가쓰고 도포 있고 뭔가 애헤매할 것 같은데
1: 맞아요.
0: 어떻게 그런 사랑 이야기를, 그렇게 진한 사랑 이야기를 할 수가
1: 맞아요.
0: 있지? 현대인이 보기에도 너무 그 사랑 나 이해할 것 같아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1: 맞아요. 네.
0: 그러기 때문에 고전 문학이라는 것은 놀라운 것 같아요. 진짜 몇백 년전 건데 오늘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고 감정이입을 할수 있어요. 그런 거는 지금 살아있는 고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동양에서 제일 오래된 사랑 이야기, 사랑 노래라고 하면 시경이에요. 시경.
1: 네.
0: 이제 시경에 이제 경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면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성리학에서 공자님이 말씀하시길 예의를 지켜라. 이런 딱딱한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많이들
1: 네.
0: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시경은 이런 거예요. 옛날 유행가 가사 모음집이에요.
1: 오.
0: 옛날에서 옛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유행가 가사를 정말 히트곡들만 모아서 엑기스만 담아놓은 가사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테일러 스위프트의 뭐곡 노래, 아니면 뭐 GD의 노래, 뭐 에스파의 뭐 노래 이런 것들이 가사만 남아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 이게 몇백 년 후에 모음집으로 나와서 이게 한 2000년쯤 후에 아 저게 대한민국의 유명한 노래 경전이래 이렇게 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2600년 전 정도 춘추시대에 한간에 이렇게 전해져 오던 수많은 노래 가사가 있었겠죠? 그거를 한 3,000편 정도를 모았대요. 수많은 그 노래 가사 중에서 공자님께서 아, 이것은 정수다. 이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그래서 300여 개를 정리를 하여 한 책에 담아 놓으신 게 이제 시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유행가 노래 가사집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허들이 좀 낮아진 채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구성을 우선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풍이라고 하는 유형이에요. 이 풍은 풍속할 때 나오는 그 풍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왕, 사람들, 민간, 거리에서 돌아다니는 노래. 이게 숫자가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우아하다 할때 아자예요. 이거는 정치인, 정치에 관련된 노래들을 담은 거예요. 조금 더 위에 상위 계층의 노래인 거죠. 그 다음에 송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송이 붙으면 그건 제사 때 쓰는 노래인 거예요. 제사 때 이제 누군가를 기리거나 더 우아한 노래예요. 송이 제일 유명하고요. 송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게 준한편에 나오는 관저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이거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1: 마른 풀을 이리 캐고 저리 캐고 아리따운 아가씨와 검은 고로 버타리라. 올망졸망 마른 풀을 이리 캐고 저리 캐고 아리따운 아가씨와 풍악 울려 즐기리라.
0: 자, 여기 보면은 뭔가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약간 노래를 할때 보면 반복되는 또 후렴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관저에서 관자라는 것은 끼룩끼룩이라는 뜻이에요. 노래, 그러니까 새가 우는 소리. 그러니까 저는 물소리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군자가 자기의 짝을 찾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요조 숙녀는 군자의 좋은 짝이라네. 이런 구절 저는 어렸을 때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구절이고요. 전전반측. 아시죠? 왜 우리 시험 볼 때, 수능 시험 준비할 때, 1, 2, 3, 4, 5, 4, 그 오지선다형의
1: 있었죠.
0: 전전반측이
1: 네, 있었죠.
0: 있었어요. 이게 뭘 하냐. 이게 군역을 하러 간 남편을 기다리는 저 아낙네의 심정을 뭘로 표현하느냐. 사자성을 고르시오. 그럼 전전반측. 이게 뒤척이고 뒤척이는 어떤 그런 잠못 이루는 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전반측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오래전에 있었지만 얘가 우리는 몰랐어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이야기였다라고 이해를 할수 있어요. 이게 시경이라는 게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사랑 이야기 중에 하나.

0: 하나라면, 사랑 노래 중에 하나라면 서양에서도 아주 오래전에 사랑 이야기가 있어요. 네. 플라톤 아시죠?
1: 네.
0: 플라톤 하면 철학자잖아요.
1: 그렇죠.
0: 플라톤은 뭔가 인생의 깊이 있는 이야기, 철학적이고 어려운 얘기만 했을 것 같은데 플라톤의 향연이라는 작품은 네. 오로지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 저는 그래서 이 향연이라는 작품이 그냥 사랑을 찾다 보니까 그냥 읽게 됐는데 의외로 재미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넷플릭스급의 재미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플라톤의 그 정체라든지 국가라는 네. 그런 책보다는 훨씬 재미있었어요. 여기 주제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에로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에로스가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너무 신기한 게 여기에는 소크라테스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당대 유명했던 그런 철학자들이 등장을 해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네, 우선 저는 책을 볼 때는 항상 제목을 궁금해하라. 제목이 무슨 말 뜻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향연은 그리스에 있었던 특별한 어떤 행사 같은 거예요. 향연을 번역을 하면 잔치라는 우리말로도 네. 많이 번역을 하거든요. 잔치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잔치는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네. 향연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먹고 마시는 걸 핑계로 사람들을 둘러 모아서 거기서 디베이팅, 토론을 펼치는 토론의 장을 여는 걸 그리스에서는 향연이라고 했거든요. 비유를 하자면 일종의 브런치 같은 거예요. 브런치라는 것은 약간 문법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침밥도 아니고 점심밥도 아니고 그 중간에서 시작을 네. 하고 그다음 거기에 앉아서 이제 수다를 떠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침묵할 사람은 거기 가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건 개인적인 브런치인데 이때 철학자들은 어떤 학술적인 브런치로서 향연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실존하는 인물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소크라테스니 뭐니 등장하고 이상하게 플라톤 본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플라톤이 썼는데 플라톤이 마치 나는 어떤 브런치에 갔다 와서 거기서 유명한 엄마들이 한 이야기를 한번 적어둘게 이렇게 정리한 네.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향연에서는 사랑을 최종적으로 뭐라고 규정을 하느냐 완전한 것. 이상적인 것으로 상승하려는 인간 영혼의 기본적인 욕구로 마지막 결정을 해요. 근데 네. 이 결론에 오기까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막 갑론을박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수많은 사랑론을 펼치는데 그 중에 되게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리스토파네스. 저는 이쪽 사람들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아리스토텔레스 있고 아리스토파네스도 있고 네. 아무 복잡한데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사람이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원래 인간은 팔도 네 개, 다리도 네 개, 얼굴도 두 개, 그다음에 남성, 여성 다 갖춰 있는 존재였대요. 이런 존재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반으로 딱 나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팔 두 개, 다리 두 개, 얼굴 하나 있는 건 반편이라는 거죠. 반쪽이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원래 원형인 어떤 팔 네 개짜리가 되기 위해서 이성을 찾아다닌다. 다른 짝꿍을 찾아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은유 있잖아요. 내 반쪽은 어디에 네. 있을까? 이런 생각. 나의 배우자를 나의 반쪽이라고 얘기하기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내 반쪽은 어디 있어? 배우자는 어디 있어? 이렇게 반쪽이라는 표현을 하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되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봤을 때 팔 네 개, 다리 네 개는 좀 무서운 상태긴 네. 하지만 어떤 원형적인 뭔가를 도달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사람은 끊임없이 사랑을 하게 되는 거야 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이미지를 낳지 않았나 싶어요. 네. 다시 말해서 여기서 강조하는 건 사랑은 인간 본성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고전에 대해서 동양에서 정말 오래된 시경, 서양에서 정말 오래된 향연 이 두 가지 텍스트를 우리가 확인을 해봤다면 네. 이제 본격적으로 문학 작품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저는 사랑이 세상을 구원한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한다라는 말도 있었거든요. 이건 네. 도스토옙스키가 한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세상을 구원한다. 이거 누가 만든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디 표어처럼 제가 종종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왜 사랑이 세상을 구원한다라고 얘기를 할까? 그리고 드라마 보면 드라마 소개를 할 때 누가 이제 드라마 평을 쓴다고 할 때 쌍방 구원서사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그렇죠? 네.

0: 뭔가 괴로운 처지의 한 남성이 있어요. 괴로운 처지의 한 여성이 있어요. 둘다 되게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두 사람이 만나서 각자의 어두운 과거를 극복해서 서로에게 뭔가 더 도움이 되는 사랑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쌍방 구원 서사라고 하는데, 전 드라마 중에서도 이런 구원의 서사가 있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편하거든. 그 주인공들이 좀잘 살게 됐어. 저 애들 마음이 좀 상처가 치료가 됐어. 이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이 구원의 사랑이라는 게 대체 어디서 온 걸까? 그게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게 맨 처음이라고 말할 순 없어도, 단테의 신곡. 이게 바로 구원의 사랑을 아주 우리한테 강력하게 제시한 되게 오래된 고전 문학이라는 내용을 좀 확인하게 됐어요. 단테의 신곡을 읽어보시진 않았을 거예요. 이거는 저도 마음 먹고 결심하고서 읽는 책이지, 단테의 신곡을 내가 어머 이거 너무 재밌어 막 이렇게 읽는 경우는 전공자가 아니면 없을 거예요. 근데 들어는 보지 않았어요.
1: 단테라는
0: 그쵸?
1: 사람도
0: 단테의 신곡은 무려 14세기 초반에 나온 책이에요. 그리고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기로 유명합니다. 이 단테의 신곡은 실제로 단테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걸 알고 보면 또 은근 재밌거든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단테라는 사람이 본명은 단테 알리기에스. 그리고 이 작품을 썼을 때 이거는 라틴어로 쓰지 않고 이탈리아어의 그 이전 버전인 토스카나 방언으로 썼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시로 시를 짓지 않고 우리 훈민정음으로 시를 지었어요. 훈민정음 한글로 쓰여진 첫 번째 소설 뭐 이런 거 되게 중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민족어로 문학작품 창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단테의 작품에서 지옥과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확고하게 자리 잡고 게 됐어요.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서 아 지옥에 대한 이미지를 명확하게 그리기 시작했고 천국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명확해지게 됐던 기여를 했던 작품이에요. 근데 이게 서사시거든요. 서사시로 지옥부터 연옥, 천국까지 이르는 이긴 여장을 서사시로 썼어요. 다세 줄짜리 서사시로.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1년 안에 쓸수 없는 굉장히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만들어진 건데 우선 지옥부터 시작해요. 단테라는 자가 베르길리우스라고 하는 고대 시인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인도를 받아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여행하는 이야기예요. 일종의 로드무비 같은 건데 왜 여행을 하게 됐느냐?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단테가 이렇게 섬기 있고 사랑하는 여성이 있거든요. 그 여성이 천국에서 단테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옥을 경험하고 연옥도 보고 천국으로 올라오라. 그대는 그럼 구원이 될 것이다. 이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존재는 실제 단테 인생에 있었던 여성이에요. 아홉 살에 처음 만났대요. 근데 아홉 살에 사랑에 빠졌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아들 초등학생 저학년이 사랑에 빠졌다. 근데 단테는 그걸 기억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재회를 해서 이제 다시 사랑에 빠졌는데 베아트리체가 딴 남자하고 결혼했대요. 그리고 24살에 죽었답니다.
1: 베아트리체가요?
0: 그러니까 이제 단테 입장에서는 영원히 그냥 이상화된 여성인 거예요.
1: 그렇죠.
0: 만약 결혼을 해서 아내로 지지고볶고 살았으면 그녀는 너무 멋져 이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사랑했는데 못 이루어졌어. 근데 그녀가 일찍 죽었어. 예쁜 나이 그대로 죽었어. 그럼 내 마음속 그녀는 늙지 않고
1: 그렇죠.
0: 영원히 아름답고 이상적인 여성이 되는 거죠. 이상적인 영원의 여성상. 의 전형처럼 이름이 굳어지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 잘 만나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 단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테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뭐가 중요하냐면요. 지옥을 굉장히 잘 그려냈어요. 우선 지옥은 총 9단계로 돼 있는데 지옥이 역깔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지옥, 일원이라고 해요. 지옥부터 9개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밑으로 갈수록 더 최악의 지옥이 나와요. 근데 첫 번째 지옥의 이름이 림보예요.
1: 림보.
0: 영화 인셉션 봤어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1: 네, 누군지 알죠.
0: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 놀란 감독의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등장을 하는데요. 주사 약을 맞고 꿈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다시 꿈속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꿈속의 최 판왕의 꿈속이 림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해요. 인셉션을 보면.

0: 거기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러나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무의식의 무한한 확장판입니다. 림보라는 단어를 어디서 들어봤는데, 저 인셉션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지옥이 림보인데, 림보는 지옥 같지 않은 지옥이에요.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서 세례를 받지 못한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들이 거기에 머물러요. 고문을 받지 않고 그냥 거기 머물러요. 고통을 당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원해서 세례를 안 받은 게 아니야. 그냥 너무 일찍 태어나갖고 세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교리에 의하면 지옥에는 가야 돼요. 세례를 안 받았으니까. 근데 나쁜 지옥에 못 넣겠어서 그냥 평원 같은 곳에 이렇게 거기 있으세요. 그냥 그래서 거기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첫 번째 지옥, 제일 약한 지옥 림보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아홉 번째 지옥에는 루시퍼가 있어요. 루시퍼 알죠?
1: 악마의
0: 그렇죠.
1: 왕인가요?
0: 악마의 네. 왕이에요. 네. 근데 루시퍼가 세 명을 씹어먹고 있습니다. 두 번째 브루투스. 세 번째가 유다. 예수를 팔았던 네. 유다를 씹어먹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말투는 너무너무 고전적이고, 그대 하였는가, 오, 나는 눈이 멀을 뻔 하였도다, 막 이렇게 말투는 고전적인데, 네. 이거를 듣고 나면 흥미진진하긴 네. 해요. 그리고 고문받는 장면이 막 나오거든요. 막 상처의 파리와 구더기가 들끓는 곳에서 악마들에게 얘기해서 영혼이 창에 찔리는 죄인들의 함성 소리가, 괴로운 외침 소리가 들리도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옥을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연옥을 갑니다. 연옥은 사실 지옥은 아니에요. 이 약한 죄를 지었는데 잘 빌고 참회하고 그러면 이제 지옥을 벗어나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정거장 같은 곳입니다. 네. 그런데 혹시 브래드 피트라고 하는 배우를 아십니까?
1: 네.
0: 우리들한테는 빵 아저씨라고 그렇죠. 알려져 있는 잘생긴 배우죠. 네. 근데 이 브래드 피트가 나왔던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세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살인마를 브래드 피트하고 모건 프리먼이 두 사람이 형사인데 잡으러 다니는 얘기예요. 근데 이 연쇄살인마가 일곱 가지 죄를 지은 사람들을 한 명씩 처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곱 가지 죄가 바로 연옥의 일곱 가지 종류입니다. 일곱 가지를 얘기를 하자면 교만, 나태, 탐욕, 탐식, 색욕, 분노, 질투예요. 저는 좀 충격이었던 게 많이 먹는 거를 죄로 여겨요. 아주 나쁜 죄는 아니지만 연옥에서 참회를 해야 될 죄. 근데 이제 막 많이 먹다가 이 죄를 딱 생각을 하면 아 이거 연옥감인데 하면서 내려놔야 되는. 저는 약간 지금 중도 비만 건강 검진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중도 비만자는 여기 연옥 가야 되나? 비만자는 정말
1: 조금 좀 서운한데요.
0: 그렇죠, 서운하죠. 네. 그래서 좀 애매모호한 그런 죄를 정화해야 되는 그런 장소가 연옥이에요. 연옥의 끝에서 단테가 드디어 베아트리체를 만나요. 드디어 이제 베아트리체가 따단하고 나타나서 단테 어서 와 이렇게 맞아줍니다. 네. 그리고 천국편 내내 베아트리체가 등장을 해요. 왜냐? 베아트리체는 이미 죽어서 천국에 있는 주민이니까. 네. 근데 저는 베아트리체가 단테가 사랑한 여성이라고 하는데 읽는 내내 의문이 들었어요. 사랑을 하면 손도 잡고 싶고 네. 같이 있고 싶고 막 이렇게 꽁냥꽁냥 하고 싶잖아요. 절대 안 나와요. 꽁냥거리는 게 절대 안 나와요. 자, 이게 베아트리체에 대한 네. 단테의 이야기예요.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1: 네. 네. 오, 내 희망에 활력을 부여하고 나의 구원을 위해 지옥의 발자취를 남기는 것을 감내했던 여인이여. 지금까지 내가 본 모든 것은 바로 그대의 능력과 너그러움에 의한 은총이자 힘이라 생각합니다.
0: 네. 이게 단테가 오 베아트리체요 라고 그녀한테 네. 바치는 노래예요.
1: 네.
0: 근데 여기에 꽁냥거림이나 뭔가 이렇게 심쿵심쿵하는 게 전혀 없어요.
1: 러브레터 같은 느낌이 아닌데요.
0: 그렇죠. 네. 뭔가 그녀는 굉장히 숭고한 존재고 신적인 존재고 나는 그녀를 찬미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접근하지 못할. 제가 이걸 확신했던 건 연옥편 30곡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치 어머니가 자식에게 엄하게 보이듯 그녀는 나에게 그렇게 보였었는데 엄격한 자애로움의 맛은 쓰기 때문이었다. 이거는 연인, 평등한 연인이 아니라 네. 엄마 같아요.
1: 그러게요.
0: 네. 엄마가 너 왜 공부 열심히 안 하니? 너 왜 반성 안 하니?
1: 네.
0: 앞으로 엄마 말 잘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약간 이거거든요. 네. 그러면 또 단테는 예, 베아트리체님 따라가겠습니다. 손종족이 나들처럼 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베아트리체는 본인이 사랑

0: 했던 그 여성이 아니라 그 여성을 완전히 신격화시켜서 성모 자리에 놓았구나. 성모가 하는 말처럼 내가 따라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수평적 사랑이 아니라 이건 수직적 사랑이에요. 아무튼 베아트리체라고 하면 구원의 여인상으로 되게 이름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유명한 여자인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첫사랑의 이미지. 우리는 첫사랑 하면 이제 배우 수지님을 떠올리지만 문학 작품에서 첫사랑이라고 하면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나오는 로테. 저는 이름 그거 처음에 중학교 때 읽었는데 로테가 나오길래 제가 그 로테를 막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로테가 이루지 못한 아름다운 첫사랑 이런 거고 베아트리체는 구원의 여인상이 됐습니다. 근데 구원의 여인상이 단테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파우스트의 그레첸이라는 인물한테 넘어갑니다. 계보를 이어받아요. 레미제라블에서 팡티는 자기를 희생해서 딸을 구원합니다. 코제트는 그 순수함으로 장발장을 구원을 하죠. 우리 현대소설이나 현대 문화 같은 데서 보아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매드맥스 시리즈가 있어요. 강인한 여성이 나와갖고 막다 해결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것도 구원의 여인상이 변주되어 확장된 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되게 지브리 스튜디오 작품들을 좋아하는데 여기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 디스토피아 세계관이에요. 오무라고 하는 괴물이 인간을 막 덮치거든요. 근데 이 오무라는 괴물이 분노에 가득 차서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할때 공주이자 너무너무 착한 나우시카라는 소녀가 오무에게 분노를 멈춰 하면서 자기 몸을 던집니다. 나를 희생해서 너희들 분노를 잠재울 거야 라고 하면서 전쟁을 끝내거든요. 소녀의 그 뒷일이 걱정되실까 봐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는 결국은 오무들이 살려줘요. 살려서 부활을 시켜줍니다. 근데 이런 애니메이션에서 보면 영원한 소녀, 어떤 여성 주인공이 나타나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모티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을 읽을 때는 이 모티브가 옛날에 탄생이 됐지만 이게 지금도 여전히 이런저런 곳에서 서로 다른 얼굴로 태어나고 있어를 확인하면 되게 재밌어요. 네. 물론 신곡은 한번 결심하지 않고는 읽을 수 없는 책이긴 합니다. 왜 톨스토이는 안나를 저렇게 까내리나?
1: 생수와 태양이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 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 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 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0: 삐 하는 소리가 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풀벌레 우는 소리. 야, 이거 죽을 때까지 이러는 거.
1: 유명 때문에, 소리 나는 것 때문에 귀가 안 들린다.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귀가 안 들려서 이명이 생기는 거예요.
2: 아주 희미하게 들려. 청이 아주 약하죠. 무슨 말인지 모르죠.
3: 난청 심하면 심할수록 치매 확률이 2배, 3배, 5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는 연구가 나오면서
2: 청이 검사를 하면 이쪽은 안정 떨어져요.
4: 갑자기 어지러워서 막 중심도 못 잡고 토하고 그러니까
1: 많은 원인이 전장기간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거의 3분의 1 정도?
0: 치료 신청한데 너무 잘했어. 엄지척.
5: 치매를 피하고 싶다면 귀를 지켜라.
6: 그리고 내가 이런 걸 다 잘하고
5: 올해 66세 철행님. 휴대폰 소리 크기를 최대치로 해놓고 귀하신 몸을 듣고 계시네요.
0: 그럴 때 짜증나거든요. 뭔가 소음을 내야 이명을 잊어버리니까. 12월 초쯤 작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말기치 그랬는데 점점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삐 하는 소리가 들 때가 있고, 풀벌레 우는 소리로 바뀔 때도 있고, 찌룩찌룩찌룩찌룩 하는 소리를 뭐 이렇게 좀. 혼자 공원 걸을 때 주변이 조용하니까 더 들리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제일 약하게 들려요. 가서 검사했더니 별다른 방법 없다라고, 잘 안 낫는다. 전형적인 이명 현상이라고.
5: 남들에게는 들리지 않고 철행님 귀에만 들리는 이명. 자꾸 음량을 올리는 이유, 조용하면 더 심해지기 때문이죠.
0: 이러는 거예요 지금 소리가. 아, 듣기 싫다.
5: 이명이 계속될까 봐 두렵기만 합니다. 무려 10년째 이명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50대에 이명이 시작된 홍규님. 여러 병원을 찾았지만 지금도 낫질 않고 있답니다.
2: 징 소리 나고 그 다음 이제 뭐 기계 소리 우거요. 이거 계속 이거 이제 지금도 징거리는데 한의원에 뭐 이명 잘 나선 데 있다 그래가지고 거의 한 25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불치병에 가깝다고 얘기를 내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5: 궁여지책 이명 소리가 너무 커지면 지압봉으로 귀 뒤를 눌러줍니다. 아우, 아파 보이는데요. 괜찮으세요?
2: 이명도 없어진다 하고 머리도 맑아지고 한다 하고 뭐 이래가지고 내가 뭐 심심하면 시간만 하면 이래 하는데
7: 그만큼 세게 누른다고?
2: 아, 그걸 눌러야 돼.
7: 아픈데?
5: 별로 효과는 없다네요. 정말 이명은 치료가 힘든 불치병일까요? 병원을 찾은 철행님. 정확한 청력 상태를 알기 위해 정밀검진을 진행했는데요. 먼저 들을 수 있는 소리의 크기와 높낮이를 측정한 다음.
8: 반.
0: 반.
8: 반.
0: 반.
8: 네.
0: 때,
8: 때,
0: 때,
8: 반,
0: 반,
8: 반,
0: 반.
9: 현재 이명이 들리고 계세요?
0: 네. 오른쪽은 크게, 왼쪽은 작게.
5: 이명도 검사도 실시했는데요. 주관적 이명 증상을 수치로 측정한 것이죠. 귀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 이명은 왜 들리는 걸까요?
1: 구막을 보여드릴 거예요. 정상이고요. 젊은 사람처럼 좋네요. 이명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불치병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0: 별로 치료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난번 검사했던 병원에서는 혈액순환제, 약간의 신경안정제 이런 거 처방을 하면서 효과는 크게 기대하지 말라고.
5: 이명은 치료법이 없다. 정말 그럴까요?
1: 오른쪽 청력이 좀 떨어져 돼 있어요. 왼쪽보다 더. 그 청각세포가 나빠진 요 주파수에 해당되는 이명이 들려요.
5: 고주파인 4000Hz부터 청력이 떨어진 상태. 묘하게도 이명 주파수와 일치합니다. 청력이 더 나쁜 오른쪽에서 이명 크기도 더 큽니다.
1: 청력이 정상일 경우에는 이명이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청각이 망가지면, 청력이 떨어지면 거기서 소리를 만들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명으로 나타나는데요. 원인은 사실은 난청인 거거든요. 청력을 올려주면 이명 사실 바로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청력이 떨어져서 따라온 증상이기 때문에.
5: 이명은 대부분 난청이 원인입니다. 소리는 공기의 진동이 귓구멍으로 들어와 고막을 자극하고 이속호를 거쳐 증폭된 소리는 림프액이 가득 찬 달팽이관으로 전달되는데요. 청각세포가 이를 감지해 전기신호를 생성해내고 이것이 청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면 비로소 소리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청각기관이 손상돼 청력이 떨어져 난청이 되면 소리가 덜 들어오는데요. 못 듣게 된 소리만큼 보상해 뇌가 만들어내는 가짜 소리가 바로 이명입니다.
1: 소리의 청각세포서부터 청신경을 통해서 올라가는 길에 어딘가에 이상이 있어서 발생하는 소리, 환자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주관적 이명이라고 해요. 이명 자체를 크게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명 때문에, 소리 나는 것 때문에 귀가 안 들린다고.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귀가 안 들려서 이명이 생기는 거예요. 청각세포가 먼저 망가져서 따라오는 증상들이에요. 이제 이명이 들리면 청각세포가 어딘가 손상이 되었다라는 증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청각검사를 해봐야 돼요. 지금 여기 컴퓨터에 소리 나는 거 들리세요? 들리세요?
5: 갑자기 컴퓨터 소리를 왜 묻는 걸까요?
0: 예, 바람 돌아가는 소리인가?
1: 네, 크게 들리세요?
0: 그냥 인식할 수 있는 정도는 듣고 있어요. 네.
1: 이거 소리 들리세요 하면 크게 들리지 않아요, 지금? 처음보다?
0: 신경이 좀 더 쓰이죠.
1: 예, 쓰이죠. 네. 네. 이제 한번 탁 인지를 하기 시작하면 이 소리가 크게 들려요.
0: 네. 말씀하시기 전에는 이 소리 지금 듣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1: 몰랐었을 거예요. 네. 똑같아. 네. 이명 자체를 내가 인지하지 않으면 없어져요.
5: 이명은 집중하면 더 들리고 무시하면 들리지 않습니다.
0: 지금 굉장히 큰 걸 얻은 거죠. 이게 진짜 그동안은 이 병이라는 건 줄 알고 참 몹쓸 병에 걸렸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 말씀 병이 아니다. 이거 약을 먹어야 되는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가능하면 이명이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지워버려라. 그 말씀. 확 바꿔버린 거, 180도 확 바꿔주신 거죠, 지금.
1: 이명을 치료하는 가장 첫 번째 이제 방법이 이명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이해를 하고 이명을 무시해야 돼요. 이명은 병이 아니라 증상입니다. 내가 중요하지 않은 소리로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 없어질 수 있어요.
5: 난청이 심할수록 이명도 커집니다. 10년째 이명으로 고생하고 있는 봉규님.
10: 이거는 뭔가요?
11: 이명 때문에 제가 고생한다 했잖아요.
5: 지압봉, 과연 괜찮을까요? 걱정스러운 표정의 교수님.
12: 이명이 좀 줄어들든가요?
11: 아니요.
12: 똑같죠?
11: 예.
12: 그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11: 예.
12: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명에 대해서 되게 그런 민간요법스러운 것들이 많아요. 뭐 이런 걸 쓰기도 하고 예. 이 봉이라고 그래가지고 귀에다가 뭘 꼭
11: 예,
12: 불을 붙이더라고요.
11: 예, 있습니다. 예.
12: 화상 입을 수 있거든요. 귀에 화상 입어 예를 들어 고막이 손상을 입는다든지 영구적인 청력 손실이 생겨요.
5: 봉규님도 정밀검진을 실시했는데요. 이명도와 청력검사.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13: 접시, 꽃병, 담배, 약속.
5: 안 들리는지
1: 약속?
5: 틀리는 단어가 많습니다.
13: 사람, 나무.
12: 오른쪽은 이제 중도 난청. 왼쪽은

0: 우리 뇌에서 원래 들어오던 소리가 안 들어오는 만큼을 보상해서 가짜 소리를 만드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력을 좋게 만들면 좋아진 만큼 이명이 좋아지거든요.
1: 역시 3백을 유지하고 있는
2: 난청은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그 신호를 놓치기 쉽습니다.
1: 프로사일 포메이션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현상 발표 간다. 가리 가리 가리 가리 가.
2: 경도 난청을 진단받은 철행님. 텔레비전 소리가 꽤 큰데요. 보다 못한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3: 지금 잘 들려? 저 몇으로 해놓은 거야?
4: 20.
3: 20으로 해놓은 거지? 전 나한텐 크거든.
4: 한 5까지도 놓고 집사람은 듣더라고요. 답답하지, 난 조금 이제.
3: 난청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톤이 높아지는 거예요. 식사 시간에 돼서 밥 먹읍시다 그러면은 그전에는 이제 껄떡 일어나 나와서 같이 먹고 그러는데 못 알아듣는 거죠, 본인은.
5: 내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의 크기를 측정하는 게 청력 역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25데시벨보다 적으면 정상이고요. 25데시벨은 어느 정도냐면 한 1m 거리에서 속삭여서 겨 들을까 말까 하는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렬입니다. 이 정도 크기로 얘기하는 거를 25데시벨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0: 25데시벨 이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 바꿔 얘기해서 25데시벨 미만은 못 듣는 분을 이제 우리가 난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 경도 난청은 일상 대화음은 들리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난청이 심해질수록 큰 소리로 말해야 들을 수 있죠.
5: 당신 귀가 안 좋은 것 같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경도 난청에 버스 들어간 겁니다. 방에서 아빠 뭐나 라면 끓여줘 그랬는데 전혀 못 들었다. 그거는 경도 난청입니다. 25데시벨에서 40데시벨의 청력 역치를 가진 경도 난청의 경우는 나는 불편하지 않아요. 중도 난청, 중고도 난청에 들어가면 대화하는 것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본인도 많이 불편한 것들을 알게 됩니다.
2: 중도 난청을 진단받은 봉규님. 사실 인터뷰에도 어려움이 있었죠.
6: 남의 말도 좀안 들릴 때 있고,
5: 네?
6: 남의 말이 잘안 들릴 때가 있는 거잖아요. 난청이
5: 예.
6: 있으면. 그럼 그럴 때가 좀 자주 있으셨어요?
7: 방금 모르겠어요.
2: 가까이에서 질문을 해야 했죠.
7: 기사가 내려오면서, 아니, 차 빼돌려고 그러시면 되는 거지. 왜 화를 내고 그러십니까? 이러더라고. 내가 목소리 안 들려서 음성 높였는데, 뭐꼭 화나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 돼가지고 오해 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 봉규님은 얼마나 안 들리는 걸까요? 청력이 정상인 친구 두 분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징소리, 80데시벨이 넘는 소음. 봉규님도 제대로 들었군요.
7: 대화 소리, 대화 치는 소리.
2: 이번에는 노크 소리. 보통 대화 소리 크기인 40데시벨. 친구 두 분은 동그라미, 봉규님은 X를 표현해요.
7: 아니, 희미하게 들리는데, 뭐, 톡톡톡 거리던데요?
8: 탁자 치는 소리.
9: 녹화하는 소리.
10: 남영진님.
2: 마지막으로 호명, 이름을 불러봤는데요.
8: 네.
2: 친구분은 대답을 하지만,
7: 뭐, 질문이 있었나?
2: 봉규님은 보청기를 착용해야 합니다.
7: 뭐,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보지.
0: 보청기는 사실 착용을 해야 될 나이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착용을 해야 될 청력이 정해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사를 했을 때한 35에서 40데시벨 정도 되면 나이와 상관없이 보청기를 하시라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5: 보청기는 처음부터 무조건 편하게 잘 들리진 않는다.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짧으면 한두 달, 길면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적응하는 기간이 깁니다. 청력이 나쁠수록, 오랫동안 못 들을수록, 연세가 많을수록 적응하는 기간은 더 길어집니다. 그 기간을 참고 견디셔야지 편해지지, 연세 많으신 분들이 딱 끼고서 일주일 만에 나는 못 쓰겠다고 책상 속에 넣어요. 그래서 의외로 많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2: 난청이 되면 소리는 어떻게 들릴까요? 먼저 정상일 때 들리는 소리. EBS 귀하신 몸 김태균입니다. 중도 난청. EBS 귀하신 몸 김태균입니다. 답답하게 들립니다. 고도 난청이 되면 EBS 귀하신 몸 김태균입니다. 소리는 들리지만 어떤 단어인지 알지 못합니다.
5: 최근에 치매에 관련된 아주 국제적인 논문이 나왔는데요. 난청이 있으면 치매가 더 걸릴 확률이

0: 높아집니다. 중도난청이면 치매 걸릴 확률이 3배, 고도난청이면 5배까지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치매의 유병률이 보통 10명 중에 1명이거든요. 그걸 생각한다면 이 난청을 예방하면 그 수치를 낮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1: 난청을 조기에 재활을 하면 치매를 늦출 수 있느냐? 2017년에 란셋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저명한 의학 잡지에 나온 연구인데요. 여기에 따르면 난청을 줄이면 9% 정도 치매 확률을 낮출 수가 있고 가장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 난청이 심할수록 치매의 위험이 높아진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는 학계에 엄청난 주목을 받았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은 대략 40% 정도. 그중 난청이 9%로 1위로 밝혀져 또 한 번 학계에서 주목을 받았죠.
0: 듣는 데가 측두엽에 있어요. 예, 우리 오른쪽 소리는 왼쪽 측두엽, 왼쪽 소리는 오른쪽 측두엽으로 가는데, 이 팔을 안 쓰면 근육이 작아지는 것처럼 뇌도 쪼그라들어요. 작아져요. 예. 그러면 모든 능력들이 떨어지게 되어 있고, 정보도 덜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치매가 와요.
2: 난청이 되면 소리가 뇌로 전달되지 못하죠. 그러면 소리를 담당하는 뇌 영역이 활성화되지 못해 결국 뇌의 구조와 기능까지 변하는 것이죠.
1: 옛날에는 소리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여기다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 지력에서 많은 부분을 소리를 알아듣는 데 써야 되거든요. 결국은 인지 기능의 저하, 더 나아가서는 치매까지 이를 수가 있어서 최근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2: 난청의 치매 예방 효과는 과학적으로 계속 증명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한번 저하된 청력은 회복이 힘들다는 것이죠.
0: 이제 난청이 손상되고 나면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어요. 달팽이관 안에 청각세포가 망가지면 아직까지는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손상되기 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한데 가장 큰 거는 소음 노출을 피하는 겁니다. 소음이 노출되면 될수록 손상될 수밖에 없어요.
2: 실제로 맥박 소리가 들리는 이명도 있습니다. 수님님은 밤이 두렵습니다.
3: 귀에 좀 갖다 줘. 간지러워서.
2: 귀에 들리는 소리 때문이죠. 귀에로 후벼보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3: 똑바로 놓으면 너무 크게 들려.
2: 이상하게 눕는 방향에 따라 이명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3: 이렇게 왼쪽으로 놓을 때가 가장 작고요. 가장 편하고 이렇게 똑바로 놓을 때가 제일 심해요. 이럴 땐 너무 많이 지금도 쿵쿵쿵쿵.
2: 특히 밤이 되면 소리가 더 커집니다.
3: 쿵쾅쿵쾅 이렇게. 마치 심장 뛰는 소리처럼 그렇게 들려요. 진짜 시한폭탄 같아요. 진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2: 심장 뛰는 소리라니 정말 무서울 것 같은데요. 순이님 귀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4: 약속.
3: 약속.
4: 꽃병,
3: 꽃병,
4: 사과,
3: 사과,
4: 쌀,
3: 쌀.
2: 잘 따라하는데요. 검사 결과 청력은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1: 별로 청력에는 크게 문제는 없으세요. 고개를 소리 나는 왼쪽으로 이렇게 돌리고 있거나 혹은 오른쪽으로 돌리고 있거나 이럴 때 소리 크기에 변화가 좀 있으시던가요?
3: 네.
1: 여기를 이렇게 좀 누르면 소리가 혹시 줄어들거나 하시던가요?
3: 여기 귀 뒤를 한 번씩 이렇게 눌러줬거든요.
1: 네.
3: 그럴 때는 순간적으로 좀덜 들리더라고요.
1: 왼쪽 정맥이 좀 오른쪽에 비해서 많이 크고 바깥쪽으로 좀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재까지의 진단은 박동성 이명이고
2: 실제 박동성 이명 환자의 소리입니다.
1: 박동성 이명은 내 심장 박동 소리가 귀에서 들리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귀 주변에 어떤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심장 박동음이 잘못해서 귀에 전달이 되는 그런 증상이고 잘 진단을 하면

0: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대부분의 경우에 증상을 좋게 만들 수가 있고요.
1: 정확한 귀 건강 정보를 알리기 위해 송재진 교수와 정현은 교수가 나섰습니다. 두 분 모두 이비인후과 명의시죠. 치매를 피하려면 귀를 지켜라. 귀 건강법이 공개됩니다.
2: 활용하러 오셨는데 유난히 그날따라 이 이명 소리가 크게.
3: 네.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죠.
2: 저는 이명 소리보다 크게 들으려고
3: 네.
2: 저는 지금.
3: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1: 이명 때문에 늘 최대 음량으로 듣는 철행님. 올바른 방법인가요?
3: 이 소리 치료를 하더라도 이명 소리 자기 크기보다 그 밑에 크기로 우리가 자극을 주거든요. 그거보다 위로 주지 않아요. 이거보다 커지면 또 이명을 또 만들어요. 더 청력을 나쁘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보다 밑에 단계로. 네.
2: 이명도 느끼면서 소리도 들어야
3: 그렇죠.
2: 되는 거네요?
3: 그렇죠. 예. 이명이 느낄까 말까 하는 정도. 그래야지 그 이명 소리에 내가 기분 좋은 음악 소리랑 연관을 시켜요. 그래서 이명이 불쾌해지지 않는 거예요.
4: 50dB로 들린다면 다른 소음은 50dB 이상 소리로 들어야 됩니까?
0: 원칙은 이겁니다. 내가 듣기 편한 소리여야 돼요. 백색 소음을 꼭 사용하실 필요가 절대 없고 자연음, 뭐 파도 소리나 뭐 바람 소리나 무슨 풍경 소리 이런 것들이 이 스마트폰에 이런 앱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이명 소리보다 살짝 작아야 돼요. 주무시는 내내 내 이명 소리보다 큰 잡음을 계속 들으면 그것 때문에 난청이 오히려 더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명이 살짝 들릴락 말락한 정도의 분류. 다윈이 이명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날마다 이명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오늘은 나의 이명이 어느 정도였고 이것 때문에 어느 정도 괴로웠다. 이명의 안 좋은 행동을 다 하고 있었던 거죠. 이명 자체를 좀 무시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명 재훈련 치료의 기본 개념인데 이명에 대한 그런 감각을 점점 무디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 본인은 귀가 괜찮으시다고 생각하세요? 청력 어떠세요?
2: 집사람이 저보고 왜 소리 지르냐고 그럴 때도 있어요. 네.
3: 나이라는 게 있어요. 청력 나이. 이 주파수를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나이를 가늠할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1: 청력 나이 신기하네요.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해보시죠.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주파수가 12,000Hz 60대. 14,000Hz는 50대. 15,000Hz는 40대. 어우, 저는 여기까지 들리네요. 제 청력 나이는 40대네요.
0: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 가청 주파수라는 얘기를 하는데 가청 주파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귀에서 들을 수 있는 주파수인 거거든요. 20Hz에서 20,000Hz까지 들을 수 있다. 헤르츠라는 건 이제 이 소리가 진동하는 그거의 단위가 되겠고 20에서 20,000까지 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 소음성 난청도 마찬가지. 노화성 난청도 마찬가지. 이 고주파수 쪽이 약해요. 그래서 이제 이쪽부터 망가지니까 나이가 들면 이쪽서부터 못 듣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들면 귀도 감각세포가 퇴화를 합니다. 청각세포가 조금씩 망가지기 때문에 노화성 난청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분들이 여자분들보다 청력이 더 빨리 나빠져요. 한 10년 정도 빠르다고 해요. 본인도 불편하고 주변 사람들도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남자는 한 50대, 여자는 60대부터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 어느 정도 크게 들으세요?
1: 늘 최대 음량으로 듣는 철행님. 77dB이나 되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 크기로 들어야 청력이 손상되지 않나요? 법적으로 90dB은 하루 8시간, 5dB이 올라갈 때마다 시간은 절반으로 줄죠. 버스 정류장, 지하철은 대략 100dB. 하루 2시간만 들어도 청력이 손상됩니다.
0: 지하철이 들어올 때라든지 바로 앞에 있을 때는 100dB 정도의 소음이 난다고 하는데 결국은 지하철을 2시간 이상 타고 가면 그 자체로 소음에 상당히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를 지하철을 타고 항상 출퇴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귀마개나 귀마개가 없으면 이어폰을 끼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하고요. 다만 이어폰을 끼고 그냥 이어폰을 귀마개로 쓰는 거죠.
5: 소음 안 끼세요?
0: 전 절대 안 낍니다. 자막이 있는 영상만 사용을 하고요.
1: 최근 소음을 막아준다는 기능성 이어폰도 많은데요. 어떤 이어폰이 귀 건강에 좋은가요?
0: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라고 그래가지고

0: 외부의 소음에 상대적으로 이겨내고 이제 소리를 듣는데 좀 편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이어폰을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작은 볼륨으로 들으실 수가 있어요. 이어폰을 꽂은 채로 앞에 있는 사람이랑 편하게 대화할 수가 있어야 돼요. 60-60이라는 걸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무지막지하게 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된 음향기기는 사실 잘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를 설정을 하는데 그 한계 음향의 60% 미만으로 들으실 것, 그것이 한 가지고 또한 가지는 60분 이상 만약에 어떤 음향기기를 사용을 했다면 반드시 귀를 10분 이상 휴식을 하도록 할 것. 이렇게 해서 그 60-60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 좋은 이어폰, 나쁜 이어폰은 사실 없어요. 중요한 거는 어떤 크기로 듣느냐예요. 절대 너무 크게 들으시면 안 돼요. 바깥에 있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린다 그러면 큰 거예요. 바깥에 있는 대화 소리가 다 들려야 돼요.
2: 귀 건강을 위해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0: 박봉규님은 귀 얼마나 자주 굽이세요?
3: 아주 간지러워가지고 자주 바른 편입니다.
4: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0: 일주일에 한번
4: 귀이개로 하고요.
0: 귀이개로 하시죠.
4: 두번 정도는 이제 면봉으로 한번 이렇게 돌려주고.
2: 귀이개, 면봉 모두 좋지 않습니다. 귀는 만지는 곳이 아니랍니다.
0: 귀 속을 너무 자주 후비면 귀 안에 피부에 손상이 생길 수가 있고 이것이 외이도염, 그러니까 귓구멍의 염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곰팡이, 진균성 외이도염이라는 것이 또 발생을 하면 정말로 치료가 쉽지 않고 환자분이 너무 자주 병원에 오시고 굉장히 고생을 하시게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특히 귀 속이 젖어 있을 때 면봉을 쓰는 것은 더더욱 손상을 일으키기 쉬우니까 피해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 오히려 귀지에는 귀를 보호하는 성분이 있고 저절로 배출된답니다.
1: 50세가 지나가신 분들은 1년에 한번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정밀 검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는 전체 주파수를 다 해요. 6개에서 8개 정도를 다 하기 때문에 어느 부위가 망가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귀는 평형 감각도 담당하고 있죠. 원주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했던 준영님. 누구보다 성실한 가장이었죠. 하지만 지난해 8월 갑자기 어지러움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5: 어지러움이 온다고 하는 걸 알면 제가 그런 행동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할 텐데, 멀쩡히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어지러워서 막 중심도 못 잡고 다 토하고 그러니까.
6: 계속 연달아 전화가 왔길래 전화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웬 다른 남성분이 지금 쓰러졌다고. 근데 다행히 이제 그때 지나가던 그두 부부셨거든요. 우리 아파트 단지에. 그 분이 아니었으면 사실 좀 이제 어떻게 됐을지 몰랐던 상황이었으니까.
2: 아유,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지난 여름 가장 심했죠. 극심한 어지럼 때문에 한 달에 5번이나 응급실을 갔죠.
1: 우리가 이제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들이 전정 기관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돼 있어요. 70, 80%그 일을 한다고 하고 그 이야기는 어지럼증에 사실은 많은 원인이 전정기관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2: 어지럼이 시작된 이후 일상의 모든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세수할 때, 샤워할 때, 고개를 숙이거나 젖히면 어김없이 어지럼이 찾아옵니다.
5: 위아래로 숙이거나 내릴 때막 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2: 어지럼이 시작되면 누워서 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5: 이명이나 잘안 들리는 거는 뭐 견딜만 해요. 솔직히 견딜만 하는데 어지러운 거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2: 준영님이 어지러운 이유는 뭘까요?
7: 하는 눈동자로 계속 반응될 거라 눈만 크게 뜨고 계시면 돼요.
2: 정밀 검사가 진행되는데요.
7: 까만 눈동자로 반응이 닿을 거라
2: 전정기관은 눈과 연결돼 있습니다. 전정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안진, 즉 안구에 진동이 발생하는데요. 귀에 뜨겁고 차가운 바람을 넣는 냉온열 교대 검사. 안진이 관찰됩니다.
7: 그래도 약간 움직이는 느낌이 있긴 하죠?
5: 네.
7: 그대로 머리 뒤로 기대시고요.
2: 전정기관에 이상이 생기면 안구가 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1: 한번 빙글빙글 돌면 1시간, 2시간 아니면 10분 뭐 어느 정도 걸려요?
5: 10분에서 길게는 한 5시간, 6시간.
1: 네.
5: 네, 그 정도.
1: 오른쪽이 50%가 더

0: 떨어져 있어요, 기능이. 멀쩡하다가 갑자기 빙글빙글. 예, 짧으면 10분, 길면은 뭐 4-5시간. 네. 예, 이런 경우가 이제 메니에르 병이라는 병이 있어요. 아. 그 달팽이 안에 물이 고혈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팽창할 때 귀가 먹먹해져요. 물찬 것처럼. 그러다가 왕 소리가 들려요. 이명 소리가 공장 소음 들어가는 소리처럼 왕 커져요. 그러다가 갑자기 뻥 하고 터지면 귀가 안 들려요. 귀가 안 들리면서 뻥 터지는 순간 그 외림프, 내림프가 섞이기 때문에 자극이 돼서 빙글빙글 도는 거거든요. 내가 놀이기구 타는 것처럼 짧으면 20분, 길면 3-5시간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메니에르병은 처음에는 1년에 한두 번, 점차 진행이 되면 한 달에 한두 번, 심하면 하루에 한두 번까지 올 수 있어요.
1: 귀의 전정기관이 손상돼서 나타나는 어지러움은 질환에 따라 증상이 조금씩 다른데요. 이석증은 수초에서 1분, 짧은 시간 증상이 나타나고요. 메니에르는 길어도 24시간을 넘지 않죠. 전정신경염은 24시간 이상 지속됩니다.
0: 전정기관의 기능이 양쪽이 50-50이었는데 뭐 70-30으로 균형이 깨져 있으면 이 부족한 부분을 다른 몸의 균형 잡아주는 장치로 메꾸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눈이에요. 시고정을 시키면 굉장히 몸의 균형을 잡는 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밝은 곳에서 사물에 대해서 눈을 고정시킬 수 있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시고정. 가장 좋은 게 그래서 이제 공을 쳐다보는 운동 같은 거예요.
2: 이렇게 앞에 있는 점을 똑바로 드시고 10초에서 15초 정도 쭉 집중해서 시선을 고정하시면 돼요.
1: 준영님에게 처방된 것은 전정 재활 운동. 눈을 고정하는 훈련을 통해 균형 감각을 키워주는 운동입니다. 솔루션 기간은 2주. 과연 변화가 있을까요?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난 철행님. 차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네요.
3: 옛날 볼륨을 한 17, 18에서 20 올렸다고 치면 한 6, 7 정도 올리나? 많이 편안해졌어요. 일단 음악을 안 틀고도 견딜만 하고요.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게 옛날에 절반 정도 줄어드는 것 같아요.
1: 냠삐. 철행님 차 안에는 늘 음악이 크게 켜져 있었죠. 소리가. 진료 직후부터 변화가 있었답니다.
4: 저는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효과가 좋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사실은 병원에 갔다 오고 나서부터 이제 이렇게 눈에 확 보이니까. 그래서
3: 다음 날부터 바로 바뀌었죠. 이명은 병이 아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이게 조절이 가능하고 없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
5: 그때 진료하고 나오시면서 뭔가 이렇게 동작을 하신 게 있잖아요.
3: 엄지척.
1: 밤이면 더 심해지는 이명. 철행님은 쉬이 잠들지 못했고 늘 휴대폰을 큰 소리로 켜놓곤 했죠. 그래서 잠을 자도 늘 피곤했습니다. 이제는 5분 만에 잠에 듭니다. 이명으로 잠 못 드는 철행님을 위한 특급 솔루션 덕분이죠.
0: 주무시기 전에 크게 들리니까 소리가 좀 나는 뭐 가습기라든지 공기청정 이런 거 좀 틀어놓으시고 그리고 억지로 잠자려고 하지 마라. 아, 5분 이내 잠드는 게 중요해요. 5분 이상 있으면 정상적인 사람도 다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바깥에서 하던 일 하시다가 그냥 소파에서 주무실 만한 상태가 됐을 때 바로 주무시는 습관이 들으면 이명 소리를 없애줄 수 있습니다.
1: 중도 난청 진단을 받은 봉규님. 난청이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말을 듣고야 미루고 미뤘던 보청기를 마쳤습니다. 오늘이 첫날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봉규님?
6: 어렵기고 있는데 좀 불편해요. 내 말소리가 울리고 해가지고.
0: 보청기를 하게 되면 갑자기 정상처럼 잘 들릴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안경은 딱 끼면 처음에 조금 어지럽지만 잘 보이고 쉽게 적응을 해요. 너무 잘 보이니까 아유 진작에 할 걸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보청기는 그렇지 않아요. 보청기는 딱 끼면 답답하고 기계음처럼 약간 들리고 울리고 약간 그런

0: 게 있을 수. 그 얘기는 보청기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1: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보청기 안 끼고 뭐 TV를 볼 때나 아니면 누구랑 대화할 때만 잠깐 꼈다가 다시 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만 꼈다 빼고 이래서는 길게 봤을 때는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도 별로 없어지고요.
0: 나라에서 보청기를 보조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60dB보다 양쪽이 다 나쁘면 청각장애를 받을 수가 있어요. 청각장애를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별도로 급여 보청기라고 나라에서 정해줘요. 실질적으로 보조받는 게한 90여만 원 정도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아마 훨씬 도움이 되죠. 네.
2: 준영님을 만난 곳은 원주의 한 공원. 아내와 딸 서아 표정이 밝은데요. 준영님은 6학년 아들 찬영이와 캐치볼을 하고 있네요.
3: 못 잡았어.
2: 시선이 공을 따라갑니다. 준영님은 전정재활 운동은 물론 매일 15분 이상 공놀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3: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눈 그 재활훈련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길을 건널 때 횡단보도를 딱 보면 눈높이에 만약에 빨간불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저 스스로 이게 응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신호등, 빨간 신호등을 보고 왼쪽으로 했다가 오른쪽으로 했다 이게 저 스스로 이거 응용이 되네.
2: 준영님은 어지럼 때문에 소파에 누워 있는 날이 많았죠. 운동은 고사하고 외출도 힘들었습니다. 이제 공놀이를 능숙하게 할 만큼 어지럼이 확 줄었다네요. 정말 우리 준영님이 달라졌어요.
4: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전에 나오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항상 이제 아빠가 애들 산책시켜주고 운동을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못하고 있다가 요즘에 조금 하게 돼가지고 애들이 좀 좋아하고 있어요.
2: 2주 후 철행님과 준영님의 검사가 진행됩니다. 과연 두 분의 이면과 어지럼은 호전됐을까요?
5: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좀 어떠셨어요?
5: 정말 잘 지냈습니다.
0: 잘 지냈어요?
5: 네.
0: 표정이 달라지셨네.
5: 예.
0: 네. 좀 어떤, 뭐, 이명소리는 덜 들리세요?
5: 이명소리는 네. 안 들릴 때도 있고, 어떤
0: 네.
5: 때는.
0: 네. 네.
5: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명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0: 아, 그래요? 이명, 이제 본인이 느끼는 색이 어느 정도 강한지 정도가 있어요. 근데 처음 2주 전에 했을 때보다 엄청나게 낮아졌어요.
5: 아, 그래요?
0: 네, 네. 그래서 엄청나게 낮아졌고, 이명의 세기가 이제 오늘 검사한 거에는 오른쪽이 21이 7로 낮아졌고요. 왼쪽은 7이 4로 낮아졌어요. 벌써 3분의 1로 세기 정도가, 강도가 이렇게 작아졌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5: 정말 신기해죠. 사람 마음 하나 먹기, 뭐, 네. 바꿔먹는 게 이렇게.
0: 근데 그 이명 자체가 강도가 줄은 건 아닐 거거든요. 내가 느끼는 정도가 벌써 이만큼 컸어요. 2주 만에.
5: 아, 그냥 선생님 얼굴 딱 뵈니까 그냥 뭐 오늘 딱 웃음이 나오던데.
0: 네, 네. 표정이 바뀌셨어요. 네, 그래요.
5: 개인이 신청했나 보다. 싶은 생각으로, 아, 이것도 스트레스네, 힘드네,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 이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어요. 너무 홀가분해. 방송 출연 신청한 게 너무 잘했어. EBS 너무 열심히 봤나 봐.
2: 준영님도 기대가 됩니다.
0: 2주 만에 뵙죠?
3: 네.
0: 네. 좀 어떠셨어요?
3: 잘 지냈습니다.
0: 괜찮아요? 어지럼 없었어요? 심한 어지럼?
3: 그건 없었어요.
0: 저번에 제가 재활 운동하라고.
3: 오재미 던지기도 했는데.
0: 아, 네.
3: 일요일 날은 아주 살이 타도록 열심히 했어요.
0: 아, 그래요?
3: 한 40분 한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귀에 소리 나는 이명도 불편해요?
3: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0: 네. 한쪽 균형이 깨져 있지만, 내 눈을 뜨면 균형을 잡고 활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운동도 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예. 메니에르병이 와서 균형이 한쪽이 망가져 있지만 그래서 더 열심히 운동을 하면 더 빨리 증상을 없앨 수 있어요.
2: 어지럼이 다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0: 어지럼 정도로 약간 느껴요. 내가 출렁거리는 느낌이.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두 달 지나면 아마 없어질 거예요. 근데 그걸 빨리 없어지게끔 하고 어지럼 느낌이 없으려면 그 재활 운동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3: 네. 네. 처음엔 되게 어지러웠어요.

0: 5분, 10분 했는데 바로 소파에 누웠는데 한 일주일 지나고 하니까는 견딜만 하네? 뭐 별로 안 어지럽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귀는 진짜 이 프로그램 이름에 맞게 귀하신 기관인 것 같아요. 귀하신 기관.
1: 봉규님도 최종 진단을 위해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2: 이번에 왼쪽 보청기.
1: 보청기를 착용한 지 나흘째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2: 뇌.
3: 네.
2: 역.
3: 역.
2: 멍.
3: 멍.
2: 쌀.
3: 쌀.
2: 범.
3: 범.
2: 코.
3: 코.
2: 깃.
3: 깃.
2: 발.
3: 발.
2: 등.
1: 와, 봉규님 한음절 단어를 거의 다 맞히는데요.
2: 곰.
3: 엄.
2: 끔.
3: 껌.
2: 흉.
3: 숭.
1: 보청기를 착용하기 전 봉규님의 청력검사 결과는 심각했죠.
3: 번.
2: 칠.
3: 실.
2: 칠.
3: 칠.
2: 깃.
4: 안녕하세요.
5: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보청기 이 증폭 정도나 적응은 순조롭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4: 네, 알겠습니다.
5: 귀에다가 막 지압봉 같은 거 열심히 막 문지르시고 하셨는데 그거 절대 하지 마시고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네, 괜히 다치실 것 같아요.
4: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
5: 예, 그거 버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3: 이목구비, 귀가 맨 앞에 나옵니다.
5: 귀는 이제 세상과 소통하는 창이고요. 듣는 것을 통해서 뇌가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고 역으로 잘 못 들으면 뇌가 퇴화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라고 하겠습니다.
3: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난청. 9%까지 이제 보호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난청을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지 잘 살 수 있습니다.

0: 내가 다니는 중학교는
1: 역삼중학교.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안 왔다.
0: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우세창 선생님.
0: 좋아하는 과목은
1: 수학.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여자친구를 만들어라.
2: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몇 년 차예요? 13년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승재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1: 중학교 때 고민이? 그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시험을 망치는 게 인생의 아주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 경험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와,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하루하루를 여러분 생각하는 가치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점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까이 가는 걸 테니까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꿈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1타 강사가 가장 현실적인 꿈이었고요. 방송국 PD. 그리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능력은 안 되지만 노래를.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1: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오, 저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직업이 있고, 와, 저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여러 가지 직업군들 중에서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거는 딱 그 수학선생님.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힘들었던 거는 인터넷 강의 그때 막 시작될 때예요. 2000년대 초반에 PD150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PD 월급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사가지고 요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나도 곧바로 녹화를 해서 나의 단점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적으로 월급날 되면 카드 회사에서 다 가져갔어.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남녀가 모여서 술 한잔을 할 때 진실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진실게임의 질문이 이 안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 뭐였냐면 너 당장 내일 소개팅이 있고 과외가 있으면 뭐 할래? 이런 게 진실게임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과외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부터 프린트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10년간 교재를 만든 거죠. 뭔가를,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뭔가 이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당장 놀고 안 놀고 열심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교재 만드는 시간이 정말 그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똘망똘망해지는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요.
0: 네. 내가 본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요?
1: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인터넷에 들어온 지는 1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절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이제 마무리할 시기까지 됐다라는 게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년 후에는 EBS 강좌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거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두 번째 인생에 맞는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0: 그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1: 10년 뒤면 25이네요. 10년 뒤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 하기 싫은 공부도 있고 하기 좋아하는 공부도 있을 텐데 이거를 사회에서 써먹어 안 써먹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런 부모를 타고나고 가장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일은 안 풀리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6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성실함이고 그 성실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여러분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너무 하기 싫지만 나와 보니까 다 쓰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시험 대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진짜 맞거든 그건. 네. 아름답게 빛날 20대 인생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0: home in the universe.
1: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삭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明
3: 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4: Happy New Year!
1: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a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죽은 자가 산 자를 가르친다. 네, 법의학 수업 시간에 많이 인용되는 격언이랍니다. 의학, 일반 의학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유지 관리하는 거라면 법의학은 죽은 사람의 권리 옹호를 위해 존재하는 의학,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지난 30년 세월 무려 4천여 구의 시신을 부검하신 법의학자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수 이호 교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네.

0: 제가 좀 어설프게 법의학 정의를 했는데
1: 아닙니다, 아닙니다.
0: 교수님이 아주 제대로 법의학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좀 내려주시면.
1: 우선 어원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영어로는 포렌식 메디신 그래요. 포렌식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과학수란 말로 쓰고 있는데 실은 어원이 법정을 뜻해요. 법정에서 필요로 하는 의학이거든요. 법정에서는 판사나 배심원이 다 비전문가잖아요. 근데 어떤 일을 볼 때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뭐 건축일 수도 있고
0: 그렇죠.
1: 항해설일 수도 있고 그때 전문가가 법정에 의견서를 제출해주면 앞에 포렌식이란 말을 붙여요. 법정, 건축학, 법정, 항해설 이렇게 되죠. 근데 의학 중에서도 이제 말하자면 우리 강서 PC방 살인 사건 같은 경우도 범인의 피의자의 정신감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정신과학회에다 의뢰를 합니다.
0: 그렇죠.
1: 그렇게 제출하면 법정 정신과학이 돼요.
0: 그렇죠.
1: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병리학자입니다. 병리를 전공하고 그다음에 병리를 전공한 사람 중에 일부가 법의학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법정 병리학자 또는 법의 병리학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의 병리학자는 이상 구조를 찾는 거거든요. 우리 용종이나 뭐 이런 거 띄고 나면 조직 검사잖아요. 그게 이제 병리학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체를 놓고 여기서 이분이 왜 돌아가셨을까를 육안 또는 현미경으로 찾는 게 법의 병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검을 하는 거고요. 또 이제 일부에서는 꼭 병리학자만 하는 게 아니고 해부학자는 법인류학이라고 그래가지고 뼈를 가지고 그 사람의 평균 신장치랄지 연령이랄지 이런 걸 추측하기도 하고
0: 예, 예.
1: 또 다량 백골화된 시신이 발굴되면 개체별로 구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고 대량 참사 때 이제 많이
0: 네. 대량 참사
1: 네, 그때 시신을 구분하는 역할 제대로 재구성하는 역할을 하는 게 법인류학자입니다. 또 이제 신원확인 작업하는 거 그게 DNA 가지고 하잖아요. 법이 유전학자도 있고 또 법치의사들도 있습니다.
0: 법치의?
1: 예. 그건 뭐냐면
0: 구강
1: 그렇죠. 이게 뭐 강간이라든지 성폭행 같은 경우 치아로 물린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그 물린 교훈을 보고 치형을 떠내요. 그런 것도 하고 또 대량 참사 때 DNA 접근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 탄화되거나 이래버리면 이런 때는 안면골 가지고 평상시 생존 시의 사진과 대조 작업을 해서 찾아내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다양한 파트들이 있어요.
0: 그러네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은 법의학 중에서도 극히 일부인 병리,
1: 그렇죠.
0: 병리 전공
1: 그렇죠.
0: 법의학.
1: 그렇죠.
0: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의학자라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1: 그렇죠. 저희들은 이제 법의학자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다.
0: 그런데 그렇게, 네. 부검을 하는 분들은 병리학 법의학자다.
1: 예, 예.
0: 이게 역사가 언제부터라고 봐야 됩니까?
1: 그 이제 부검이라는 것이 정상적 해부는 근대의학 때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카이사르 있잖아요, 시저. 그도 23번 칼에 찔린 걸 세거든요. 그것도 역시 부검입니다. 그래서 부검의 역사는 범죄에 대한 추정이기 때문에 서양권에서는 좀 오래됐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동양권은 아무래도 유교적 문화이기 때문에 그 두 번 칼을 댄다. 죽은 자한테 칼을
0: 맞아요,
1: 대는
0: 맞아요.
1: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형벌적 취급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부검 자체는 발달하지 못했었죠.
0: 네. 서양은 오래됐고
1: 그렇죠.
0: 유교 문화가 역시
1: 그렇습니다.
0: 신체 밟는 수지 부모라 네. 그거죠.
1: 예, 그러니까 이제 후손된 입장에서는 돌아가신 것도 억울하고 애석한 일인데 거기에 또 하나의 손괴를 가한다는 것은 좀 예의가 아니지 않나
0: 그렇죠.
1: 이런 문화가 있었죠.
0: 네, 우리나라에 활동하시는 법의학자 숫자가 몇 명쯤 됩니까?
1: 저희가 이제 법의학 학회에서 인정의라는 제도가 있어요. 시험을 치고 뭐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74번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이후로 전부 돌아가신 분 포함해서 전부 74번까지 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은 액팅 멤버라고 하죠. 지금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대학에서 부검하는 분들은 한 40분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근데 그 40명 정도면 충분히 이 수요를
1: 어렵죠. 실은
0: 어렵죠.
1: 그래서 개인 실은

0: 선원이 40이지만 개인 사정으로 휴직 중인 분도 있기 때문에
1: 아이고.
0: 한 사람한테 로딩은 많이 걸리는 편이고, 안타깝게도 이제 갑작스럽게 대량 참사가 발생하거나 이런
1: 그러니까요.
0: 경우에는 또 인력이 많이 필요하죠. 그땐 저희
1: 그죠.
0: 대학 교수들이 지금 지원을 나갑니다.
1: 제가 처음 소개하면서 우리 교수님 30년 세월 4천 건 넘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0: 네.
1: 근데 지금 대학에 머문다고 계시잖아요.
0: 그렇죠.
1: 국과수에 계신 게 아니고.
0: 국과수에 있다가 대학으로 왔죠.
1: 아, 그래요?
0: 네네. 네.
1: 근데 지금 대학 교수이시면서도 부검을 계속 하세요?
0: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법부검 영역이거든요. 저희는
1: 사법부검 명령.
0: 그건 뭐냐면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해서 영장 압수한 시신에 대한 부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영장 청구 권한은 없지만 이미 결정이 난 거죠, 법원에서. 그래서 그런 사법부검을 하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주죠, 실은. 근데 이게 지방 분소가, 지방 연구소가 대도시 중심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고 그다음에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라북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없지 않습니까?
1: 없네요.
0: 그러니까 부검을 하게 되면 광주까지 갔다 와야 돼요. 유족들이랑 다. 그래서 국과수하고 저희가 MOU를 해가지고 의료사고만 아니다면 그 저희 대학에 사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전라북도 지역 부검은 저희 전북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1: 그럼 1년에 100건 넘게.
0: 1년에 100건에서 150건 사이입니다. 근데 작년에 한 150건 정도 했던 것 같고요.
1: 1년에
0: 네.
1: 150건이라면은 일주일에 3건인데.
0: 그렇죠. 그게 이제 뭐 그렇게 정상적으로 쭉 정기적으로 오는 건 아니고 하루에 3건 있을 때도 있고 2주 동안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주말에도 하기도 하고요.
1: 아까 그 영장 얘기를
0: 네네네.
1: 꺼내셔서 저희가 이제 익히 다들 아는 그1987 영화에 보면
0: 네네네.
1: 그 박종철
0: 네.
1: 열사 부검해야 된다.
0: 네네.
1: 이제 검사가 그 영장에 저걸 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막 실갱이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게 기억이 나거든요.
0: 네네네.
1: 그거로부터 시작하는 거로군요.
0: 그렇죠. 영장이 검사가 이것은 범죄 혐의점이 있어. 아무래도 뭘까 밝혀야 될것 같아. 라고 하면 판단했으면 수사 서류 가지고 법원에 신청을 하죠.
1: 먼저 경찰이 요청을 하죠.
0: 그렇죠. 경찰과 검찰이 같이 검토를 하죠.
1: 검토해서.
0: 그래서 법원에 신청을 하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주면 그때부터는 국가기관이 이 시신에 대한 압수 상태입니다.
1: 그죠.
0: 네. 이게 저희 부검 행위가 끝나야 가족들한테 이제 인도가 되는 거죠.
1: 그죠.
0: 예.
1: 그래서 이제 판사의 그 영장 발부가 이루어졌어요.
0: 네.
1: 그럼 이제 그 다음 절차가 그 과정이
0: 그렇게
1: 어떻게
0: 되면 영장이 청구가 됐고 발부가 되면 수사기관, 경찰이 저희한테 연락을 합니다.
1: 그렇겠죠.
0: 부검 접수를 해요.
1: 예.
0: 그러면 부검 접수를 할 때는 사건 개요, 또 어떤 정황, 또이 사람에 대한 어떤 그 행적, 이런 걸 일체의 수사 서류가 있거든요.
1: 그렇죠.
0: 사망 발견된 시점으로 한 하루 이틀 동안 이루어졌던 것들,
1: 예.
0: 이 서류가 저한테 먼저 오죠. 보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날짜를 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부검실에서 이제 시신을 부검하게 됩니다.
1: 몇 시간쯤 걸립니까?
0: 보통은 사안에 따라 좀 다른데요. 보통은 1시간 이내에 끝나는데 교통사고랄지 추락이랄지 또는 의료사고랄지 이런 것들은 면밀히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한 두세 시간 걸릴 때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1시간 이내에 저희가 끝나죠.
1: 그 부검하는 과정은 다이 사진도 찍고 전부
0: 그렇습니다.
1: 기록을 남겨야죠?
0: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실은 혼자 부검하는 게 아니고 저는 부검의 총지휘관이에요. 지휘관이 실은 메스를 들고 절개를 하나 해보하는 분은 두분또 따로 계시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장기를 적절해주면 중요한 장기는 제가 또 글러브 끼고 그걸 하고 그냥 그 면밀히 계속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1: 그렇죠,
0: 예,
1: 그렇죠.
0: 그래서 저희가 한 4명 정도가 한 팀입니다. 네.
1: 그렇게 한 1시간 정도 보통의 경우
0: 네.
1: 그러면 사망 원인이 딱 나옵니까?
0: 대부분은 나와요. 근데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아무리 부검을 해도 사인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무소견 부검 그렇습니다.
1: 그거 왜 그런
0: 그건
1: 겁니까?
0: 뭐냐면 우리는 형태학적 변화를 보는 학문이잖아요. 제일 병리는. 근데 기능적인 파트들이 있어요. 심실 세동이랄지, 심장, 또는 간질이랄지, 이런 것들은 형태학적 변화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는 기능적 장애이기 때문에 저희가 밝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때는 급소를 맞고 사망한다든지 이러면 주변인이 말해주지 않으면 저희가 해부학적으로 못 찾습니다.
1: 급소만 딱 맞으면 주변에 멍도 안 들고.
0: 그렇죠. 그래서 군대에서 쭉 세워놓고 쭉 때리다가 한 명이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때 자기들이 입을 맞춰버리면 저희가 찾지 못하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간질 같은 경우도 간질에 대한 기왕력이 있다는 걸 가족들이 말안 해주면 그냥 욕조에서 사망한 익사가 돼요. 근데 자구력 상실이 원인이 뭐냐는 못 밝히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면밀하게 그 주변 진술이랄지 이런 걸다 봐야 돼요, 저희가.
1: 전체 중에 그렇게 무소견 되는
0: 부검.
1: 경우가 몇 프로쯤 됩니까?

0: 방어손상이랄지 기타 특수한손상들이 있는가를 면밀히 봐요. 그래서 다툼이 없었다, 또 약물이나 이런 것에 특별한 것이 없다 그러면 해부학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저체온사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완곡하게 감정서를 씁니다, 제가.
1: 그렇게 해서 부검위가 쓴 감정서는 법정에서
0: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거죠.
1: 100% 증거로 인정이 되는
0: 그렇죠.
1: 거죠.
0: 예. 그래서 이제 가끔 법률가들은 의학적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 때 모르면 저희한테 증인 소환을 해서 저희한테 법정을 다시 불러서 다시 한번 청취를 할 때가 있습니다.
1: 그 감정서를 썼지만
0: 네네.
1: 가서 증언도 또 하시고.
0: 그렇죠. 예.
1: 그렇게 되면 경찰이 추정하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이런 경우도
0: 있습니다.
1: 많죠?
0: 예, 경찰은 1차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인데요. 특별한 건 없으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싶어요. 일이 많아지니까. 근데 어떤 게 증평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어떤 할머니가 밭에 사망한 채 발견되거든요. 한 달이면.
1: 증평에서?
0: 예. 저희는 이제 정읍에서 있었던 사건도 유사한데, 그러니까 한낮 뙤약볕이니까 일사병이나 열사병으로 보죠. 아무리 그 작업 환경이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부검 해보니까 목 졸려 살해당한 거거든요.
1: 아이고.
0: 아들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경찰과는 굉장히 반대되는 결과가 나와서 급히 수사를 진행시키죠.
1: 근데 그냥 시골 농촌의 밭에서 숨졌으면 굳이 부검 안 하고 처리하지 않나요?
0: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1: 그러니까.
0: 근데 저희가 이제 검시 제도의 문제점인데, 어쨌든 간에 범죄에 의심이 있어야 부검을 하잖아요.
1: 그렇죠.
0: 범죄
1: 그래야
0: 의심,
1: 영장이
0: 그렇죠.
1: 나가니까. 근데 그 경우에는 어떻게 부검을 하게 됐어요?
0: 이제 그 경찰관들 속에서 과학수사 요원이 아무래도 밭에서 이렇게 사망하시는데 얼굴에 안면 우열이 좀 있어 보이니,
1: 울혈이 있어 보인다.
0: 이건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고 과학수사 요원이 의견을 냈고 경찰은 부검 의뢰를 했던 거죠. 저희가 보고 보자마자 지금 빨리 수사를 진행시켜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됐던 거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주관적 판단으로 범죄의 연관성을 찾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해요. 이건 임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그냥 리스트업이 돼 있어요. 개별 케이스 사건을 다 전부 다 이렇게 우리는 영장을 청구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외국은 그렇지 않고 이러이러이러한 죽음은 검시를 한다는 검시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영장이 없어도 그냥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행정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범죄의 연관성뿐만 아니라 사고사, 신원 불상자, 병원에서 퇴원해서 20살 이내, 몇세 미만, 수용사나 군대에서 사망한 사람, 뭐 이렇게 쭉 여기 해당되면 부검한다, 이렇게 리스트업이 돼 있어요.
1: 허허.
0: 그러니까 거기는 빠져나갈 길이 없죠.
1: 그러네요.
0: 네. 근데 우리는 개별 케이스별로 그 담당 수사관이 범죄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됐을 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1: 왜그 차이가 있는 겁니까?
0: 처음에 우리가 지금 대륙법 체계인데요. 대륙법 체계에서는 그렇게 이제 검사의 권한이 많아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런 곳 나라에서도 이상시체라고 하는 변사, 이상시체의 리스트업은 돼 있어요. 여기에 따르면 수사 규칙상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정확히 돼 있지 않고, 우리 법의학회가 그렇게 이런 것은 하자라고 규정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러고 있습니다.
1: 근데 그런 영미법 체계에서의 질병에 의한 사망까지도 부검을 하게
0: 네.
1: 되는 이유는 뭡니까?
0: 그것은 뭐냐면 한 사회의 구성원이 출생과 동시에 고유 번호가 있잖아요. 그건 사망과 동시에 고유 번호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고유 번호가 사라지기 전에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이 뭘까를 찾아서 그것이 산 사람한테 어떤 교훈을 줄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전염병도 미리 발견할 수 있고요.
1: 전염병을 미리 발견할
0: 그럴
1: 수
0: 수도
1: 있다.
0: 있고, 또 어떤 사고라 하더라도 구조적 모순이랄지 결함이랄지 이런 것들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정할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잖아요. 그게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그 죽음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두는 겁니다.
1: 그러니까 더 많은 죽음을 과학적으로 연구할수록
0: 그렇죠.
1: 이 죽음이 우리 사회의 어떤 현상으로부터 비롯됐구나라는
0: 그렇죠.
1: 걸 알게 된다는
0: 그렇죠.
1: 거군요.
0: 그래서 그 상황을 알게 되면, 이거 예방할 수 있었잖아, 이거 피할 수 있었잖아 라는 교훈이 나온다는 거죠.
1: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있나요, 역사적으로?
0: 일스버러 참사 같은 경우, 이건
1: 어디요?
0: 이제
1: 어디?
0: 영국의 1989년도 사건이거든요. 4월 15일인데요. 프리미어 리그에서 원정팀 응원단이 늦게 도착을 해요. 그래서 입구로 들어가는 병목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출구를 열어줘요. 근데 이미 안에 사람이 많았거든요. 97명이 압사를 합니다. 그게 89년도 사건인데, 이제 우리로 말하면 사인은 나와 있죠. 압착성 질식사로.
1: 그렇죠.
0: 그러나 어떻게 된 상황인가가 안 밝혀진 거예요. 우리 세월호처럼.

0: 그러니까 영국 정부가 89년도 사건에 20년이 된 2009년에 다시 조사위원회 꾸리고, 12년에 조사 결과서가 나오고, 2016년도에 판결이 나오고, 2023년도, 34년 만이죠. 1월 30일 날 영국 정부가 최종 발표라고 사과를 합니다. 이게 바라자면 어떤 죽음이라도 상황이 밝혀지지 않으면 클로징하지 않겠다. 죽음은 인정이 됐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으면 우리 사회는 끝까지 그것을 규명하겠다 해서 규명하고 그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 뒤로 프리미어 리그 그 영국 경기장을 보면 손흥민 뛸때 보면 펜스가 없습니다. 그제는 앞쪽 그 경기장과 관중석 사이에 펜스가 있었거든요. 여기 압착의 주 원인이 됐었어요. 이거 없애버리고 입석 다 없애버리고 좌석으로 바꾸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되는 과정이죠.
1: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사례의 경우는 그 당시 한꺼번에 그 많은 압사자들을 전부 부검했던 건 아니죠?
0: 부검은 아니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저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부검이란 행위만 놓지 말고 한 사람의 죽음의 등록 과정을 좀 들여다보자. 그래서 6하 원칙이 완성됐을 때 클로징을 하자. 이게 단순히 범죄 연관성, 타살 혐의점 이렇게만 부검만 문제가 아니고 같은 죽음이라 하더라도 왜, 어떻게를 찾자. 그런 독립된 관청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월호가 됐든 이태원 참사가 됐든 가족들이 산보일배하고 단식하고 삭발하는 일 없이 국가가 무조건 이것을 하는 책무로 보자. 예.
1: 그렇군요.
0: 그게 사회적 기본적 구조 아니겠느냐.
1: 법의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회의 건강성
0: 그렇습니다.
1: 평가의 지표가 되기도 할수
0: 그렇죠.
1: 있다.
0: 어떻게 보면 죽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사회가. 이게 어떻게 보면 죽은 자의 권리를 논할 수 있는 것이 앞서간 나라죠.
1: 그렇죠.
0: 죽은 자는 덮어버리면 후진국인 거죠. 우리는 이제 죽음을 제대로 직시하고 보자.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이게 죽은 사람이 우리한테 던져주는 메시지다.
1: 그렇군요. 사회적 시스템을 점검해 보자. 죽은 자의 그 케이스를 들여다보면서 반드시 부검만이 아니라 주변 사회 환경적 요인 전체를 규명하다 보면
0: 그렇죠.
1: 교훈이 온다.
0: 그렇죠.
1: 그런 얘기군요.
0: 그래서 제발 검시법이란 독립된 법이, 행정법이 있어서 사법적 영역에서 다루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사법적 영역 말고 행정법상 리스트를 만들어서 여기에 해당되면 검시를 하는 걸로 하고 여기에 해당되더라도 전문가 두명 이상이 사인하면 부검을 하지 않는 걸로 하고 거꾸로 가자는 거죠.
1: 그렇군요. 법의학자가 너무 적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0: 그것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인데, 항상 그 반대 논리가 그겁니다. 역량이 적지 않냐,
1: 그러니까.
0: 인원수가. 근데 그런 것에 대한 부검 여부에 대한 어떤 권한도 없고, 그런 것이 없으니 누가 법의학을 지원을 하겠어요. 실은 정장이 다 청구돼서 탁 떨어지는 그것에 대해서 종속적으로 그냥 부검실에서 부검을 해내는 하나의 기술자 같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검시 제도상 검시에 대한 대상을 선정하는 데서 전문가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서로 핑계 대지 말고 우리가 해낼 수 있으니까 한번 그런 식으로 법을 바꿔보자. 그래서 제가 가끔 오늘도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만 저는 이제 우리 법의학자이고 여타의 능력은 KTX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철로, 기찻길은 후진국형이에요. 그래서 이 철로를 바꿔주십시오. 잘 달릴 수 있습니다. 믿고 가보시면 더 많은 사람이 올 겁니다. 그것부터 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 법이 너무나 후진적이니까.

0: 좀 아까 세월호 이태원 참사 언급하셨는데 그 두 참사에도 혹시 참여하셨어요?
1: 이태원 참사는 실은 저희 법의학자들이 크게 기여한 바는 없어요. 왜냐하면 과학수사요원들이 가서 1차 사망한 분들을 분류하거나 이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원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세월호 때는

0: 이런 확인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대량 참사. 그래서
1: 좀
0: 너무나
1: 늦게 인양된 경우.
0: 그래서 너무나 많은 숫자였고, 그래서 실은 국과수의 여력도 안 되고 지리적으로 좌친도 팽목항이기 때문에 저희 그래서 대학 교수들이 파견을 나갔었죠. 그래서 지원을 했었죠.
1: 그때
0: 근데 좀 어려웠던 게 저희는 이제 가장 참혹했던 막 보기 힘들었던 케이스가 뭡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되게 막 추락하거나 몸이 여러 막 분리되거나 이런 것들 생각하시는데 온전한 시신이 저희들한테 힘들어요. 왜냐하면 살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 그렇죠.
0: 세월호 희생자 같은 경우는 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거든요.
1: 아이고, 참
0: 그게 이제
1: 다시
0: 저희
1: 말씀드려도 또 가슴 아프네요.
0: 그 잔상이 오래가요.
1: 그러니까.
0: 그러니까 믿었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었던 그 황망함이 안 잊혀지는 거죠, 저희들은. 그래서 잊지 말자. 이 죽음이 우리한테 던지는 교훈은 뭘까? 첫 번째는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던 사람들을 우리는 건져야 돼요.
1: 아이고.
0: 어떤 형태로든, 얼마가 들더라도. 두 번째는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보면 그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씩 하나씩 되게 곱씹어 보자.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작동 잘 됐다면 대량 참사가 안 됐을 수도 있거든요.
1: 그럼요.
0: 다 연결이 돼버린 거거든요. 하필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프지만 곱씹어 보자. 그리고 항상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공군 중사, ELM 중사 성추행 사건 자살했던 건 있지 않습니까? 근데 2심에서 좀 형량이 좀 줄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가. 근데 아버지는 굉장히 분노를 하셨고, 어머니의 말씀이 제가 안 잊혀져요.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애 때문에 뭐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 훗날 어떤 사람이, 나이 사람 기억해야 돼. 이 사람 때문에 나 살았어. 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이 말씀이거든요. 바로 유족들의 심정 그겁니다. 누구 처벌하라. 이게 아니고요. 이거 제대로 밝혀서 이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투자. 바꿔라. 우리가 뭘 놓쳤는지 인정하고 바꿔갑시다. 이게 가족들의 심정이거든요. 근데 그걸 막 처벌이니 보상금이 이렇게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시기에 정부가 뭘 놓쳤느냐.
1: 맞아요.
0: 어디에 왔던 조기 경보 시스템이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닫았던가. 이거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1: 네. 세월호 그 모든 시신이 구명복을 입고 있었다.
0: 네네.
1: 바다에 뛰어내리기만
0: 그렇죠.
1: 했어도 될 것을.
0: 근데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대구 지하철 참사도 마찬가지예요. 기관사가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구 지하철 참사 사진을 보면요. 다 캐키한 연기가 나는데 코를 막고 이렇게 하면서 자리에서 이동을 안 해요. 대기하라고 했어요. 그 장면이 또안 잊혀집니다. 근데 결국은 나중에 기관사는 탈출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 승객들은 수동 개폐가 안 되니까 뒤로 이동해서 맨 마지막 차량에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거거든요. 물론 기관사의 비윤리적 직업 윤리를 버린 건 맞죠. 근데 대구 지하철 공사가 경영의 합리화, 효율성을 위해서 2인 1조의 기관사를 1인으로 배치하거든요.
1: 인력 감축.
0: 2인이었다면 또 달랐을
1: 그랬죠.
0: 거거든요. 그렇죠. 세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적의 그 값싼 선장에 갖다 쓰고 뭐 이런 것들은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본의 논리가 들어와 있다고 봐요. 제가 볼
1: 물론이죠.
0: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진짜 솔직하게 인정하고 바꿔갑시다.
1: 요즘도 계속 부검하실 텐데, 그 그냥 개별적 사건인데도 인상에 남는 부검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몇
0: 최근에,
1: 가지 좀 얘기해 주시면.
0: 최근에 했던 거는 참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니까요. 요양병원에 많이 이제 계시잖아요. 근데 요양병원에 계시다 보면 병원은 건강보험상 얼마 이상 입원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잠깐 나갔다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 산소 공급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사설 구급대 거기다가 산소 공급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줬죠. 근데 여기는 항상 간호사가 동승을 해야 돼요. 법상. 근데 지금은 너무나 인력이 딸리니까 일반인들이 운전해서 환자를 옮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코를 통해서 위에다가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 비구 영양관을 썼거든요.
1: 보통 우리 콧줄 하는 게
0: 그거죠.
1: 그거죠.
0: 근데 이저 사설 구급대 운전하고 옮기는 사람이 이걸 모르니까 이게 여기다 산소 공급하는 줄 알고 여기다 공기를 공급한 거예요.
1: 세상에.
0: 그러니까 위가 불었다가 터져버린 거죠.
1: 세상에.
0: 그래서 복강에 공기가 가득 차서 사망한 케이스가 있어요.
1: 아이고.
0: 이것도 경고해야 된다. 그래서
1: 그런 일도
0: 그런,
1: 있었어요?
0: 그래서 이런 것은 얘기를 하죠. 저희가 어디다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기할 곳을 못 찾는 거죠. 제 입장에서. 이거 앞으로 구급대원들에 의한 문제도 심각하다. 사설 구급대 정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죠. 열에 하나 딱 터졌지만 그건이 주는 경

0: 사이잖아요.
1: 아니 식량이 들어가야 할 네네. 곳에 공기를.
0: 네.
1: 아 이런 일도 벌어지는군요.
0: 또 하나는 뭐냐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1: 많죠.
0: 그러니까 건설 현장이 많거든요.
1: 많죠.
0: 이게 소통의 부재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실직한 분들 그러고 나이를 떠나고 떠나서 새로운 환경을 가면 신참인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러잖아요. 저도 역시 만약에 제가 인력시장 나가면 신참인 거잖아요. 이들에 대한 교육을 좀 매뉴얼을 좀 숙지시키고 일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실은 이분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언어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자의적 네. 판단을 많이 해서 추락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1: 네. 네.
0: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1: 뭐 지금까지 한 4천여 건 부검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부검, 아까도 뭐 이 구명복 입고 있던 세월호 지신 얘기도 하셨는데 또 그뿐 아니라 또 있죠?
0: 이제 저가 법의학자로서는 참 독특한 부검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1: 뭡니까?
0: 살아있는 상태에서 부검 의뢰가 됐습니다.
1: 부검 의뢰?
0: 네.
1: 살아있는데?
0: 네. 아직 살아있는데.
1: 말이 됩니까?
0: 그게 저도 좀 당황한 게 어느 날 제주도에 있는 검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부검 의뢰를 하고 제주도까지 와줄 수 있겠느냐. 뭐 갈 수 있다. 그럼 나는 무슨 사건이냐 그랬더니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살아있는 상태에서 뭐 미리 이렇게 연락하실 필요가 있겠느냐. 사연인 즉슨 19살짜리 여고생이 수시로 합격을 했어요, 대학을. 그런데 그 1년 전에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팔이 골절됐습니다. 근데 금속 고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합격하고 나서 이 금속 고정을 빼줘야 돼요, 1년 뒤에는. 그 수술을 받다가 안 깨어난 거예요. 안 깨어났는데 뇌출혈이 발생을 했다고 해서 중환자실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 수술 중에 뇌출혈이 발생했나? 그럴 수도 있나? 저는 이제 의학적으로 잘.
1: 근데 아무튼 안 깨어났는데 곧 사망할 네, 것으로 네. 보인다.
0: 근데 이제 아빠는 의료사고로 보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의사들의 어떤 과실이 있지 않겠느냐. 근데 제주도라는 특수 상황이니까 여기에서 부검하면 다 아름아름 서로 알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과수에다 의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검사를 찾아간 거죠.
2: 예.
0: 검사가 미리 저한테 전화한 거고. 그래서 뭐 어쨌거나 사망하면 연락을 달라. 그래서 한 2주 뒤에 이제 사망했다. 제주도로 와달라 해서 이제 내려가서 부검을 했는데 부검을 해도 전혀 뭐 뇌출혈이 없어요.
1: 근데 뇌출혈이라고 그래요?
0: 예, 네, 그래서 저는 뇌출혈도 일부 흡수가 될 수 있거든요. 치료도. 그래서 그럼 의무 기록을 좀 달라. 4번 기록. 그걸 갖고 와서 엑스레이도 갖고 오고 CT도 갖고 와가지고 영상의학과 교수한테 줬어요. 이걸 판독을 좀 해달라. 아무 정보를 주지 않고. 근데 뇌부종만 있지 뭐 특별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해부 소견도 뇌출혈이 없었고 영상의학과 소견에도 뇌출혈이 없다면 왜 거짓말을 했느냐. 이 사람들한테. 근데 여간 깨어나지 못한 것은 마취 의사의 의무는 뭐냐면 마취를 했으면 깨어나게끔 하는 것까지 마취 의사예요.
1: 그럼요.
0: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인은 한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밝힐 수 없지만 마취 연관 사망으로 본다. 그리고 뇌출혈은 없었다. 라고 해서 내서 한 몇 년 재판을 다녔어요. 저도 제주도까지. 그래서 결국은 업무상 과실치사는 벌금 받고 의사는. 영상의학과의 거짓 진술은 밝힐 길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본다면 할 말이 없어요. 난 실력이 부족해서 나는 그렇게 본다면 할 말이
1: 아이고.
0: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나고 한 5, 6년 걸렸나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로부터 최종 전화를 받았죠. 다 끝났습니다. 이제 애를 방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 잘하셨습니다. 이제 보내주십시오. 아버지만큼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고 그 뒤로 이제 갑자기 형동생은 어떻게 했냐.
1: 알겠습니다.
0: 그래서 형동생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벌써 20년이 지났더라고요.
1: 그런 게 법의학자로서의 보람이겠군요. 누군가 도움이 뭘, 된다면. 누군가 뭘 숨기려고 하는 거를 네네. 밝혀내고 네네. 이러는 것들.
0: 네네. 돌이켜보니까 이제 그 친구가 살아있다면 40살이 됐겠더라고요.
1: 그러네요.
0: 네.
1: 이제 정신적 트라우마도 있으실 것 같아요.
0: 근데 저희는 오히려 괜찮아요. 저는 진짜 우리 팀플레이라고 그러는데요. 제일 먼저 사건을 맞닥뜨린 과학수사위원들이 있어요. 현장 가서. 수중에서 시신 안고 나옵니다. 화재현장 진화된 데서 탄화된 시신을 안고 나와요. 그런 분들이 갖는 트라우마 비하면 저는 제가 정한 장소, 부검실에서만 만나기 때문에 또 사건자료 일체를 저는 보고 가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분들에 비하면 제가 트라우마란 말을 쓸 수는 없고요. 단지 한 주검들을 쭉 보다 보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단상은 야, 그냥 인생을 좀 풍요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마음이.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적은 사람이 가장 부자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욕심내지 않고 편안하게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속으로 이제 곱씹죠. 저도 굉장히 이제 재벌을 부검도 해보고 또 판 분도 부검도 해보고 했지만 죽음 앞에서

0: 똑같더라고요.
1: 똑같죠.
0: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손을 관 밖으로 내놓게 해달라고 유언했대요. 이 나마저도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한 그러지라. 그래서 그 말을 보면서 죽음을 보면서 매일 저를 반성을 하고 성찰하죠. 집착하지 말자.
1: 네. 부검을 딱 시작하실 때 어떤 마음가짐은 뭡니까?
0: 제가 이제 저희는 이제 진료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의사만이 할수 있으니까 저도 진료 중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문제는 제가 이 진료가 끝나고 나면 시신이 그 다음에 지구상에 존재치 않아요.
1: 그렇죠.
0: 파장을 하기 때문에
1: 그렇죠.
0: 제가 놓치면 끝입니다.
1: 마지막이죠.
0: 예. 그러니까 제가 혹시 놓치지 않도록 선입관을 갖고 보지 않도록 예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사건 기억이 있다고 아 이건
1: 맞아요.
0: 뭐겠다 싶지만 내가 보고자 하는 것도 보지만 내가 아닌 것도 써놔야 된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도 포지티브 파인딩이라고 그러거든요.
1: 예.
0: 우리가 어떤 사인을 보면 아 이것은 맞아 이렇게 되지만 요것에 아닌 소견들도 있어요. 동반되죠.
1: 맞아요.
0: 요것도 기록해 놓자. 그래서 몇년 뒤에 보면 그것이 의미 있는 소견일 때가 있어요.
1: 어떤 경우죠?
0: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갑자기 중간쯤에 쓰러져요. 그러니까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으니까 신호 대기 중 택시 운전기사와 뒤에 승객은 이분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갑자기 주저앉아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뒤에서 와서 차가 와서 이 사람을 역과를 해버렸거든요.
1: 아이고.
0: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왜 쓰러졌냐예요. 근데 그 원인은 택시 기사가 오해를 받죠. 가볍게 치지 않았을까? 근데 택시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엉덩이 부위에 약간 반달형의 멍이 들어있어요. 이게 역과가 됐다는 손상이 워낙 많아집니다. 그 중에도 독특한 손상이 저건 해석이 안 되는데 하고 놨던 것이 있어요. 몇년 뒤에 검찰에서 전화가 옵니다. 혹시 엉덩이 그 부분 써놓은 거 백미러는 가능할까요? 그래요. 그랜저 백미러면 높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시나요? 그랬더니 실은 맞은편에서 달리는 백미러 그랜저가 이분 엉덩이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저앉았던 거고 그다음에 다른 차가 역과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운전했던 조폭이 옆에 있는 친구가 탔을 거잖아요. 너 뺑소니 계속 신고한다고 괴롭힌 거예요.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자수를 해버린 겁니다. 그때 이제 그렇게 발견이 됐대요.
1: 엉뚱한 데서
0: 네. 그러기도 하고.
1: 드러났군요.
0: 또 어떤 때는 차량이 유원지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분이 머리를 다 밀거든요. 손상이 있으면. 그러니까 동심원상으로 여러 개가 있는 그런 게 이렇게 있는 거죠. 멍이. 도저히 차량 구조물에서는 이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참 어렵다. 그렇지만 동심원상의 배열은 차량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요것은 나중에라도 수사상 꼭 확인을 해라 이렇게 써놨거든요.
1: 네.
0: 나중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어떤 사건을 다루다 왔는데 그 여인의 남편이 그때 사망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아, 이 여인이 재가를 했는데 그 사건으로 하는데 그 전에 죽은 사람 동심원 요분의 부인이었던 거예요. 이 사인이 안 풀렸다 나는. 그랬더니 그것이 알고 싶다 PD가 나가서 뭘 들고 와요. 한 30분 만에 천냥하우스 가가지고 마늘 찧는 공이 있죠. 그걸도 이거 아닙니까? 하고 들고 온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걸 수에 내려친 겁니다. 그렇게 남편을 살해했던 거죠.
1: 그나저나 우리 교수님은 일반 의사보다 사실 일은 고되고 뭐 수입은 별로 많지 않잖아요, 법의학자가. 그죠? 근데 왜이 힘든 법의학을 선택하셨어요?
0: 그게 이제 저는 참 운명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제 86학번이거든요. 89년도는 기억하시다시피 이제 뭐 사건이 많았었잖아요. 80년대 후반에. 근데 이제 89년도에, 제가 이제 의대생이지만 이제 학생운동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충남대에서 전대협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남대협이라고 하는 전남지역 대학생협의회에서 뭘 벽보를 대자보로 붙이는데, 이천인공노할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침 이제 조선대학교 학우인데 국가보안법 수배 중이었던 학우인데, 사망한 채 발견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막 온몸이 퍼렇게 멍들어 있고, 억울해서 눈도 못 감고 있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수원지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놀랬죠. 정말 저도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1: 이철규
0: 예.
1: 군 사건
0: 네.
1: 그죠?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국과수에서 부검을 했는데, 익사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익사를 받아들일 수 없죠. 사후에 물에 유기했다고 본 거죠. 고문치사 유기로. 근데 이건 부검을 해서 밝히는 거라고 해서 법의학을 처음 알게 된 거지, 저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땐 분신 자살도 있었고, 고문치사도 많았기 때문에, 의사만이 부검을 한다고 하니, 법의학을. 그럼 내가 요걸 한번 해보고 싶다. 그전에는 이게 없었으면 이제 시민운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나 의대 열심히 다녀야겠다. 그러나 법의학 해야겠다. 아. 라고 선택하고, 그때가 이제 본과 1학년을 다시 다닐 때 유급을 해가지고.
1: 예.
0: 본과 1학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법의학만 생각하고 왔죠. 이게 없었으면 저는 의사가 안 됐을 수 있죠.
1: 그 학생 운동하다가 그냥 사회운동가가 되려고 했는데, 예. 의사로서 사회운동에 기여할 수
0: 그렇죠.
1: 있다.
0: 그렇죠. 예.
1: 그게 법의학이다.
0: 예. 예. 어. 그렇게 방향을 들고, 의의 없었으면 정말 저는 의대 졸업 못 했을 거예요.
1: 근데 그 법의학 전공 선택하시고 처음 시작할 때는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았죠?
0: 안 좋았죠. 저희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부모님은 제가 이제 의과대학 열심히 다니니까 좋아라 하셨는데, 마지막에 법의학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러니까 무슨 장례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반대하시고, 뭐 그랬지만, 어쨌거나 저는 뭐, 이것 때문에 의과대학을 다니고 했으니까,
1: 예.
0: 에피소드로는 이제 저희도 아버지한테는 죄송스럽지만 어머니 저희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책값으로 빙땅 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청진기 값으로 많이 좀 빙땅을 쳤거든요. 술 먹으려고.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많은 청진기는 언제 썼느냐. 그래서 법의학은 청진기하고 무관하니까요.
1: 무관하죠. 예.
0: 어떻게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1: 그나마 조금 이제 법의학 하겠다는 후배들은 계속 배출됩니까? 어떻습니까?
0: 아, 조금 나아지긴 했었는데 작년에 전공의들이 다 사직을 해버려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왜냐하면 다른 과는 인턴을 마치고 전공과를 선택해서 4년에 트레이닝 받고 전문의가 되잖아요. 법의학은 그때 선택을 못해요. 인턴 마치고 병리를 선택해서 병리 전문의를 따고 그다음에 법의학입니다.
1: 아이고.
0: 그러니까 지금 인턴 선생님이나 레이던트가 전혀 없기 때문에 뭐 5년 내에는 아무 배출이 없다고 봐야죠.
1: 그럼 점점 더 인력 부족해지겠네요.
0: 모든 과가 그런데 저희도 역시 그 사이클에 걸려있다. 근데 저희는 워낙에 또 없는 상태에 살아봐가지고 버티긴 하는데 지금은 정년퇴임한 선배들이 이제 계속 국가에서 촉탁사를 하고 계시죠.
1: 아이고, 다시 또 일하고.
0: 예, 예. 그렇게 하고 계시죠.
1: 법의학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어떤 소양이 있습니까?
0: 뭐 법의학자가 따로는 아니고요. 여하간 저희는 객관적인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이었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가 사회의학적 측면이 있고 권리의학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의를 실현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정의는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고 저희는 정의보다는 객관성과 공정성입니다. 그것만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지. 자칫 섣부른 정의가 나의 판단을 흐릴 수도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의사들한테도 저는 그런 후배 의사들한테 그런 얘기예요. 정의로운 의사를 꿈꾸지 마라. 객관적 의사가 되라. 정의를 잘못 실현하면 나쁜 사람 치료 안 할 수 있다. 네 편견으로. 그럼 우리는 그런 건 무시해야 된다. 그 정의 실현하는 곳은 따로 있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예. 정의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기본 베이스를 주자.
1: 어디서 보니까 우리 교수님이 의학 가운데 애도 의학이 필요하다라는 표현도 사용하셨던데
0: 이제
1: 누군가를 애도한다는 거 애도 의학은 뭡니까?
0: 실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상실의 의학이죠. 실은 이제 다시 못 만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는 애도 의학은 뭐냐면 제가 만난 유족들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질병으로 돌아가시거나 노안으로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면서 그 상실의 아픔을 서로 이렇게 하는데. 사건으로 만나는 유족들은 의심받는 유족일 때도 있어요.
1: 예.
0: 아내가 사망하면 남편이.
1: 예.
0: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가 의심받거든요. 그 혐의점을 벗기 위해서 온 경우도 또 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경우는 사망한 상태를 내가 발견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1: 그렇죠.
0: 이런 트라우마들이 있어서 지금은 경황이 없어서 그런 걸 못 느낄 새가 없지만 끝나고 나면 억울함과 분함이 있어요. 누가 나를 의심했던 것도 화가 나잖아요. 또 의심받았던 자기 그런 것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누가 다뤄줬으면 좋겠다. 또 아기들이 사망하면요. 부모들이 죄의식을 갖고 있어요.
1: 물론이죠.
0: 내가 뭘 놓친 거 아닐까?
1: 네,
0: 내가
1: 네.
0: 뭐 잘못한 거 아닐까? 막 그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은 부모님의 잘못이 없습니다. 부모님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밝힐 수 없는 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로 위로를 좀 나름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제발 같이 있었던 시간이 아깝지 않게 소중했던 것을 기억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주고 싶다, 어딘가. 그래서 외국에 제가 멜번에 교환교수로 갔었는데, 거기는 유족 상담실이 있어요.
1: 네, 네.
0: 와서 딱 좋은 그림, 편안한 그림 있고, 소파 있고, 거기서 상담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도 부검 끝나고 유족들 만나는 곳에 그런 것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죠.
1: 오늘 쭉 말씀 들으니까 우리 교수님은 이제 죽음 전반에 관한 전문가가 되신 거예요. 예.

0: 죽은 자의 과학적 원인 규명, 이건 뭐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죽은 자를 통해 사회적 맥락과 시스템 점검뿐 아니라 유족들의 트라우마 치유까지도 우리가 동시에 다 생각해야 한다. 그 말씀이군요. 우리 교수님한테 법의학이란 한마디로?
1: 제 인생입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인생입니다.
0: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데. 앞으로 계획은요?
1: 이제 법의학자로서 지금 현 체제 내에서 했지만 후배들이 노는 마당은 더좀 나은 환경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국민 건강을 위해서 마찬가지. 제발 검시법이 못 만들어지면 이건 좀 어렵다 치더라도
0: 아까 말씀 쭉 강조해 주신.
1: 대신 사망 등록 후 장례를 치렀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장례 치르고 사망을 안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사망 신고거든요.
0: 신고만 하죠, 그냥.
1: 그러니까 장례 치르고 다 하고 시간이 되면 그때 동사무소를 가요. 그러니까 사망 원인을 모른다라고 하는데 2만 8천 명 정도가 사망 등록이 돼요. 우리나라 사망률 2위는 사인 불명입니다. 근데 동사무소에서는 사인은 몰라도 그냥 등록이 돼요. 주민등록지가 누구고 이것만 확인, 인적사항만 확인하면. 그러니까 실은 여러 가지 죽음이 검증되지 않고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사망 등록을 먼저 하고 이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걸러지고 그 다음에 국가가 화장 매장 허가증을 줘서 장례를 치르게끔 해야 됩니다. 이것 좀 바꾸고 싶어요.
0: 근데 그것보다 사실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1: 검시법.
0: 검시법 만들어지는 게 더 중요한
1: 중요하죠.
0: 게군요.
1: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독립적 검시법은 힘들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장례 문화 바꾸자. 사망 등록
0: 알겠습니다.
1: 후 장례 치릅시다.
0: 우리 사회를 위해서 그 계획이 꼭 달성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1: 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법의학자에게 오늘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죽음에 임하는 또 죽음에 대한 사회가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사후 관리하는지가 한 사회의 또 척도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0: 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신경질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1: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자전거.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2: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1: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2: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2: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그래서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2: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2: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2: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2: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2: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은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짱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그러니까 어리니까.

0: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라고. 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0: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1: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0: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아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럼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0: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0: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이제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이런 속담이 있는가 하면 말 잘하는 놈치고 믿을 놈 없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두 가지 속담이 있다는 것은 말의 이중성을 표현하는 거겠죠.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갈등과 싸움이 커지고 뭐 심지어 사람을 죽게 만들 수도 있고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좋아지고 일도 술술 풀러지게 할 수 있고요. 어떻게 해야 좋은 말 또 잘하는 말일까요? 오늘 소통 전문가 김윤나 소장을 함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어떻게 해야 좋은 말, 잘하는 말을 할 수 있나요?
1: 이제 우리가 이제 천천히 배워가야 될것 같은데요. 주로 이제 제가 이렇게 많이 만나는 대상들이 어떤 이제 고민을 갖고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주로 기업을 많이 갔거든요. 근데 기업을 보면 이제 선배들이 있고 또 후배들이 있잖아요.
0: 요즘 MZ세대
1: 네, 그렇죠.
0: 완전히 다르죠?
1: 완전히 다르죠. 특히 이제 선배들은 뭐 파트장, 팀장부터 쭉 임원까지 어떤 걸 가장 힘들어 하시냐면 이제 선배 입장에서는 일을 지시하고 시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럴 때 아, 네, 알겠습니다. 이런 말은 듣기가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는 삼요 들어보셨을까요?
0: 제가요?
1: 네, 그렇죠.
0: 왜요?
1: 네, 제가요? 왜요? 지금요? 그리고 그게 요즘은 사요로 업그레이드 됐어요.
0: 또 뭐예요?
1: 쟤는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일할 수 없다 이런 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 때는 그런 말을 못 했잖아요. 근데 이제 후배들이 그렇게 나오면 당황하시는 거죠. 당황하면 말이 내 마음처럼 안 나가고 그걸 좀 괴로워 많이 하시고요. 이제 후배들도 근데 할 말이 많거든요.
0: 그렇죠.
1: 예, 이제
0: 서로 문화가 달라서 그런 거니까.
1: 맞아요. 그래서 후배들한테 뭐가 힘드냐 이렇게 물어보면 삼해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0: 네가 해.
1: 그렇죠. 아, 역시 다
0: 지금
1: 아시는군요.
0: 해.
1: 예,
0: 그냥 해.
1: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업무 제시를 명확히 줬으면 좋겠는데 아, 나도 몰라 일단 해. 예,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내가 아이디어를 내면 독박을 쓴다는 거죠.
0: 그렇죠.
1: 예, 잘 됐다, 네가 해. 예, 그리고 그래도 나름 해가서 가져가면 피드백도 없이 야, 다시 해.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 어려워지고 서로 노력하는데 소통이 안 된다. 네,
0: 그렇죠.
1: 이런 말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만나는 대상이 가족이죠. 예. 그러니까 가족은 저는 서로 말의 담장이 낮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0: 말의
1: 예.
0: 담장이
1: 요즘은
0: 낮다.
1: 좀 담장도 이제 보기 어렵긴 한데, 이게 담장이 좀 이렇게 높이 세워져야 서로 이제 침범을 안 하고
0: 조심하고,
1: 조심하고 이렇게 될 텐데, 그 담장이 너무 낮아서 할 말, 못할 말을 막 나누는 거죠.
0: 서로 함부로 한다?
1: 그렇죠.
0: 네.
1: 그래서 그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하면 상처를 덜 줄까요? 이놈의 승질을 어떻게 하면 조절할까?
0: 예.
1: 이런 하소연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그래도 부모 자식 간에는요, 좀 노력이라는 걸 하시거든요. 제가 어떻게 뭘 할까요? 이렇게. 근데 부부 간에는 그 인간을 어떻게 바꿀까요? 이거를 서로 좀 물어본다는 게좀 다른 점 같아요. 네.
0: 네. 그럼 그렇게 세대 간의 경험한 바가 다르고 그에 따라 문화가 서로 다른데
1: 네.
0: 상대방 문화를 존중 안 하고 그냥 자기 하던 방식으로 서로 대하니까 소통이 안 되는
1: 그렇죠.
0: 이거잖아요.
1: 네,
0: 이거 어떻게
1: 맞아요.
0: 풀어야 되는 거예요?
1: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저희 실장님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굉장히 피구형처럼 말하시는 분이었어요.
0: 피구형?
1: 네.
0: 그게 뭐죠?
1: 그러니까 저는 대화에도 피구형 스타일이 있고 캐치볼형이 있다. 이렇게 비유하거든요. 좀 느낌 오시죠? 그러니까 피구형은 그 종목을 생각하면 이제 아실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아웃시키는 게내 목표인 거죠.
0: 그리고 상대방 공 던지는 거 피해야 되고.
1: 맞아요. 그리고
0: 그러니까요.
1: 이제 저 사람이 잘 받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할 말을 그냥 내 기분대로 던지는 거. 이런 스타일대로 말하는 분을 우리는 이제
0: 피구형.
1: 피구형
0: 예.
1: 이렇게 말하고요. 이제 캐치볼형은 공원에서 아버지하고 아들 이렇게 캐치볼 하는 거
0: 예.
1: 보면 상대가 서툴게 공을 던져도 아빠가 탁 잡아주잖아요.
0: 그렇죠. 또
1: 그리고
0: 상대가 받기 좋게 던져야 되고.
1: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실력이 필요한 일인데요. 제가 이제 함께 일하던 상사는

0: 완전 피고형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직원들이 보고서를 가지고 오면 뭐라고 피드백을 하셨냐면 애들이 머리가 나빠. 머리가 나쁘니까 아웃풋이 이 모양이지. 이런 말을 막 거침없이 막 하셨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피고형처럼 말을 할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선택할 수 있죠. 선택지는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그렇게 딱 공이 날라올 때 나는 안 보여요. 나는 안 들려요. 이렇게 사후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른 척 한다는 의미예요. 그거를 이제
1: 피하는 거죠.
0: 맞아요. 그걸 회피의 대화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끝까지는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그냥 회사를 그만두고 마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런 선택도 우리가 많이 하기도 하고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 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가볼까?
1: 근데 상사한테 그렇게 할수 있나요?
0: 그런 경우도 요즘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거나 이 분야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더 오래 했는데요?
1: 막 받아치는군요.
0: 요즘은 그런 말 듣는 상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때는 못했지만 요즘은 좀 많아요. 이제 그렇게
1: 그런 형을 무슨 형이라고 불러요?
0: 힘의 대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피구로 왔으니까 나도 공 잡아서 같이 던진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렇게 힘의 대화를 할 수도 있고요. 이제 마지막 선택은 뭐냐면 이건 좀 어렵고 훈련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존중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존중을 선택한다는 건 뭐냐면 저 말이 좋다는 건 아니고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저 사람도 자기가 잘해보려다 보니까 그 사람도 원래 하려던 말이 있는데 그 랭귀지, 언어를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이 진짜 말하고 싶었던 게 뭘까? 이걸 한번더 고민해 보려는 노력? 그걸 이제 저는 존중의 대화라고 부르는데,
1: 요즘 애들은 머리가 나빠. 그게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0: 그렇죠. 이제 딱 그렇게 공이 날라오면, 저는 뭐라고 이제 반응을 했냐면,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우리 전체 조직의 수준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죠? 이렇게 그 사람 그 피구공을 턱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못하면서도 누가 내 마음을 알아보잖아요? 그건 또 되게 좋아하세요. 이제 그러면서, 와, 우리 김 팀장은 말이 통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관계와 신뢰가 만들어지고 제가 중간중간 오히려 피드백을 해도 아, 너무 그렇게 세게 말하지 마세요. 친구들 상처받아요. 이렇게 말아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좀귀 기울여 듣더라는 거예요. 이제
1: 이게
0: 그래서,
1: 존중형.
0: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존중형은 좀 피곤하고 또 노력해야 되는 면은 있지만
1: 성인군자가 아니고서 이게 이렇게 됩니까?
0: 노력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대화에서 그럴 순 없지만 힘이나 회피도 우리가 선택을 하죠. 근데 이제 한번더 존중의 대화를 선택하는 노력을 해보자. 저는 그게 이제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1: 상대가 나에게 세게 말하더라도 그 말에 담겨 있는 함의를 긍정적인 표현으로 한번
0: 그렇죠.
1: 되돌려 봐 주자.
0: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강연을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나만? 왜 나만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
1: 그러니까요.
0: 이렇게 억울해도 하시고 하시는데 저는 우리가 그런 실력을 캐치볼형다운 실력을 키우는 건 결국 나한테 남는 장사라고 믿어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1: 그리고 그 말은 내가 기분이 좀안 좋지만 상대의 마음을 존중하는 형식으로 말을 돌려줘 버릇하면
0: 그렇죠.
1: 그 상대방이 말하는 패턴이 바뀐다는 거죠.
0: 서로 영향력을 주기도
1: 그러니까요.
0: 하고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존재감 있는 사람.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가 되거든요. 요즘에 그 리더는 그런 진정성의 힘, 영향력의 힘으로 승부해야지
1: 그렇죠.
0: 예전처럼 카리스마로 승부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노력할 만한 대가가 또 돌아온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1: 그럼 반대로 지금 이제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막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에 대해서 아, 사실은 실장님은 우리 팀 전체 수준이 좀 올라갔으면 하고 바라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존중해 줬다면 반대로 요즘 MZ 세대들이 제가요? 왜요? 왜 나만요? 뭐 이렇게
0: 그렇죠.
1: 나오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0: 아주 리얼하게 연결을 잘
1: 그건
0: 해주시는데,
1: 어떻게 해야 돼요?
0: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업무를 지시했는데, 이거 저희 아랫날 맞나요? 이거 저희 파트 일 아닌데요? 이렇게 탁 치고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당황해서 리더도 힘이나 회피를 쓰세요. 그러니까 힘의 대화를 쓴다는 거는,
1: 그냥 해?
0: 그러면, 그렇죠. 그럼 내가 하리?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회피는, 그래, 알았어. 이따 얘기하자. 이렇게 도망가시는 리더들이 요즘 상당히

0: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당신이 하는 말은 지금 하고 있는 아레나를 잘 정리하고 싶다는 말이지,
1: 그러니까.
0: 이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받고 나서 그래도 나는 이 부분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야.
1: 내지는 그 RNR 분야를 잘하기 위해서도 요 일의 경험이 도움이 될 거야.
0: 예,
1: 뭐
0: 그렇게
1: 이런
0: 이제
1: 식으로.
0: 조언하고 피드백하는 거 리더는 할수 있는데, 저는 언어에는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속옷 입고 바지 입지, 바지 입고 속옷 입으면 야단 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조언하고 피드백하고 공감할 수 있지만, 공감하고 그리고 나서 조언하고 피드백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신 말은 아레나를 정리하고 싶다는 거지, 이 일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이런 순서대로 말하면, 아, 저 리더는 내가 잘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구나. 이게 상대에게도 전달이 되죠. 예.
1: 결국 그거는 상대방이 어떤 뜻에서 왜그 말을 했을까를 한번더 헤아려 가면서
0: 맞아요.
1: 상대방의 그 말에 담겨 있는 속마음을 읽어가면서 그렇게
0: 맞습니다.
1: 대응해라 이거 아닙니까?
0: 네, 맞아요.
1: 하하.
0: 그러면 이제 여기에 도움이 될 만한 그 짤막한 이런 개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텐데, 이제 말은 입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말이 만들어지는 곳은 입이 아니라 저는 이제 마음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뭐 다른 분들은 뇌라고도 말씀하시고 생각이라고도 하는데, 마음에서 말이 만들어져서 이제 입으로 발화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원래 말해야 하는 좋은 컨텐츠는 이 마음에서 생성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확인하지 않고, 예, 그냥 이렇게 당황스러우니까,
1: 그러니까 속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0: 네, 습관처럼 반사적으로 말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그 도대체 그 마음이라는 곳에서 어떤 말들이 만들어지길래 그거를 발화해야 되냐, 그걸 아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구조를 생각하실 때 보통 빙산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1: 빙산
0: 예, 빙산이요. 보통 우리 빙산은 이제 보여지는 것보다
1: 밑에가 훨씬 크죠.
0: 네, 그걸 비유 때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면 아래가 마음이고 수면 위가 이제 말, 밖으로 이제 발화되는 말인 거죠. 근데 이제 수면 아래도 좀 구조화 해볼 수 있어요. 맨 아래가 욕구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구 위에가 기대.
1: 기대.
0: 네. 그리고 기대 위에가 감정과 생각. 이렇게 이제 구조화를 한번 해보시면, 욕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원하는 것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화할 때 여러 욕구들이 있잖아요. 좋은 관계를 맺고 싶고, 그리고 일하면서 내가 좋은 성취도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본연의 힘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욕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예시에서 말한 것처럼요. 뭐, 이 우리 조직 전체 수준을 높이고 싶으시죠? 이것도 그의 욕구인
1: 욕구다.
0: 거죠. 그리고 이제 아레나를 잘 정리하고 싶지라는 그 마음도 욕구를 알아봐 주는 거거든요.
1: 욕구이죠. 그러면서
0: 그렇죠.
1: 또 기대이기도 하고.
0: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에게 어떤 욕구가 있으면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저 사람이 날 도와주겠지, 저 사람이 날 이해하겠지, 이런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관계 다 아시겠지만 나의 욕구와 기대가 충족되기가 에
1: 어렵죠.
0: 어렵죠. 그러니까 충족되면 대화가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충족되지 않으면 이제 탁 위로 올라가면 어떤 부정적인 감정과 또 이제 짜증스러운 생각들이 확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수면 위로 내 말이, 야, 그럼 내가 하냐? 너 그거 하라고 뽑은 거야. 이렇게 말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의 말을 잘 듣는다는 거는 아까 좀 전에 예시에서요. 저 사람은 어떤 욕구지? 저 사람은 무슨 기대를 갖고 있지? 이거를 잘 파악하는 굉장히
1: 그러니까요.
0: 논리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1: 특별히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0: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하냐면, 왜 우리가 대화 기술을 열심히 훈련하지 않아도 말이 굉장히 힘이 있으면서도 영향력이 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자기 인식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1: 자기 인식.
0: 능력. 그걸 요즘 셀프 어웨니스라고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지금 내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기술이 조금 부족해도 굉장히 말에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하는 방법.

0: 여러분, 이렇게 대화하면서도, 아, 지금 내가 뭘 원하지? 내 욕구. 내가 지금 교수님께 뭘 기대할까? 나의 기대. 아,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이지? 나의 감정. 요세 가지의 성찰 질문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대화에서 상대 것을 찾아내기가 훨씬 더 용이하죠.
1: 이건 뭐 타고나는 거예요? 훈련되는
0: 저는 90% 이상은 훈련이라고
1: 거예요?
0: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왜 말도 물려봤잖아요. 대물림 되기 때문에
1: 그렇죠.
0: 우리 다말 실력이 이렇게 다 다른데 좋은 말을 물려받기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후천적인 연습, 노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여지죠.

0: 어느 책에서 말그릇이라는 표현을 쓰셨던데 네, 그건 맞습니다. 뭡니까?
1: 네. 이 말그릇이 이제 저희 시그니처처럼 됐는데 이것도 하나의 메타포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마다 말을 담아내는 그릇이 하나씩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하나 있을 거고 교수님도 하나 있는데 그릇이다 보니까 이제 넓이도 있고 깊이도 있고 뭐 재질도 좀 다르겠죠. 이거는 이제 타고난 기질도 있고 내가 어떤 부모와 형제자매와 좀 자랐느냐. 그래서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이 어떤 크기냐에 따라서 그 사람 말의 수준이나 관계 깊이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말그릇이 크다는 것은 마음의 여력에 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아까 말한 그 셀프 어웨니스
0: 자기 인식 능력, 네. 공감 능력
1: 그렇죠.
0: 이런 네. 게 큰 게 말그릇이
1: 네.
0: 크다.
1: 네, 그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좀 뾰족하게 말해도 내가 그 말을 대응할 때
0: 예, 예. 예,
1: 내 욕구를 좀 알아차리고 상대의 욕구는 뭘까? 이럴 수 있는 여력이 예, 좀 있는 거를 이제 그릇이 크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제 그러면 주변도 좋고 나도 내가 되게 괜찮은 거죠.
0: 그렇죠.
1: 예. 이제 그릇이 작다는 것도 비슷한 원리예요. 근데 이분들은요. 기분 나쁜 말을 듣잖아요. 그럼 아주 타격감에 좋다. 요즘 그렇게 말하는데 그냥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반응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길거리에 속도를 늦추면 사람이 보입니다. 이런
0: 그렇죠.
1: 이제 문구를 제가 자주 보는데
0: 예.
1: 그분들은 속도가 빠르니까 사람을 놓치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나도 돌아서면 후회하세요.
0: 그래. 즉자적 예. 반응을 그냥 하는 분들.
1: 맞아요.
0: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말을 듣더라도 한 번쯤 내 감정을 추스리고 한 번쯤 더 생각해 보는 거군요.
1: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가 자극을 보내면 바로 반응하는 패턴에 너무 익숙해져 있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우리 굉장히 빠르잖아요, 속도가. 근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것.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지금 뭐 말하고 싶지? 내가 지금 뭘 기대하지? 이런 질문을 내 안에서 가져도 충분하다. 이런 뜻이죠.
0: 1초만 생각해 보자.
1: 네, 그럼요. 예.
0: 그리고 이 주변이나 가족으로부터 이렇게 항상 배워서 뭐 그 부모들이 하던 식의 패턴대로 그대로 하는 이런 스타일들이 몇 가지 유형이 또 있다고요?
1: 아, 네, 네.
0: 말의 시나리오?
1: 아,
0: 이건 뭡니까?
1: 맞습니다. 이제 말의 시나리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그 영화 대본 같은 거 배우들이 이제 시나리오를 받으면
0: 예.
1: 그 대본대로 배역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잖아요. 정해진 대로.
0: 그러라고 하는 게 시나리오죠.
1: 그렇죠. 그렇죠. 마치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요. 어떤 말만 반복하거나 아니면 어떤 말을 전혀 하지 못하거나 마치 누가 시나리오를 준 것처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유형을 조금 나눠봤거든요. 좀 짧게 소개를 드리면
0: 예, 예.
1: 첫 번째는 복종 시나리오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0: 복종?
1: 네. 이 언어부터가 조금 슬픈데 괜찮아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0: 그냥 계속
1: 분들.
0: 받아들이고 네. 순응하고
1: 그리고 의견을 물어보면 글쎄요. 이렇게 자기 주장을 못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왜 그러냐.

0: 왜냐하면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억압받는 환경에서
1: 예.
0: 자란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의 문제가 이제 만만하다. 주변에서 다일 몰고 억울한 일이 좀 많죠.
1: 있어요, 있어요. 그런
0: 네.
1: 분들이 있습니다.
0: 되게 고통스러워서 상담을 매우 그러니까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매우 비중이 큽니다. 복종 시나리오는 이제 슬픈 시나리오 중에
1: 그렇죠.
0: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희생 시나리오를 가지신 분이 있어요.
1: 이것도 복종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근데 조금 유형이 다른데 이분들은 용사예요. 그러니까 영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내가 책임질게. 내가 해결할게. 다 내가 해결한다고 해요. 그리고 주변에 가족 중에 누가 만약에 이제 아프거나 하면 내가 잘 못해서 그런가? 모든 책임을 다 가져오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이제 또 이제 슬픈 건 뭐냐면 힘들어 외로워라는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다 책임져야 하니까
1: 그러니까요.
0: 어릴 때부터 애어른으로 자란 사람들.
1: 그렇죠.
0: 예, 희생 시나리오고요. 그래서 중년 넘어가면 갑자기 이렇게 인생의 허무함을 많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정말 많이들 갖고 계신데 인정 시나리오예요.
1: 인정?
0: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더 많이 성공해서 더 높은 명예를 따서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싶다.
1: 누구나 다 그런 거
0: 네,
1: 아니에요?
0: 그렇죠. 근데 그게 과할 경우에.
1: 아, 과하다.
0: 예, 그리고 혹은 그 성공과 성취 쪽으로 안 가고 어떤 사람한테 굉장히 살갑게 해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도록
1: 만들고.
0: 만드는 네, 그런 유형인데 그게 왜 과하냐면 예를 들어 조금의 피드백이나 아니면 누가 관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사이가 소원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영향이 너무 큰 거예요.
1: 못
0: 못
1: 참는군요.
0: 참는 거죠. 안절부절하고
1: 안절부절하고.
0: 나의 작은 실수도 견디지 못하는 예, 그런 유형이 이제 인정 시나리오고요. 이제 마지막은 같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는데 결함 시나리오도 있어요. 결함 시나리오도 요즘 상담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를 너무 비난하는 거예요. 이 멍청이, 이 바보, 넌 이거밖에 못해.
1: 알겠어요.
0: 예, 그런 유형이죠.
1: 근데 왜네 가지 시나리오가 다 나쁘기만 해요? 좋은 시나리오는 없습니까?
0: 근데 이것도 이제 양면이죠. 예, 잘 쓰면은 그 사람의 동기기도 하고, 근데 이게 과하면 문제가 되는데,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지금 네 가지의 공통점이 이거잖아요. 모든 주도권이 다 내가 아닌 타인에게 있는 거죠.
1: 아하.
0: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1: 그러다 보니까 복종, 희생, 결함
0: 네,
1: 이렇게 되는 건데.
0: 맞아요. 모든 기준이 남에게 있는 거예요.
1: 내 자기 기초, 오히려 기준을 나에게 가져오면 이게 달라지는군요.
0: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타인지향 시나리오가 아니라, 내부지향, 나의 자기감을 좀 단단히 하면 그 시나리오도 있다고 문제가 되는 것만은 아니니까 잘 조절하면서 쓸수 있다.
1: 그
0: 이런 거죠.
1: 말씀은 아까 말씀하신 자기 인식, 셀프 어웨어니스,
0: 맞아요.
1: 또 감정을 헤아리는 거, 뭐 이거랑 다 일맥상통하는군요.
0: 그렇죠.
1: 먼저 나를 돌아보라.
0: 맞아요.
1: 이야기를 들을 때도 말을 할 때도 먼저 나를 돌아보라.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봐라. 결국 그 말씀이 내부지향하고 그게 연결되는 거로군요.
0: 네, 맞습니다.
1: 그 현장에서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고 코칭하시고 이렇게
0: 네.
1: 말하는 법이 바뀌면서 그 사람의 인생도 달라진 경우도 많죠?
0: 네,
1: 뭐
0: 그럼요. 네.
1: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어떤 경우입니까?
0: 네. 제가 이제 코칭을 할때 초반에 했던 분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근데 그분은 이제 별명이 까까 리더십을 가진
1: 까까?
0: 분이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 까람까.
1: 아하.
0: 그 시절에는 또 그런 리더들이 좀
1: 예.
0: 많으셨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코칭 오시자마자 너무 화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두세 번 만날 때까지 회사 욕, 후배 욕, 욕만 그냥 실컷 하셨는데,
1: 예.
0: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게 된 이유는 다 배경이 있겠죠. 이제 이분은 어릴 때좀 이렇게 방임적으로 자라셨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손에서 못 자라고 이제 할머니 손에서 자라셨는데, 그러니까 모든 일을 알아서 선택하고 내가 다 처리해야 되는 분이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도 이분이 영업 조직에 계셨는데 그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영업이어서 선배가 이렇게 멘토링을 안 해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1: 그럼
0: 알아서 각자
1: 아주
0: 노색.
1: 어려서부터 계속 보살핌을 못 받았군요.
0: 맞아요. 그래서 이제 선배들 가방 들고 다니면서 겨우 배우고 겨우 배우고 어느 정도 자리까지 오셨는데 이제 후배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좀 가르치려고 하는데 안 배운다는 거예요. 후배들이 안 배우고 겸손하지도 않고 불평만 하고 이러니까 이제 화가 너무너무 많으셨던 그런 리더셨고 이제 회의 중에도 계속 화를 많이 내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코칭을 하다 보면 대화 기술이 필요한 시점이 언제냐면
1: 예.
0: 우리가

0: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마음에 대한 이해가 이제 이루어진 다음에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참 어렸을 때, 나 진짜 고생 많이 했다. 나 되게 안쓰러웠네. 나 측은했네. 그래도 나 대견하네. 여기까지 올 때까지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네라고 하는 자기 수용? 그리고 자기와의 화해? 이렇게 이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럼 사람이 좀 누그러져요.
1: 그러니까 그 까까 리더십으로 코칭 받으러 오신 분의
0: 네.
1: 속마음을 계속 읽어주신
0: 그렇죠.
1: 거구나.
0: 그렇죠.
1: 그래서 본인 스스로를 인정하게 만드신
0: 네, 그렇죠. 그러고
1: 거구나.
0: 나면 이제 언제부터 변화가 시작되냐면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제가 좀 다르게 해봐야 할것 같아요.
1: 그 말이 나오게끔.
0: 네.
1: 그러니까 바로 기술을 가르치시는 게 아니고요.
0: 아니죠. 그래서
1: 그분의 감정을 읽어보려고 하시는 거군요.
0: 제가 얼마나 그분의 욕구와 기대와 감정을 열심히 따라갔겠어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마음이 누그러지고, 비로소 자기를 보게 되면, 그럼 제가 잘해볼게요.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코칭 끝나고 6개월 후에 이제 조사하러 제가 갑니다. 진짜로 변했는지. 그랬더니, 이제 화도 안 내시고, 심지어 이제 고마워, 미안해. 잘했어, 수고했어. 이제 이런 말도 막 이제 늘어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저한테 코칭 올 때만 하더라도 이제 조직에서 빨간불이셨거든요. 이 친구하고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더 이제 진급도 하셔갖고 임원의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아직까지도 기억하는 건 저도 이제 코치로서 정말 사람의 말은 변할까? 네, 정말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저도 이렇게 고민될 때가 있어요.
1: 그 성과가 없으면 일할 맛도
0: 그렇죠.
1: 안 나고.
0: 그렇죠. 근데 그걸 다 그분을 보는 순간 정말 되는구나. 네, 그런 분이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1: 근데 연세가 굉장히 좀 높으신 분들일수록 아무리 우리가 좀 바뀌어서 노력하고 그분의 소통 방식을 좀 변화시켜 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0: 네.
1: 그런 경우는 또 어떡합니까? 제가 과거 돌아가신 제 어머니하고의 소통이 좀 그랬었거든요. 제
0: 그러시죠.
1: 어머니는 뭐 연세가 많이 들으면 들수록 옛날 얘기 또 되풀이하시고 되풀이하시고
0: 맞아요.
1: 아무리 제가 달라진 행태로 대화를 시도해도 또 돌아가시고 또
0: 네.
1: 돌아가시고.
0: 맞아요. 그래서 새로운 언어를 배울 의지가 없으면 언어는 바뀌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관계에서 한 사람만 변화하고 한 사람은 여전히 그 언어를 모를 경우에 이제 힘들어질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관계에서 새로운 언어를 학습할 능력이 있는 자가 먼저 마음을 헤아려 보자.
1: 아, 물론이죠.
0: 네. 근데 모든 사람이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뭐 불어나 영어를 잘하지 않는 것처럼 한국말을 잘한다고 소통을 잘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1: 아니죠.
0: 네, 그래서 그것은 나이가 많다 적다의 문제도 물론 있지만 그거는 개인이 새로운 언어를 배울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변화의 동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전더 크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임원이나 CEO들 훨씬 더 이제 나이도 있고 경력도 많은 사람들도 변화에 같은 의지가 있으면 네, 가능하시거든요.
1: 서로 소통이 좀 어려운 상대방을 향해서 저 사람은 도대체 소통이 안 돼. 저 사람이 문제야라고 하기 이전에
0: 네.
1: 먼저 내가 그걸 깨달으면 내가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0: 맞아요.
1: 내가 달라지면 상대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
0: 그럼요. 예. 그 대화는 핑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새로운 언어를 완전히 쓸 수는 없지만 내가 다른 작용을 보내면 다른 반응이 올 수밖에 없죠.
1: 내가 아무리 달라져도 상대가 안 달라지는 거.
0: 그러면 이제 선택해야죠. 네, 선택해야 되는데 그거를 포기하는 순간도 있지만 저는 그게 중요한 관계일수록 그래도 내가 잘해봐야지라는
1: 더
0: 선의가
1: 해야죠, 더.
0: 우리 마음에 있다고 믿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까 기업체 이야기하다가 가족
0: 네.
1: 이야기하다가 뭐부터 풀까요? 이제 기업 얘기하면서
0: 네.
1: 여기까지 왔는데
0: 가족
1: 가족으로
0: 이야기할까요?
1: 가볼까요? 가족은 담장이 너무 낮아갖고서 막 함부로 한다. 이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0: 맞아요. 진짜 갈 길이 멀고 또 중요한 게 가족인데요. 가족끼리 왜 우리가 밖에서 재밌는 일 있으면 나 우리 가족한테 말해줘야지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화 자체가 좀 어렵다고 느끼는 건데 가장 큰 이유는 경계 문제 때문이에요.
1: 담장 경계
0: 예, 비슷한 맥락이죠.
1: 예.
0: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물리적 거리가 이렇게 여유 있게 있어야 서로 편안한 것처럼 마음에도 경계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에서는 세 가지의 경계를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애매한 경계가 있어요. 어디까지가 네 거야? 어디까지가 내 거야? 가족들은 보통 그렇게 애매한 경계를 많이
1: 그렇죠,
0: 가죠.
1: 그렇죠.
0: 그래서 왜 대표적인 게요. 그냥 문팍 열고 나가는 거. 화장실도 확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아이를

0: 비난해서라도 잘 가르치고 싶잖아요. 그게 다 경계 위반이거든요. 그게 애매한 경계선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경직된 경계도 있어요. 요즘 그런 가족도 많은데,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는데 너무 어색한 거. 그래서 체할 것 같고 가족하고 밥 먹는데 여행 가면 더 괴롭고 그런 가족이 있거든요. 그게 경직된 거고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건강한 경계, 유연한 경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끼리 원칙은 있지만 뭐가 되냐면 그런 가족은 어디까지가 내 일이고 어디까지가 네 일일까? 이 구분을 잘하는 가족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만약 이제 우리 아이가 전 아이들이 아직 좀 어리거든요. 아이가 이제 이렇게 수학 시험을 보고 갖고 왔는데 예를 들어 50점이에요. 50점일 때 이제 부모가 나가는 반응이 있죠. 아이보다 더 분노하거든요. 예, 그리고 막 이제 혼을 낼때 잠깐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일은 아이 일일까? 내 일일까?
1: 아이리죠.
0: 근데 그 경계를 넘는 순간 이제 부모는 뚜껑이 열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취업해야 되는 자식이 취업을 못하고 있으면 부모 속이 터지잖아요. 그럴 때 내가 하는 개입이 있는데 부모로서 생각해 봐야죠. 이건 내 일일까? 네 일일까? 그런 경계를 잘 만들어야 말도 정돈이 됩니다.
1: 더 중요한 건 특히 가족일수록 제가 뻔히 내 마음을 알면서 저래. 근데 모르는 거죠.
0: 맞아요, 맞아요.
1: 그 같은 가족이라도 어떻게 내 마음을 압니까?
0: 맞습니다.
1: 그렇게 오해하는 거죠.
0: 맞아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도 나도 몰라요. 근데 그걸 가족이 오래 살았다는 이유로 알아줄 거라 기대하는 건 매우 위험한 착각이죠.
1: 그러니까요.
0: 맞아요.
1: 부부지간에 제일 많이 싸우는 게 그거예요. 아니, 뻔히 알면서 저또 저래?
0: 맞아요. 심리학 연구에서도 오래 살수록 서로를 모른다는 연구 결과가
1: 그러니까요.
0: 되게 많거든요.
1: 근데 화내는 건다 알면서 저런다고 화내는데 상대는 정작 그걸 모르죠?
0: 모르죠.
1: 왜 화내지? 이렇게 되는 거죠?
0: 네. 그리고 질문하지도 않아요. 가까운 사이끼리는 모르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기분이 어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 근데 안 묻습니다.
1: 알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말하는 기술로 시작했습니다만 사실 그 이전에는 먼저 잘 듣는 게 중요하죠. 경청의 기술도 좀 정리해 주시면요.
0: 네. 보통 경청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나 그거 다 알아. 이런 태도를 보이시거든요. 듣는 거 중요한 거다 아니까요. 근데 잘못 알고 계신 게참 많아요.
1: 뭡니까?
0: 대표적인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경청은 참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언제까지 참나요? 나 언제 도대체 끝나요? 그저 말을.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경청은 절대로 참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친구가 승진해서 누락된 거예요. 그래서 막 회사에 대한 분노를,
1: 푸념을 하죠.
0: 막 푸념을 막 이제 했을 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면 이제 힘들잖아요. 그럼 속으로 생각해요. 언제 끊지?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경청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는데요. 저 친구가 원래 하려던 말이 뭐였지를 빨리 찾아줘야
1: 그
0: 돼요.
1: 속의 욕구, 그
0: 그렇죠.
1: 속의 기대.
0: 네. 그러면 경청 잘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너 말은 상사가 네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주길 기대했는데 말이야. 그걸 빨리 요약 정리해서 확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럼 이제 말하는 사람이, 아, 그래, 나그말 하려고 했지. 이렇게 돌아오도록 해주는 게 경청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1: 무작정 참는 게 아니다.
0: 맞아요. 그럼 너무 괴롭죠, 서로. 그리고 두 번째 오해는 경청이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어쩌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눈을 맞춘다, 고개를 끄덕인다, 맞장구를 친다를 공식처럼 말씀하세요. 근데 그건 경청의 본질이 아닙니다.
1: 근데 이것도 필요하죠.
0: 필요하죠. 예, 그거는 이제 내가 잘 들어볼게.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건데요. 경청의 본질은 우리가 했던 상대의 욕구가 뭘까? 상대의 기대가 뭘까? 감정이 뭘까를 추론하면서 예측하면서 가설을 세워보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에요.
1: 그렇죠.
0: 그래서 경청을 하고 나잖아요. 저도 한 50분 상담하는데 정말 많이 피곤합니다.
1: 네,
0: 그
1: 그럼요.
0: 어떤 기술보다 애를 많이 써야 되는 기술이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1: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거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이고, 듣는 거는 그냥 수동적인 행동이라고
0: 맞아요.
1: 생각하는데,
0: 네.
1: 듣는 것도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 말씀 아닙니까?
0: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도 질문해 주시고 그걸 경청하시나 지금 에너지를 엄청 쓰시는 거죠. 네.
1: 그리고 질문하는 법은요. 아까
0: 네.
1: 왜 질문 잘안 한다고 그랬는데,
0: 아, 그렇죠.
1: 질문 잘하는 건또 어떤 겁니까?
0: 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질문을 정말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말을 덜합니다.
1: 그럼요, 그럼요.
0: 말의 양이 줄면서도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실력은 질문의 힘에서 나오잖아요.

0: 대표적인 거 질문 기술 너무 많지만 대표적인 거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우리 첫 번째는 감정을 서로 좀 물어봐주자.
1: 감정을
0: 감정 질문.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회사에서 면담할 때도 그래서 지금 마음이 어때? 기분이 좀 어때? 좀 묻자. 그럼 100명 중에 한 명이 그런 질문 들어봤다고 손 들거든요. 그래서 감정 물어봐주자. 두 번째는 상대가 아무리 불평불만해도 에너지가 높아지는 질문을 찾아보자.
1: 어떤 질문이죠? 에너지가 높아지는
0: 예를
1: 게?
0: 들어서 이렇게 이제 아이 키우는 엄마가 나 진짜 애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진짜 나 엄마 사표 쓰고 싶다. 이러면 힘들다고 공감해줄 수도 있지만 질문할 수도 있죠. 그럼 내가 어떤 질문해주면 저 친구가 힘이 날까 고민해볼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야, 근데 너는 아이 키우면서 언제가 가장 보람 있어?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면 이제 언제 내가 힘들었냐는 듯
1: 예.
0: 사람의 에너지가 확 올라가요. 질문은 그런 힘이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 이제 우리가 겸손 질문이라고 하는데 선배가 돼갈수록 자꾸 내 말이 맞다고 말하지 말고
1: 예,
0: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1: 그렇죠.
0: 당신이 나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라고 해서 먼저 질문하고 중요한 건 들으셔야 돼요. 그세 가지 질문부터 한번 연습해 보시면 어떨까요?
1: 감정을 물어봐달라.
0: 네.
1: 그리고 상대의 에너지가 올라가는 질문.
0: 네.
1: 그리고 내 생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생각도 좀 들어보려고 하는
0: 네.
1: 그런 겸손형 질문들로 해라. 질문을 많이 할수록 내가 말을 덜하게 된다. 말을 덜 하면서도 주도권은 계속 가져가는 거죠.
0: 그렇죠.
1: 우리 소장님은 어쩌다가 이런 의사소통, 뭐, 말 잘하는 법, 이런 거에, 전문성을 가지게 됐습니까?
0: 네. 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큰 뜻으로 시작했다기보다는 내숙제 하려다가 잘하게 됐다 이런 히스토리가 있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저는 이제 제가 7살 때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근데 요즘에 이혼은 좀 하나의 선택처럼 또 여겨지지만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실 때만 해도 쉬쉬해야 되는 그런 그 선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두 분이 안 헤어지려고 그렇게 많이 싸우셨던 것 같아요. 저희 두 분이 대단한 피구형이셨어요.
1: 둘 다.
0: 네, 피구형 통키라고 보시면 돼요.
1: 둘 다.
0: 네, 두 분이 둘 다, 그러니까 서로 지지 않으려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특히 좀 한량이셨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예전에는 월급도 이렇게 현금으로 받아, 봉투에 받아올 때 집으로 바로 안 오시고, 이제 호프집 세 군데 들리셔가지고, 그럼 돈 봉투가 반이 줄어서 오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좀 무시를 많이 받으셨겠죠?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존중받고 싶으셨을 거예요, 가장으로서. 근데 평생을 그런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욕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새로운 언어인 거예요.
1: 그렇죠.
0: 배우지 않으면 나이가 찬다고 할수 없는 전혀 다른 언어구나라는 걸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너무 많이 깨달았죠.
1: 반면 교사군요.
0: 그렇죠. 근데 그게 또요, 그럼 나는 엄마 아빠처럼 안할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1: 어렵죠.
0: 배운 거보다 배인 말이 힘이 더 강합니다.
1: 물론이죠.
0: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이제 연애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싫었던 엄마 아빠의 그런 말의 패턴들이 반복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1: 몸에 배어 있으니까.
0: 예, 참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화 기술만으로 변하는 거는 아니구나. 내 마음을 이해하고 자기 인식력을 높여야 말이 변하는구나. 그러니까 제 인생의 숙제를 해결하다가 여기까지
1: 해결하려고 자꾸
0: 왔죠.
1: 이제 책도 읽으시고 공부를 많이 하신 거군요.
0: 네, 그러니까 그 답이 결국 마음에 있다는 걸 찾고 제가 변화하니까 그럼 알리고 싶잖아요.
1: 알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나도 좀이 나의 말 습관, 말버릇 이런 걸좀 바꿔봐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되지? 이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첫 시작하는 이 꿀팁 하나만 주시면. 시작점.
0: 대화는 원 플러스 원으로 하자. 예, 조금 예시를 붙이고 싶은데, 저희 이제 얼마 전에 친정 엄마께서 제가 이제 새 책이 나왔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잘 되는 거다 엄마 기도빨이야. 이렇게. 저제 기도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엄마한테 말씀드렸어요. 엄마, 엄마도 살고 딸내미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우리 딸참 수고 많았어. 근데 엄마 기도빨도 있다. 이렇게 하면 상대의 수고도 알아주고 내 수고도 돋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화는 원 플러스 원으로 챙겨서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0: 싶어요.
1: 나에게 있어서 말이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0: 저에게 말이란 내 마음을 산책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말을 어떻게 하느냐 보면 제 마음의 상태를 알수 있는 거죠.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이에게 말이 좀 세게 나간다? 내 마음 어떨지 좀 봐야겠다. 내 마음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말과 마음은 늘 같이 보는 것 같아요.
1: 말과 마음.
0: 네. 네.
1: 특히 마음을 강조하시는 그 대목이군요.
0: 그죠.
1: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0: 네. 지금 저는 이제 강의 다니고 또 틈틈이 책 쓰고 코칭하는 게 일인데요. 그 삼박자가 저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을 잘하고 싶고 오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래 할수 있도록 제 마음 건강을 잘 돌보는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1: 뭐, 오래 하셔야 또
0: 네.
1: 많은 분들한테 영향력을 좋게 발휘할 수 있겠죠.
0: 감사합니다.
1: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앞에 상대의 말을 듣고 또 내가 말하기 직전에 잠깐만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상대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는 노력, 오늘 그걸 배운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EBS 퀴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아,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6: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낙동강이 내어준 상주벌의 여름이 풍성합니다. 아버지는 30년 경력의 자수성가한 백전노장.
1: 큰 거 맞다. 저는 좀 신중히 잘 맞다면 또 혼날 것 같아서.
2: 아버지 결혼하시는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
3: 야, 이리 갈까 봐.
1: 야, 이거하고 이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걸 아직도 놔둬도 되는데.
0: 아들은 1년 전 아버지의 과수원으로 돌아온 신출내기 농부.
1: 깨고 있어. 눈뜨림으로 할 수도 있는데. 자, 이거 한번 재봐. 이거는 11.4 정도 기본은 뭐 그 아니야.
2: 아빠 말대로 11.3, 4 나오네요.
1: 아, 여기 경기 좋네. 항상 올 때마다 좋네.
0: 달달한 복숭아를 사이에 둔 아버지와 아들의 서툰 동행을 만나봅니다.
1: 밑에서 일하느라고 힘들지.
2: 내가 이제 농사하기로 했으니까 그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0: 태백에서 발원해 굽이굽이 500리. 낙동강은 온갖 흙탕물을 온몸으로 받아내 상주의 너른 들을 빚었죠. 땅을 내어준 것은 강이지만 그 땅을 일구는 건 사람의 몫. 김창근 씨에게 새벽 식사는 하루도 거르지 않는 농부의 첫 의식이랍니다.
4: 안녕하세요. 잘 먹겠습니다.
5: 아침 식사는 몇 년을 이렇게 차야 되는 거예요?
6: 결혼하고는 쭉이죠.
5: 얼마나 되셨어요?
6: 네. 30년.
5: 30년?
4: 저는 밥을 먹어야지 일이 시작이 됩니다. 밥심으로 우리가 농촌사람들 일을 많이 안다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0: 흘린 땀방울만큼 되돌려주는 게 땅이요. 얼렁뚱땅 눈속임이 통하지 않는 게 농사라죠. 그러니 농사꾼에겐 몸과 성실함이 가장 큰 미천이라네요.
1: 가자 빨리. 네. 바쁘다.
0: 복숭아는 여간 까다로운 과수가 아니랍니다. 한 나무에서도 열매마다 익는 속도가 다르고 때맞춰 고을라 따지 않으면 1년 농사가 허사가 된다는군요. 한 품종당 수확 시간은 딱 2주. 짧은 시간과의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2: 그래서 이제 방제기 떼고 이제 접지 한번 달아가지고 운반하는 거거든요. 한번 지금은 운반차로 보시면 돼요.
0: 타지에서 회사를 다니다 1년 전 집으로 돌아온 아들 준성 씨.
1: 야, 그 뭘 따라가면 안 돼?
2: 어쩌니까? 어디부터?
1: 와라.
7: 아드님도 하실 수 있잖아요.
1: 아직까지 잘 몰라요.
0: 굳이 아들의 운전대를 뺏어서 결국 연륜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네요. 백전노장의 지인가는 맛이 꽉 찬 복숭아를 한눈에 찾아낼 때도 드러난답니다.
1: 이렇게 나무를 잡고 먼저 잡고 복숭아 살짝 걸리면서 끈을 풀지면 복숭나무의 손상이 거의 없습니다.
0: 대신 아버지의 어깨는 엉망이 됐죠.
1: 맨날 만세 부르듯이 손을 올려야 되니까 일을 많이 하다 보니 해정근격이 나가서 그래 원래 수술했어요.
0: 30살 무렵 복숭아나무 10그루로 시작해 맨몸으로 축구장 4배 반 크기의 과수원을 일궈내며 준성 씨를 비롯한 세 자녀를 키운 아버지. 이 일은 여전히 줄지 않습니다.
1: 됐다. 쏙.
2: 아버지는 결혼하시는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 이 야동들 이렇게 따는 건 힘들잖아. 모르고.
2: 몰라요.
0: 부지갱이 손도 아쉬운 수확철에 복숭아 농사라곤 전혀 모르는 외국인 귀절 노동자들과 아직 일이 서툰 아들이 유일한 지원군이랍니다.
2: 저는 좀 신중히 딸 맞다면 또 혼날 것 같아서 궁금하다.
0: 준성 씨 눈에는 붉은 복숭아가 다 똑같아 보일 뿐이죠.
1: 야, 이리 갖고 와봐. 뭐 저게 뭐 다음을 따고 있나? 야, 이거하고 이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이걸 아직도 놔둬도 되는데 왜 땄어?
0: 아직은 넘을 수 없는 아버지의 벽.
1: 빨리 움직여. 네. 넣어줘. 이동.
0: 아버지의 속도를 쫓아가느라 정신없는 준성 씨.
1: 좀 더. 빨리 오늘 작업해야 되는데. 더.
0: 아무리 젊고 힘이 좋아도 아버지의 경력은 당해낼 수 없습니다. 20kg이 넘는 바구니를 옮길 때도 아버지의 몸이 더 가뿐해 보이죠.
1: 이 나이 때는 내가

0: 이거를 100박스도 너무 들었다 놨다 했어.
1: 이걸 하루에 100개 이상씩 했으면은 감당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요? 대단하십니다. 정갑니다.
2: 역시. 아버지 대단하신 것 같아요.
1: 예, 네, 대단하시네요.
3: 땡볕에서 한바탕 전쟁을 치른 뒤 찾아온 꿀맛 같은 휴식.
4: 맛있게 먹어야죠. 우리 애들, 일하는 노동자들, 근로자들 한번 먹어보고.
3: 먼 길 건너와 고생한 글로벌 구원 투수들을 위한 새참이죠. 라오스에선 일부 지역에서 만나는 흔치 않은 과일이라네요.
5: 어때요?
2: 맛있어요?
5: 네, 맛있어요.
2: 맛있어요?
3: 아버지와 준성 씨의 별미는 따로 있죠.
2: 아버님이 복숭아 안 드세요?
0: 나는 맘만 보면 됩니다, 복숭아. 당도가 있는 거는 하기만 하면 됩니다.
3: 사람 마음이 그런 게 아닐까요? 늘 곁에 있어 흔한 것보다 떨어져 있는 것이 더 귀해 보이는 법이죠. 그래서 부모님도 아들이 힘든 과수 농사 대신 의지에 번듯한 직장에 다니길 원하셨다는군요. 사실 복숭아 농사는 쉴 틈이 없는 대장정. 겨울 칼바람 속에서 가지를 치고 사람 손으로 일일이 봉지 작업도 해야 하죠.
1: 제가 일본 농기계회사에 한 7년 정도 근무하다가 임파사암이랑 갑상사암이 생겨가지고 그게 좀 쉬게끔 됐습니다.
3: 아프고 난 뒤에야 자신이 원하는 삶을 깨달았다는 준성 씨.
6: 야, 그 물 재고 있어. 눈두증으로 알 수도 있는데.
1: 눈대중 어떻게 알아요?
6: 자, 이거 한번 재봐. 이거는 11.4 정도 기본은 먹을 거야, 내가 생각이야.
1: 11.4?
3: 베테랑 농부와 기계 당도 대결.
1: 아빠 말대로 11.34 나오네요.
3: 와.
6: 내가 목수 농사를 몇 년 했는데 눈대중으로 봐도 그냥 안 나. 그렇게 겉무늬가 빨갛고 조금 익은 심줄 같은 게 조금 내려오면 당도가 얼마 정도 나갔나 하는 기본 어느 정도는 알죠.
3: 준성 씨 갈 길이 머네요.
6: 이 정도 크기면 괜찮지 뭐. 원래 하는 농사 이 정도 해야지.
3: 일도 아버지에게 배우는 게 가장 힘든 법. 그래도 부모에겐 자식이 가장 귀하죠.
1: 고생 많습니다.
4: 아들 그래.
1: 괜찮아요?
4: 괜찮아.
1: 괜찮아?
4: 아들이 옆에 있잖아.
1: 복수원.
4: 이 정도면. 이 정도? 괜찮지 않을까?
1: 이 정도면 괜찮네.
4: 건강이 조금 이상이 있지만 그것도 요 자연 속에서 생활하고 일도 가끔 하면서 잘 치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가도 가야죠. 결혼도 해야죠.
1: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4: 잘해보자. 네.
3: 준성 씨는 아직 암이 다 완치된 것은 아니랍니다.
6: 아유, 잘 받아와, 그래.
3: 그래도 아프다는 걸 핑계 삼아 게으름을 피우고 싶지는 않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판로를 찾아 나서고 있죠.
6: 복숭아 괜찮네.
1: 상태 괜찮나요?
6: 총 몇 박스 들고 왔어?
1: 한 116개 정도 돼요.
7: 예, 품종이 뭐지?
1: 이거 유명입니다.
7: 유명?
1: 예.
7: 이 딱딱이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들이 좀 좋아하는 이 품종이다 보니까 중부지방 위쪽에 조금 이제 젊은 층들이 좀 많이 모여 살잖아요. 예. 예, 밑에 보다는. 예. 그래서 이제 딱딱이들이 위쪽 지방에서 좀 인기가 좀 많고 금액, 경매 금액도 위에가 좀 좋습니다. 맞죠.
3: 선배 농부에게 유통을 배우며 해외 수출까지 꿈꾸고 있다네요.
7: 경무사님, 통화 가능하십니까? 113개. 예, 오늘 올라가니까 조금 신경 좀 써주십시오.
1: 알겠습니다.
7: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8: 특별히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죠.
7: 그렇죠, 청년이잖아요. 예? 청년이니까 젊은 층이 들어오게 되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이런 마인드들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그 농업에 대한 발전 속도도 좀 틀릴 것 같고요.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제 도시가 살아난다고 해야 되나?
3: 아버지를 존경해도 아버지 세대처럼

0: 저희는 한 3, 4천 평.
1: 3, 4천 평이요? 네. 3, 4천 평 많이 주시네.
0: 제가 알기로 만 평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1: 부러우세요?
0: 부럽죠. 부모님이 다 이미 기반 다 다져놓고 들어가기만 하면 끝인데 저는
2: 아,
0: 이제 또
2: 아니에요.
0: 약간 맨땅의 헤딩처럼 느낌이.
2: 아, 아닙니다.
1: 공유하는
3: 것도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계시진 않고 저 혼자 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 그럼 직접 그러면 가서 오늘 사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3: 네, 청창농 대출도 있고 요즘에는 농지은행에서 임대 네, 그런 게 잘 나오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청년들이 농사 짓는 게 쉽진 않죠?
0: 그렇죠. 기반이 없는 네. 분들
2: 기반 없는 쓰면 좀 많이 힘드시죠.
4: 낙동강과 부모님이 일궈놓은 풍요 위에 자신의 꿈을 짓기 위해 바쁜 준성 씨.
5: 안녕하세요.
6: 네. 반갑습니다.
5: 감사합니다.
2: 가스왕 한 거라서 맛 괜찮을 거예요.
5: 저희 재료로 쓰면 너무 딸 것 같은데요. 오늘도 한번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4: 지역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상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5: 먼저 이 가운데 심을 이렇게 파주셔야 되는데요.
4: 밭에서 딴 복숭아가 그릭 요거트 같은 다른 식재료와 만나 디저트가 되고 카페에서 팔게 되는 복숭아의 놀라운 변신.
5: 이게 완성된 거예요?
7: 네. 오. 가정에서도 굉장히 쉽게 따라서 만드실 수도 있는 그런 메뉴입니다.
4: 기르고 만들고 파는 6차 산업이랍니다.
1: 메뉴 개발을 성공하면 정말 여기다가 납품을 하는 거예요?
2: 그렇게 될 수 있죠. 하면은
5: 매일 배달해 주시나요?
2: 아, 매일 배달해 드려야죠. 아, 예. 가스 상황도 드려야죠.
5: 아, 좋습니다.
4: 이번엔 우유로 만든 얼음을 결이 살아나도록 곱게 뽑아냅니다.
2: 이거는 시타레 빙수예요?
5: 네. 약간 이제 그런 느낌으로 지금 만들고
4: 젊은 층을 겨냥한 또 하나의 여름 디저트. 부드러운 얼음 위에 얇게 썬 복숭아를 장미꽃처럼 겹겹이 덮어주는 겁니다.
5: 복숭아가 향기가 통째로 들어갔어요.
2: 시원하면서 아삭아삭해서 맛있는데요?
5: 그렇죠.
2: 네.
4: 복숭아로 이루어갈 준성 씨의 미래도 이렇게 달달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만난 음식을 먹고 나니 유난히 더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8: 신납니다.
9: 안녕하세요. 네네. 이거 디저트 좀 만들었는데 드셔보시라고 가져왔습니다.
4: 한평생 복숭아를 키운 마을 어르신들. 당신들이 땀방울로 지켜온 맛을 건드렸다고 혼나지는 않을까 살짝 걱정도 되는데요.
9: 저는 새로 개발해본 건데 한번 맛을 좀 봐주세요.
10: 이게 생기더라. 아삭아삭하게 달콤한 맛이 좋으니 부드럽게
11: 좀 구수한 것도 맛있고.
9: 시골에 여기 젊은 청년이 들어와서 복숭아 농사 진다고 하니까 어떠세요?
10: 좀 반향 좋지요.
9: 좋아요?
10: 네. 밀어줘야 되지.
4: 청년 준성 씨의 귀촌은 어르신들에게도 아버지에게도 낯설고 새로운 경험.
12: 아, 여기 경기 좋네. 항상 올 때마다 좋네.
4: 지난 1년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적응하느라 바빠 대화다운 대화도 나누지 못했다죠.
12: 일 시키니까 힘들지.
2: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내가 이제 농사하기로 했으니까 그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12: 뭐라 할 때가 말할 때 속이 많이 상했지.
2: 괜찮아요. 뭐 그럴 때도 있지. 뭐 저 서마다 입장차가 또 다 다르니까.
4: 이제야 담아두었던 걱정을 꺼내는 아버지.
12: 얘가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너도 힘들까 봐.
2: 괜찮아. 뭐 그건 이미 가고 한 거고. 열심히 해야죠.
4: 물길도 멈추면 썩고 흘러야 맑아집니다. 세대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13: 절 자체가 강가에 있어가지고 아주 절경입니다.
14: 좋다.
15: 이게 수행입니다. 맛 차이가 많이 나지. 기계를 행가하고.
16: 나가 이 맛이야.
15: 불은 항상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것처럼 느껴져요. 와.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지금 물보라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0: 스피츠코페는 높은 지대에 위치했다 보니까 다른 곳과는 다른 풍경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1: 허강암으로 만들어진 바위산 스피츠코페.
2: 어떤 진짜 천재 허가가가 와도 이렇게 만들지는 못할 것 같네요.
1: 세월이 빚은 자연에서 아프리카의 매력에 흠뻑 빠져봅니다. 생생한 야생의 세계도 아프리카의 매력 중 하나죠.
3: 덩치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1: 아프리카 여행은 매 순간 놀라움의 연속. 붉은 모래 사막은 기본이요. 대서양까지 질주하듯 스릴 만점인 액티비티는 보너스인 나미비아 여행. 남미부 사막과

0: 대서양이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 정말 멋진 장관이에요. 나미비아 하면 흔히들 붉은 사막부터 떠올리실 겁니다. 오늘은 사막에서 야생의 세계를 좀 더 깊숙이 들여볼까 합니다. 첫 여정은 빈트후크에서 차를 타고 나미비아 북서부에 있는 에토샤 국립공원으로 갑니다. 아프리카 대자연으로 들어갑니다. 진짜 아프리카 야생을 만나는 시간.
1: Hello, John. How are you feeling today?
2: I'm feeling good.
1: Which animal is the most in Etosha?
2: Springbok.
1: Springbok.
2: Impala.
1: Impala.
2: Rhino.
1: Oh, rhino. If you are find the rhino, I'll buy you good food and then good beer.
2: The nature. Okay. It's the one who supply us.
1: Sure.
2: So we'll see whether we can.
1: Okay.
3: Hakuna Matata.
0: Hakuna Matata.
4: 나미비아를 자동차로 여행할 때는 주유소가 보이면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
0: 에토샤 국립공원 규모는 우리나라 제주도의 약 12배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연료를 가득 채워서 들어가야 차가 퍼졌을 때를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Very full.
1: Yes, full, 네.
0: Very full.
4: 빈트후크에서 에토샤 국립공원까지 약 5시간. 광활한 평원을 쉼없이 내달려 에토샤 국립공원에 닿았습니다. 이번 여정은 또 어떤 재미있는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1: John, are you ready?
2: Yes. We are here.
1: We are here. We are here now.
2: We head to Harare.
4: 이곳에는 약 114종의 포유류와 340여종의 조류, 11종의 파충류 등이 서식 중입니다.
1: 와, 에토샤 국립공원에 들어와서 역시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거는 가장 많은 개체수를 가진 지브라, 얼룩말입니다. 사바나 얼룩말 중에서도 버첼 얼룩말이라는 종류가 이곳에 있다고 해요. 일반적인 저희가 알고 있는 얼룩말은 줄무늬가 다 이어져 있지만 이곳에 있는 얼룩말은 밑에 쪽이 끊어져 있고 다리 쪽에 줄무늬가 가 있습니다.
4: 얼룩말의 수명은 평균 25년. 다 자란 얼룩말의 무게는 약 400kg에 달한답니다.
2: 와.
4: 기린의 개체수는 최근 30년간 약 40%가 줄었다는데요. 그래서 코끼리보다 수가 적어 멸종 취약종으로 지정됐답니다.
0: 태어날 때부터 키가 1m 80 정도 된다고 해요. 제가 기린에게서 가장 부러운 점이 그 키입니다.
2: 진짜 크다, 진짜.
4: 다 자라면 키가 3.5m에서 6m에 이른다고 해요. 목이 길어서 슬픈 짐승이 아니라 다리가 길어서 부러운 짐승입니다.
0: 에토샤 국립공원에서 관람을 하는 게 좋은 이유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차를 빌려와서 운전을 하면서 동물들을 볼 수가 있어요. 기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린 앞에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렸다 더 볼 수가 있고요. 코끼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코끼리를 더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4: 단, 공원 내에 지정된 구역을 제외하고 차량 밖으로 나가는 건 불가능하고요. 꼭 차량 내에서만 야생 동물을 볼 수 있답니다.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0: 여기가 동물원인가 싶을 정도로 야생동물들이 지천입니다. 눈만 돌리면 보이니 에토샤 국립공원을 찾는 여행객 수만 해도 한 해 약 20만 명이 넘는다죠. 면적이 워낙 넓어 부지런히 봐야 합니다.
1: 스프링복의 때를 만났습니다.
0: 스프링복은 도망갈 때 네 다리를 붙였다가 떼면서 등을 둥글게 하고 머리를 낮게 해 고무공 모양처럼 띄어 스프링복이란 이름이 붙여졌답니다.
2: 네, 부대 에콜. 네, 안 돼, 에콜.
3: 네이처 에어컨.
2: 네이처 에콜.
0: 나무 그늘이 시원한가 봅니다. 스프링복은 물 없이도 오래 버틸 수 있다네요.
4: 지금 바로 앞에 코끼리 가족을 만났습니다.
0: 하루에 20시간을 먹는데 보낸다는 세계에서 가장 큰 육상동물 코끼리.
1: 야, 너무 귀엽다.
5: 저희가 봤을 때 오른쪽 귀를 보면 아프리카 지도 닮지 않았나요?
0: 우리 귀한 아프리카여서 진흙탕물로 목욕하는 코끼리 모습은 흔한 풍경이죠. 더위도 식히고 벌레도 쫓고 일석이조 목욕법이랍니다.

0: 자초샤 국립공원 내에서 캠핑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하라리 캠핑장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로 합니다.
1: So this is our area for tonight, for camping.
0: 몇 번의 캠핑 경험 덕에 이젠 호흡도 척척 아주 잘 맞죠?
2: 그 옆에 버리기. 아니 그만 그거 그 옆에 버리기. 위에다 세워야 돼.
3: 조금 더 가야 되네.
0: 하라리 캠핑장에 묵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워터홀로 향하고 있습니다. 워터홀은 나미비아 정부가 동물 개체수 보존을 위해 인공적으로 만든 호수인데요. 동물들이 사시사철 언제든지 와서 쉬면서 물을 마시면서 즐길 수 있도록 조그마한 워터홀을 만들어놨다고 해요. 야생 동물들을 위해 50여 개의 물웅덩이를 공원 곳곳에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가 동물과 여행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다는 모링가 물웅덩이입니다.
4: 해가 아직 남아 있어서 동물들이 아직 더위를 느끼고 있나 봐요.
0: 땡볕이 내리쬐는 낮에는 나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해가 지면 이곳으로 하나둘 몰려든다고 하는데요. 작은 조류에 이어 초식 동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4: 지금 저쪽에서부터 멀룩말 떼들이 줄지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0: 야생의 법칙과는 다르게 힘이 약하고 덩치가 작은 동물부터 물웅덩이를 찾습니다. 이런 놀라운 광경을 일렬에서 직관할 수 있으니 최고의 캠핑지가 아닌가요? 해가 지고 어둠이 공원을 뒤덮자마자 갑자기 얼룩말들이 불이 나게 도망갑니다.
4: 드디어 코뿔소가 나타났어요.
0: 바로 눈앞에서 코뿔소를 봅니다. 코뿔소는 평균 40년을 살고 무게만도 1300kg에 달합니다. 눈은 얼굴 옆에 있어 시야가 넓지만 문제는 시력이 좋지 않답니다.

0: 야생의 세계에서는 상위 포식자와 하위 포식자는 정확하게 나뉘는데요. 지금 코뿔소들이 물을 마시고 있으니까 어두워서 잘 안 보이지만 저 숲 뒤에 임팔라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1: 어둠 속에서 익숙한 기척 소리에 깜짝 놀라 퇴장한 코뿔소. 코끼리 때문이었네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 자연의 법칙.

0: 코끼리 앞에서는 코뿔소도 한없이 작아지는 모양입니다. 초식 동물이지만 덩치가 크면 서로 피하는 사이. 하지만 물웅덩이에서만큼은 평화를 유지하며 공존하는 동물들. 볼수록 놀랍고 알수록 신비합니다. 오늘은 제가 요리사입니다.
1: 제가 아프리카 올 때마다 가지고 오는 것이 있는데요. 저의 보물 상자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So you can choose one of them. You don't know which taste it is, but and then another one. This is the one you picked.
3: Yeah.
2: This is very spicy. Mm-hmm. Don't cry. Okay?
3: Yeah.
2: After 20 minutes, yeah. I will make it everything in this table. Mm-hmm. You will enjoy it.
0: 고생하는 존과 제작진, 그리고 저를 위해 그리운 고향의 맛을 한 상 차려보겠습니다.
4: 백리, 구구가 맛있는 취사를 시작합니다.
1: 나미비아 캠핑장에서 들려오는 한국의 소리가 이렇게나 반갑습니다.
4: 맛있는 백리밥을 완성하였습니다. 밥을 잘 저어주세요.
0: 나미비아 초원 한가운데서 한국 밥솥으로 지은 갓 지은 쌀밥.
1: 아, 밥 잘 됐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잔뜩 많이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0: 존이 첫 번째로 고른 매콤한 라면까지 보글보글 맛있게 끓여줍니다. 초원에서 근사한 한식 밥상이 차려집니다.
2: All right, this is a Korean traditional style dinner. Right? And then use it like this. Peritor first. Yeah, slowly, slowly. Just
0: 젓가락은 태어나 처음 써본다는 조언.
2: Yeah.
3: Okay.
2: All right. This is Korean rice.
1: (웃음) 오늘 안에 식사를 못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봐요.
2: Okay. Okay, you can use this one. Next time.
3: Next time. Next time.
0: 역시 포크가 편한가 봅니다. 한결 낫죠?
2: Okay, have it.
3: And
2: kimchi.
3: Delicious.
2: Delicious.
3: So hot.
0: 한식이 존의 입맛에도 맞나 본데요. 맛있는 한식으로 나미비아 초원의 밤을 채워봅니다. 드넓은 에토샤 국립공원 너머로 해가 떠오릅니다. 오늘은 에토샤 국립공원 인근에 있는 특별한 농장으로 가는 중인데요. 이곳은 염소 농장이면서 동시에 치타도 보호하고 있답니다.
5: 와, 진짜 지금 입구에 왔는데 저 바로 옆에 치타가 저희를 따라서 걷고 있어요.
0: 척박한 땅이다 보니 먹을 것을 구하러 농장을 찾아온다는 치타들이 결국 이곳에 터를 잡고 눌러앉아 살고 있답니다. 왜 애써 네 맘을 숨겨자 나를 봐 이렇게 금방 낚이는지. 야생 치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아주 순한 것 같은데요.
6: 얍전한 큰 고양이 같아요.
7: 잘하겠습니다.
6: 친구야.
8: 이 안에서 그름그름 계속 소리를 내고 있는데 언제 덤벼들지 몰라서 굉장히 무서워요 지금.
0: 육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인 치타는 등뼈가 발달해 100m를 약 3초 만에 달리는 엄청난 속도를 자랑한답니다. 1초,

0: 2초, 3초. 눈 깜짝할 새에 100m를 뛴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1: 이 amazing.
2: how did you
1: are the foundation here? You are the first
2: yeah,
1: to make?
2: Yeah. In the past, I shoot in because they kill my animals. Oh, and I have to protect my animals because my animals is my salary. In the first years, over years, I shoot in. Mm. But 32 years ago, I changed my mind. Now I try to save the lives of them.
1: Yeah. That's why you are still keeping.
2: Yeah.
0: 이곳에서 대를 이어 염소 농장을 운영하는 마티스 씨. 염소들은 배고픈 치타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결국 한 발짝 양보해서 먼저 고기를 내어주고 염소도 지키면서 치타도 보호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야생 치타와 가축, 그리고 사람이 공존하는 독특한 광경을 보고자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는다고 해요.
3: 강아지가 너무 길어.
0: 치타와 함께 자란 강아지들이라 치타 무서운 줄 모른다네요.
3: 치타 두 마리를 데리고 전현사분께서 지금 저 뒤로 숨었는데 맛있는 고기를 가지고 와서 먹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요.
0: 갑자기 치타 한 마리가 성큼성큼 제게 다가옵니다.
3: 치타가 지금 저를 할 것 같아요.
0: 야생 치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애교가 참 많은데요.
1: How do you feel?
4: It's very rough.
1: It's very rough.
5: Like sandpaper.
4: Yeah.
5: Rough.
0: 영락 없이 하는 행동이 딱 집고양이 같습니다. 치타들을 위해 하루에 두 번 신선한 염소 고기를 주고 있답니다.
3: 와, 저걸 어떻게 저렇게 잘근잘근 다 깨물어서 씹는지. 와.
0: 치타가 고기를 먹으니 강아지도 먹고 싶은 모양입니다. 치타가 먹은 모습을 뚫어져라 지켜보는데요.
3: 계속 으르렁으렁 냄새와 겁없이 맹수에 치타의 고기를 지금 뺏어 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0: 치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고기를 냉큼 먹는 강아지입니다. 치타가 다가가지만 사자 버금가는 강아지의 기세에 그만 항복하고 마는데요. 하룻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진짜 그렇습니다. 치타를 위해 또 하는 일이 있답니다.
3: 지금 이 안에 있는 치타 두 마리를 봤는데요. 이제 야생에 있는 치타를 보러 간다고 해서 차를 바꿔타서 가보도록 할게요.
1: I can smell the cheetahs.
3: Me too. 와, 야생 동물을 보러 가니까 확실히 600mm짜리 망원 렌즈로 You got some nice pictures.
4: Yes, yes. Yeah? For sure.
0: 하루에 한 번 농장 인근 초원으로 나가 치타에게 염소 고기를 주고 있답니다. 염소도 지키고 치타도 보호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은 야생에도 예외는 없답니다.
3: 야생
6: 치타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쪽에서.
3: 이 담장을 넘어가게 되면 야생의 세계입니다. 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0: 공장이요.
1: 지금 저희랑 대치 중에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 좀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2: 농장에서 돌보던 치타와 달리 뼈가 보일 정도로 앙상한 야생 치타. 인간과 치타가 서로 대치하며 탐색전을 펼칩니다.
0: 와, 고기 한 덩이 큰 거를 치타한테 지금 주려고 해요.

0: 순식간에 고기를 낚아채고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야생 치타.
1: Only fresh meat.
2: Fresh meat only.
1: Yeah. Sick animal that won't eat.
2: You know.
1: It's.
0: 다른 야생 치타를 찾아 이동합니다.
3: 부시가 조금 높아서 치타가 오는 길에 자꾸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저희 근처까지 왔습니다. 지금
0: 차 소리가 들리면 고기를 주러 왔다고 생각해 경계하며 다가온답니다.
3: 오고 있어 오고 있어.
0: 경계 태세는 늦추지 않고 조심히 다가오는 야생 치타. 손에 든 고기에서 시선을 떼지 않는데요.

0: 눈 깜짝할 새 고기를 낚아챕니다.
1: 진짜 순식간에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0: 이런 멋진 장면을 놓칠 수 없죠. 사진작가들도 연신 셔터를 눌러댑니다. 자연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서로 상부상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아프리카 야생의 생존 법칙을 이곳에서 배웁니다.
2: Yeah, Hedin. Thank you. It was nice time with your family. Yeah. Enjoy the rest of your traveling. Yes. Okay?
3: You too.
2: All right. Bye. Ciao.
4: Can I try?
5: Yeah, of course.
4: What is this?
5: No, you have to try it like this.
4: Pepper?
5: Mint.
4: Or cheetah's dung?
5: No. You have to try it like this.
0: 토막 힘에 좋다는데요.
6: Now you do it my way.
4: Smell like mint.
5: Yeah.
4: Okay.
5: I count to three. One, two, three.
4: Three.
5: Yeah. One, two, three.
0: 정신이 번쩍, 코가 얼얼합니다. 민트의 멘톨 성분 때문에 코가 뻥 뚫린다네요.
2: You put more.
5: No.
2: It's not usual.
5: That is usual.
6: One, two,
0: (웃음) 눈물을 쏙 빼는 강렬한 민트가루. 오. 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피곤하고 졸릴 때 졸음운전 방지용으로 딱인 것 같습니다.
2: Then I got very tired and I'm got exhausted. But now
6: You're amazing.
2: I recovered. Okay, thank you very much for today.
6: Pleasure.
2: All right.
6: All right.
2: You're not missing.
0: 이제 야생 동물의 천국 에토샤 국립공원을 떠나 430km 떨어진 곳에 있는 스피츠코페로 갑니다.

0: 저희는 지금 나미비아 북서부에 위치한 스피츠코페로 가고 있는데요. 스피츠코페는 높은 지대에 위치했다 보니까 이 달리는 구간이 다른 곳과는 다른 풍경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1: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도 보이지 않을 만큼 황량하고 거친 평원이 계속 이어집니다. 다행히 허리가 아파질 때쯤 중간 여정지인 위스마을에 도착합니다. 염소떼들도 잠시 쉬어가기 위해 휴게소에 들른 모양입니다. 활을 든 한 남성이 눈에 띄는데요.
2: What is this?
3: Yeah, the shotgun.
2: Shoot, yeah. Shooting for enemy.
3: The jackals.
2: Jackals.
3: Yeah, yeah, the storm the bokeh.
2: Uh-huh. Are there many jackals in this area?
1: 자칼로부터 가축을 지키려면 활쏘기

0: 는 기본이랍니다.
1: 우와. 진짜 저 멀리까지 날라왔어요.
0: 호기심에 저도 활시위를 당겨보는데요.
2: And then?
1: And then? 이야, 진짜 멀리 나가. 야, 여기서 땡겼는데 활이 저까지 날라왔어요.
2: And then we are going to speech coupe now.
3: No, there. Oh.
2: No lion.
3: Yeah, lion.
2: Lion is.
3: Yeah, I'm so
2: proud. Fine. Follow me. Tomorrow, give back to you. 자기 가축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빌려줄 수 없다고 하네요.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Okay. Thank you. Bye bye.
3: Thank you.
2: Bye bye.
0: 휴게소 마트에 들른 이유가 있습니다.
2: What are you going to make a dinner?
4: We are going to make a porridge and barbecue today.
2: Barbecue, the traditional Namibian style. Let's go!
0: 나미비아식 전통 바베큐라니 저녁이 벌써 기다려집니다.
5: How are you?
4: I'll take one of these.
2: Wow. Oh, what is this?
4: It's a pumpkin.
2: 목살. 야, 목살. 목살.
0: 나미비아 식재료들로 카트가 가득 찼습니다.
2: You will be a good cook today for this money, okay?
4: Yeah.
2: Okay, sure. Bye bye.
5: Bye bye.
2: Bye
5: bye.
2: Bye bye. Bye bye.
0: 드디어 저 멀리 스피츠 코페가 아스라이 보입니다. 드넓은 자갈 평원에 우뚝 솟아 있는 화강암 봉우리인 스피츠 코페.
6: 와, 1억 2천만 년 전에 만들어진 화강암 지대인데요. 이렇게 거대하게 보이는 스피츠 코페라 가까이 갔을 때 정말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 진짜 멋있네요. 와.
0: 스피츠 코페에는 먼 옛날 부시몬들이 살았던 흔적이 남겨져 있답니다. 부시몬 하면 콜라병을 들고 환하게 웃던 영화가 떠오르실 텐데요. 그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지 찾아가 봅니다.
7: We should make a U-turn and then we are gonna find out some places.
0: 숲풀에 사는 사람들이라 부시몬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던 산족이 살던 곳에 왔습니다.
2: Hi, how are you?
8: I'm good, I'm good. How are you, Mensa man? My name is John.
2: You're John. I'm Lee from Korea.
8: From Korea. Okay, my name is John, the best guide in Namibia.
2: Okay.
8: Welcome to Small Bushman Paradise.
2: Mm.
8: So now, 1 minute walking to the Hang Mountain.
2: Okay.
8: We have a Bushman painting. I will be your guide to explain about the painting.
0: 벽화에는 부시몬들이 어떤 동물을 수렵하고 어떤 가축을 길렀는지 그려져 있다는데요.
8: Okay. So when they shoot animal, they came quickly, they follow, they catch the animal, they see the animal's power, and they cut the throat so that the blood can come out, but they keep the blood for this painting.
0: 첫 벽화는 동물 눈높이로 엎드린 인간, 두 번째는 사자, 세 번째는 코뿔소를 동물의 피로 그린 거랍니다.
8: All the painting is a communication with the next group. Number one is direction.
7: Direction.
8: To show where they find water and where they are going. Number two is communication. What kind of animal in that area? Number three is warning other group about dangerous animal, like a lion.
6: 그래서 예전에 이쪽을 지나가면서 페인팅을 그렸던 이유가 이쪽에 사자가 지나갔을 때 이걸 그리면서 다른 부시몬 부족들에게 아, 이곳에 사자가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뜻으로 그려놨다고 합니다.
8: So the rhino is a water direction. So where the rhino face, there must be a water hole. In that mountain, on the left, there's a rock pool. And the rock pool is always filled up when it's rain season. So that is a direction.
0: 부시몬들의 삶의 지혜가 담긴 벽화입니다.
8: Because they believe in ancestors.
2: And then where the Bushmen lives nowadays?
8: They have now a place, we call it Tsunkwe. It's a town and a village. They are not doing hunting anymore. They live, they go to school now. And they have driving a nice car, laptop, iPhone. So they are not doing...
0: 인류의 오래된 부족, 부시몬은 문명 속으로 들어가 다시 볼 수 없다니 조금 아쉽더군요.
2: Hello.

0: Yes.
1: How can I get there from here?
0: 3 minutes. It's easy.
2: It's easy.
0: Yeah.
1: 와, 플립플랍을 신고 저는 운동화를 신고 하는데 역시 야, 와 돌이 사람의 키를 다 넘어서요. 지금 보면은 이곳에서 신선들이 공기놀이라도 했던 걸까요? 봉우리에는 바람에 깎이고 세월에 다듬어진 돌들이 예술작품처럼 놓여있습니다. 저게 바로 여기에서 가장 높은 돌산인 스피츠코페입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평원에 홀로 우뚝 솟아있는 스피츠코페. 자연의 위대함은 그 어떤 것도 따라갈 수 없다 했던가요? 정말 경이로운 풍경입니다. 붉은 부족, 흰바 부족, 붉은 사막, 남이부 사막, 그리고 이 붉은 화강암의 지대 스피츠코페까지 정말 어디 하나 붉지 않은 곳이 없는데요. 진짜 레드 아프리카라는 별명이 딱 어울리는 별명입니다. 드디어 이곳에서 가장 멋있다는 곳을 왔는데요. 바로 저 스피츠코페 브릿지입니다. 마치 저 다리를 지나면 다른 세계로 이어질 것만 같은데요. 신들이 순간 이동을 위해 만든 곳처럼 아치 형태의 화강암이 신비롭게 빚어져 있습니다. 빼어난 풍경에서 사진은 필수죠. 순차적으로 기다렸다가 한 명씩 올라와서 사진을 찍고 있어서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0: And you, where you're from?
2: From South Korea.
0: South Korea, yes. Okay. So it's very long.
2: It's too far.
0: Yeah.
2: How long traveling?
0: Three weeks to the south, and then we are going to the north.
2: To the north.
0: Yes.
2: Where is the best spot so far?
0: All the landscape, so...
2: All the landscape.
0: Maybe it's Dead Play?
2: Dead Play,
0: yes.
2: You can stand on together. Together, I will send it to you.
3: Thank you.
2: Okay, 1, 2, 3. Yes. Another pose, another one. 1, 2.
1: 포즈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2: Yes. Wow, looks good. Wow. Woohoo.
3: Yes.
2: Is it right?
0: Yes.
2: All right, perfect. Perfect.
0: Thank you.
3: Thank you very much.
2: All right, enjoy.
0: Enjoy.
2: Okay.
1: 이제 제 차례네요. 다리로 가보겠습니다.
2: 와, it's amazing.
1: 와, 이 대자연의 기운이 제 몸을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연에 동화된다는 게 이런 거겠죠? 대자연의 기운은 많은 여행객을 부릅니다.
0: And where have you been in Namibia now?
2: We started from Windhoek and to the Etosha.
0: Yes.
2: We are going to Swakopmund, to Walvis Bay.
0: Then you see with some whales. There are no whales.
2: Now is the season for the whales.
0: Yeah.
2: Really?
0: Yeah, we saw some whales.
4: 안녕하세요.
2: 와! 요타.
5: 안녕하세요.
2: 와! Very good, very good.
1: 이 녀석은 바위 너구리랍니다. 뭔 일인가 싶어 나온 모양입니다. 태양빛에 따라 붉게 칠해졌다가 황금색으로 물들었던 스피츠코페. 이젠 검은 잠옷을 입고 깊은 잠에 빠질 시간입니다.

0: 해가 떨어지자마자 텐트부터 설치합니다. 황량한 평원에서 자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가위바위보로 취침할 텐트를 정하자입니다.
1: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와!
2: John, you are always rude! Why you always rude?
3: It's good, it's good. I must lose sometimes.
1: Wow, you are very good at sacrifice.

0: 이제 본격적인 요리에 나선 우리의 존 기사님. 먼저 고기에 소금을 뿌리는데요.
1: 렛고.
2: You look cook.
3: 나 드라이버. Now you look cook. 와.
0: 매콤한 향신료도 골고루 뿌립니다.
3: 스파이시?
1: No, it's okay.
2: It's okay.
1: It's okay.
3: Is that, what is this one?
1: Beef.
3: Beef. Okay. 와, 진짜 맛있게 익어진다는데.
1: 나도 원.
0: 제가 열심히 고기를 굽는 이유가 있습니다.
1: 이야.
4: Getting better.
5: You don't know the way.
6: Yes.
5: Welcome my house. Welcome my house. Welcome
7: my house. Hey, thank you so much.
6: Hello.
0: 스피츠 코페에서 만난 커플을 초대했는데요. 역시 음식은 나눠 먹어야 제맛이죠.
3: 아까 그 스파이시 소스를 뿌리니까 확실히 더 맛있어요.
6: Very good.
8: Well done.
6: This is for you.
3: Nice.
6: 야, 감독님도.
3: Do you like this one? You want
1: the sweet potato?
3: I try your sauce.
1: Yeah. There. If you want more, then we eat
3: like this. This name is samjang.
7: But it's not like ketchup.
3: Yeah, yeah. Totally different ketchup. In Namibia, I met Sri Lanka people. Yes. I met Turkish people, right? So that's why I love to travel.
5: Amazing, yeah.
3: Yeah.
5: I would never thought that I would meet South Korean people here in Namibia.
3: You never imagined that.
5: Never, never.
3: And then you never imagined that you have the Korean food in Namibia.
7: Yeah. That's
0: amazing. 여행에선 우연의 연속이 모이면 인연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언어도 문화도 다르지만 음식으로 좋은 추억을 쌓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지금처럼요.

0: 이제 신비한 화강암산 스피츠코페를 떠나 나미비아 북서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 월비스만으로 갑니다. 월비스만은 나미브 사막의 서해안에 위치해 있는데요.
1: 달려가는 풍경 내내 듄이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 길을 지나가게 되면 이 나미비아에서 가장 높다는 듄 세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0: 월비스만의 대표적인 여행지인 듄 세븐. 해발 높이가 약 383m인 모래 언덕인데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어 많은 여행자들이 찾는 곳입니다. 30분만 오르면 듄 세븐 모래 언덕에 오를 수 있다는데요.
2: 요! We climbed half now.
3: Iron. The iron. There is iron in this sense. That's why it's been. You see? You see?
1: 나미부 사막이 붉은 사막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 안에 철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이 붉은색 사구를 띈다고 해요.
3: And then we see who that we can. Yeah. Sure. Come there on the top.
2: Sure.
0: 붉은 사막의 나라 나미비아. 모래 언덕에서 보이는 비현실적인 풍경을 잊지 못해 오르고 또 오르게 된답니다.
3: 여보.
1: Finally, we are on top of Dune 7. Yes. 이제 여기서 내려가면 저희는 저쪽 방면으로 달려가게 되는데 그곳은 대서양이 만나는 곳입니다. 이 기나긴 사막을 지나 드디어 물이 보이는 대서양에 가게 되는데요. 그쪽의 풍경 또한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0: 아프리카 여행의 장점

0: 은 설렘 반 기대 반의 연속. 지금은 바람에 몸을 맡기고 모래사막을 신나게 질주해봅니다. 듄7에서는 사막 위를 나는 패러글라이딩 뿐 아니라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답니다. 저는 모래 언덕을 질주하는 사륜 오토바이를 타볼 참인데요.
1: Hello,
2: Raymond.
3: What's your name?
2: Visa.
3: Visa.
2: Yeah, Visa. Nice to meet you, Mastercard.
0: 한국에서도 타보긴 했지만 모래 사막에서 타는 기분은 어떨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시속 30km로 안전하게 달리며 듄7을 신나게 즐겨봅니다. 모래 언덕이 빚은 곡선을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며 달리다 보면 이보다 더 재밌는 게 있을까 싶은데요. 모래 언덕에 그림을 그리듯 타이어 자국을 남겨봅니다. 듄7에 가신다면 꼭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0: 자, 이제 듄 세븐을 떠나 월비스만으로 갑니다. 드넓은 나비무 사막과 맞닿은 대서양이 눈앞에 펼쳐지기 100m 전. 믿기지 않는 풍경에 발길을 재촉해봅니다.
1: 오,

0: 이 끝없이 펼쳐진 대서양과 이 오른쪽에 보이는 남이부 사막이 한데 있는데요. 이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그 광경입니다.
1: 세상은 넓고 우리가 모르는 비현실적인 풍경은 참 많죠.

0: 신들이 빚은 듯한 대자연에서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야생의 천국. 여기는 나미비아입니다. 나미비아의 전통 사회라고 하는데요. 오!
1: 제 뒤에 뱀이야.
0: 저는 지금 아프리카

안녕하십니까. 고전학자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의 김어래 교수입니다. 손자병법 불패의 미래학 그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여섯 번째 시간에서는요, 최선의 추구에서 최적의 구현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된 원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원문은요, 모공편에서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백전백승이나 비선지선자야라, 100번 싸워서 100번 이겼다고 해서 그것이 최선 가운데 최선은 아니다. 여기서 백전백승은요, 100번 싸워서 100번 이겼다는 건데, 진짜 딱 99번 다음에 100번처럼 구체적으로 100번을 딱 싸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100은 항상 모두 전체 많음, 그러한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족족 이겼다라는 겁니다. 몇 번을 싸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늘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늘 이기는 거면, 싸우는 족족이 이기는 거라면은

그리고 적보다 적다면 도망가도 되며, 적보다 못하다면 피해도 된다, 회피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뭐를 읽어낼 수 있냐? 손자는 공격해서 승리하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예, 이전 강의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손자가 가장 최종적이고 궁극적으로 목적을 했던 것은 이로움의 구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겼는데 손해면은 그걸 과연 승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 승리 우리가 왜 했지? 이런 식의 반문, 의아함 드는 거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손자는 이러한 태도를 지녔던 겁니다. 공격해서 승리하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다. 이러한 태도를요. 하나, 여기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만한 그러한 명제는 뭐냐면요. 실패는 이룰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했을 때 비로소 실패했다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루지 못한 것을 못한 거를 두고 우리는 실패라고 하지 않습니다. 암만 노력을 하고 상황이 뒷받침해 줘도 그거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못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실패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래서 적이 나보다 세고 적이 나보다 많으면은 그러면 그거 자기 탓할 일 아닌 거예요. 그러한 적과 붙어서 승리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 매번 싸워 매번 이긴다라는 이러한 최선을 손자가 추구하지 않았음을 읽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선이 아니라면 뭐냐? 최적이라는 거죠. 아마 지난 세기에 20대나 30대나 40대, 50대를 보내신 분들은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들은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면 된다라는 신화입니다. 뭐든지 열심히 하고 다 쏟아 부어가지고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추구했습니다. 어떤 일을 못한다고 했을 때 이게 최선이에요? 당신 정말 최선을 다했나요? 최선을 다한 결과가 고작 이건가요? 예컨대 이런 식으로 몰아붙인 게 너무나도 당연했던 게 지난 세기에 우리 사회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공지상주의 같은 그런 어떠한 지향,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최선지상주의 같은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떠받들여졌고요. 내면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최선, 성공을 주되게 그것만이 의미가 있다라는 태도로 지향하다 보면요. 그러한 최선의 목표 달성이 무엇보다도 앞서게 돼서 설령 희생이 따른다고 해도 성공만 하면은 그 희생은 기꺼이 감수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식의 사고가 공공연하게 퍼지고 횡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적을 도모하는 이러한 정신 지향 태도는요, 이것과 굉장히 다릅니다. 최적은 주어진 상황에 맞추어서 그 관계되는 사람들의 희생이나 열정페이 같은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관계 상황에서 관계자들이 합리적으로 협력해가지고 이루어낼 수 있는 바를 목표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적은 최선이 아니라 차선도 성공으로 여길 줄 압니다. 혹은 실패하지 않음으로 여길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제가 최선을 구현하는 것, 도모하는 건 무조건 나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럴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게 예컨대 열정페이 같은 병폐를 전제로 한다라면, 그러한 병폐를 야기한다라면 꼭 굳이 그것을 추구할 필요가 있겠느냐? 왜? 최적을 추구한다라는 또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최적을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련된 내용을 제가 몇 개 또 추려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로움과 해로움 모두에 밝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최적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작전편이라는 곳에서 이러한 얘기를 손자가 합니다. 전쟁 수행의 해로움을 모두 알지 못한다면 전쟁 수행의 이로움을 모두 알수 없다. 그러니까 해로움도 알아야지 이로움을 진정으로 안다는 거죠. 최적을 구현하려면요, 자신이 세우는, 자신이 도모하고자 하는 그 일과 관련된 계획의 장점뿐 아니라 단점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무엇이 단점이 될 수 있는

인지를 어떤 변수가 개입하면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 되고 단점이 아니었는데 또 단점이 되는지를 따져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손자가 말했던 전쟁 수행의 해로움을 안다는 것은 또한 적에 의한 돌발 변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를 갖추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항상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문제가 되죠. 나는 내 딴에 내가 헤아릴 수 있는 최대치를 헤아려 가지고 뭔가를 기획합니다. 준비합니다. 대비합니다. 그런데 돌발 변수가 생기는데 이 돌발 변수가 예컨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생기면은 참으로 난감해집니다.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도 사실 적지 않습니다. 의외로 사회에는 이러한 요소가 많습니다. 네. 사회적인 추세라는 것도 있고요. 사회의 제도라는 것도 꼭 나를 맞추어가지고 제도가 작동되는 것도 아니죠. 최적을 구현하려면, 예, 그렇기 때문에 이로움과 해로움 모두에 밝아야 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부터 발원되는 해로움에 대한 나름의 대비책마저도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서로의 주도권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최적을 구현하려면은 이전 강의에서 주도권을 내가 선취하고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성공하지 않아도 실패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도권이라는 게 사회생활에서는요, 나의 주도권 하나만 있질 않습니다. 사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마다 자신의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하겠죠. 복수의 주도권이 공존하고 있거나 충돌하고 있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생활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관계된 이들에 의한 복수의 주도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면 이들의 주도권을 상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 협력하는 능력. 그걸 요새는 협업 역량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협업 역량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대화를 통해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서로의 주도권을 조정해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달리 표현을 하면요. 사회적 역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협업을 최적의 결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역량을 갖추고 있을 때, 비로소 최적을 구현해낼 수 있다. 그 다음에는요, 완전하다거나, 만전을 추구한다거나, 결벽을 추구한다거나, 이런 거 하지 않는 겁니다. 손자병법에서 손자는요, 작전편에서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전쟁에서 부족하지만 빨리 했다는 말은 들었어도, 재주가 뛰어난데 오래 끌었다라는 말은 내가 아직 보지 못했다. 따라서 전쟁에서는 신속함을 중시하고 오래 끄는 것을 중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바로 손자가 추구했던 속전속결입니다. 부족하지만 빨리 했다라는 얘기는 아직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빨리 속전을 수행함으로써 전승을 구현할 수 있다라면 예.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전승 기억나십니까? 아군 우리나라도 온전하게 보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군 적의 나라도 온전히 보존하면서 승리를 거두는 것. 그걸 전승이라고 손자는 얘기를 했죠. 여기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이 뭐냐?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완벽한 것, 완전한 것, 만전을 기한 것보다 때에 따라서는 적시에 딱 타이밍이 맞을 때 그다음에 적소에서 딱그 자리에 적합할 때 이러한 요소가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한편으로는요. 모든 것을 다 갖췄다라는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것은 잘할 수 없는 것을 도외시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속전을 통해서 전승을 일궈내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해서 그걸 선택을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전승으로 전쟁을 이끄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바둑의 격언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장고 끝에 악수가 나온다. 장고는 오래 생각한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내가 이렇게 두면 상대방은 이렇게 두겠지. 그러면 나는 저렇게 둬야 될 것이고 그러면 상대방은 이렇게 두겠지.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느라고 길고 긴 시간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길고 긴 시간 동안 생각을 한 결과에 뭐가 돌출되느냐? 악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전을 기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게 항상 최선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면요. 가용자원을 최적으로 배치하는 그러한 역량이 필요합니다. 손자는 이 손자병법에서 군쟁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용병이란 기만술로 아군의 의도를 감추며 승리를 도모하며 유리한 상황일 때 움직이며 병력을 분산시켰다 집중시켰다 하며 변화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주목한 구절은 병력을 분산시켰다 집중시켰다 하며 변화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 바로 요 구절입니다. 요거는 뭐 어떤 식의 사유하고 연관이 되냐면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어떻게 배치하여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라는 그러한 방면으로 바꾸어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 아군의 병력이 10만이다, 100만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만 몇만 명이 있을지라도 그 몇만 명 있는 것을 분산시켰다 집중시켰다 하면서 변화를 끊임없이 일궈내는 것처럼 전쟁에 임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최적을 구현하는 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최선이 아니라 최적을 구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에서는 안 되는 그러한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최고를 도모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최선을 추구하지 않았던 거지 최고는 도모합니다. 손자는 손자병법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방어를 잘하는 자는 매우 깊고 은밀한 지형에 숨기고 헤아리기 어려운 높은 하늘 위에서 움직인다. 따라서 능히 자신을 보호하고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다. 승리를 예견함이 무사람도 알고 있는 바보다 낫지 않으면 뛰어난 것 중에 뛰어난 것은 아니다.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보다 낫지 않으면 뛰어난 것 중에서 뛰어난 것. 그러니까 최고로 뛰어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예요? 무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 있는 경지를, 수준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남보다 뛰어남, 그 뛰어남의 근극을 지향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최고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적을 구현하고자 하는 지향이 태도가 정신이 태보가 아니라 진보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최고를 지향하지 않으면 최적을 구현하는 이 지향 정신 태도는요. 야 우리들끼리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요 정도의 목표를 그냥 달성하자. 이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최적을 구현하면 이거는 태보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삶이라는 불패의 미래를 빚어간다라는 그러한 긍정적인 결과하고 이것은 연계될 수가 없습니다. 전승을 추구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이런 것들은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상적인 목적이에요. 이런 것들은 최고의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손자는 최적의 구현이라는 것 갖고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0: 요원 초로 산불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119. 산불이 번져간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0: 24시간 잠들지 않는 곳. 대한민국 조선업의 메카 거제시. 일자리를 찾아 해마다 많은 사람이 이 도시로 유입됩니다. 그렇게 거제와 만나고 그 매력에 푹 빠져 도무지 헤어나오질 못하게 된 사람들. 거제를 두 번째 고향 삼았답니다.
1: 오늘 꽃들 기분이 좋은가 본데.
0: 여기서 만난 좋은 인연은 세월이 준 선물.
1: 한 40년을 살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친구들과 지인들이 오랫동안 저랑 함께 했던 그 추억들과
0: 이웃들과 알콩달콩 살아가는 오늘은 참 행복합니다. 운명처럼 거제에 뿌리 내린 또 한 사람.
2: 입에 간 자 로얄 윌리엄이라고 영국에서 범성이 아주 화려하고 유명하죠. 동물 모양, 사람 모양, 새 모양 다 있어요.
0: 마도로스에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조선소 주인이 된 지금 그는 거제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2: 거제도로 91년도 왔어. 여기서 이제 터전을 잡아가지고 이게 제 이고향이 돼버린 거지.
0: 거제, 내 운명을 외치는 사람들. 대체 거제의 어떤 매력에 푹 빠진 걸까요? 다채로운 모습을 가진 도시 거제. 오늘 길을 떠날 시작점은 특별한 주인공이 사는 거제시 장목면입니다. 아름다운 몽돌 해변으로 잘 알려진 장목면 바닷가 마을. 와, 그곳에 꽃으로 둘러싸인 집이 앉아 있습니다. 꽃이 피어나는 계절이면 분주해지는 중년의 부부.
1: 오늘 꽃들 기분이 좋은가 본데. 뭐 살랑살랑 웃고 있네.
3: 비가 나서 꽃이 깨끗하네.
1: 그러게, 바람까지 있으니까 한들한들하고. 아우, 예쁘다.

0: 먹을 뿐이야.
1: 지금이 딱 여름꽃이 탐스럽게 피어나는 시기인데요. 새 얼굴을 맑게 내민 꽃을 만나면 부부는 이 정원에서 살다시피 합니다.
0: 아, 예쁘다. 색깔이 뭐지? 예쁜.
2: 꽃을 왜 따세요?
0: 아, 지금 마음이 행복해지는 꽃차를 만들어 보려고요.
2: 꽃차요?
0: 네.
2: 그럼 꽃차는 어떤 꽃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0: 아, 꽃차는 저희 정원에 있는 식용이 가능한 그런 꽃들을 사용해요.
1: 다현 씨 정원에서 열린 꽃잔치. 지금은 수국이며 맨드라미 등 여름꽃이 지천인데요. 전부 직접 심고 가꾼 것들입니다.
0: 너무 예쁘다. 캐모마일. 너무 예쁘다.
3: 개멍청.
0: 근데
3: 진지함이지.
0: 아니, 독일의 국화예요, 독일의. 그 하나하나가 보면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이 꽃들 때문에 치유가 되고 마음이 힐링이 돼요. 어느 날 보니까 얘가 오므리에 있다가 어느 날 살짝 피어서 이렇게 오늘 같은 날은 바람에 한달한달 하잖아요. 그 한달한달 하는 게 웃는 모습 같아요. 지금 금계국이나 수레국화나 뭐 펜지나 여러 가지 그 꽃들이 독성이 없는 꽃들을 사용해요.
3: 이 본래 가을 꽃인데 이게 지금 여름도 오기 전에 피가지고.
1: 아내 장난해도 그저 심드렁 영락 없는 갱상도 남자.
0: 쑥스러운가요?
1: 그래도 상권 씨 그 마음만큼은 정말 진국인데요. 아내를 위해 정원에 심을 꽃을 트럭 가득 사왔던 이 구역의 사랑꾼이랍니다. 남편이 꾸며준 정원에서 키운 꽃으로 꽃차 교육을 하는 다현 씨. 직접 수확한 꽃이 재료입니다. 갓 수확한 꽃잎은 잠시 말린 후 낮은 온도에서 덮고 수분을 날려준다네요. 이렇게 시간과 정성을 들이면 향도 빛깔도 잘 살려줄 수 있답니다.
4: 건더기 말려서 차를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맛이 깊은 맛이나 뭐 쓴맛, 떫은 맛이 한꺼번에 많이 우러났고 잘 또 차 맛이 잘 안 나서 그래서 이런 방법을 식히고 듣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내는 거예요.
1: 다현 씨가 이렇게 꽃차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남편 상권 씨 건강 때문이었습니다.
0: 회당을 하나 넣고 메리골드 하나 더 넣고 와 색깔이 달라져.
1: 처음엔 취미로 시작했던 일이 다현 씨의 직업이 된 건데요. 그야말로 덕업일치. 요즘 다현 씨는 매일매일이 즐겁답니다.
0: 향기 한번 느껴봐요. 색깔도 예쁘네.
1: 청도가 고향인 부부가 거제에 오게 된 건 40여 년 전.
0: 많은 직장인들이 많이 돈을 많이 주고 근무 조건 좋다고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정말 시골이고 신장로에 그 돌밭이고 차도 잘 안 다니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3년만 살자 가자고 손가락을 걸고 약속했는데 남편이 안 떠나더라고요. 거제도가 더 좋다고.
3: 일반 도시에 가면은 거기 토박이들이 많다고. 근데 여기는 우리 올 때만 해도 95%가 외지 사람들입니다. 거기 이제 20대부터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친구가 된 거예요, 전부.
1: 조선소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며 심장 질환을 앓게 된 상권 씨. 퇴직 후 잠시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거제가 그리워 결국 다시 돌아온 거죠. 그렇게 부부는 인생 후반전을 곱게 물들이는 중입니다.
0: 온몸에 그 건강함이 소멸되는 것 같지 않나요?
1: 와우, 유난히 화창한 날씨.

0: 꽃도 제법 수확했으니 이런 날은 다현 씨가 모처럼 특식을 준비합니다.
1: 제가 이 놓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당신은 빨리 갖다 꽃을 놔야 돼.
2: 아이고 두 분 사이 깨소금 냄새가 폴폴 납니다.
0: 도시에서는 쉽게 맛보기 힘든 화전. 야, 이 고소하고 향긋한 유혹적인 냄새가 아무래도 담장을 넘은 것 같은데요.
3: 안녕하세요.
4: 무슨 일 맛있는 냄새가 나요?
3: 아유, 어서 오세요.
4: 아유.
5: 아, 너무 맛있겠다. 진짜. 근데 맛있네. 내가 꼬서 그런가 맛있네.
6: 드시고 있어.
4: 너무 맛있죠?
7: 아이고.
5: 진짜.
1: 지천의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5: 먹기 아까워.
1: 네.
5: 정말 먹기 아까워.
8: 일단은 맛있어요. 맛있는데.
5: 색깔이 예쁘다고.
8: 색깔이
7: 아니, 책,
8: 먼저
7: 색깔이 알아서.
8: 먼저 이렇게 나오니까 색상까지 예쁘고 맛도 좋고 고기도 좋은 게 맛도 좋다잖아요.
9: 네.
5: 좋은 마음으로 좋은 차도 마시고 좋은 얘기를 하니까 비상생활 되게 다 전화를 했는데
7: 비상생활이
8: 부산 네. 청도
1: 네.
10: 생긴 거 보니 돈 깔끔하게 안 생겼어요.
11: 아, 그래요?
10: 이 집 아들이 네. 공부를 잘해 부산에 공부를 보냈거든. 유학 보냈거든요. 근데 이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11: 네?
10: 이 여자를 데리고 왔다고.
0: 먼데 사는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보배란 말이 괜히 만들어진 말이 아니라는 거 이들을 보니 참 알 것도 같습니다. 모였다 하면은 오늘 무슨 재밌는 걸 할까 궁리하는 이웃사촌. 오늘은 천연염색에도 일가견이 있는 다현 씨가 색다른 놀잇감을 준비했다는데요. 이렇게 돌로 콩콩 찍으면 꽃이 물든다고요.
7: 어릴 때 우리가 이런 놀이를 하고 놀아야 되는데 이제 60이 넘어갖고 이제 70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놀이를 하고 있으니까
11: 이제 해본 적은 있어요?
7: 아니요, 이거 처음이에요. 이런 놀이를 알았더라면 옛날에 했겠죠.
5: 그렇죠.
7: 네.
5: 옛날에 어릴 때 집에서 일하고 있어서 맞았다. 손수건 내린다고.
7: 손수건 내린다고 맞아. 엄마한테 쫓겼나?
5: 맞아.
0: 하하. 미리 치자물을 노랗게 들인 천에 불긋불긋 꽃잎을 수놓는 중년의 장난꾸러기들. 아이고, 그래 재미지면 내도 좀 끼워주면 안 되는겨?
5: 그지야, 우리가 손으로 노크를 해봤지만 돌멩이로 노크를 안 해봤어요.
0: 남들은 나이 들면 나고 자란 고향이 최고라고 한다죠. 하지만 마음 통하는 사람들이 있고 함께 나눌 추억이 있는 곳. 정이 담뿍 든 바로 여기가 이제부터 내 고향 제일 좋은 곳이죠.
11: 거제에 정착하기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1: 네,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고향이 좋은 줄 알았는데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좋았고 그 다음에 환경이 너무 좋고요. 늘 바라볼 수 있는 바다가 있어서 좋고 정치가 너무 좋아서 돌아오길 너무 잘했다.
0: 인생 후반전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는 부부의 오늘. 거제 바닷가 작은 마을에서 화사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거제를 두 번째 고향 삼은 또 한 사람을 만날 곳은 거제 중심지에서 가까운 곳. 한때 거제에서 가장 번성했던 항구마을 거제시 장승포 인근의 두모동입니다. 어잉? 제법 묵직한 나무찜을 들쳐맨 한 남자야.
11: 이거 뭐 하시려고요?
12: 이 나온 거 가지고 이제 배 만들려고 가져갑니다.
11: 배요?
12: 예.

0: 배를 만든다더니. 아야, 여긴 그냥 가정집 아닌가요? 아하, 어제 배를 만들기 좀 좁은 공간. 이거 어째 좀 수상하구만.
1: 여기 무슨 장소예요?
2: 여기 이제 나무재단, 목재재단 하는데.
3: 일단 의심은 내려놓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야, 그래도 나무 다루는 솜씨 하나는 제법 능숙하군요.
1: 배가 어딨어요?
2: 배요? 네. 저 안에 들어가면 많습니다.
1: 그래요?
2: 한번 따라와 보실래요? 이러세요.
3: 이 집안 어디 배가 있다는 건가 궁금했는데.
2: 자, 이러세요. 전부 배입니다.
0: 와우, 와우, 와우, 세상에. 모형배 전시장을 방불케 하는 모습. 눈길 닿는 온 집안 곳곳 모형배로 가득하구려. 더욱 놀라운 것은 여기 있는 모든 배를 천혜룡 씨 혼자서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수작업으로 완성했다는 점. 와, 하하, 진짜 대단하신 솜씨로군요.
2: 전부 나무로 만든 겁니다. 전부. 많죠?
1: 아, 나무로요?
2: 네.
1: 누가요?
2: 누가 만들어? 내가 만들었지 뭐. 이 배가 이제 로얄 윌리엄이라고. 영국에서, 영국은 섬이잖아. 섬나라의 범선이 아주 화려하고 유명하죠.
3: 만드는데 가장 애를 먹은 작품, 손도 많이 다쳤다네요.
2: 이건 전부 조각입니다. 배, 섬미, 선수, 양쪽 옆모습에 뭐 동물 모양, 사람 모양, 새 모양 다 이렇게 카메라 땡겨보면 다 있어요. 또 수작업으로 깎아야 그것이 훨씬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조각이 많은 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3: 겁니다. 이건 무려 6개월이나 걸려서 만들었답니다.
2: 이 배는 영국 지금 현재 운항을 하고 있는 그 호화 크루저 여객선, 그 세계에서 최고로 그 비싼 배라고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3: 그가 만든 모형 배는 대부분 현재도 운항 중인 것들. 아니, 사진만 보고 만든 건 아닐 테고 대체 뭘 보고 만드신 겁니까?
1: 직접 만드신 거예요?
2: 네, 직접 이제 도면도 구하고. 네. 또 도면 없는 거나 또 자료를 또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또 제작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 그럼 몇 척 정도 만드신 거예요?
2: 대략 제가 숫자를 세보니 한 80척.
1: 80척?
2: 네. 이 80척을 15년 동안 만든 배입니다.
3: 그가 만든 모형 중엔 거제와 인연이 깊은 메러디스 빅토리호도 있습니다. 흑남 철수 당시 피란민을 태우고 거제로 왔던 배로 아주 유명하죠. 그뿐 아니라 국내에선 모형을 찾아보기 힘든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군함 모형도 만들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대체 어떻게 만드신 건가요?
2: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
3: 그 비밀의 열쇠가 여기 있답니다. 구하는데 무척 애를 먹었다는 특별한 서류들.
1: 선생님, 이게 다 도면인 거예요?
2: 네, 이게 전부 다 도면이에요. 상당히... 여기도 있고 또 있어요.
1: 또 있어요?
2: 저거 봐요. 전부 도면입니다. 저 배 몇 척 도면입니다. 아... 이것이 배 한 척 도면. 여기 배 하나의 도면.
1: 네.
2: 여기.
1: 그렇게 묶어놓은 게?
2: 네. 아직 제작을 안 했어요. 다음에 하려고. 로얄 윌리엄 도면.
3: 인터넷은 물론 전국 서점까지 뒤져가며 어렵게 구한 배의 실제 도면들.
1: 와,

0: 로얄 윌리엄 도면입니다.
1: 읽을 수 없는 외국어 도면을 확대해 보고 실제 배 사진을 분석하면서 실제 모양과 가장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 애썼답니다.
0: 이 본선은 도면이 없으면은 그 배가 안 됩니다. 배마다 다 그 내용 구조와 안에 내부 외부 다 달라요. 눈으로 볼 때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은 다 달라요. 그래서 반드시 도면이 있어야만이 디테일하게 똑같이 제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1: 아무리 그래도 도면만 보고 이렇게 척척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다니. 어우, 이쯤 되니까 그의 전직이 궁금하네요. 혹시 조선소에서 근무하셨습니까?
2: 왜 이 배를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0: 선장 40년 하다가 네. 뭐 하나의 정년퇴직이라면 정년퇴직하고 네. 취미생활을 뭘 해볼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우연히 여행을 갔는데 그 해양박물관 안에 보면은 유리관 안에 네. 범선 같은 배들이 많아요. 그걸 보니까 너무 멋있더라고. 야, 너 이거 한번 제작을 해보자.
1: 입담 좋고 친절했던 그는 거제에서 소문난 유람선 선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헛헛한 마음에 고민이 많았답니다. 그에게 다시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준 게 바로 모형 배. 그와 바다는 말 그대로 운명이었던 것이죠.
2: 고향이 어디세요?
0: 난 원래 태어난 고향은 통영, 옛날에 우리 시대 때는 충무였지.
2: 통영이요?
0: 네. 통영 나포리라고 유명하잖아.
2: 그럼 통영에서 어떻게 왜 거제로 오신 거예요?
0: 거제도에 외도라는 섬이 식물으로서 개발하니까, 아, 거제도로 손님이 다 빠져나가버리고 통영 관광이 죽어버리는 거야. 아,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장소를 거제도로 옮기자. 그래서 거제도로 91년도 왔어. 여기서 이제 터전을 잡아가지고 여기가 제 2고향이 돼버린 거지. 벌써 30년이 넘었어.
1: 거제에서 두 아들을 키우고 정부치고 산 반평생.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살까 고민하다 이렇게 배를 만들게 된 거라고 합니다.
0: 중국배. 중국배. 네, 중국배. 일본배도 있고 중국배도 있고 우리나라 한선도 있듯이 그 다양하게 이제 종류적으로 이제 만드는 거.
1: 모형배 만드는 데 들어가는 나무는 나이테가 없고 단단한 동남아시아산 목재여야 한답니다.
0: 또 이거 뭐 앵카도 만들어야 되고 앵카 이제 앵카 놓으면 다줄 감는 거거든. 이렇게 돌아가죠. 이게 감는다고 또 돛대에 철을 미식을 해가지고 철을 또 재단해가지고 달아야 돼. 아니 일이 많이 남아 있어.
2: 그럼 이거는 한 얼마 정도면?
0: 지금 완성하려면 앞으로 한 보름 잡아야 돼요.
1: 더 잘 즐기며 살기 위해 목공소 수준으로 작업실도 꾸민 건데요. 웬만한 나무는 여기서 다 다듬을 수 있다는군요. 그렇게 보름이 걸려 완성된 중국 전통 배 모형. 역시 정교함이 남다르니까 그냥 바다에 당장 띄워도 되겠습니다. 이야. 즐거운 인생 2막을 살고 있는 천혜룡 씨. 그에게 작은 소망 하나가 생겼다는데요.
0: 그제도는 해양도시잖아요. 관광도시고 또 조선읍이 두 군데가 있고 그래서 이걸 내가 개인 이제 박물관을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것이 내 이제 욕심이 되어버렸지. 꿈이고.
1: 청춘의 꿈을 쫓아 찾아온 곳 거제에서 어느덧 장년이 된 그 남자. 두 번째 고향 거제에서 그는 여전히 꿈을 꿉니다. 넉넉한 품을 내어준 이곳. 다정한 이웃이 있어 즐거운 추억은 덤으로 따라온다죠. 이젠 여기가 내 고향. 그래서 참 좋다 안 합니까?

0: 너무 예쁘고 멸치가 이 속에 들어간 초콜릿이래요. 이거 먹으러 온 거예요.
1: 많은 사람들이 거제도 유품 멸치를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도 하고요.
2: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한 만큼 작물들이 커 나가는 것도 볼 수 있고.
3: 거제는 행복이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안녕.
1: 안녕.
0: 안녕. 기차 출발. 우와, 공룡 기차다.
1: 빈자리에 공룡을 더 태우자.
0: 여기 색깔 규칙을 보면
2: 패턴을 찾아보자. 빨강, 파랑, 빨강, 파랑.

0: 이번엔 내가 해볼게.
1: 패턴을 찾아보자. 분홍, 분홍, 연두, 연두, 분홍.

난 파랑.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휴미르.
2: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3: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4: 지당하신 말씀.
3: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차차 허파 어디 이 나무가 좋을까? 헛 아니면 이 나무가 좋을까?
1: 저 누구세요?
0: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 도.
2: 도깨비?
0: 아니 난 도.
1: 괜찮아.
0: 나는 도깨비도 도둑도 아닌 도사. 이 나무 재빠이를 가지고 나쁜 괴물들과 싸우는 나무도사.
2: 나무도사?
0: 그렇지.
3: 그런데 우리 유치원에 무슨 일이세요?
0: 그게 말이다. 내가 아주 나쁜 괴물들과 싸우는 도중에 내 100년 된 나무 지팡이가
2: 멋지다.
3: 어머,
0: 부러졌어. 그래서 새로운 지팡이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찾던 도중에 여기까지 왔구만. 하지만 여기에는 나무들이 영.
4: 어떤 나무를 원하시는데요?
0: 혹시 나무에 대해서 조금 아시나?
4: 제가 나무에 대해서 좀 알죠. 들어보실래요?

0: 샤샤, 나무 많이 한다.
1: 역시 대단하구만.
2: 도사님, 가자, 가자, 가자. 감나무를 만들면 빨리 가지 않을까요?
1: 아무래도 그렇겠지. 가자, 가자, 가자.
2: 엄청 빨라.
1: 내가 원래 빠르기도 하지만 만약에 가자 가자 감나무 지팡이만 있다면 내 축지법이 더욱더 빨라지겠지.
2: 그럼 덜덜 떠는 사시나무는요? 그물이 덜덜덜 떨 것 같은데요?
1: 그건 안 돼. 왜냐하면 사시나무는 내가 떨려. 그래, 그 뽕나무가 좀 탐이 나긴 한데 말이야.
3: 아기 뽕뽕 뽕나무요?
1: 그렇지. 예전에 뽕나무로 만든 나무지팡이로 괴물과 싸운 적이 있었지. 아무래도 안 되겠어. 방귀 도수를 쓰는 수밖에. 방귀 뿡뿡 뽀이뽕 뽀이뽕 뽀이뽕 뽀이뽕 방귀 뿡. 역시 뽕나무구만. 좋아.
0: 방귀 뽕뽕 뽕나무가 최고네.
1: 그렇긴 하지만 냄새가 너무 심해서 말이야.
4: 그럼 밤나무는 어때요? 낮을 밤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1: 오호라, 그것도 아주 좋은 생각이구만.
2: 난 가자 가자 감나무가 좋은데.
1: 그렇지. 가자 가자 감나무도 좋지.
0: 방귀 뽕뽕 뽕나무지.
1: 그렇지.
2: 난 밤으로 만드는 밤나무.
3: 가자 가자 감나무야.
0: 감나무지.
1: 감나무도 좋고. 얘들아. 도대체 어떤 나무로 지팡이를 만든단 말인가.
4: 다른 나무도 있으니까 더 들어보고 결정하시면 어때요?
1: 그거 아주 좋죠.
3: 그럼 되겠다.

0: 나무가 아주 많구만.
1: 그렇지. 어? 바람 솔솔 소나무 지팡이를 사용한다면 내 장풍이 훨씬 더 세질 테지. 잡았고 장풍.
2: 센데 소나무 지팡이를 쓰면 얼마나 세지는 거야?
3: 아, 따끔따끔 가시나무 지팡이는요? 나쁜 요괴를 가시로 혼내줄 수 있잖아요.
1: 오호라, 그것도 아주 좋은 생각이구만.
4: 가다 자빠졌다 잣나무는요? 괴물을 자빠뜨릴 수 있잖아요.
1: 오호, 그것도 좋구만.
5: 근데 그러다 사시나무처럼 도사님이 자빠지면.
4: 그럴 수도 있겠다.
1: 그러면 안 되지 안 되지.
2: 네.
4: 아니면 쪽쪽 입 맞춘다 쪽나무?
1: 쪽나무는 안 돼.
4: 왜요?
1: 예전에 쪽나무인지 모르고 지팡이를 만들었던 적이 있었지. 그런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근데 이게 무슨 나무더라? 아이 몰라. 짠.

0: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오지 마, 오지 마, 나 너 싫어. 저리가, 저리가. 쪽쪽 입맞춘다. 쪽나무로 만들어서 얼마나 고생했던지. 그래서 지팡이를 만들 나무는 아주 신중하게 골라야 해.
1: 그럼 바람소에서의 소나무로 해요.
0: 그래, 나도 그건 좋다고 생각해.
2: 아니, 가자 가자, 감나무 좋은데.
0: 그래, 감나무도 무난하지.
2: 뽕나무가 최고죠.
0: 뽕나무가 최고 맞아.
2: 따끔따끔 가시나무로 해요.
0: 그럴까?
2: 조사님.
0: 미안 미안. 내가 그 결정하는 걸 잘 못해서 말이야.
1: 근데 꼭 하나만 만들어야 하나? 다 만들어서 필요할 때마다 쓰면 좋지 않을까요?
0: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 그거구만. 다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겠구만.
2: 좋아, 좋아.

0: 오라, 지팡이가 아주 많이 생겼구만. 자, 좋아. 그럼 다들 원하는 나무로 하나씩 가져가도록. 자.
1: 이게 따끔따끔. 난 바람 솔솔. 그럼 이게 내꺼.
0: 그럼 난 가자 감나무. 자, 그럼 지금부터 나쁜 괴물들과 싸워볼 텐가?
2: 네, 도사님.
0: 좋았어. 날 바짝 따라오시게. 가자 감나무.

0: 내 무릎.
1: 바람 소이소이 소나무 장풍. 우리가 괴물을 무찔렀다!
2: 우와, 재밌다!
3: 정말 잘 들었다! 자, 우리 딩동댕 친구들은 어떤 나무로 지팡이를 만들고 싶나요?

0: 베이비 핑크.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크와 함께.
1: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학체 시리즈.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2: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3: 호비는 아프대요.

0: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제. 띄엄띄엄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이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1: 그럼 모두 안녕!
0: 뿌이뿌이!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루은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똥, 콩.
1: 정음아!
2: 어?
1: 이 책 같이 보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야.
3: 무슨 이야기야?
1: 똥 이야기야. 똥. 똥! 똥, 똥? 누구 똥?
3: 자, 커다란 코끼리 똥!
1: 똥, 똥? 누구 똥?
3: 오, 동글동글 토끼 똥!
1: 똥, 똥? 누구 똥?
3: 누굴까?
1: 자,
3: 뿌지직! 새 똥!
1: 와, 재밌다!
3: 우리 또 읽자.
1: 자, 그래. 이번에는 정음이 내가 먼저 읽어.
3: 내가? 제목은?
4: 바꿔라, 한글!
3: 어? 콩? 어? 어? 어?
2: 정말 콩이잖아.
3: 똥이 콩으로 바뀌었어. 똥책 읽고 싶은데.
1: 우리는 똥이 필요해.
3: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5: 한글 용사 아이야.
6: 어? 이?
7: 야.
6: 훈민정음, 안녕?
7: 안녕.
6: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1: 똥이 콩으로 바뀌었어.
3: 똥, 똥이 필요해.
7: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6: 똥을 찾으러 떠나자.
8: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5: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아이야, 기다리겠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여긴 어디지? 응? 가보자! 엿! 이 안에 한글이 있을지 몰라. 보여라. 조심! 저기에 한글 똥이 있어. 그런데 문을 어떻게 열지? 천지?
1: 한글 똥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쉽게 줄 순 없어. 가위바위보 대결에서 이겨야 할 것이다.
0: 가위바위보? 문제 없어?
1: 기회는 단 세 번뿐. 넌 대결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0: 으? 지다!
2: 가위, 바위, 호! 가위, 바위, 호!
0: 이런, 두 번 다 지다니. 이제 기회는 단 한 번뿐인데. 천지의 지다 공격에 꼼짝없이 당하고 있어. 그렇다면 나도 한글로 맞서겠어. 지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이기다!

0: 하위 하위 도.
1: 내가 이겼어. 어? 지금이야. 히야.
2: 수사라
3: 헨.
1: 아니, 나의 기다 공격을 이기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안 돼. 이런 뿅망치로 오를 만들어야겠어.

0: 저장 완료! 똥! 훈민정음의 손으로!
1: 똥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또! 콩! 콩! 동글동글! 콩! 콩! 얍! 똥! 똥! 오잉! 누가 할아버지 머리 위에 똥을 쌌을까? 아우, 냄새! 누구야? 아유!
1: 한글 똥 먹어야지. 냠! 냠냠! 슝!
0: 짜잔! 오잉! 한글 똥이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야! 똥! 똥! 순서대로 써볼게요. 쌍디귿이 오를 만나 또, 또가 받침 이응을 만나 똥, 똥.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똥! 친구들 따라해봐요. 똥! 끝!
1: 똥에서 첫 소리 뜨를 크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종, 콩.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똥에서 첫 소리 뜨를 크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종, 콩.
0: 똥, 콩. 훈민이와 정음이가 똥 책을 읽어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똥을 콩으로 바꿔라, 한글! 똥이 콩이 되었어요. 천지가 지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이기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똥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똥책이 나왔어요. 동물들이 똥을 싸요. 동물들이 똥을 싸요. 동물들이 똥을 싸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1: 노, 초.
2: 우와, 봐봐봐!
3: 배 타고 놀자!
4: 배를 저으려면 노가 있어야 돼.
2: 아, 노.
4: 노! 노를 저어라!
2: 저 바다 한가운데 물고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 함께 노를 저으면 더 빨리 갈 수 있지! 영차! 영차!
5: 바꿔라! 영차. 한글!
2: 어? 노가 초로 바뀌었어!
4: 배를 저으려면 노가 있어야 돼.
2: 맞아, 우리는 노가 필요해.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6: 한글 용사, 아이야!
7: 나는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0: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1: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0: 어? 이
1: 야
2: 훈민정음 안녕?
3: 안녕.
0: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3: 노가 초로 바뀌었어. 노가 필요해.
1: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2: 노를 찾으러 떠나자.
0: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강자를 찾자.
1: 왜 이리 조용하지?
2: 어? 저기 한글 노가 있어. 안돼.
1: 헛. 한글을 돌려줘. 천지?
3: 한글 노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자, 이제 똑똑히 보거라. 뜨거운 불이 한글을 파괴할 테니. 헛! 받아!
1: 어? 한글이 불에 타고 있어.
2: 이 용사도 위험해. 내가 도와줄게.
4: 천지의 한글 공격에는 우리 능력이 통하지 않아.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2: 타다에 맞서는 한 말은 뭐지?
1: 끄다.
3: 아니, 나의 타다 공격을 끄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1: 어?
2: 어? 어? 니은만 남았어.
4: 하지만 문제 없어. 내가 뿅망치로 오를 쓸게.

0: 스타트. 쇼트. 노. 노.
1: 저장 완료. 노. 훈민정음의 손으로.
2: 노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영차, 영차, 영차.
1: 이젠 할아버지 차례. 야!

0: 노!
1: 노!
0: 초!
1: 초! 케이크에 꼽는 초! 야!
0: 노!
1: 노! 노! 돼지가 노를 저어요. 용차, 용차, 돼지야 힘을 내. 용차, 용차.
2: 한글 노 먹어야지. 냥, 냠냠. 슈.
1: 용차, 용차, 용차. 돼지가 노를 저어요. 노, 오잉. 한글 노가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야, 노, 노. 순서대로 써볼게요. 니은이 오를 만나 노, 노.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노. 친구들 따라해봐요. 노. 끝.
2: 노에서 첫 소리 느를 츠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소. 초.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노에서 첫 소리 느를 츠 소리로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소, 초. 히힛.
1: 노, 초. 훈민이와 정음이가 배를 타요. 노를 젓자.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노를 초로 바꿔라 한글. 노가 초가 되었어요. 천지가 타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끄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노를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노가 생겼어요. 훈민정음이 노를 저어요. 훈민정음이 노를 저어요. 훈민정음이 노를 저어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리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킹.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킹.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4: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5: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6: 지당하신 말씀.
5: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래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5: 이글! 샤크! 라이언! 3, 2, 1! 사라! 더높이 디럭스! 애니멀 킹! 동물학체 시리즈!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4: 흔들흔들 싱싱. 그럼
3: 여기서도 싱싱.
4: 빙글빙글 날라라.
3: 시소도 날라라.
4: 재밌다.
3: 잠깐 쉬자.
4: 2층에서 구름 보고 탈 때는 차례로.
3: 의자도 돌려볼까?
4: 데이터 놀자. 안녕.
3: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4: 원더키드 데이리 핑.
3: 오늘은 내가 요리사.
4: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새로운 고향 테라시티

0: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전 붉은 행성 화성에서 라이브 중입니다. 믿음직한 로봇 보와 함께요.
1: 안녕, 제이. 무슨 일 있어? 더 활기차 보이네.
0: 그럼요. 오늘은 모래폭풍이 안 부니까 밖에서 실컷 뛰어놀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요. 가자, 보! 여긴 임시 거주지인데 이주민들이 쉬면서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에요. 어? 어, 보! 같이 가! 여긴 테라시티 식물구역인데 식물 전문가들이 화성에서 어떤 식물을 키울 수 있나 연구하고 있어요. 식물구역에선 어떤 일을 하세요?
2: 전 지구 식물이 화성 흙에서도 잘 자라게 하는 일을 한답니다. 감자처럼요.
3: 와, 다들 들으셨어요?
0: 지구에서처럼 감자칩을 먹을 수 있대요. 맞다, 으깬 감자, 구운 감자, 치즈 감자도요.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봐요. 빨리 확인해 볼게요. 시장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발전기에 무슨 일이 있어요?
4: 나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장비들을 돌려야 해서 전기를 좀 썼더니 발전기가 고장 났나 봐.
5: 아, 이런. 우린 전기가 나가면 큰일 나는데.
4: 아, 자자, 다들 진정하세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절 뽑아주신 거잖아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발전소만 폭파되지 않고 멀쩡히 남아있다면.
5: 심이 안에 있는데.
0: 시장님, 이제 어떡하죠?
4: 아, 걱정하지 마. 누구보다 건물을 잘 짓는 친구들을 불렀거든. 기가 빌더. 곧 도착할 거야. 다들 잘 오고 있나요?
6: 네, 곧 화성에 도착해요.
7: 저 사람들이에요.
5: 어서 빨리 보고 싶어.
7: 다들 덩치도 크고 거대할걸.
5: 더 열심히 지어야겠는데.
4: 아, 어서 와요. 난 K예요. 테라시티의 시장입니다. 내 얘긴 들어봤겠죠?
0: 안녕. 우리가 기가 빌더예요. 저기 봐. 우리 보고 기뻐서 할 말을 잃었어.
8: 탐험할까 진짜 벌써 좋아지는데.
0: 행성 전체가 붉은 먼지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8: 너무 신나. 청소할 게 잔뜩 있겠는데.
9: 여기는 엄청난 기회의 땅이야.
10: 새로운 친구들이 얼른 만나서 꼭 안아주고 싶어.
4: 그래, 너희들은 기가 빌더의 조수구나. 착각할 뻔했네.
5: 너무 귀여워.
4: 그럼 진짜 기가 빌더는 언제 오는데?
0: 우리가 진짜 기가 빌더예요. 그리고 전 조수가 아니라 팀 리더예요. 우린 한 팀이에요.
5: 귀여운 꼬맹이들에게 화성을 맡긴다고?
4: 자자자자, 다들 진정하세요. 분명 뭔가 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0: 아, 발전소가 고장났나요?
8: 우리가 딱 맞춰서 잘 도착했네. 정확히는 도착 예정 시간보다 83초 빨리 왔어. 아니, 82초, 81초, 80초.
0: 아니, 그것보다 더 일찍 와야 했는데.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자. 기가 빌더 출동!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8: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0: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 쌓기 챔피언 마티.
10: 자, 쌍콩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8: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11: 기가 빌더 출동.
5: 진짜 멋있다.
0: 좋아, 얘들아. 우리가 할 일이야. 화성에 진짜 멋진 도시를 만들어보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도 짓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길도 만들고 전기를 만들어줄 발전소까지 지어야 해.

0: 대체 어떻게 한 거지?
1: 우리가 잘못 봤나 봐요.
0: 말도 안 돼.
2: 뭐, 대단하구나. 근데 아직 도시로 보낼 전기가 전혀 없어.
3: 아,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발전소가 잘 돌아갈 거예요.
4: 전기가 다시 들어왔다!
1: 세상에! 멋진데!

0: 보여줘야 해. 좋아. 기가 들다.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1: 마이티몬 변신 완료.
0: 레이봇 변신 완료. 스케이봇 변신 완료.

0: 괜찮아? 안 다쳤어?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하마터면 우산을 타고 우주로 날아갈 뻔했어.
1: 우산? 그래! 이것 좀 써도 돼?
2: 더 이상 나 혼자서 못 버티겠어!
3: 바람이 너무 세!
1: 얘들아! 우산으로 모래바람을 막는 거야!
3: 좋아! 좋은 생각이야!
0: 해보자!
4: 얼룩의 우산!

0: 기가 빌더가 구해줬어.
1: 우와, 저거 좀 봐요. 너희 정말 대단해.
2: 잘했어, 기가 빌더. 너희는 화성을 구한 영웅들이야. 그거 봐요. 내가 최고의 건설 전문가를 불렀다고 했죠?
3: 세상에, 돔 내부의 환경이 지구와 똑같아요.
2: 그럼 이제 이 무거운 우주복을 벗어도 되겠군요.
1: 상쾌해.
0: 우리들만의 집이 생겼어.
1: 그것도 화성에.
0: 고마워요, 기가 빌더.
4: 다들 우릴 좋아할 줄 알았어.
2: 헤라시티의 시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기가 빌더는 화성 최고 건설팀입니다.

0: 마음껏 기뻐해 두거라. 곧 행성과 모든 비밀은 내 것이 될 테니까.
1: 화성에서 물놀이를 즐겨요.
2: 화성은 원래 날씨가 선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은 왜 이렇게 덥지?
3: 테라시티에서 라이브로 인사 전합니다. 오늘은 가장 특별한 날이에요. 근일점의 날이거든요. 화성이 태양과 가장 가까워지는 날이죠.
4: 행복한 근일점의 날 보내세요. 기념하기 위해 식품공학팀이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으니까 마음껏 드세요. 자, 여기. 녹아버렸네.
5: 난 지금 뭐가 당기는지 알아?
2: 지구로 돌아가는 항공편?
5: 아니, 시원한 물속에서 수영하고 싶어.
4: 그거예요. 지금 테라시티에 필요한 건 수영장이에요. 일에 딱 맞는 팀이 있어요.
6: 시장님, 무슨 일 있나요?
7: 기가 빌더. 찜통 같은 더위에 다들 고생 중이야. 은하계에서 가장 멋진 수영장을 만들어줄 수 있니?
6: 수영장이요? 진짜 재밌겠다. 너무너무 신나. 빨리 수영장을 만들어서 놀자.
8: 왜? 나는 빼줘. 물이라면 질색이니까.
6: 물론이죠, 시장님. 다들 출동 준비됐어? 그럼 기가 빌더 출동.
8: 땅타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6: 수학 천재 유류.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

0: 아, 이제 새로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해볼까?
1: 시장님 안 돼요! 아직 수영장에 물이 없어요.
0: 아, 맞다. 수영장에 물이 있어야지. 깜빡하고 물을 안 채웠네. 걱정하지 마.
2: 시장님!
0: 바로 물을 채우긴 힘들겠어. 다들 좀 쉬다가 돌아오는 건 어때요? 한 30년쯤 후에?
1: 화성에는 생각보다 물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화성의 남극과 북극에는 물이 많지만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 사람이 버티기 너무 힘든 환경이거든.
3: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만 있다면 수영장을 물로 금방 채울 텐데.
0: 용암! 극지방까지 연결된 용암 동굴이 있어. 아빈, 동쪽 언덕 지도를 띄워줄래? 저기, 동굴 보이니? 극지방의 환경은 매우 가혹하지만 그 밑으로 연결된 용암 동굴에 거대한 빙하가 있다고 했어.
1: 우린 빙하는 필요 없어요. 물이 필요하지.
4: 포키, 빙하가 물이잖아. 꽁꽁 언 물, 녹이기만 하면 돼.
3: 자, 그럼 어서 가볼까? 기가 들던 출동!

0: 하고 상쾌하겠는데?
1: 위험할 수도 있어! 포키, 조심해! 안 돼!
0: 너무 멋져!
1: 마이티!
0: 온도를 좀 더 올려줘! 적외선 난방기 한 대 준비 완료!

0: 우리가 드디어 도착했군. 어? 뭐야? 이게 아닌데. 기 차돌려! 엉뚱한 곳으로 왔잖아.
1: 이 정도 물이면 수영장을 채우고도 남을 거야.
2: 수영장 파티를 시작해볼 거야.
3: 아무도 우릴 막을 수 없어. 아까 내가 말했잖아. 난 수영하기 싫다니까.
1: 이상하다. 이건 계산에 없던 일인데.
3: 어쨌든 물이 더 생겼잖아. 그럼 좋은 거 아니야?
0: 바로 여기에. 내가 화성에서 제일 먼저 찾은 빙하야. 여기 있는 건 다 내 거야. 다 가져가서 실험에 써야겠어. 다들 뭘 꿈을 대고 있어? 빨리 실어.
3: 어이, 멈춰. 그 빙하는 우리가 써야 해.
0: 너희가 누군데?
2: 우린 기가빌더야.
4: 기가빌더, 건물을 지으러 왔어.
3: 너희 누군데?
0: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3: 지금 농담하는 거지?
0: 농담 따윈 안 해. 그러니 방해하지 말라고. 너희 상관없는 일이니까 빠져. 얘들아, 가자. 동굴이 떠나가라. 놀아볼까?

0: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마이티몬 변신 완료! 레이브 변신 완료! 스케이번 변신 완료! 와! 따라와!
1: 하하! 그 기가 애성인지 뭔지는 안 보이는군. 내가 과학적 업적 쌓는 걸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아무도!
0: 포부! 거기서! 네? 이제 도망 못 가, 포부!
1: 이건 말이야, 흔히 볼 수 있는 물이 아니야. 아주 소중한 물이지. 잘 봐! 화상의 모든 차원은 오직 내 연구를 위해 존재한다. 비행 모드 작동!
0: 도망치고 있잖아! 날아가지 못하게 빨리 막아야 해!
2: 멀리까지 한번 뻗어볼게! 준비, 조준, 발사!
3: 야! 이건 또 뭐야?
1: 아니, 누구 마음대로!
0: 90도 오프셋 빗변을 파이로 나누나. 아, 어디 떨어질지 알겠어.
4: 아, 기가 밀더는 안 돌아올 것 같지. 아, 어쩔 수 없지. 선풍기 앞에나 있어야겠다.
0: 아, 저기 좀 봐요.
4: 거대한 빙하잖아. 바로 우리 쪽으로 떨어지고 있어.

0: 난 수영장 만드는 건 좋지만 수영하는 건 안 좋아. 몸이 젖는 건 별로거든.
1: 너 누가 물에 젖는 걸 싫어한다고?
0: 하나도 안 재밌어.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남마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뭐?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4: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5: 출발
6: 돼버리가 도망간다
7: 3위 쫓아가야지
8: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 놀이 재밌어요
9: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대 가족
10: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1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0: 팽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팽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팽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안전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0: 서울대생도 틀리는 초등 국어 문제?
1: 뭐야, 하나라고? 우리가 상위 1% 아니었구나.
0: 특허받은 읽기 전략으로 핵심만 쏙! 어휘력부터 노트 필기까지 한 번에.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3: 스쿨버스 왔네!
4: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5: 같이 가자!
6: 안녕!
7: 재밌게 공부해요!
8: 와, 놀이터다!
9: 빙글빙글, 쌩쌩!
10: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밤!
11: 스쿨버스!
12: 내일 떠나자!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진짜 독하네.
1: 여러분 보시다시피 테라시티에 지독한 감기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시장님도 걸리셨어요.
2: 모든 테라시티 시민 여러분, 몸 따뜻하게 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3: 아참! 시장님 괜찮으세요? 시술할 것 같아요?
2: 지금 중요한 건 시민들에게 감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거야.
1: 국물에 기침까지. 난 절대 감기에 걸리지 않을 거야.
3: 테라시티에는 임시병원은 너무 작아서 모든 감기 환자를 다 받아줄 수 없나 봐.
1: 정말 어떡해. 다들 감기 때문에 고생할 것 같은데 걱정이야.
4: 테라시티에 더 큰 병원을 지어보면 어떨까?
2: 아, 좋은 생각이야. 그럼 시민들도 더 건강히 지낼 수 있을 거야.
5: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감기도 곧 사라질 거예요.
6: 좋아 얘들아, 기가 빌더 출동.
7: 그래 알았어.
6: 땅파기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8: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6: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쌓기 챔피언 마이티.
9: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6: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10: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7: 기가 빌더 출동.
6: 이번엔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최첨단 병원을 지어보자. 병원에선 감기와 다양한 병을 치료해줄 거야. 그럼 건설 시작!
7: 그래, 좋아, 아빈!

0: 지긋지긋한 감기가 싹 낫겠어.
1: 한번 볼게요. 열이 아주 높은데요. 게다가 콧물과 가래도 많고, 얼음팩과 감기약을 처방해 줄게요.
2: 감사해요, 의사 선생님.
1: 식사 잘하고 약 먹고 푹 쉬어요. 푹 쉬면서 따뜻한 꿀물을 계속 마시면 한결 나아질 거예요.
3: 다들 감기가 빨리 나으면 좋겠다.
4: 아쭈! 레이, 괜찮아?
5: 레이, 설마 너도 감기 걸린 거야?
6: 자, 그럼 주사 놔드릴게요. 살짝 따끔할 거예요. 딱.

0: 갑자기 급한 일이 좀 생겼어. 먼저 갈게.
1: 어, 레이. 레이, 어디 가는데?
0: 아, 어떡해. 나 감기 걸렸나 봐. 나도 그 무시무시한 주사 맞아야 해. 안 돼.
2: 레이, 얼굴이 왜 그렇게 빨개?
0: 왜? 그러니까 왜냐고. 왜긴 왜겠어. 더워. 날씨가 너무 더워.
1: 왜 그렇게 꼭 껴입은 거야?
0: 아, 그냥 뭐 새로운 패션 트렌드를 따라해봤어.
3: 레이, 정말 괜찮은 거 맞아? 걱정돼서 그래.
0: 아, 그럼 난 100% 멀쩡하다니까. 전혀 걱정할 거 없어.
4: 아이고, 목이야.
5: 깜짝.
6: 뭐? 병원 가라고? 병원 가면 주사를 맞아야 하잖아. 주사는 너무 무섭단이 아니라 기간 녀석들이 지은 저렇게 한심한 병원에 가기 싫어. 어디 보자. 감기엔 따뜻한 꿀물이 좋다. 어? 꿀이라? 그래! 기가 빌더가 지은 벌집엔 꿀이 잔뜩 있었지? 집! 어서 출발하라고!
3: 시장님! 무슨 일이세요? 감기는 다 나으셨어요?
7: 그럼! 주사 맞고 약을 먹었더니 다시 쌩쌩해졌단다.
3: 다행이네요.
7: 자, 오늘은 왜 연락했느냐 하면 식물원에 있는 벌집을 수리해야 해. 로봇 꿀벌이 꿀을 너무 많이 모아서 다 무너져버렸어.
3: 어머, 정말요? 당장 출동할게요.
7: 그래, 너희만 믿을게.
3: 기가 빌더, 출동 준비하자.
8: 알았어, 아민.
0: 알았어.
2: 벌집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한 10m 정도 이동했잖아. 떨어지면서 굴러왔나 봐.
3: 레이, 불도저에 벌집을 실어서 원래 자리로 옮겨줄 수 있을까?
0: 그럼, 물론이지.

0: 괜찮아. 걱정 마. 고치면 돼. 자, 다 고쳤다. 완벽해.
1: 미안해.
2: 무슨 일이지? 땅이 흔들린다. 설마 화성 지진?
3: 뭐?
0: 여기서 뭐 하는 거지?
4: 완벽해. 내가 가져가기 좋게 딱 준비해놨군.
2: 얘들아, 기가봇이 나설 차례야. 기가봇 출동!
3: 알았어, 아비!
2: 포켓몬 변신 완료!
5: 마이티몬 변신 완료!
2: 레이브 변신 완료! 잠깐, 호보가 왜 저러지?
1: 나 때문에 공사가 잘 안 됐는데 실수한 걸 반해야 해. 이번엔 내가 해결하겠어.
4: 이거라 받아라, 고양이 털뭉치야!
2: 루루, 방패를 발사해줘!
0: 그래, 방패 준비 완료!

뭐야? 앞이 전혀 안 보이잖아.

0: 고마워. 아, 나 감기 걸렸나 봐.
1: 레이, 왜 얘기 안 했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잖아.
0: 하지만 난 주사기가 너무 무서워.
1: 아무리 주사기가 무서워도 주사를 맞아야 낫지.
2: 유루말이 맞아. 좋아, 얘들아. 이번에 우리가 맡을 임무는 레이 병원 보내기 작전.
3: 좋아!
4: 아니 왜? 난 저 고양이랑 다르거든? 난 주사 따윈 안 무서워. 뭐하는 거야? 저리 비켜!
5: 자, 다음 환자분 주사 맞을게요. 자, 따끔할 거예요. 다 됐어요.
0: 뭐야, 별로 안 아프네? 잠깐 따끔할 뿐이잖아. 야호! 더 이상 주사 안 무서워.
4: 난 병원이라면 칠색이란 말이야.
6: 리더가 된 포키.
0: 우와, 하빈, 휴가 갈 준비 다 했네.
2: 응,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고 호텔에서 특별 디너 요리도 먹을 거야.
1: 하빈, 네가 잠깐 쉬는 건 좋지만 갑자기 뭐라도 지어야 하면 어떡해.
2: 그래서 말인데, 내가 없을 동안 팀을 이끌 임시 리더를 정하자.
3: 뭐? 임시 리더?
2: 응, 공평하게 돌림판을 돌려서 결정하자. 돌림판의 화살표가 가리키는 사람이 임시 리더가 되는 거야.
7: 야호! 내가 리더다!
1: 뭐? 포키가 리더라고?
2: 너만 믿을게, 포키. 그럼 다녀올게.
7: 그래, 푹 쉬고 잘 놀다가 와.
0: 포키, 정말 팬케이크 안 먹을 거야?
7: 좀 이따가 먹을게. 왜 아무런 임무도 없지?
8: 오호! 임무 호출이나!
9: 안녕, 기가빌더. 지금 엄마랑 같이 토마토 농장에 가고 있는데 차가 너무 막혀서 꼼짝 못하고 있어.
0: 아, 꽉 막힌 도로는 진짜 싫어.
9: 저 협곡을 통과하면 더 빨리 갈 텐데. 그러려면 다리가 필요해. 기가빌더, 너희가 다리를 지어줄 수 있어?
7: 당연하지. 출동하자.
1: 뭐? 포키, 그렇게 막무가내로 출동하겠다고 하면 안 돼.
7: 아빈이 없으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도와야 해.
9: 뭐? 아빈은 어디 갔는데?
7: 아빈은 휴가 갔어. 그래서 누가 임시 리더가 될게? 나야!
9: 정말? 중요한 날을 놓칠 순 없지. 네가 임무를 수행하는 걸 촬영해도 돼?
7: 물론이지. 지금 바로 출동할게.
9: 고마워.
1: 어떡해. 결국 진짜 출동하게 됐잖아.
7: 걱정 마. 우린 그냥 하던 대로만 하면 돼. 식은 죽 먹기야.
0: 루루, 우린 제이와 시민들을 돕긴 해야 하잖아. 우리 한 번만 포키를 믿어보자.
1: 한번 해보는 거야.
0: 그래, 어디 한번 해보지 뭐.
1: 알았어. 포키, 최선을 다해야 해.
7: 나만 믿으라니까. 자, 그럼 기가빌더 출동!

0: 대중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쌓기 챔피언 마이티.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1: 그리고 난 산호를 하는 스타 스케이.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2: 기가 빌더 출동.
0: 자, 여러분 모두 집중. 제이가 촬영 중이니까 우리가 멋지게 활약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번엔 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다리를 지어보자. 멋진 파티 풍선을 달고 시끌시끌한 음악에 빙글빙글 도는 구간을 거쳐 아찔한 경사를 내려오게 하는 거야.
1: 아, 이걸 짓겠다고? 너무 고불고불하고 복잡해. 이건 비효율적이야.
0: 루루, 이건 평범한 다리가 아니야. 테라시티의 자랑이 될 거라고. 너희 생각은 어때?
3: 그게 새롭고 멋지긴 한데 안전한 거야?
0: 당연하지. 설계도상엔 아무 문제도 없어. 왜 그래? 새로운 도전이잖아. 재밌을 거야. 한번 만들어보자.
3: 그래도 시도나 해볼까?
4: 그래 뭐.
1: 그럴까? 하지만 이거...
0: 좋았어! 얼른 다리를 지어보자. 내가 설계한 대로!

0: 동사가 너무 가파른 것 같아. 일반 다리보다 사고가 날 확률이 30%나 높아.
1: 루루, 경사가 엄청 가파른데 도로가 짧아.
2: 다리가 너무 가파르고 높아.
0: 기둥도 너무 높아서 자칫하면 무너지겠어. 그래, 이런 다리를 사람들이 쓰게 할 순 없어. 너무 늦기 전에 빨리 고쳐야 해. 포키!
3: 우와, 이런 다리는 처음 봤어요.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죠?
4: 그야, 뭐, 당연히 저죠. 이 다리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건축물이 될 거예요.
2: 포키?
4: 아우, 얘들아, 지금은 제이랑 인터뷰 중이거든. 나중에 얘기하면 안
0: 돼. 포키! 지금은 인터뷰할 때가 아니야. 다리를 다시 지어야 한다고.
5: 뭐? 다시 지어? 그게 무슨 소리야?
0: 설계도상으론 괜찮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사용했을 땐 위험할 수도 있어.
2: 어? 어떻게 위험한데?
4: 아니, 잠깐만.
0: 도로가 막힌다거나 사고가 날 수 있고 심지어 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어. 어서 빨리 설계를 바꿔야 해.
4: 루루, 왜 자꾸 내 계획에 반대하는 건데?
0: 자꾸 반대하는 게 아니라 걱정이 돼서 그래.
4: 리더는 나니까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너흰 설계도대로 짓기나 해.
2: 포키.
4: 아니, 난 그런 뜻이 아니라.
0: 좋아, 네 마음대로 해.
6: 루루 언니가.
4: 우리도 같이 갈래.
2: 포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7: 포키, 너 괜찮아?
4: 난 그냥 멋진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내가 다 망쳐놨어. 이제 친구들이 날 쳐다보기도 싫어해.
3: 포키, 네가 용기 내서 먼저 사과한다면 친구들도 다 이해해줄 거야.
4: 정말 그럴까?
3: 당연하지. 친구들이랑 오해를 풀고 다리도 더 멋지게 완성하는 거야.
4: 그래,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을 거야. 당장 친구들에게 사과해야겠어.
8: 우리는 토보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그만해. 카페 갈 테니까 조용히 좀 하란 말이야. 뭐야, 새로운 다리가 생겼잖아. 두더지들아, 한번 가보자.

0: 아니, 이게 대체 뭐야?
1: 오보와 두더지들이잖아? 어, 안 돼! 아직 완성된 게 아니야!
0: 뭐야, 다리가 끊겼잖아? 누가 좀 도와줘!
1: 어떡해! 빨리 구해줘야 해! 기가봇 변신!
0: 한심한 기가 녀석들아, 다리를 왜 짓담한 거야? 위험한 사고라도 터지길 바란 거야? 너희들이 책임질 수 있냐고?
2: 미안해.
0: 제발 다음엔 말이야, 제대로 치어. 자, 가자, 두더지들아.
3: 얘들아, 날 구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아까 이런 말이야.
4: 복희, 또 다른 사고가 터지기 전에 다리부터 다 짓는 건 어때?
5: 좋아! 이번엔 제대로 지어볼까?
2: 그래, 좋아, 복희!
5: 주변에 차가 막히지 않게 해줄 튼튼한 다리를 지어야 해. 그럼 어떤 다리를 지어야 할까? 어?
6: 다리가 안전할 수 있게 최대한
4: 평평하게 만들고
3: 예술적 감각이 돋보이는 난간을 설치하는 거야. 보기도 좋고 사고도 막을 수 있게.
4: 다리 위아래에 뼈대를 설치하면 무게가 분산돼 훨씬 강한 다리가 될 거야.
5: 모두 좋은 생각이야. 기가빌더 건설해 볼까?
2: 이모 완성!
4: 드디어 다리가 완성됐어!
3: 봤지? 효율적이고 균형이 딱 맞았어. 작품이 따로 없어.
5: 얘들아, 아까는 고집 피워서 미안해. 이제부턴 너희 의견에 귀 기울일게.
4: 괜찮아, 포키. 나도 미안해. 널 혼자 두고 가는 게 아니었어.
6: 다신 너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게.
3: 고마워, 얘들아.
6: 뭐야, 너무 감동적이잖아. 아빈도 정말 기뻐할 거야.
7: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킹.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성수님의 딸기농장. 말하는 포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성수님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와, 뽀로로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2: 안녕.
1: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넘버 플러스.

0: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1: 20까지 확대!
2: 우리 같이 놀자.
0: 5와 3이 만나면
1: 8이야.
0: 당신,
3: 우리 모두 8.
0: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1: 함께 놀아요.
0: 넘버블럭 4대 가족.
4: 아빠, 저게 뭐야?
5: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제?
8: 네.
9: 이젠 우리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0: 로즈와 니키플레이 두 나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나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한 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5: 호비는 아프대요.
4: 그대 놀이 회관 놀이 재밌어요.
6: 시원해.
7: 언제나 신나는
4: 뽀로로 유치원.
8: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9: 콩순이는 딸기농장. 마라는 포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는 딸기농장.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친구들 안녕. 이곳은 감정 수호 요정인 미니 키즈들이 살고 있는 미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서 미니 키즈들의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한번 가볼까요? 미니 키즈들이 모두 이곳에 있었네요. 안녕, 미니 키즈! 우와! 곳곳에 요리 재료들이 가득한데요. 미니 키즈가 오늘은 요리놀이를 하나 봐요.

0: 제니. 제니.
1: 써니.
2: 써니.
0: 이런. 지니가 바닥에 있는 무언가를 밟고 넘어졌어요. 어우, 아프겠는데요.
3: 지니.
0: 지니가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하지만 이제 방안을 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해, 니니키즈? 그럼 니니키즈들이 청소할 수 있게 청소 도구를 줄게요. 자, 그럼 청소를 시작해 볼까요?
1: 예!
4: 꺼니 꺼니.
5: 지니.
4: 꺼니 꺼니.

0: 우와.
1: 미니 키즈들이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나니까 방이 깔끔해졌어요. 잘했어요, 미니 키즈. 근데 지금 미니랜드도 쓰레기가 곳곳에 버려져서 청소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미니랜드가 깨끗해질 수 있게 미니 키즈들이 청소해보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 그럼 바깥으로 가볼까요?